석가모니 불이다 해가지고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또 무슨 뭐 위로자나 불이다 학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런데 석굴암 밑에 공사를 하다가 현판이 나와서 현판이. 그 현판이 뭐냐? 조선시대에 있었던 석굴암 바로 밑에 있었던 정각의 현판인데 수강전이라는 현판이 나왔어요. 목숨 숫자 빛광자 암이 있다. 무량수불 무량광불의 이름을 하나로 합쳐서 수강전이라는 이름의 현판이 나왔어요. 그럼 수강전이면 아미타불인데 어? 지금도 석굴암 밑에 내려오면 오른쪽에 내려오다가 왼쪽에 그 법당이 있는데 그 수강전 현판이 그대로 걸려 있어요. 우리 석굴암 부처님이 아미타불인데 왜? 김대성이가 석굴암 부처님 모실 때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주자의 발언이 뭐냐 이거죠.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모셨는데 아미타불이라고. 또 석굴암 부처님은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동쪽으로. 동해 바다를 보고 문무왕, 문무대왕, 수중릉을 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 그러면 부처님이 동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 서쪽으로 향해서 예배해야 될 거 아니야. 서쪽으로.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분명하단 말이야. 왜? 서방 영토는 극락식이기 때문에. 중국의 선도대사라는 큰 스님이 당나라의 현중사의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은 요즘은 스님들이 이제 뭐 차를 타고 다니지만 옛날은 또 스님들이 말을 많이 타고 다녔어요. 말을 타고 동쪽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은 말을 거꾸로 타서 왜? 서방경도 극락세계가 있는데 부처님을 향해서 엉덩이를 내놓을 수 있느냐 해서 거꾸로 타고 다녀요. 신라 의상대사도 마찬가지야.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 성지 메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침반을 갖다 놓고 그 방향으로 절을 하거든. 이것이 신앙이야. 이것이. 서방으로 향해서 절을 하게. 또 이름이 수강전이라고 나왔지. 전생의 부처님을 위해서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세웠다는 것이지. 그런데도 지금도 학계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 있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750년경에 나온 불교 사상서 가운데 제일 유명한 불교학 개론이 뭐냐? 유시말락도라는 책. 마음을 안락도, 극락세계에서 논의는 마음이라는 책을 출판되었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사상서가 나오고 그런 조형이 나오고 그런 발언이 나오고 그런 역사적인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석굴암 부처님을 석가모니 불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것이 틀림없이 아미타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토로 가는 길은 앞으로 10월 24일부터 금봉사, 강원도 금봉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년 뒤에 석굴암 불국사에서 회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48군데
사찰을

전부 가서 하고 다란히에 도장을 찍고 극락세계 파스포드를 만들어서 여권을 만들어서 비자를 다 받아놓고 입국 수속을 다 해가지고 극락세계 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테니까 한번 큰 원력을 세워서 이제 금생에 이제 마지막이잖아. 한번 원력을 세워서 우리가 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아미타불은 뭐냐? 누가 왜 아미타불이냐고 그러면 무량수 무량왕불이다. 영원한 지혜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처님이다. 영생을 사는 부처님이다. 우리는 그 아바타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 극락세계.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극락세계 가면은 거기서 사는 대중들의 얘기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 스토리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그림으로 그리고 조각으로 나타나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냐? 국보 보물이 된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가는 사찰은 대부분 국보 보물을 가진 아미타불이 보물이든지 탱화가 보물이든지 그런 사찰을 가라.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인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현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인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0: 인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2000년을 제외하고

0: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0: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여름. 숨이 턱턱 막힐 듯한 폭염 속에서 거침없이 산을 오르는 스님이 있는데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7g에 사는 예진이라고 합니다. 온 지는 2008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18년 되었습니다.
0: 해발 400m에 위치한 예진 스님의 도량 경주 7g. 이곳에 가려면 1시간은 좋게 산을 올라야 한다는데요.
2: 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저희 오늘 7g에서 같이 네. 지내려고 네네. 찾아왔는데 네. 짐이 있다고
1: 네네. 짐 있죠. 우리 항상 짐이 있죠. 우리가 올라가는 짐, 내려온 짐. 올라가는 짐에는 먹거리, 지금 물이 없으니까 물을 들고 가야 되고, 내려온 짐에는 이제 쓰레기나 뭐 이런 양초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이거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또 이거 우리가 치우고 그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3: 동쪽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0: 제작진도 함께 짐을 들고 산을 오르기로 합니다.
1: 오늘은 저기 같이 가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청소년들이 방학을 해서 우리 함께 저기 가서 지낼 거예요. 안녕하세요. 역전의 용사들. 오늘 폭염에 들고 가야 합니다. 7g 부처님께 공양 돌리고. 자, 그러면 자, 스님은 어쨌거나 이거 하나 더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거. 여러분 이거 들실 수 있겠어요? 자.
0: 가방 안에는 7g에서

0: 쓸 생활용품과 생수, 그리고 부처님께 올릴 공약물들까지 가득 들어있는데요. 평소라면 부모님이 짐을 들어줬겠지만 칠보람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내 짐은 물론 함께 쓸 짐까지 직접 날라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무거운 배낭이지만 아이들은 힘든 내색 없이 몫을 짊어집니다. 제작진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짐을 옮겨보겠다며 지게라는 묘안을 꺼내드는데요. 그런데 막상 지게를 메워보니 만만치가 않나 봅니다. 결국 지게를 내려놓고 다시 배낭을 메는 제작진. 역시 인생엔 편한 길이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자동차도 닫지 않고 기계의 힘도 빌릴 수 없는 칠보람. 모두 어깨에 짐을 나누어 메고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평소 같았다면 오가는 등산객의 도움을 받거나 스님 혼자 이 짐들을 옮겼을 거랍니다.
1: 지금은 사람이 또 많아졌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꼭 필요한 물품이 있잖아요. 그럼 갔다 오죠. 사러 갔다 오죠. 그래서 그렇게 갔다가 오면은 한나절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밤에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0: 오늘은 함께 짐을 나눠 들어주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어 발걸음이 가볍다는 스님.
2: 도르래가 없잖아요. 기계 도르래가.
3: 그래서 다 들고 올라가셔야 돼요.
2: 그러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노레일은 인간 모노레일이다. 이 인간 모노레일은 느리지만 숨소리, 땀소리 이렇게 들고 가는 아주 오염이 안 된 그런

0: 제가 한때 그랬었어요.
1: 스님은 이 시간이 짐을 나누어 드는 것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답니다.
2: 올라와 보니까 어때요, 지금?
3: 재밌긴 한데 살아있는 게 뭔가 신기해요.
2: 뭔가 좀 깨달음을 받았구나.
3: 제 무릎이 좀 강한 줄 알았는데 이제 확실히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4: 딱 밖에 풍경 보니까 올라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모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오르던 그때,
0: 지금부터 숲속 명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도 다 내려놓고

0: 숲속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작은 귀에서 자연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1: 자연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선물하는 스님. 눈을 지그시 감고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평소라면 무심코 흘려보냈을 자연의 소리들. 오늘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무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칠보람을 향해 산을 오르는데요. 힘겹게 오르던 산길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아이들. 뒤따르던 제작진에게 물도 건네고 먼저 경력까지 건네는 여유를 보입니다. 서로 걸음을 맞추며 오르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랐는데요. 숨이 턱 막힐 만큼 가파르게 이어지는 고개를 지나자 그토록 기다리던 칠부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0: 칠부람은 원래 그 암자는 그 한 100년 정도 된

0: 그런 한 조그만 옛날에 무너진 집이 있었어요. 무너진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2009년도에 다시 우리가 증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왜 또 이렇게 암자가 있냐면 우리 보시다시피 실불암 국보 부처님이 계세요. 그 남산에 많은 그 폐사지와 탑과 불상이 있는데 이 칠불암은 유일한 국보 부처님이세요. 그 가장 1300년 됐지만 남산에서 가장 훼손이 안 된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암자가 지어진 것 같아요.
1: 삼배 올립니다. 자, 이렇습니다.
2: 무사히 올라온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나란히 삼배를 올립니다.
1: 지금 벌써 달이 떴습니다. 우리가 햇빛 쨍쨍할 때 올라왔는데 달이 돋아났어요. 우리 가서 저기 산신님한테도 가서 산신 할아버지한테도 인사하러 갑시다.
2: 이 산자락을 오래도록 지켜온 또 다른 곳을 찾아가는데요. 모두 정성껏 예를 갖춥니다. 쉽지 않은 산길을 올라야만 만날 수 있는 곳, 칠불암.
1: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매일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이 걷는 길이 이미 수행이에요. 생각의 지우개, 무념무상, 오직 걸을 뿐, 오직 오를 뿐.
0: 꽃보다 출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주 칠불암 중은사 예진입니다.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의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ARS를 통해 BTN 불교 TV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제 각자의 짐을 내려놓고 하룻밤 머물 준비를 하는데요.
1: 그것도 다 풀어서
2: 힘겹게 메고 올라온 배낭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이들이 따로 챙겨온 피자빵. 하지만 이 빵은 간식이 아니랍니다. 부처님께 올리기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공양물이라는데요.
1: 형님 이제 하나 해서 조금 이따 절하기 전에 불 밝히고 올립시다. 향 하나 불 밝힙시다.
2: 그뿐만이 아닙니다. 배낭 속엔 부처님께 올릴 과자와 무거운 쌀까지 가득 담겨 있는데요. 힘든 산길에 몇 번이고 내려놓고 싶었을 배낭. 먹고 싶은 유혹도 참아가며 부처님께 올릴 공양물을 끝까지 품고 온 아이들. 스님은 그 마음이 참 기특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공약물을 모두 올리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아이들. 불공을 올리느라 고단함도 잊은 듯한데요. 과연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가족의 건강도 빌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마음속에 그려보기도 했을 텐데요. 소원은 저마다 다르지만 부처님 앞에 선 아이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간절해 보입니다. 불공을 마치고 이번에는 참선 시간.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한 이곳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요. 아이들은 스님을 따라 이 느리고 고요한 칠불암에서 잠시 멈추고 쉬어가는 법을 배웁니다. 복잡했던 머릿속을 하나둘 비워내는 시간. 눈을 감으니 비로소 마음속 밝은 달이 떠오릅니다. 본래 아무것도

0: 없다던 옛 선사의 가르침처럼 작은 손을 모은 아이들은 어느새 차오르는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참선을 마친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산을 함께 오르며 서로를 기다리고 도와주었던 순간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두 손 모아 마음을 전했던 시간까지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씩 떠올리며 일기장에 담아봅니다. 스님도 그 곁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조용히 글을 써내려갑니다. 아이들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과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다짐까지 글로 적어 부처님 앞에 놓으며 간절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1: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그냥 말했어요. 부탁했어요.
2: 10년 뒤엔 뭐 어떻게 돼 있을지 수 없어요. 처음에 올라올 때 너무 더워가지고 올라오기가 힘들었는데 또 올라와서 풍경 보고 노을 보니까 올라오기를 잘한 것 같다 생각했어요.
3: 스님, 지금은 네. 이제 나오고 계신 건가요?
4: 오늘 하루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 청소년 또 초등학교 고학년 지환이의 좀 소감문을 적으라고 했는데 이 소감문을 읽어보니까 참 재밌네요. 그리고 우리 또 하기 스님도 같이 올라왔는데 또 소감문을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읽고 있어요. 근데 아주 너무 너무 좀 감동이네요.
0: 아이들이 꾹꾹 눌러 담은 오늘 하루의 기록.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던 스님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데요.
4: 7g의 스테이를 하러 왔습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 힘들었지만 오다 보니 점점 재밌어졌습니다. 제가 뱃속에서부터 7g을 오니 이제 7g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처님 덕분에 설거지 내기와 쓰레기 버리기 내기를 이겨서 저는 상만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7g이 잘 있다가 집에 잘 가겠습니다. 부처님 안녕히 계세요.
0: 어느새 7g에도 어둠이 내려앉고 아이들은 스님을 따라 하룻밤 머물 처소로 향하는데요.
5: 조심해, 여기 왼쪽에 남떨어져.
0: 모든 것이 낯선 산사의 밤.
5: 신발 벗고 가요.
0: 아이들에게는 순간순간이 새로운 경험입니다.
6: 부처님 제게다.
0: 잠들기 전 간단히 씻으러 이동하는데요.
5: 세면도구 들고 나와서 저기서 씻으러 간다 이제.
7: 방은 여기 불을 켜놓으면 돼.
5: 벌레는 문 불을 꺼야 벌레가 안 들어.
8: 여기서 이제 씻는 거야. 여기 우리 씻는 장소야. 아유, 물이 진짜 없네. 잠깐만, 물이 없다. 아예 물 없다. 물이 없어서.
0: 현재 길어지는 가뭄에 하늘길마저 바짝 마르면서 거대한 자연의 정수기마저 동작을 멈췄다는데요.
3: 선생님, 그럼 지금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네. 종종 있는 거예요? 아니면
8: 거의 물이 없죠. 물 나오는 데가 귀한 데죠.
3: 그래서 저희가 올라올 때 그 네. 페트병을 다 챙겼거든요. 이게 먹는 물도 네. 되지만 네. 내가 씻고 다 사용하는
8: 그렇죠. 그렇죠. 다 이걸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3: 아껴 써야겠네요.
8: 엄청 아껴 써야 되죠. 네. 알았죠? 그렇게 그렇게 많이 쓰면 아깝지 않나?
0: 물이 귀한 이곳에서 아이들은 평소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봅니다.
8: 그냥 물을 아껴 쓰는 게 일상이고 그냥 여기 살면 좀 이렇게
6: 물 조금
8: 많이 응? 우리가 이제 절집에서 복을 감한다, 복을 짓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복을 좀 아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함부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0: 하고 물, 전기 이런 걸 굉장히 좀 아껴 쓰게 돼요.
1: 아이들도 잠자리에 들고 제작진도 쉬기 위해 처서로 향하는데요.
0: 여기서 이제 예, 아까 보셨죠? 예불 할 때 이렇게 예불하고 참선할 때 이렇게 참선하고 그다음 밥 먹을 때는 또 이렇게 먹고 그리고 차 마실 때는 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또 다 차를 마셔요. 그래도 여기가 부처님 옆에서 바로 잘 수 있으니까 여기가 거의 가장 기운이 좋은 방이에요. 그래서 좀 뭐 하루 불편하지만
2: 아, 전혀 안 불편.
0: 네, 행복한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세영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0: 고생하셨어요. 네, 편히 쉬세요.
3: 네.
1: 불편함도 낯섦도 잠시 잊고 산사의 밤은 그렇게 깊어갑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가파른 길을 올라 도착한 곳은 바로 신선암인데요. 천년의 세월을 품은 마해보살 반가상이 자리한 이곳. 아이들과 스님은 이곳에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아봅니다.
4: 하루지만 하루 그냥 함께 어린 스님들하고 또 이렇게 우리 불법이 이렇게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또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주 너무 너무 좋습니다.
1: 다음 시간
5: 가뭄이 해소되도록 잘 도와주세요. 합장 반배 1배
6: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긷는 거야.
1: 천년의 세월을 품은 칠보람에서 물 한 바가지의 소중함과 밥 한 끼의 감사함을 배우고 산을 내려온 뒤에는 함께 노래하며 마음을 나누고 몸과 마음을 깨우는 요가 시간도 가져보는데요. 예진 스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산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진짜.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0: 10잔이 됐지.
1: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그건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2: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0: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3: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0: 아빠는 물 조절 잘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3: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0: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 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 제사를 봉인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 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8: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9: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8: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스님들의 선거 운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선거인단 선출과 후보자 자격 심사 등 9월 3일 선거 당일까지 남은 과정과 주목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북한 출신 대학생들과 울릉도, 독도를 순례한 동국대. 서로 다른 배경의 동국인들이 불교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하나가 된 이번 여정의 가치는 무엇인지 들여다봤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활동이 줄어든 사찰 청년회를 돕기 위해 대한불교 청년회가 시즌제 청년연합법회를 마련했습니다. 동국대 정각원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법석의 의미를 취재했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선 만해 한용운 스님을 선양하는 행사와 연구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동국대 만해연구소 전한성 소장을 만나 연구소의 역할과 활동,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다음 달 3일 선거일까지 어떤 과정이 남아있고 주목할 점은 무엇인지 이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종단의 향후 4년을 이끌어갈 최고 행정수반을 선출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9월 3일 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종책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일에 앞서 중요한 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후보자 자격심사와 321명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 명부 확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간선제로 중앙종회의원 81명과 24개 교구본사에서 선출한 240명, 총 321명의 선거인단이 진행합니다. 직할교구를 비롯해 24개 교구본사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본사 주지스님을 포함해 법계 중덕과 정덕 이상으로 각각 10명씩 선거인단을 선출합니다. 중앙선거

0: 선관위는 오는 19일 후보자 자격심사를, 28일 선거인단 자격심사를 실시해 선거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선거를 6일 앞둔 시점입니다. 9월 3일 선거에서 당선인은 총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 후보가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총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합니다. 다만 총무원장 선거 이래 단 한 번도 2차 투표가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1994년 종당 개혁 이후 역대 총무원장 모두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얼마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느냐가 더 관건이었습니다. 9월 3일 새로운 총무원장의 당선은 또 한 번의 한국 불교 발전과 혁신이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종단의 화합과 도약을 이끌어낼 적임자일지 불교계 안팎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광복 81주년을 맞아 북한 출신 대학생들과 우리 땅 독도를 밟은 동국대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울릉도 독도 탐방 여정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배경의 학생들이 불교를 매개로 마음을 나누고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울릉도 독도 탐방의 의미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교직원, 북한 출신 학생들이 약사열의 부처님 전에 지극한 삼배를 올립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울릉도와 독도를 탐방한 동국대 불교 동아리 무입한 사판 학생들이 독도 수호도량 울릉도 성불사를 찾았습니다. 다 함께 반야심경을 봉독한 북한 출신 학생들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남북의 평화를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3: 오늘 부처님 전에 함께 세운 우리의 소원이 울릉도의 바람과 동해의 파도를 타고 모든 이의 마음을 밝히는 법등이 되어 부처님의 한량없는 가피 속에.
2: 무입한 사파는 불교학부 4학년 정현 스님의 지도 아래 매월 두 번의 정기법회로 동국대와 서울대, 가톨릭대 등 140여 학생들의 마음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외 활동을 꺼리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동아리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4: 어떻게 보면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법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나아가서는 다른 단과대들과 같이 좀 연합 법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같이 할 수 있게끔.
2: 이번 탐방은 광복절을 맞아 북한 출신 학생들과 독도를 방문한다는 의미를 넘어 동국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됐습니다. 8명의 전법 특임 교수, 동아리 지도법사 스님들과 YG 캠퍼스 소속 북한 출신 대학생, 불교 동아리 임원진들도 함께하며 광복과 전법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5: 이번 여정이 불교학도로서 그 자비와 협력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 그리고 무엇보다 독도를 우리나라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간다는 점에서 매우 큰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이사장 돈관 스님은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도 어렵지만 불교를 만나고 가르침을 행하기는 더욱 어렵다며 인연의 희유함을 찬탄했습니다.
7: 우리는 오늘 부처님이라는 좋은 인연을 만나서 독도를 가게 되고 그만큼 부처님의 만남이라는 것이 만금이라고 해서 만금. 백천년이 지나도록 사실은 만금이 힘든.
8: 개인에게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학생들이 다시 한번 알게 될 거고요. 이렇게 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께 키우는 데 매우 큰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2: 거북 바위와 해중 전망대, 나리분지를 비롯한 울릉도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은 북한 출신 청년들. 동국대는 불교 동아리를 매개로 북한 출신 학생들이 대학 공동체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다양한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코로나19 이후 단위 사찰 청년회 세가 약화하면서 정기법회를 이어가기조차 어려운 사찰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단체와 기관들이 뜻을 모아 청년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연합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단위사찰 청년회 활성화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요즘, 청년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연합법회의 장이 마련됩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0: 청년불자와 일반 청년들을 위해 조계종 포교부 동국대와 함께 열린 법회 이어온을 기획한 겁니다. 3개월을 하나의 시즌으로 진행되는 법석은 매달 한 차례 청년 세대와 소통하는 스님들을 법사로 초청합니다. 수도권 사찰이어도 청년회 규모가 크지 않으면 정기 법회를 열고 법사 스님을 초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1: 큰 사찰 말고 10명, 20명 되는 사찰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법회를 여는 시간을 좀 마련하고자 했고요. 당연히 배워야 될 것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0: 법회는 스님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에 이어 불화 그리기, 목탁습의, 명상, 교리, 굿즈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과 교육이 더해집니다. 8월 22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봉행되는 첫 법석엔 4대 종교 중창단인 만남 중창단으로 활동하는 성진 스님이 법사로 나섭니다. 직장 생활과 진로, 대인관계 속에서 흔들리는 청년들이 스님과 대화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기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자신이 이 단체에서 즐겁게 또 배울 게 있을 때 포교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포교에 대한 힘을 기르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0: 대불청은 1년에 두 차례 봄과 가을에 시즌제로 법회를 운영하는 한편 유튜브 채널을 통한 콘텐츠를 제작해 포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회뿐만 아니라 대학 불교 동아리까지 아울러 전국 사찰로 이식할 수 있는 청년법회 표준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1: 연합법회를 통해서 함께 교류하고 함께 만나고 열린 마음을 갖고 함께 할 때 아무래도 서로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즌별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대불청의 연합법회 이어오는 2007년생부터 1986년생까지 20, 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5,000원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아웃도어 스포츠 회사 영원무역의 성기학 회장이 동국대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성기학 회장은 지난 14일 동국대 총장실에서 학교 발전 기금 3억 2,500만 원을 윤재용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성 회장은 이인정 아시아 산악연맹 회장과 인류 최초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산악인 박영석 동문의 뜻을 받들어 학교 발전에 힘을 보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성 회장의 동참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더 좋은 학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1974년 설립된 영원무역은 의류와 신발, 아웃도어, 스포츠용품 등을 생산,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외 교육과 의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국대 만해연구소 제5대 소장을 맡아 만해스님 선양 연구사업을 다방면으로 이끌고 계신 전한성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네, 오늘 참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네.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동국대 안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동국대 만해연구소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저희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는요. 2013년에 설립된 교책 연구소입니다. 네. 만해 스님의 그 불교인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문학인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독립운동가, 혁명가로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요. 단순히 만해스님의 어떤 삶과 사상을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삶과 사상을 대중들에게 널리 선양하는 작업도 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2: 동국대학교 건학 120주년, 그리고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 네.
2: 그런 의미에서 무려 2,000km, 이 만주벌판을 네. 누비는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을 다녀오셨잖아요.
3: 네.
2: 이 대장정 어떻게 기획을 하고 또 실행을 하셨는지 계기를 네. 여쭤봐도 될까요?
3: 네, 저희 동국대학교 윤재용 총장님께서 네. 그 만해 스님이 이제 그 동국대학교 명예 1회 졸업생이세요.
2: 네.
3: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120년이 되셨죠. 저희 동국대학교 건학 기념일과 똑같습니다.
2: 네, 네. 그렇군요.
3: 그리고
2: 네.
3: 올해 2026년이 만해스님의 님의 침묵이 출간된

0: 이제 100년이 되는
1: 네,
0: 해입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작년부터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마네 스님의 어떤 니메 침묵에 들어있는 자유평화 사상을 널리 기리기 위해서 만주에 마네로드 대장정을 한번 기획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셔서 예,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사실 이 중국의 역사 공정이나 관리 강화로 인해서 동북삼성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가는 게 전보다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0: 네.
1: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0: 제가 7년 전에
1: 네.
0: 한번 그 지역을 갔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하고 함께 갔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더 삼엄해졌습니다.
1: 그런가요?
0: 네,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청산리 전투 전적비가 있는 그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광개토대왕릉비 이런 그 민감한 지역들은
1: 네.
0: 예, 반드시 공안이 따라
1: 아,
0: 붙더라고요.
1: 함께 동행을
0: 예,
1: 하셨군요.
0: 예. 그래서 이거저거 물어보고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할
1: 네.
0: 수 없게 제재를 받았습니다.
1: 아,
0: 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좀더 삼엄해지고 그쪽에 대해서 좀더 중국 쪽에서 좀더 경계하는 모습들을 좀볼수 있었습니다.
1: 자,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마네 스님 유품 도록도 만드실 예정이고요. 또
0: 네.
1: AI를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근대 역사나 마네 사상을 좀 주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AI 교육 플랫폼도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획인지 좀 들려주시겠어요?
0: 네, 저희가 마네 스님 유품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1: 네.
0: 전국의 박물관에 그리고 사찰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네 스님의 유품이
1: 네.
0: 진품도 있고요, 가품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려서 마네 스님의 이제 진품들을 모아서 한데 모아서
1: 네.
0: 예, 그 도록으로 지금 만들고 거의 이제 출간될 예정이고요.
1: 네.
0: 10월 달엔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또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전국에 마네 스님의 그 삶과 사상을 기리는 다양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1: 네.
0: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1: 네.
0: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통일시키는 디지털화 작업을
1: 네.
0: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AI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이제 마네 스님이라는 그 인물 한 명의 업적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1: 네.
0: 마네 스님과 그 동시대를 살았던 식민지 시기의 모든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 올해가 광복 81주년이 되는
0: 네.
1: 해입니다. 이 마네 스님은 광복 1년을 앞두고 이제 심호장에서 생을 마감하셨는데, 마네 스님이 꿈꿨던 자주독립, 광복의 의미, 지금의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0: 네, 매우 중요합니다. 마네 스님께서는 개인의 자유평화 사상을 아주 중요시 여기셨는데, 특히 그 자유평화 사상은 개인의 어떤 그 자유와
1: 네.
0: 강요받지 않는 평등을 넘어서는 겁니다. 개인의 어떤 자유와 평등에서 멈추는 게
1: 네.
0: 아니고, 그것과 더불어서 공동체 사회의 평화까지도 그 고민할 수 있는 주체의 자유평등.
1: 네.
0: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평화 사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개인이 자유와 평등을 얻어서 독립을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1: 네.
0: 예, 주권 국가로서 멈추는 게 아니고 나아가서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 예,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마네 스님의 사상은 세계 시민성하고도 연결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네 스님의 삶과 사상을 널리 기리는 일은 시대 정신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1: 이 시대 정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른도 그렇고요, 또 학업에 치이는 청소년들도 그렇고, 마음이 쉴 곳, 기댈 곳이 좀 필요합니다. 마네 스님의 사상이 좀 밝은 등불, 희망의 등불이 될수 있을까요?
0: 네, 저는 충분히 될수 있다고
1: 네.
0: 봅니다. 마네 스님께서는 늘 일체유심, 마음을 중요시 여겼는데요. 그러한 생각들이 어디서 비롯됐나 마네 스님의 수필들을 좀 읽어보면 거기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1: 네.
0: 처음 겪는 경험은 무지 힘들고 고통스럽다.
1: 네.
0: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두 번째 경험할 때는 아주 힘들지 않고 쉽게 넘어갔다. 왜일까?
1: 맞습니다. 네.
0: 예, 모든 것을 이렇게 처음 경험하고 고통 속에 빠져 있더라도 그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마네
1: 그렇군요.
0: 스님께서.
1: 네.
0: 예, 그래서 그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통

0: 이게 너무 그 매몰되지 않고 어차피 깊은 고통일수록 더큰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깨달음을 저희에게 강렬하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1: 네, 이런 짧은 예시만으로도 벌써 마음의 위안을 얻는 듯한데요. 이런 만혜 스님의 사상이 좀 널리 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만혜 연구소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0: 네, 저희 만혜연구소는 이제 그 만혜 스님의 업적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요.
1: 네.
0: 예, 청소년들에게 만혜 스님의 도전정신, 그리고 생명정신, 생명존중사상, 그리고 자유평화사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1: 네.
0: 예, 청소년들에게 좀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좀더 도전적이고 희망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작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1: 이 지난 역사를 넘어서 먼 길, 정말 그야말로 대장정을 떠나는 만혜연구소인데요.
0: 네.
1: 이 현대인 그리고 또 청소년들에게 정말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BTN도 함께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0: 감사합니다.
1: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8월 18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1: 와, 너무 맛있습니다.
2: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0: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3: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4: 천왕봉 동쪽 능선. 하늘과 맞닿을 듯한 자리에 법계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3층 석탑은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해발 1450m 고지에서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온 석탑인데요. 구름 위에서 만난 천상의 탑.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기도가 하늘과 곧장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모습 뒤에는 정말 많은 실언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면 법계사가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일제는 수차례 법계사를 침략했고, 그로 인해 법계사는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석탑만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탑 곁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다른 산과는 다르게 이곳 산신은 여성으로 표현돼 있는데 어머니의 산이라는 별명과 잘 어울렸습니다. 산신각 아래에는 산신 영정과 똑 닮은 천왕할매 석상이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법계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시작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제...

0: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견무신 변제삼모

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지자 능각히 다겁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삼보자존웅건자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차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 불법문종 시인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령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이 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재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 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0: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가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르치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0: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3: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병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

국립국립공원 과듬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삼마연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회목관찰용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석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차법 배운집네 상수비로잔 하불 흐련화장 세계조화자.

지방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음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헐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같이 엄한 계율 틀끝 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은 수맵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GTN 부따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부따회가 함께합니다.

수점없지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옷자지나나라파짜나라파짜나라파짜나 문수보살대의력심주 오마미라흥 가자라 오마미라흥 가자라 오마미라흥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예원성치지는 오마무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무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무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역시염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농장 기조를 올리고 지극지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충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창기도 바른 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배경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 산책.
1: 차 백거이 지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 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즉금 상낙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이라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단순한 신심 치유를 넘어 우리 사회 정신적 이정표가 되어준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4인 공동대표 체제의 출범인데요. 가나선과 입바사나 자비명상 그리고 마음챙김 등 서로 다른 수행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선명상이라는 새로운 공통 언어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공동대표이신 해인선명상센터장 정혜스님, 마하 입바사나 명상원 김열권 원장님, 그리고 한국 MBSR 마음챙김 연구원

연구소 안희영 소장님 모시고 한국 명상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과의 접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지대방 시즌3를 시작하고요. 이렇게 출연진을 세분 모신 게 처음입니다.
1: 네.
0: 세 분을 모시다 보니까 약간 소파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모시게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연을 하시게 되셨으니까 우리 지대방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혜수님부터요. 네.
3: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현대 언어로 전하고 1700여 년 한국 불교 선의 깊이를 현대 심리학과 연결하여 개인의 치유를 넘어 가정과 사회 그리고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자 여러분과 함께 선명상을 힘차게 정진하는
0: 네.
3: 한국명상지도자협회 공동대표 동백꽃 정혜수님 인사드립니다.
0: 네. 우리 스님 인사말 들으니까 명상을 통해서 세계 평화도 이뤄낼 수 있겠네요. 네. 우리 김열권 원장님. 네.
4: 안녕하십니까? 김열권입니다. 마하위빠사나 명상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0: 네.
4: 부처님 경전의 일각에서 부처님의 원형 수행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수행단체이고, 저는 현재 한국명상지도자협회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네. 우리,
4: 감사합니다.
0: 아니, 소장님? 네.
5: 네. 예, 공동대표 안희영입니다. 저는 한국 MBSR 연구소를 한 20년째 이끌고 있는데요. 서양의 어떤 과학적인 어떤 의료 명상, 과학 명상과 이 부처님법을 이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수행법을 이렇게 결합해서 가장 이제 서양에서 구조화된 명상법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MBSR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0: 네.
5: BTN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네. 이제 세 분께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선 우리 정혜스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명상을 통해서 이 마음 치유로 우리 사회의 평화에 그 씨앗을 심겠다. 네. 스님 아주 포부가 크셔요. 네. 심겠다라는 원력으로 2015년 출범한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입니다. 먼저 이제 이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3: 네.
0: 네.
3: 저희 협회는 그 특정 종교나 수행법에 머무르지 않고,
0: 네.
3: 불교 선명상이라든가, 가나선, 그 마음 챙김, MBSR, 또 뭐, 싱잉볼, 참명상 등
0: 네.
3: 그 다양한 명상 전통이 서로 존중하며
0: 네.
3: 협력하는 그런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네. 벌써 이제 창립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제2도약을 선포했다고 볼수 있겠어요. 불교 전통 수행법인 선과 위빠사나부터 또 현대 과학적 명상인 우리 안희정 소장님께서 쭉 하고 계시는 MBSR까지 불교 명상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드림팀이 구성됐다고 봐도 될까요, 소장님?
5: 네. 이 드림팀이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또 기분이
0: 네.
5: 좋아지긴 하는데,
0: 네.
5: 뭐 사실 그동안 10여 년 동안을 1인 체제로 이렇게 해서
0: 네.
5: 저희 단체가 이제 지금 현재 33단체로 이렇게 굉장히 확장이 됐습니다.
0: 네.
5: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이걸 다 소화하기에는 책임감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 두 분, 또 제가자 지도자 두 분이 해서
0: 네.
5: 좀 책임을 좀 이렇게 떠나맡는 게좀 낫지 않는가 해서
0: 네.
5: 조금 민주화됐다는 표현이 좀 나을 것
0: 아,
5: 같습니다.
0: 그렇군요.
5: 네.
0: 네. 그리고 이제 이 공동대표 체제 이후의 첫 행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지난 6월 28일이네요.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명상을 주제로 대주제로 하셨고 지도자 포럼을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정혜 스님께서는 이 대승경전 선명상을 주제로 해서 보다 좀 확장된 세계관 그리고 자비의 실천을 촉구하셨어요. 네, 어떻게 명상 속에 선명상 속에서 세계관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자비 실천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촉구를 하셨는데 스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전통과 현대의 만남, 네. 그 선명상이라는 주제에서 네. 알 수 있듯이 저는 이 시대의 그 대승경전의 그 선명상이 네. 오늘 사회에 꼭 필요한 아주 정신적인 가치가 높은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네.
3: 그래서 이 대승경전은 그 혼자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 자신의 깨달음과 네. 모든 생명들과 함께 그 네. 깨달아가는 이어가는 이런 네. 사상인데요. 네. 그래서 대승경전 속에서의 그 사홍서원과 네. 사무량심을 그 사회에 네. 그 실천하고자 하는 네. 이런 원력을 가지고 네. 선명상에 내 나의 네. 깨달음을 사회에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네. 권력을 담아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0: 네, 선명상이 잘 녹여내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비 실천이라고 하면 보통은 뭔가를 베풀어야 되는 뭔가 재물 같은 이런 거를 재화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명상법을 통해서 그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게 얼마나 큰 자비 실천입니까? 네, 그래서 이 명상 안에 많은 걸 녹여낼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열건 원장님께서는 네. 그 티벳 불교 선명상을 주제로 이 티벳 불교 명상의 개요와 특징을 정리를 하셨어요. 네.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실제 체험자들의 사례를 소개하셨고 중도를 실천하고 또 경전과 선지식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4: 제가 이제 하도를 처음에 승절 스님한테 받았는데 네. 승절 스님은 오매일에 갈 때까지 하도를 하라 그래요. 그런데 네. 가는 방법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런데 티벳 명상은 처음에 입문할 때 네. 절을 10만 번에서 40만 번 1년 안에 하고 그 사가행 예비 수행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그 오매 일회를 갈 수 있는 기반이 다 돼요. 그러니까 그 티벳 명상은 하면은 네. 일반인들도 한 3년만 열심히 하면은 그의 오매 일회에 도달한 사람들이 한 30% 50% 이렇게
0: 그렇군요.
4: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미국의 뚜룽파 림포체 같은 경우에는 티벳 수행을 할 때 또 남방 수행하고 비교해서 남방 수행의 사마티 바사나의 좋은 점을 또 받아들여요.
0: 네.
4: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좋은 점들을 받아들여서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방법들이 많아서 그 방법들을 일반인들한테 소개하면서 같이 수행을 하니까
0: 네.
4: 그래 사례에 나왔듯이 한 10명 정도가 수행을 자나깨나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0: 네.
4: 공성까지 체험하면서 그 자기 생활 속에서 그 수행도 하고 생활도 하고 예, 그렇게 예, 네. 잘 이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네. 예, 소개를 했습니다.
0: 체험자들을 많이 만나보셨죠?
4: 네, 체험자들 네. 많이.
0: 그 체험자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세요?
4: 남자 한 분은 그 중소 기업하다가 그 노사 문제가 있어서
0: 네.
4: 그 심장 회심증이 와가지고 처음에 와서는 말하면서도 이 해에다가 약을 뿌려요. 뭔가 해가 굳어져가 심장 마비가 오는 것 같아요.
0: 네네.
4: 그런데 이분은 성당에 한 30년 다녔는데 집중력이 아주 뛰어났어요. 집중력이 뛰어나서 처음에 오자마자 수행하는데 바로 삼매에 드는 거예요.
0: 그랬군요.
4: 네, 삼매에서 들어서 한 3일 수행하니까 약 뿌리는 거 약을 안 먹어도 되고.
0: 네. 예.
4: 그리고 이 수행이 좀 이제 더 깊어지면 한 5일쯤 이렇게 가면은 이 몸이 사라지고 호흡도 사라지면서
0: 네.
4: 예, 그런 또 공성 체험도 하고.
0: 네.
4: 예.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그 성당에 다니다가 불교로 바꿔서
0: 네.
4: 예, 일상에서 또 기업을 운영하면서 네. 수행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0: 정말 특별한 체험자네요. 네.
4: 예, 그러니까
0: 계속 정진하고 네. 있겠죠?
4: 네, 계속 정진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안희영 소장님께서는 이 섬 명상과 또 현대 마음 챙김 프로그램의 접점을 살펴보시고 현대인의 삶 속에서 이 명상이 갖는 의미와 이 활용 방안을 제시를 하셨어요. 네. 이 말씀을 좀 들려 주시겠어요?
5: 네. 아, 이제 저는 이제 전통 명상도 해보고 현대 명상도 네. 해보면서 이 접점이 어디일까
0: 네.
5: 이제 고민하는 많은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0: 네.
5: 어떻게 하면 전통의 깊이를 잃지 않으면서도 전통을 잘 계승하고
0: 네.
5: 또 너무 또 종교적인 어떤 색깔에 이렇게 함몰되지 않고
0: 네.
5: 부처님이 가르치신 거는 또 어떤 공통점이 있잖아요.
0: 네.
5: 어떤 인간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0: 네.
5: 그게 부처님법이 어떤 방편을 많이 쓰셨다고 들었는데
0: 네.
5: 그러면 현대에는 또 과학이라고 하는 또 검증하는 하나의 어떤 체계적이고
0: 네.
5: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하나의 또 도구가 생긴 거죠.
0: 맞습니다.
5: 그러면 전통의 깊이와 현대 명상의 어떤 접근성,
0: 네.
5: 대중성을 어떻게 이렇게 잘 융합을 해서 시너지 네.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게 또 요새 저희들이 하는 고민이고
0: 네.
5: 또 협회에서 또 앞으로 많이 또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교 안에 있는 정말 좋은 장점들, 또 전체 문화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명상법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명상하신 방법들이 요즘은 옷을 많이 바꿔 입고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포장 기술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잘 우리가 만들어내면 정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네, 그 서양 사람들은 우리 불교의 어떤 좋은 전통을 가져가서
0: 네.
5: 너무 상업화하고 싸구려로 이렇게 만들었다.
0: 네.
5: 강한 비판은 그런 또 비판들이 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5: 전통 순수 네. 불교 명상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또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을 거고.
0: 그럴 수도 있겠죠. 네.
5: 또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는. 네,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그러면 서양인이라고 그래서 전부 상업화된 명상, 심지어는 그걸 맥 마인드풀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0: 네.
5: 맥도날드 마인드풀니스라 이거죠.
0: 네. 그렇군요.
5: 그래서 배를 네. 불리는 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0: 네.
5: 그렇게 좀 폄하하는 용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 또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0: 네.
5: 어떤 편견이 아닐까.
0: 네.
5: 그래서 서구 명상이다, 현대 명상이다, 아니면 전통 명상이다, 너무 편을 가리지 말고
0: 네.
5: 과연 우리 고통을 얼마나 개인의 고통, 사회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진짜 명상이 무엇인가
0: 네.
5: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0: 네.
5: 뭔가 연결점이 있고
0: 예.
5: 왜냐하면 과학을 완전히 무시한 현대 명상 아니면 네. 전통 명상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0: 그렇죠.
5: 지금 과학의 시대인데
0: 네.
5: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과학적인 부분을 강조하다가
0: 네.
5: 명상이 마치 어떤 과학만 가지고 되는 것처럼
0: 네.
5: 그렇게 또 선전하는 것도 그거는 또 하나의 큰 오류다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5: 그래서
0: 네.
5: 이 부처님의 어떤 중도법처럼
0: 네.
5: 이 또 어떻게

0: 환경을 맞춰서 전통이 깊이는 잃지 않고 살려내되 접근성은 잘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할수 있는가 하는 게 우리 현대인들이 어떤 지도자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1: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제 하셔야 될 역할이 그 너무 강하게 그어놓은 선들을 잘 지워가시는 역할. 네, 그래서 잘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음식이 비빔밥 있지 않습니까? 잘 비비되 그 색깔은 살리는 그런 명상의 역할을 또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명상 오랫동안 하셨어요?
0: 저도 입문은
1: MBSR.
0: 고등학교 때 가나선으로 이제 불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승산 스님이 그 도화집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을 보고서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조사 당나라 송나라 시대의 어떤 선을 하시는 선사들이 어떤 법거량 같은 걸 보고서 저 어린 나이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서 이제 저도 불교 명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 그러셨군요.
0: 이제 차차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나중에는 좀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게좀 필요하겠다. 저는 어떤 성직자로서 명상을 가르칠 사람이 아니고 저한테 우선 효과가 있는 명상을 일반인으로서 제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전달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접근성이 체계적으로 가는 방법이
1: 그렇지요.
0: 필요하다. 그게 이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카바친 박사님이 하는 MBS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된 거죠.
1: 아,
0: MBSR은
1: 그렇군요.
0: 이제 마음 챙김, 현대 마음 챙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부처님의 어떤 사념체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법의 핵심을 현대 사회의 구조에 맞게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탄생한 프로그램이죠.
1: 아,
0: 그래서
1: 그랬군요.
0: 현대 서구 마음 챙김 명상이 이제 효시가 된 프로그램입니다.
1: 네, 그랬군요. 오랫동안 해오셨네요. 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공동 대표님들께서 이제 입을 모아서 인성 교육을 바탕으로 한 명상 교육 체계화를 강조하셨을 텐데, 이 한국 명상 문화의 표준을 만들겠다라는 바람을 말씀을 하셨어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일까? 과연 표준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저도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정 교수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2: 그 한국의 선명상은 그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그 문화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처님의 법이 그 중국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와서 그 한국으로 전해왔는데 중국의 그 하나 중국의 선은 지금은 거의 뭐 불교라고 하기는 그렇고 또 일본에서는 또 학자의 선을 이제 걸어갔고 근데 우리 한국의 그 전통적인 가나선은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이어서 지금 정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우리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인성교육 정말 중요하다라고 요즘 사회를 바라보면 느끼실 텐데, 어떻게 하면 이 한국 명상 문화의 표준을 만들 것인가? 이걸 바람으로 갖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3: 그래서 그 인성교육에도 중요하고 기업이나 뭐 정치 모든 분야의 발전도의
1: 맞습니다.
3: 그 정명에 그 올바른 직업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제 명상이 그 바탕이 돼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명상지도자협회에서는 그 교재를 만들어 오고 있어요. 그한 2, 3년 지금 교재를 만들어 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남방불교, 대성불교, 티벳불교, 가나선까지 그리고 이제 응용명상, MBSR이나 뭐 다른 싱잉볼이나 뭐 심리치료까지 그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그 선명상을 그 부처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여러 이제 그 수행 단체의 그 특징들을 모아서 그것을 이제 프로그램화하는 작업을 네. 그 연구를 이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1: 네. 그 표준이 이런. 하나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3: 네. 지금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네. 조계종에서도 선명성하는데 네. 실제 내용이 체계화된 책자나 그런 네. 내용이 없어요.
1: 네.
3: 그걸 우리 협회에서 지금 작업하고 네. 있습니다.
1: 협회에서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하반기에 보니까 20차 명상 아카데미 2급, 1급 자격 과정도 개설된다고 하는데요. 이 자격 과정 내실화, 또 공공기관 및 일반 대중을 위한 맞춤형 명상 프로그램, 네, 이런 보급에 힘쓸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0: 지금 뭐 저희들도 네. 이 그 4인 공동체제로 간 지가 몇 달이 안 돼서
1: 네.
0: 이제는 지금이 이제 모여서 얘기하고
1: 네.
0: 이렇게 구상하는 정도의 단계라 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선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이 제가 서양에서 가서 명상을 배우면서 가장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1: 네.
0: 이 표준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명상이 무조건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1: 네.
0: 그들은 이미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또 지도자를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완전히 표준화가 돼서
1: 네.
0: 이미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좀 배워야 될 정도로 많이 지금 그 앞서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런 부분을 우리 전통의 어떤 직관적인 경험의 깊이와
1: 네.
0: 그거를 서양 사람들이 구조화하는 어떤 그런 방법론을 배워서
1: 네.
0: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예, 좋은 전통의 여러 명상들을 쉽게 검증 가능하고 반복
1: 네.
0: 가능하게
1: 네.
0: 그게 과학이잖아요. 검증이 네. 있고 반복할 수 있다는 거는 과학의 힘이죠.
1: 네.
0: 그걸 그냥 좋은 거야 직관적으로 얘기해서 따라와 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1: 네.
0: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협회에서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예를 들면 지도자를 양성하는 구체적인 표준안,
1: 네. 예.
0: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1: 네.
0: 명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노인이 네. 되는 게 아니거든요.
1: 맞습니다.
0: 아무리 네. 명상을 하더라도
1: 네.
0: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발달 심리 단계는 그냥 화잘내고
1: 네.
0: 남의 거 질투하고
1: 네.
0: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명상도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1: 네.
0: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1: 네.
0: 검증 가능할 수 있게
1: 네.
0: 물론 뭐 모든 명상을 다 검증 과학화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1: 네.
0: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명상은 그냥 그냥 내가 잘하니까 나를 따라오면 돼
1: 네.
0: 이런 식의 어떤 방법 가지고는
1: 네.
0: 굉장히 요새 사람들에게 현대인에게 네. 어필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지난번에 제가 그 교수님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의 김성철 교수님이 원래는 그 의학을 공부하셨던 분이잖아요. 그 교수님이 이제 그런 걸 다 테스팅을 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명상을 함으로 해서 선수행을 함으로 해서 사념처 수행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뇌가 달라지고 있는가. 그 수치를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40년 전에 45년 전에 제가 출가할 때는 가서 그냥 이먹고 하고 앉으면 도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 수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이먹고를 앉아 있을 때 이 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는 수치는 우리는 몰랐죠, 그때는. 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조금 더 설득력이 생기고, 내가 명상을 함으로 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연구를 하든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어떤 장점이 있는가, 그런 걸 제시해 주면 안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요새 뇌과학이 발달이 돼서.
1: 네.
0: 또 신경과학 전체가 이제 많이 지난 한 15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1: 네.
0: 마음 챙김 명상 아니면 선수행을 하면은 뇌 어느 부분이 좋아지고 이런
1: 네.
0: 게 이제 웬만한 데이터들이 상당히 나와 있고
1: 그러니까요.
0: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한다면
1: 네.
0: 명상 자체가 좀 또 이렇게
1: 네.
0: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1: 네.
0: 잘 지시를 하고 또 실생활에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런
1: 네.
0: 부분을 차근차근 이렇게 잘 제시를 하면 그게 바로 우리 그 선수행에서 또 선명상에서 네. 추구하는 선과 명상이 만남이라고 하는 네. 거거든요. 선이라고 하는 아주 그 직관적인

0: 그리고 아주 깨달음을 중시하는 이런 어떤 그 명상, 고유 명상법하고 명상이라고 할 때는 뭐 온갖 게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거기에는. 그래서 그걸 또 너무 무시하지 않고 다양한 명상법들을 또 좋은 점을 이렇게 활용해서

0: 명예스님, 마하 입바사나 명상원 김열곤 원장님, 그리고 한국 MBSR 마음챙김연구소 안희영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분의 수행법은 접근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수행이라는 공통점을 다 갖고 계세요. 그죠? 네, 그래서 각각의 수행법을 통해서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장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정혜수님. 네.
1: 네. 저도 이제 명상 지도자 협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정진하면서
0: 네.
1: 각 단체에 가서 이 단체의 교육은 뭘 하나 이렇게 네.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그 가나선이라든가 그 해인선명상센터에서는 그 선의 그 직관적인 그 알아차림을 만약 그 정진을 한다면은
0: 네.
1: 그 MBSR 소장님한테 가서는 그 하나하나 그 자세한 그
0: 네.
1: 뭐 마음 챙김이라든가
0: 네.
1: 그 몸의 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지도를 받으면서 정말 참 만약에 내가 가나선을 처음에 할 때
0: 네.
1: 이 공부를 먼저 했다면은
0: 네.
1: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0: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모든 그 명상 센터들이 그 전통이 있는데 그런 전통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또
0: 네.
1: 우리 그 김열건 소장님은 수행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거든요.
0: 그러시죠.
1: 그래서 네. 그 소장님의 그 얼굴만 봐도 아 저분이 정말 얼마나 깊이 정진하고 있구나 이런
0: 네.
1: 존경심이 일어나요.
0: 네.
1: 그래서
0: 원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뭐 다 오랫동안 네.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 그래서
0: 그렇죠.
1: 저희 그 한국명상지도자협회에 들어와셔서 정진하시면은. 그 모든 30몇 개 단체의 그 각 잘하는 것을
0: 네.
1: 여러분들이 다 얻어가실 수
0: 네.
1: 있습니다.
0: 그렇죠. 우리 원장님, 그러면 이제 어떤 전통이나 수행법이 다른 이런 전통을 갖고 있지만 세 분의 이 명상이 조계종 선명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네, 네. 조계종 선명상이 이제 하두선을 이제 내세우면서도
0: 네.
2: 그 성철스님의 선문정로나 이런 데 보면은
0: 네.
2: 그 가나선 하두선을 그 유식이나 아니면은 그 기신론이나 아니면 초기 불교
0: 네.
2: 예성 불교 예 그렇게 또 이제 연결하면서 예 경전과 이제 수행을 같이 가는 그런 선명상을 이제 그 제시했다고 봅니다.
0: 네.
2: 예.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하도 수행을 하다가 이제 예, 남방에 가서 부처님의 원형 수행법을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특징들이 이제 하도는 좀 강력하게 이제 추진력이 있고 또 남방은 자세하게 이제 그 관찰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섬세하게 이렇게 예, 무의식에까지 그 제거하는 방법을
0: 네.
2: 그 확실하게 이제 경전과 논술의 각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0: 네.
2: 또 그런 것을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안희영 소장님이 하듯이 그 MBSR이나 뭐 MBCT나 액터나
0: 네.
2: 이렇게 응용된 그런 프로그램들은 일반인들이 이제 접근하기 좋아서 예, 일반인들한테 예, 소개할 때에는 예, 그런 수행도 연구하고 도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0: 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잘 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소장님, 오늘의 한국 명상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신다면 어떤 문장으로 정의를 하시고 싶으세요?
3: 아, 그거는
0: 좀 어렵겠지만.
3: 같은,
0: 네.
3: 저는 지금 우리 한국 명상계가 굉장히 정말 천년의

0: 한번 오는 기회에 와 있다 이렇게
1: 그렇죠.
0: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리 한국 명상은 굉장히 깊고
1: 네.
0: 또 선이라고 하는 아주 그 너무나 좋은 전통을
1: 그렇죠.
0: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어떤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1: 맞습니다.
0: 있는 데다가 또 이제 서양의 어떤 그 마음 챙긴 명상
1: 네.
0: 또 이렇게 과학화된 명상이 들어와서 지금 원한다면 모든 명상을 다 접할 수 있는
1: 네.
0: 황금시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 네.
0: 다만 아직은 이게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 네.
0: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충분히 못하고 전통 명상을 하신 분들은 또 현대 명상을 조금 좀 이렇게 너무 얕게 보고
1: 네.
0: 또 현대 명상을 하신 분들은 전통 명상을 너무 어렵다고 아예 외면해버리는
1: 네.
0: 그 양극단을 떠나서
1: 네.
0: 같이 한번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만 된다면
1: 네.
0: 지금 그런 씨앗이 지금 싹 트고 있다고 저는 보고
1: 그렇죠.
0: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1: 네.
0: 좋은 기회가 왔다. 그래서
1: 네.
0: 명상이 과연 우리 어떤 종파라든지
1: 네.
0: 꼭 종교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1: 그렇죠.
0: 저는 그 밑에서 흐르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고통의 본질을
1: 네.
0: 바로 보고 그것을 어떻게 잘 이렇게 개인뿐만 아니고 사회
1: 네.
0: 전체가 서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느냐 그게 저는 명상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깨어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1: 네.
0: 서로 힘을 좀 합쳐서 조금씩
1: 네.
0: 양보하고
1: 네.
0: 또 이렇게 협조를 하고
1: 네.
0: 협업을 하게 된다면
1: 네.
0: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1: 네.
0: 좋은 어떤 명상법이나 그런
1: 네.
0: 것들을 조만간 할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 그러면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한국의 지금 이 명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협업이 필요하다.
0: 좋습니다.
1: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0: 네. 네,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우리 원장님, 11년 전에 출범했던 우리 이 협회와 지금 당시와 현재를 비교한다면 많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명상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음을 체감하실 수는 있으시죠?
2: 네.
1: 네.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떤 대한민국을 기대하십니까? 또 명상하는 분들이 어떻게 달라져 있기를 바라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우리 대한민국은
1: 네.
2: 전 세계 인류를 역사를 통해서
1: 네.
2: 경제도 최단시간 내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1: 그렇죠.
2: 또 민주화도 하고 지금은 이제 또 한류 K컬처가 세계적으로 이제 여러 인류들한테 이제 그 감명을 주고 있는데요. 그 밑바탕에 우리가 선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좀 지금 시대에는 그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AI 시대로 대문명의 전환기에 가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그 인간의 가치, 인간의 그 존재성을 그 회복하지 못하면은 그 AI의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선명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우리 존재 문제를 그 해결하면서 학교 교육이나 기업이나 정치인들 모두가 선명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전문 분야 그 직업에 같이 그 수행하고 연구하고 인간관계도 그 존재 문제에 입각해서 풀어나간다면은 전 세계를 그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1: 네.
2: 특히 이제 그 경제에서도 그 제조부터 시작해서 건설 반도체까지 이것이 미국에는 제조업이 없대요. 그게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인데 중국은 또 명상이 없거든요.
1: 네.
2: 근데 우리는 명상이 여러 명상을 다 받아들이고 또 경제도 최첨단을 걷고 그것이 결합이 돼서 한류의 K컬처까지 영향을 미친다면은 한국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가장 그 잠재력이 큰 나라라고 봅니다.

0: 그렇죠.
1: 예, 거기에서 우리 선명상이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우리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10년 후 기대가 됩니다.
1: 네.
0: 네. 각 분야에 명상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명상의 길은 좀 다양하지만은 결국 우리 인간 내면의 이 평화와 치유라는 어떤 하나의 본질로 수렴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BTN 불교 TV를 시청하는 불자들을 위해서 또더 나아가서 스트레스나 어떤 불안 속에서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덕담 한 말씀을 조금 짧게 짧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정혜수님. 네.
2: 선사 님들의 말씀 중에 봄이 오면 풀이 저절로 푸르고 바람이 불면 향기가 멀리 날아간다라는
0: 네.
2: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뭘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0: 네.
2: 그래도 또 하루에 5분씩이라도 자기 자신을 좀 바라보고
0: 네.
2: 자신을 따뜻하게 좀 안아주고
0: 네.
2: 이렇게 하면서 5분 명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보이면서 이제 가족에게 따뜻하게 대하게 되고, 또 그게 이제 사회와 전 세계에 다 나아가서 전 세계가 따뜻한 이런 세계가 되지 않겠나 해서,
0: 네.
2: 여러분 지금 힘든 이 가운데 힘내서 자기 자신 5분씩 바라보는
0: 네.
2: 선명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아유,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5분의 명상의 기적을 생활 속에서 좀 실현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원장님? 네.
1: 네. 스트레스나 불안할 때도 스트레스 불안을 알아차리는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지 일반인들이나 천재들은 생각하는데, 부처님 이 선명상에서는 대상이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스트레스나 불안을 바라보고 하는 마음이 빤야의 마음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이 빤야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대상 있는 마음을 관찰하면은 그것은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유언이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 불방일하라, 불방일이 아파마다 해서 알아차림하고 사띠하고 이제 같이 이제 통하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불방일로 해탈할 때까지 불방일하라는 부처님의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가 오나 불안하나 그때도 실천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0: 네,
1: 이해하고.
0: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게으르지 말고, 네, 하루에 5분이라도 열심히 명상하고 수행하시라.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네.
3: 네. 저는 명상이 중요한가, 삶이 중요한가, 그걸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3: 뭐, 저는 당연히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명상은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0: 네.
3: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명상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지도 말고, 명상을 너무 또
0: 네.
3: 마치 삶이 그 명상 안에만 있는 것처럼
0: 전부인 양.
3: 전부인 양
0: 네.
3: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0: 맞습니다.
3: 결국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바로 보게 만드는 하나의 좋은 아주 소중한 방법이다.
0: 네.
3: 나를 바로 보고 세상을 알고 결국은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과 잘 지내고 옆에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런 어떤 마치 달라이라마가 나의 종교는 친절이라고
0: 네.
3: 얘기했듯이, 그게 너무 너무 멋있는 말 같거든요.
0: 그렇죠. 네.
3: 그러니까 뭐내 명상이 중요하고 네 명상이 어떻고 뭐내 종교가 어떻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나를 바로 알고 세상을 바로 알면서 거기서 좀 행복한 길을 찾을 수
0: 네.
3: 있는 게 그래도 명상이 조금은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0: 네.
3: 생각을 해봅니다.
0: 예.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세분 바쁘신 중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명상을 많은 분들께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많이 전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네.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축적해 온 11년의 행보와 조계종의 선명상 대중화가 시너지를 내면서 K명상이 전 세계인의 정신 고통을 해결하는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에 후원해 주신 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권모정 불자님, 유필수 불자님, 최상은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붓다외 모든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테니까 꼭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좀 마음이 따뜻한 그런 부처님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다 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목 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부따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트깡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이 AI 시대에 철저하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부터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이 급변하는 AI 시대 속 살아남는 진짜 생존 전략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대표 디지털 경제학자이시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상윤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한 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AI 기술과 세상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AI 경제학자 김상윤입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는지요? 오늘도 재미있는 내용들 준비해봤습니다.
0: 한 주 동안 잘 계셨는지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잘 못 있었습니다, 교수님.
1: 왜 그러세요?
0: 지난 시간에 그 24시간 동안 어두운 공장에서 돌아가는 그 기계들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정말 오랫동안 남아 있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도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못 지냈습니다. 불안이 좀 더 커졌거든요. 오늘 주제 뭔가요?
1: 오늘은 24시간 이제 휴머노이드가 재화를 찍어내는 시대에 과연 인간은 뭘 해야 될까? AI가 여러 기계의 지능으로 탑재되고 네. 내 일을 대체하는 AI 에이전트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변화 속 아마 이 변화들이 아마 과격하게 나타날 거예요.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이 속에서 좀 힘드시거나 네. 또 충격을 받으시거나 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생겨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이것을 뭐 혼자 힘으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 변화를 AI와 어떻게 공존하면서 살아갈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에게 부여되는 역량 혹은 대체되지 않을 만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각 분야별로, 각 업종별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정말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막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질문을 사실 지난번에 드렸어야 하는데 이제 여쭙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은 AI 전문가이시잖아요.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1: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다양한 영역의 AI를 활용하면 할수록 내가 병목이구나. 그걸 느껴요. AI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네. 훌륭하게 일을 잘해내고 제가 또 조금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지시를 잘하면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을 수행해내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AI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답을 더 빨리 주는데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제 능력이 한계인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많은 업무들을 AI 에이전트화하고 자동화하고 지능화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침마다 제 메일에는 AI가 네.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디지털 업계, AI 업계의 소식을 잘 글로 정리해가지고 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그걸 또 AI한테 읽혀요. 그러면은 제가 차를 타고 1시간 출근하는 동안 지난 24시간 세상에서 있었던 AI 기술 관련된 얘기들을 AI가 조목조목 정리해서 특히나 네. 저를 이해하고 있는 AI는 제가 뭐에 관심 있을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출근하는 길에 이미 제가 오늘 공부해야 될 지식들을 다 얻게 된 거예요.
0: 네.
1: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논문이나 보고서 작업하고 뭐 컬럼 작성할 때까지도 AI 손을 안 타는 경우가 없어요. 저도 이제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네. 글 쓰는 작업이 그렇게 뭐 잘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떤 글이든 제가 그냥 제 혼자 힘으로 A부터 Z까지 끝내고 뭔가 제출하기에는 뭔가 찝찝해요. 아쉬워요.
0: AI 확인을 좀 받으시나요?
1: AI 손을 한번 네. 태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초안 작성해달라, 검토해달라, 보완해달라, 혹은 추가적으로 뭘 좀 찾아달라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하다 보니까 제 업무 생산성이라고 할까요?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건 좀 좋은 점이죠.
0: 그렇죠.
1: 뭐 저만 하더라도 두세 명분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의 저에 비해서. 과거의 저의 두세 배 정도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0: 나중에 이제 AI의 능력치를 제대로 제가 확인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키는 대로 족족이가 다 해내니까
1: 네.
0: 과연 최대 능력치가
1: 아,
0: 어딜까?
1: 한계를 아직 못 보시는
0: 한계를
1: 거군요.
0: 모르겠어요.
1: 네.
0: 근데 이거는 이제 업계 공통이거든요. 정말 날고 기는 AI 이런 뭐 개발자들이나 혹은 리더들도 AI의 한계를 우리가 테스트하기 힘들다. 이미 AGI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1: 네.
0: 우리가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AI를 어쨌든 경험하고 활용하고 이 방법들을 익혀 나가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이든 혹은 직업적으로 업무적으로든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지금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편리하다, 뭐 재밌다, 즐겁다, 효율적이다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 한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조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이제 학교 강단에 서시는 것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곳에서 대중들과 소통을 하시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기업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일반 생활을 하는 삶 속에서는 또 대중이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있던가요?
0: 사실 챗GPT 나온 지 4년 됐거든요.
1: 네.
0: 초창기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챗GPT에게 검색 엔진처럼 지식을 물어보면 틀린 얘기를 많이 해요.
1: 거짓말도 합니다.
0: 거짓말도 하고 환각
1: 네.
0: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AI가 그 정보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관련성을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럼 이 단어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자신만의 학습이나 추론 방법으로 이걸 쫓아가는데
1: 네.
0: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정보를 검증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1: 네.
0: 이 단어와 관련성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다만 AI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니 거의 정답에 가까운 답을 줄 뿐이거든요.
1: 아,
0: 그
1: 네.
0: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검색 엔진을 쓰던 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검색 엔진은 인간이 올려놓은 자료를 얘가 최대한 빨리 찾아주는 거거든요.
1: 네.
0: 얘가 보여주는 자료가 어딘가 인간이 올려놓은 자료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에 대해 신빙성 우리가 택해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1: 찾아주는
0: 그걸
1: 거니까요.
0: 찾아주는
1: 네.
0: 거예요. 근데 지금의 AI들은요, 자기만의 재조합을 합니다.
1: 아.
0: 지식을 다 파편화시켜서 이 단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추론을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확률적으로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모아서 문장으로 만들어주니까
1: 네.
0: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환각현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10번 정도 질문하시면 한번 정도는 얘가 이상한 소리를 할수 있다라는 것을
1: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0: 전제하신다라고 하면은 AI를 검색 엔진용으로 쓰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1: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 검색 엔진으로 쓰고
0: 그렇습니다. 네,
1: 계시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특히나 매우 최신성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때 AI에게 물어보지 마시라.
1: 아, 네.
0: 어제 있었던 뉴스, 오늘 얘기, 갑자기 막 트렌드 돌고 있는 거에 AI 물어보면 얘 모를 수 있어요.
1: 아직 조합이 잘안 되는
0: 반영이 안된
1: 건가요?
0: 거죠. 네,
1: 네.
0: 학습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요즘에 AI들은 레그 검색이라고 해서 최신 검색 엔진 자료를 기반으로 답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당장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 이런 거 AI 당연히 모를 수 있죠.
1: 놓친다는
0: 그렇죠.
1: 말씀이시죠? 네.
0: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대할 때 검색 엔진용의 포션을 많이 줄이시고요. 그럼 어떤 용도로 쓰시면
1: 네.
0: 좋으냐? 내가 뭔가 분석이나 고도화 작업 이런 거를 할 때, 예를 들면 여행 계획도 엄청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잘 짜실 수도 있고, 업무하실 때도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효율화할 수 있을까?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금 사고가 필요하고, 좀 복잡한 어떤 이런 그 분석이 필요한 작업에
1: 네.
0: AI를 쓰시는 게 딱이고요.
1: 네.
0: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일상의 뭔가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한테 반론을 제시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1: 아, 오히려 반론을 제시해 달라.
0: 네.
1: 네.
0: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하던 일에 상당히 편협함이 생기고 또 고착화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1: 네.
0: AI는 이걸 무차별적으로 뚫어줍니다. 근데 좋은 것은 누군가 인간에게 나를 비판해달라고 하면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1: 네,
0: 근데 AI가
1: 맞습니다.
0: 이렇게 해주면은 그 기분이 안
1: 아,
0: 나쁘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근데 우리가
1: 네.
0: 정말 요즘 다양한 시대에 많은 영역의 변화가 있는데 내가 지금 알던 것만 이렇게 좁게 살아가시는 거를 좀깰 필요 있지 않습니까?
1: 아.
0: 그런 역할들, 매우 비판적이고 분석적이고
1: 네.
0: 내가 모르는 뭔가 새로운 어떤 관점을 제시해주는 역할로 AI를 한번 몇번 경험해 보시면은 아, 이런 용도로 AI를 잘 써봐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좀 포션들을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 AI 시대, 그야말로 뭐 코앞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아이, 그렇다고 또내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어? 뭐이 정도에서 멈추겠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직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0: 죄송합니다만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가
1: 네.
0: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질 시간이 얼마 안
1: 아,
0: 남았다.
1: 그런가요? 네.
0: 제가 골든타임 3년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3년이라는 것이 물론 뭐 나름의 제 주관적으로 그냥 숫자로 딱 보여드리는 거지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3년 정도면 AGI, 앞서 네. 말씀드린

0: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AI가 아마 사회 곳곳에 이미 탄생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그냥 AI 잘 몰라, 난 내 얘기 아니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뭐라도 AI를 쓰는 사람이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퍼포먼스의 수준이 뭐 50%, 2배 이런 수준이 아니고 10배, 100배라는 거예요. 요즘 AI를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혹은 업무 생산성을 10배 높였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 숫자가 뭐 이런 과격한 포장된 숫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3년에 주어진 시간 동안 내 업종에서, 내 업무에서, 내 영역에서 어떻게 AI를 좀잘 쓸까를 지금 이제 당장 고민을 시작하셔야 되고, 특히나 오늘 제가 뒤에 말씀드릴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내가 좀뭐 간과했던 게 뭐가 있지? 내가 AI를 조금 똑똑하게 못 썼던 게 뭐가 있지? 내가 이런 식으로 좀 해보면 좋겠구나. 이런 거를 들어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GPT가 나온 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4년이 됐다고
0: 4년입니다.
1: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3년이라는 시간 절대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골든타임 꼭 사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강연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AI 시대에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AI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 새로 살아나갈 방법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산업혁명 시기에도 우리 인간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와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기회를 얻은 자로 나뉘었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 생산 현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영국에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기계를 다 때려 부시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AI 시대에도 역시나 실제로 지금 피해를 보고 빠르게 인간을 AI가 대체하는 상황들이 여기저기 펼쳐지고 있죠. 결국 우리가 시대 변화를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 것인가, 각자의 영역에서 인간의 증명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변화는 그 어떤 업종보다도 제가 속해 있는 교육업계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요, AI를 가지고 리포트 써오고 시험도 보고 또 여러 토론 자료들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80점 정도 이상 되는 결과물들을 학생들이 다 제출하니까 이것이 상향 평준화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막상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면요, 본인이 지식 습득이 안 된 채로 AI로 껍데기만 만든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작년인가요? 언론에서 매우 주목을 받았던 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UCLA라는 명문 사학의 한 졸업식 장면입니다. 한 학생이 화면에 자기 얼굴이 비치자 자기 얼굴이 아닌 노트북 화면을 막 강조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학생은 나의 졸업 논문과 나의 리포트를 ChatGPT 덕분에 너무나 쉽게 해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이 이 학생을 취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생활하는 4년 내내 ChatGPT는 나의 너무나 중요한 친구였고 교수가 하는 얘기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내가 직접 고민하던 것을 ChatGPT AI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했다. 그리고 얘가 내 논문을 작성해주는데 대부분 기여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AI가 우리 교육 현장을 파고들고 있는데요. 과연 학생들이 AI를 쓰는 것이 그들의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될까요? 혹은 방해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요즘 대학가에서는요, AI 시험 부정 행위가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한 교양 과목의 경우에 600명 정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는데 한 시험에 35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AI를 가지고 시험을 봤다라는 겁니다. 부정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적발이 됐느냐? 한 학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다가 무슨 무슨 과목 시험 개꿀 해서 그들만의 언어로 이렇게 시험 후기를 올린 거예요. 물론 이걸 이제 자랑하고자 혹은 다음 후배들에게 전수해주고자 이런 목적이었겠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되었고 이것이 문제시가 되다 보니까 이 수업 학생들을 전수조사해봤더니 600명 중에 대략 350명 정도가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은 폐강이 되었고요. 이후에 저희 학교에서는 뭐 학교 행정 직원들과 여러 교수들이 모여서 이 AI 시대의 학생들의 교육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그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많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AI 활용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AI 성능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똑똑하게 빠르게 지금 급진전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3년 정도면 AI가 우리 인간의 보편적 지능을 넘어서는 AGI 시대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 교육이라는 것이 쓸모가 있을 것이냐. 앞으로 AI에게 모든 지식, 모든 지능 활동들을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학교의 교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학은 어떻게 변해야 되고 또 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논의가 정말 쉽지도 않고 이 정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교육업계 대규모의 이 교육업계의 거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껴있는 세대들, 이 과도기 세대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도 학생들을 보면요. 요즘 요 몇 년 사이에 대학 생활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막 졸업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해서 대학 생활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수업을 듣고 또 우리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하다가 겨우겨우 이제 세상이 복구가 돼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AI가 또 등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AI를 가지고 좀 쉽게 학습을 한다라고 하지만 저희 교수들이 봤을 때는 과거의 어떤 세대들보다 내 전공, 내 지식, 필요한 지식에 대한 습득이 상당히 뒤처져 있다라는 겁니다. 전 이 세대들을 AI 낀 세대라고 제가 명명을 해봤는데요. 바로 AI를 활용하다 보니 내 전공에 대한 지식도 미흡하고 부족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AI를 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AI 활용 역량도 그렇게 내세울 정도로 대단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양쪽 다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사회생활에 뛰어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2025년 12월에 발표된 LA타임즈의 한 기사, 전문 특집 기사도 보면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생들도 AI 때문에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학생들이 AI를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 전공 지식에 대한 수준도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비판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이 AI를 지금 아주 급진적으로 과격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젊은 세대들이 이 활용도가 가장 높은데 이들조차도 어떻게 AI를 활용해야 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AI를 더 잘 활용하고 내가 개인간의 능력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대로 지금 전수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AI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모든 영역에 고민이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많은 영역에서 AI를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인간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이런 연구와 이런 고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MIT가 재미난 실험을 했는데요. 요즘 뇌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과 같이 AI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쓰다 보면 또 AI에게 뭐 이런 사고라든지 이런 고민이라든지 어떤 지식 탐구 역할들을 맡기다 보면 인간의 뇌는 앞으로 점점 더 퇴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좀 충격적인 미래 예측이죠. 2040년 정도 되면은 뇌 크기가 줄어들어 있을 것이다 라는 정말 아주 무서운 예측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MIT가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54명의 학생에게 에세이 작성을 시킨다라는 이런 실험 교육을 했는데요. 이 그룹들에게는 제대로 이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다만 이 조건들을 부여를 했죠. 첫 번째 그룹에게는 구글 검색 엔진만 사용해서 에세이 작성을 하라. 두 번째 그룹에게는 챗GPT 같은 AI를 사용해도 좋다. 세 번째 그룹에게는 검색 엔진도 AI도 둘 다 사용하지 마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에세이 활용에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측정해보기 위한 실험이다라고 실험 정말 중요한 목적은 숨겨둔 채 이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개월 동안 이들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장 먼저 AI를 활용한 그룹의 이 에세이 작성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당연히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훨씬 더 깊이도 있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활용한 능력도 훨씬 더 뛰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실험의 핵심적인 목적이었던 인간의 뇌가 어떻게 퇴화할까냐잖아요. 이 4개월의 과정을 추적해봤더니 AI를 사용하는 그룹의 뇌파 활동이 점점 저조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4개월 이후에 이 뇌파의 활동 이 규모 자체가 다른 그룹에 비해서 훨씬 더 줄어들어 있더라.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뇌가 퇴화하고 우리 인간의 사고 능력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고 이 실험 결과가 이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AI가 과연 인류에 우리 인간 세상에 과연 도움이 되는 존재인가? 이런 정말 그 근본적인 회의론조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인간이란 존재가 적응의 동물이죠. 우리가 과거에도 산업혁명 혹은 인터넷혁명, 디지털혁명 모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뭔가 과도기적으로 이런 부침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다 적응을 해내고 그에 더 큰 기회를 얻는 우리 인간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90년대 후반 구글로 대표되는 검색 엔진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정보를 찾아보고 지식을 검색하고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도 인간의 적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90년대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아마 내 주변 지인이라든지 친구들의 전화번호 10수개, 많게는 30개, 40개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제 친구들과 연습장 하나 꺼내가지고 내가 전화번호 몇 개 외우고 있는지를 막 적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아마 한 30개 정도는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지인, 친구, 가족 전화번호 몇 개 외우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기술이라는 것을 도구로 활용하면서 두뇌도 우리 어떤 기억 저장 장치도 그에 적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 자체에 대한 기억을 하지 않고요. 이걸 어떻게 찾아볼까, 어떻게 접근할까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래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기술에 적응하는 인간이 구글로 대표되는 이 검색 엔진의 시대에 단기 기억력은 감소하고 이것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억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AI 시대에는요. 이 검색 엔진 수준이 아닙니다. AI는 여러분들의 업무를 대신하고요. 여러분들의 판단을 대신하고요. 또 여러분의 어떤 고민들을 훨씬 더 아주 디테일한 어떤 수준으로 답을 줄 겁니다. 결국은 인간 두뇌 활동에서 대부분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성능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술에 적응한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무서운 상상 가능하죠? 당연히 뇌가 줄어들어 있을 것이고 인간 두뇌의 능력 자체가 쪼그라들어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많은 뇌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AI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우리가 버텨낼 건 버텨내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업종별, 직업별 이런 고민들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개개인의 차원에서 과연 AI가 내 역할 중에 대체해 줄 게 뭐냐? 나머지 내가 지켜야 될 게 뭐냐? 그 속에서 AI와 함께 협업해야 될 거는 어떤 또 역량이 필요할까?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민하고 갖춰 나가야 될 시대가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인간 증명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AI가 대체하지 못할, 침범하지 못할 대체 불가한 인간의 역량 몇 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에게 질문하기까지, AI에게 답을 물어보기까지의 그 앞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질문을 설계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소위 맥락의 주권을 잡는다라고 하죠. 우리가 AI에게 질문할 때도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AI에게 질문을 했을 때 AI가 해주는 답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가 훌륭한 답을 만들어준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죠. 내가 얘한테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뭔가 비판을 하거나 허점을 찾아서 공격하는 이런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질문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고

존재를 정의하고 그 과정에서 AI에게 맥락을 넘기지 않고 우리가 주권을 지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인슈타인도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긴 게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정의하는데 55분이 걸리고 이걸 푸는 데는 5분밖에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고민하고 구상하고 기획하고 문제 정의하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왜냐하면은 AI는 어떤 질문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답을 빠르게 찾아주거든요.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주권을 쥐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AI 결과물을 활용하는 능력에서 상당히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요세 가지 영역, 질문 설계, 문제 정의, 맥락의 주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앞서 제가 MC님과 대화를 나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고서 쓰거나 혹은 컬럼 작성하거나 어떤 작업이라도 AI와 함께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그 앞단에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이번 작업은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될지를 어느 정도 노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조화한다라고 할까요? 이 과정에서 내가 AI에게 질문해야 될 것과 확인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그대로 유지해야 될 방향 같은 것들을 명확화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AI를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내가 주권을 쥐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두 번째 능력이 필요한데요. 바로 비판적 수용입니다. 맥락의 주권을 어느 정도 잘 쥐고 있으세요? 그러면 AI가 답을 막 내주는데 그 답들 중에서 내가 전혀 모르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바로 비판적 수용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AI의 어떤 신뢰를 보내고 AI가 만들어준 결과물들을 잘 활용하는 것에 앞서서 과연 얘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얘가 하는 얘기가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어떤 의심을 하고 비판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가 AI가 부족한 점을 우리 인간이 또 보완하는 능력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게 될 것이고 이것이 훌륭한 AI와의 공존 능력을 키우는 대표적인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도메인 지식 경험이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 학생들을 보면서 리포트 써오는 거 보면 혹은 뭐 시험을 치르는 걸 보면은 AI를 이제 활용하라라고 했을 때 상당히 꽤 괜찮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굳이 점수로 따져보면요. 한 80점, 85점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은 AI에게 질문을 던지면 AI는 워낙 훌륭하게 화려하게 포장을 잘해주잖아요. 이걸 그대로 내기만 해도 80점 정도 수준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AI가 요즘 정말 성능이 좋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나머지 20점을 채우는 건요. 아무리 AI에게 뭔가를 시켜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서 제가 교육업계의 변화 말씀드렸을 때 요즘 졸업하는 학생들의 상당히 우려가 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내 전공 지식을 AI를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 정말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하지 않은 채 졸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껍데기를 AI를 가지고 채울 수 있어도 나머지 20점을 채우는 능력은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경험과 도메인 지식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많은 이제 기업에 계신 실무자분들께 뭐 AI 시대에 내가 내 일이 대체될까 걱정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으신 경험과 노하우 혹은 정말 축적되어 있는 이런 지식들은 충분히 AI를 대하는 것에 아주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결국은 그런 나머지의 어떤 대체 불가한 영역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축적하고 잘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더 열심히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이 대체 불가한 인간의 역량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드려볼게요. 요즘 많은 분들이 뭐 챗GPT를 쓰시든 제미나이를 쓰시든 클로드를 쓰시든 내가 AI한테 어떻게 질문해야 얘가 더 좋은 답을 내놓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들 갖고 계시죠? 아마 AI한테 질문들은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하루에 뭐한번 이상 AI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우리 전 국민의 거의 뭐 절반 정도 되는 2천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AI는 다 이제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뭐가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까? 바로 질문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이걸 얼마나 구조적으로 섬세하게 잘 하느냐, 이걸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구글의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것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 프롬프트에 이런 여섯 가지를 담으면 AI가 좋은 답을 내놓습니다라는 것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화면에 보시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명령을 잘 하시고 맥락을 잘 설명하시고 예를 가끔 들어주시고

지시하고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명령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에 또 다른 요소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과 맥락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상하는 것, 이번에 자료를 검색하고 이걸 정리해서 요약해서 어떤 결론을 이끌고 싶어? 라는 것을 AI에게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설명하는 것도 명령을 잘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자, 맥락과 이어지는데요.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을 할때 필요한 배경 상황들을 잘 설명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내가 이런 과업을 하려고 해. 요거를 우리가 보통 인간에게 얘기할 때 별로 잘 상세히 설명 안 해주지 않습니까? 야, 너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나 우리가 뭐 직장 동료라든지 가족, 친구, 지인과 주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구구절절 내 상황이나 내 목적, 의도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맥락을 설명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인간이 많은데 AI는 항상 질문에 리셋된 상태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맥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려주느냐가 AI 입장에서는 너무 요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상황이 있을 때는 분명히 맥락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좀 구체적인 뭔가 분석 작업을 AI를 가지고 하실 때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너 이거 고객 댓글 한번 분석해줘봐. 얘가 알아서 자기만의 관점으로 분석을 해줄 겁니다. 근데 뭔가 얘가 5점 준 거, 1점 준 거, 0점 준 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야, 이게 5점인데 얘왜 이거 5점으로 했지? 이렇게 해석 관점이나 나의 어떤 뭔가 체계가 필요할 때 이걸 예로 몇 개를 던져주면요. AI는 저의 맥락, 저의 어떤 관점, 저의 해석, 어떤 체계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요렇게 얘기한 건 3점이고, 요렇게는 1점이야.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이런 거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페르소나 설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는 매우 유용한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하시는 필요가 없는데 뭔가 여러분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뭔가 좀이 거대한 작업을 할때 AI가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너는 지금부터 이 A라는 보험 상품의 고객 상담사 역할을 해야 돼. 너는 유치원생들, 특히 아직 언어 학습이 부족한 유치원 학생들에게 그 언어를 재미있게 가르쳐 주는 선생님 역할을 해야 돼. 이런 거좀 특이한 상황이고 좀 특수한 어떤 이런 요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페르소나를 설정한다라는 것, 그 역할이나 지위나 명확한 어떤 목적들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AI는 훨씬 더그 상황에 맞는 그리고 자료도 검색하고 용어도 선택하고 또 필요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된 답을 내놓는다라는 부분.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포맷과 어조는요, 뭐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뭐 문장의 형식, 혹은 뭐 분량, 혹은 그림 그려달라, 혹은 표로 뭐 다섯 개 칸으로 표로 만들어 달라. 요 포맷을 잡아주는 거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의 후반 작업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팁이고요. 어조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좀 우리 10대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달라. 혹은 공식적으로 이런 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톤으로 해달라. 뭐 이런 것들도 AI에게 아주 디테일한 작업을 요구하기 위한 또 명확한 지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몇개 예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왼쪽 사례를 보시면은 요즘 이제 퇴사를 하실 때그 퇴사 이메일 좀 상당히 귀찮게 느껴지시는 분들 AI에게 이걸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맥락이 있고 없고 차이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맥락 없이 그냥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퇴사 이메일 하나 써줘. 그러면 AI는 그냥 아주 범용적인, 아주 제너럴한 퇴사 이메일을 써줄 거예요. 나의 어떤 디테일한 상황이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맥락을 풍부하게 요청하시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나는 대기업 7년 차 마케터인데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려고 해. 현재 팀장에게 퇴사 의사를 전하는 메일을 쓰려고 하는데 팀장과 관계가 매우 좋고 3년간 프로젝트를 함께 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친해. 감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싶고 다만 결정이 확고하다는 것을 단호하게 전달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면요. AI는 내 상황에 맞는 그러면서도 이 팀장과의 관계를 또 앞으로 또 사회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아주 또 친근한 언어로 이렇게 또 작성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일반적인 퇴사 이메일을

가져다가 내 상황에 맞게 막 문장 고치는 시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AI 입장에서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방법으로 우리 맥락과 예를 들어주는 것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어떤 프롬프트 작성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업무를 하실 때 혹은 일상에서 AI에게 질문하실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예로 들어보는 것 한번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어떤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직접 얼마나 유용한지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몇 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와인을 감별하는 AI를 제가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와인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뭐 주말마다 와인샵을 그냥 뭐 이렇게 바람 쐬듯이 가서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와인이 어떤 게 좋은 거 있냐 맨날 이런 걸 이제 보고 혹시나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한두 병 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 와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걸 암기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와인은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죠. 그리고 항상 이제 인간이 상당히 편협한 게 내가 와인을 먹은 것과 맛있었다고 기억하는 게 이게 너무 헷갈려요. 왜냐하면 그 와인의 그 브랜드 이름만 기억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게 정말 맛있는 와인이었는지 혹은 별로였는지 이걸 기억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취향을 AI에게 정확히 학습을 시켰습니다. 나는 어떤 와인을 좋아한다. 난 드라이한 와인을 좋아하고 이탈리아 어떤 지역 와인을 좋아하고 뭐 가격대는 뭐 3만 원대 정도면 합리적일 것 같아. 그래서 최고의 가성비 와인을 항상 골랐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AI에게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걸 별도의 챗봇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와인샵에 딱 가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일단 눈으로 보죠. 이 와인 괜찮을 것 같다. 이거 맛있었던 와인 같은데? 하면 그걸 사진을 딱 찍습니다. 그래서 AI에 올려주죠. 자, 이거 관별해줘. 하면은 이 와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주는 것과 동시에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내려주냐면은 너가 좋아하는 와인이 맞습니다.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세요. 이렇게 결정을 해줍니다. 우리 요즘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AI에게 내 취향과 어떤 맞춤화된 학습을 시키고 판단 결정까지도 AI에게 내려달라고 하면은 아주 훌륭한 결정들을 내려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로 이제 업무에 쓰시는 방법 중에 아주 유용한 거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챗GPT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에 메뉴 기능 보시면은 사진 및 파일 추가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작업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몇백 쪽짜리 매뉴얼을 매번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그 매뉴얼에서 찾아가지고 그걸로 답하거나 뭔가 보고서 쓰거나 뭐 이런 경우들 업무 하시는 경우들 있으시죠? 그 매뉴얼 자료를 AI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사진 및 파일 추가 가셔가지고 그 매뉴얼 뭐 PDF든 뭔가 문서 파일을 얘한테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프롬프트를 잘 써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하는 질문은 내가 첨부한 이 자료를 가지고 답해줘야 돼. 외부 정보를 검색하지 말고 이 자료에 어떤 내용을 참고했는지 항상 그 레퍼런스를 달아주면서 설명을 해달라, 답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요. 여러분 이 대화창에서 질문하시면은 외부 자료 검색이 아니라 이 자료만 가지고 검색해서 답을 줍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반복적으로 업무하실 때 이 자료를 매번 뒤치덕거릴 필요 없으시고요. 또 AI에게 정확한 레퍼런스까지 받으니까 훨씬 더 빠르게 이 답을 찾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업무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조금 이제 AI 이용 좀 하신다라는 분들은 아마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접하고 계시거나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자 아마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개발자들, 소프트웨어나 앱 개발자들이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해서 이 코드 하나하나 짜는 거를 AI한테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냐? 그럼 내가 코드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코드를 전혀 모르셔도 AI가 짜준 코드를 그대로 실행 툴에다가 옮기면은 그 앱이 개발되고 챗봇이 개발되고 하는 방식을 우리는 바이브 코딩, 소위 말하는 느낌적으로 코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챗GPT나 클로드 같은 툴에다가 내가 원하는 기능 혹은 챗봇 뭐 이런 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코드로 짜줘라고 요청을 하면은 얘가 코드를 딱 짜주거든요. 그거를 복사해서 그 코드를 실행하는 툴에다가 옮겨 붙이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구글의 스프레드시트라는 이제 툴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엑셀 같은 툴인데요.
거기에다가 코드를 넣고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앱 스크립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그 확장 프로그램에 그 앱 스크립트라는 기능을 찾으셔가지고 그거를 저장 실행만 누르시면 돼요. 코드 전혀 이해 못했는데 그냥 복붙 할 줄 알고 저장 실행만 누르실 줄 알면은 예를 들면은 원하시는 그런 봇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아침마다 AI에게 24시간 동안 있었던 인공지능 뉴스라든지 보고서 같은 걸 정리를 시키거든요. 그럼 아침마다 제 메일로 날라와요. 그래서 그거를 바이브 코딩으로 실제로 실행을 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 보고서 같은 건 요약을 해 줬으면 좋겠고 아침 9시 항상 나한테 메일로 보내줘. 내 메일 주소는 이거야. 이걸 바이브 코딩 해줘. 하면 얘가 코드를 쭉 짜줬거든요. 그거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글의 앱 스크립트를 통해서 실행을 딱 했더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매일 아침 저에게 AI가 AI 관련 뉴스와 보고서를 정리해서 이렇게 메일로 보내줍니다. 이거 하는데 정작 5분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 새롭게 익혀야 될 지식 필요 없고요. 그냥 AI 툴 클릭 몇 번 하시고 글만 좀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업무에 또 이런 또 아주 비효율적이고 시간 많이 걸리는 작업들을 AI에게 자동화하고 에이전트화해서 이렇게 시키시면은 엄청난 또 시간적 세이브가 되겠죠. 자, 이처럼 이 AI 시대에 거대한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고 우리가 좀 더 여러 영역에서 AI를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AI에게 많은 정보를 넘기죠. 뭐 구체적으로 좀 업무를 하시려면은 디테일한 정보들이 제공된다라는 거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우리 프라이버시 침해나 개인정보 어떤 유출 사건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사용하는 사용자 관점에서 이 정보에 대해서 아주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ChatGPT에게 사주팔자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매우 디테일한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생년월일시도 들어가고 네, 개인 신상 정보 같은 것들이 사주팔자에 또 필요하게 제공할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매우 디테일한 정보를 제외하고 중요한 정보까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을 익명정보 혹은 가명정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생년월일 시는 제공할 수 있지만 주소는 디테일을 꼭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혹은 내 이름, 나이 이런 것에도 충분히 어떤 유형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런 뭐 그 성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러이런 지역에 살아. 혹은 뭐 30대 초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AI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반드시 제공하지 않아도 될 정보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가리느냐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이제 그 카드 영수증 같은 걸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가계부 작성을 AI에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 카드 정보에 뭐 계좌 정보나 혹은 비밀번호 정보가 그냥 무제한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AI가 이 가계부를 작성할 때 그런 디테일한 정보까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 소위 마스킹 처리한다 그러죠? 이렇게 좀 볼펜으로 지우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로 이걸 가리든지 해서 AI에 집어넣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AI 툴을 사용할 때 중요한 또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하지 않는 이런 방법이 될 것이다. 결국 AI가 많은 것을 해결해 주지만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익혀야 될 새로운 역량 또 어떤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 이런 질서나 룰 같은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AI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좋은 것은 취하되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또 우리가 막아야 될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각자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업종에서 또 이런 AI 활용 사례들을 명확히 익혀 나가시는 것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의 인간 증명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김상윤 교수님과 함께 나눈 지혜를 통해서 이 AI 시대의 위기가 아닌 기회를 잡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혜 다락방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주제를 안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임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연스님의 737주기 추모 달해제를 임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0: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유산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매우 아프네요.
1: 이제 모든 문제를 없애버렸다네. 이제 람신과 크리슈나 신을 함께 볼 수가 있어. 난 한눈만 가지고 살 거라네. 좋은 징조만 보내.
2: 지난번에 마마께서 무심코 하신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왕비 마마의 관심이 시달렸다 왕자님께 있지 않게 되리라고요. 그날 이후로 마마는 마마가 폐하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이가 약을 처방해드렸지만 마마께서는 드시지 않았습니다. 시다르타 왕자님이 아직 교육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 자식은 갖지 않겠다고 결심하셨어요.
3: 그토록 큰 희생을

0: 시타르타가 세상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 숨겨놓은 슬픔을 그 아이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차후 샤카가 온 역사서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오게 될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지. 그러나 나의 어떤 노력을 다 합친다 해도 오늘 당신이 보여준 그 희생에 묻히지 못하오.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는 도시 하나를 비웠지만 당신은 시타르타 왕자를 위해서 자궁을 비웠구려. 가족관계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창조된다는 걸 당신은 보여줬어. 당신 같은 어머니는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당신의 굳은 마음과 의지 앞에 나도 머리를 숙이는 바요.
1: 배야.
0: 이제 시타르타 왕자가 황제가 된다는 걸 나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소. 그럴만큼의 의심도 없지. 러시카.
1: 예, 페야.
0: 아미토단드 왕자한테 내가 시타르타의 스승들을 지금 만나겠다고 전하라.
1: 알겠사옵니다.

0: 가운다냐 구로. 샤카 가문 왕자들의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오.
1: 아주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타르타 왕자는 배달을 다 외고 그 속도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0: 대단하오.
1: 베다이드, 시타르타 왕자가 어려운 질문을 할 때면 제가 긴장이 된답니다.
2: 진리에는 드러난 것과 숨겨진 게 있다고?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진리가 두 개라니.
1: 시타르타가 답을 해보겠니?
3: 형, 드러난 진리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야. 비가 온 후에 강물의 수위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지. 하지만 숨겨진 진리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강물의 수위가 올라가는 것 같은 거야.
2: 그게 어떻게 가능해?
3: 전에 산에 비가 내렸었고 그 빗물이 강물로 흘러갔기 때문이지. 그래서 수위가 올라간 거야.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진리는 숨겨진 진리야.
4: 페아, 왕자는 승마에도 능숙합니다. 말을 친근하게 대하라. 말의 몸짓을 잘 판단하고 말을 타되 말이 지치게 하지 마라.

0: 왕자는 침착성이 대단합니다. 음악에 대한 감각도 탁월하죠. 심지어 무용 동작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1: 훌륭하오.
0: 왕자는 또 말보다는 눈으로 더 많은 소통을 합니다.
1: 무기 훈련은 어떻던가요? 왕자가 전쟁 훈련은 잘하고 있어? 아미타돈도 말을 해보게.
2: 폐하, 왕자는 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1: 무기를 좋아하지 않아? 크샤트리아가 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0: 그렇다 해서 왕자가 무기 사용법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기 사용을 꺼리는 건 사실입니다.
3: 예, 폐하. 왕자한테 부족한 게 있다면 바로 이 점입니다.
1: 그건 왕자의 잘못이 아니오. 스승인 당신들 잘못이오. 내가 그대들한테 명하기를 왕자를 전사로 훈련시켜 인도 내 모든 전사들이 다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하라 하지 않았소?
0: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옵니다. 땅속에 묻힌 쇠를 개헌해서 검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불이 왜 난 것이냐?
4: 스승님, 저희가 초막을 짓고 있었는데 대바다 태형이 갑자기 오더니 불을 질렀습니다.
5: 맞습니다. 당시 찬나가 초막 안에 있었습니다.
0: 대바다타! 대바다타! 네가 이런 짓을 했느냐?
6: 예.
0: 어째서?
6: 스승님을 죄에서 구하려고요. 불가촉 천민 찬나가 초막을 짓는데 거들었습니다.
0: 그런 이유 때문에 초막을 태운 것이냐?
6: 예, 스승님. 불가촉 천민이 지은 집에 어찌 스승님을 거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0: 대바다타, 네가 이 스승을 그렇게 염려해 주는 게 고마워서 앞으로 네가 할 일을 내가 주겠노라. 이제부터 내 소변과 대변을 치우도록 해라.
3: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0: 대바다타, 내가 너에게 이런 가르침을 준 적이 있더냐?
6: 찬나는 마부의 아들입니다. 천민이잖아요.
0: 사람의 계급이란 출생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3: 그루카운다냐? 브라만 율법에 어긋난 말씀을 하시는군요.
0: 아니, 옳은 말을 하고 있을 뿐이요. 브라만이 제일 위대한 것도 아니고 크샤트리아 또한 마찬가지다. 바이샤나 슈드라도 역시 그렇다. 브라만은 브라마신의 머리에서 태어났고

0: 그 셔틀이하는 브라마 신의 어깨에서, 바이샤는 신의 배에서, 슈드라는 신의 발에서 태어났다.
1: 지금 머리와 다리를 똑같이 비교하시는 겁니까?
0: 두 발이 없다면 걸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불가촉 천민이 도시 청소를 중단한다면 이 도시가 얼마나 더러워질까요? 그렇게 되면 브라만이든 크샤트리아든 모두 병이 들고 말 겁니다. 데바다타, 먼저 네가 크샤트리아임을 주장하기 전에 네 안에도 더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구류 아슈아팔, 외람된 말씀이오나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언쟁을 하는 건 편애를 하는 거라서 스승에 대한 존경심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시타르타는 어디 있느냐?
2: 저쪽으로 가는 걸 보았습니다.
0: 데바다타, 네가 이 초막을 태워 없앴으니 네가 다시 짓도록 해라.
1: 카운다니, 편애가 뭔지 보여주지. 데바다타를 시타르타보다 우수한 무사로 훈련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아슈아팔이 아니다.

0: 시타르타, 왜 여기서 홀로 있는 게냐?
1: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죠. 분노는 불과 같다. 그리고 명상은 물과 같다. 분노는 정신력을 파괴하지만 명상은 정신의 힘을 키워준다고 하셨죠. 제가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형이 더 화를 낼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로 왔답니다.
0: 네 말이 맞다. 오늘은 나도 너와 함께 앉아 명상에 들고 싶구나.

0: 뭐야?
1: 이건 숲이야. 이 씨앗을 심으면 대바다하에 꽃이 만발하게 될 거야.
2: 잘 봤다랬다. 네 씨앗이 숲을 꽃으로 가득 채운 모습을. 난 이제 카필라바스트로 간다. 왕자들의 무술 대회를 보러.

0: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손이 떨리는 거예요, 왕비?
1: 그렇군요. 지금 제 마음이 몹시도 불안합니다.
0: 왕비, 모두가 다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
1: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0: 두려움? 뭐 때문에?
1: 오늘 경기는 시타르타의 경기일 뿐만 아니라 제 경기기도 하니까요.
0: 당신의 경기만이 아니라 내 경기, 샤카가문 어른들의 경기기도 하죠. 샤카가문 전체의 경기요. 오늘 카필라바스트의 미래가, 그리고 아시타 성인의 예언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것이오.
1: 만약 오늘 시타르타가 크샤트리아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전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0: 걱정 마오, 왕비. 진심으로 기원하면 이루어진다지 않소. 그저 우리가 쇠 한 조각을 학교에 보냈다고 생각합시다. 오늘 그 쇠가 멋진 칼이 돼 나오는 겁니다. 이제 갈까요?

데바다타 왕장, 오늘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왕자님이 시타르타보다 더 강하시니 오늘 그를 없애버리십시오. 시타르타가 살아있지 않다면 문제 또한 없는 거잖아요. 시타르타가 죽어버리면 왕실은 후계자가 없게 되고, 그리 되면 왕자님께서 왕좌에 앉으실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루 와슈와팔께서 말씀하시길 최초의 경기는 왕자님과 시타르타가 겨룬다고 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두 사람이 조를 이루어 진행하겠습니다. 두 사람 중 이긴 사람이 다음번 경쟁자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경기를 시작하라!

0: 무슨 방법을 쓰든 어떤 수를 쓰든 우리 데바다타가 우승을 해야 해. 안 그러면 당신의 머리통을 말발굽으로 짓밟아버릴 테니까.
1: 염려 놓으십시오, 마마. 데바다타가 우승을 할 겁니다. 그리 되었을 때 제가 카운다냐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증명될 겁니다.

0: 전사의 정체를 알게 되면 변종된 심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사의 자질만이 그의 정체성이 될 겁니다. 본 경기에서는 경쟁자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가면을 씁니다. 겨루는 사람은 오직 경쟁자의 힘과 수련 정도, 그의 자질, 민첩한 움직임과 무기 사용 기술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1: 데바다타, 적을 없애버릴 각오를 단단히 해라. 왕좌가 손에 잡힐 만큼 너의 곁에 가까이 있다. 시타르타가 쓸 가면은 빨간색임을 잊지 마라.

0: 잘했어. 너의 순발력이 훌륭했다. 자, 데바다테에 대해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룹카운다냐?
1: 의심할 여지 없이 능력을 잘 보여줬소.
0: 왕좌가 손에 잡힐 만큼 너의 곁에 가까이 있다. 시타르타가 쓸 가면은 빨간색임을 잊지 마라.
2: 지금 뭐라고 있어? 분노를 저지해야 한다. 물러나거라. 물러나.

0: 1차 경기의 승자는
1: 시타르타 왕자

0: 대바다타 왕자님이십니다.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2: 시타르타가 보이지 않아요.
0: 자,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0: 대바다 타왕자님이 또 이기겠네요.
1: 이제 누가 이기고 지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한테 가장 큰 승리는 시타르타를 이겼다는 사실이다. 폐하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도 잘 모르겠다. 시타르타.
2: 두 번째 경기의 승자는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입니다.

시타르타는 빨간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어. 내가 완전히 속은 거야.

0: 시타르타가 빨간 가면을 쓰고 있다고 저한테 직접 말해주지 않았던가요? 그게 어떻게 해서 바뀐 겁니까?
1: 그 답은 내가 대바다테에게 직접 알려주겠다. 내가 왕자에게 가면을 건네주러 갔을 때, 시타르타, 이 가면을 쓰거라.
2: 수성님, 제 가면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1: 괜찮다. 시타르타의 가면을 쓰거라. 어서 쓰라니까 경기가 시작된다.
2: 예, 스승님.
1: 스승에게는 모든 학생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바다타에 대한 아쉬와 팔구르의 편애는 좋지 않아요. 이 가면으로 인해 선생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대바다타, 화를 자제하거라. 계속 그리하다가는 어느 날 그 누구도 널 구제해줄 수 없을 것이다.

0: 인체는 열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에 다섯 부위씩이 위치하게 된다. 최고의 명의들이 오늘날도 논하는 요지는 인체의 통증에 대한 답이 몸 안에 있다는 점이다. 모든 장기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통하여 상태를 알 수가 있다.
1: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0: 평소에 머리가 아플 때는 눈에서 두 손가락쯤 떨어진 것을 찾아 누르면 된다. 그러면 두통이 완화가 되지.

우리가 별을 보고 우주에 대한 지식을 얻으며 손금을 보고 사람의 미래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혈자리들은 인체의 내부 상태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 맥박을 통해 의사는 환자의 심박을 알게 된다.

0: 불사자 마마가 뱀에 물렸어요.
1: 어서 왕자를 안으로 모시거라. 당장 어이를 부르고

0: 제자 마마가 뱀에 물렸어요. 제가 보았습니다.
1: 하지만 몸에는 뱀이 문 자국이 없습니다.
2: 아, 그렇다면 뱀을 보고 놀라서 기절한 게지요. 그게 의식을 잃은 이유일 겁니다. 우리 왕자님께서 원래 성정이 좀 연약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1: 원인은 그게 아니라 너무 과로하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시타르타,
1: 기분이 어떠십니까?
0: 어찌 된 것이냐?
3: 아무것도 아니에요.
4: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의식을 잃는다는 말이냐?
3: 아바마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0: 시타르타,
3: 어머니, 맞아. 지금은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 카운다냐 스승님께 갈만해요. 가자, 찬나.
4: 시타르타, 제발 무슨 말인지 말해라.
3: 염려 마세요, 아바마마. 돌아와서 다 말씀드릴게요.

0: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인체에 대해 제가 새로이 알아낸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어떤 혈자리들은 그곳을 누르면 사람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1: 뭐라고?
0: 예, 스승님. 보세요.
1: 무슨 일이냐?
0: 염려하지 마십시오, 스승님. 잠시 후엔 의식이 돌아올 겁니다.
1: 어떻게 확신하느냐?
0: 먼저 제 몸에 실험을 해봤거든요. 어젯밤에 제가 의식을 잃었었습니다. 이젠 적과 싸우다가 적을 죽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누르면 적이 바로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때 필요하다면 그들을 포로로 잡아 전투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1: 너는 정말 자비심이 많구나. 전쟁 중에도 비폭력을 추구하다니.

0: 너구나. 언제 왔느냐?
1: 피리를 부시느라 열중하셨을 때요. 어머니께서는 행복하실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0: 이 나무 밑에 와 앉아 계시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배웠어요. 이곳으로 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 나무에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죠?
1: 이 나무는 마야다. 내 언니였지. 어미가 이 나무에 마야라는 이름을 지었어. 언니가 이 나무와 연결되어 있어. 이 나무는 내 가족이란다. 어른들처럼 우리를 보호해주지. 생명력을 주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해주지. 마치 우리를 보살펴주듯 말이야.

0: 힘없는 자를 보호하는 것도 크샤트리아의 본분입니다, 페아. 이 씨앗을 심으면 대바다 전체에 꽃이 만발하게 될 거야.
1: 인도 내 모든 전사들이 다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하라 하지 않았소?
2: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옵니다.
3: 이젠 적과 싸우다가 적을 죽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2: 너는 정말 자비심이 많구나. 전쟁 중에도 비폭력을 추구하다니.
4: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5: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음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6: 고3인 아이기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7: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8: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반 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파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G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구루쿨 학교의 최고 궁수인 쿠마루 데바다타가 활을 쏘겠습니다.
1: 쿠마루 데바다타 만세! 쿠마루 데바다타
2: 만세!
1: 쿠마루 데바다타
2: 만세!
1: 쿠마루 데바다타
2: 만세!
3: 왕비 마마, 데바다타는 순식간에 표적을 마칠 겁니다. 저 아이보다 실력이 나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4: 그래, 나도 들었네. 아미토단 숙부께서 데바다타가 최고라 하시더군.

0: 세상에 멈춰주십시오. 외람된 말씀이오나 말 못하는 새를 표적으로 삼는 게 옳은 일인지요?
1: 심사를 통해 궁수의 재능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왕자는 다른 방책이라도 있단 말인가?

0: 이 징을 마치면 됩니다.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화살을 쏜 사람을 최고의 궁수로 정하면 됩니다.
1: 전쟁에서는 징 같은 것에 화살을 쏘지 않는다, 시타르트. 크샤트리아는 전장에서 삶과 죽음을 좌지우지한다. 네 날아가는 새를 쏘지 못한다면 적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0: 전쟁은 전장에서 하는 거지 이곳에선 아니잖아요. 또한 전쟁도 필요할 때만 하는 거지. 죄 없는 새들이 그저 경기를 위해 표적이 되고 있으니 이건 공정하지가 않아.
1: 조언은 현자의 몫이지 크샤트리아가 할 일은 아니야. 우리는 경기를 치러야만 하고 그 경기에서 비겁하게 물러서면 안 된다.
2: 고마르 대바다타의 말이 옳소! 미래의 왕은 어째서 표적을 피하려고 하십니까?
3: 왕자, 무기에 대한 지식에는 흥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겠다. 왕자의 심사는 다음에 하도록 하지.
1: 스승님, 한 마리는 너무 쉬우니까 두 마리를 한꺼번에 날려주십시오. 두 마리 다 한 방에 맞추겠습니다.

0: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데바다타보다 나은 궁수는 없다고요.
1: 마루 데바다타! 만세! 마루 데바다타! 만세! 마루 데바다타! 만세! 마루 데바다타! 만세! 마루 데바다타! 만세!
2: 자, 이제 네 차례다. 네 화살이 만들어내는 피바다를 잘 보기 바란다. 정말 기분이 좋아질 거야. 자, 어서.
3: 시타르타, 이제 네 차례다.

0: 최고의 공손하고 선언해 주십시오. 네, 스승님. 대바다 타영이 최고라고 공지해 주세요. 저는 새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1: 시타르타, 너는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스승님, 내 명령이다.
0: 스승님께서는 제가 궁술에 능한지 아닌지를 심사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표적을 다른 걸로 바꿔도 되겠죠?
1: 된다.
2: 좋다. 하지만 그 표적이 날아가는 새를 맞추는 것과 견줄 정도로 어려워야 한다.

0: 형, 이 구슬을 최대한 힘껏 위로 던져. 아주 높이 던져야 돼. 작은 점보다도 훨씬 더 작게 보이게.
1: 무엇 때문에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려는 것이냐?

0: 스타트!
1: 왕자 마마는 목욕 중이십니다. 네.
0: 스타트!
2: 네. 네가 최고로 잘났다고 그렇게 뻐기고 알리고 싶었다면 비폭력을 옹호하는 척은 무엇 때문에 한 것이냐? 내가 자진하다는 걸 만인한테 증명하기 위해? 미리 말해줬다면 나 역시 새 대신 구슬을 쏘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 동생은 그렇게 할 기회조차 나한테 주지 않더구나. 그렇게 나를 속여? 무엇 때문에?
3: 형, 난 형을 속인 게 아니야. 어린 시절부터 새를 표적으로 삼는 걸 내가 반대했던 건 형도 잘 알고 있잖아.
2: 그래, 너는 늘 비폭력을 설교했었지. 잊지 마라, 시타르타. 밖으로는 아닌 척해도 너 역시 속으로는 폭력을 옹호한다는 것. 너는 사람들의 기분을 죽여버린다. 너도 살해범이라고! 잊지 마라, 시타르타. 봉샵에서 네가 나하고 겨루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너는 반드시 싸워야만 돼! 이 경기로 카펠라바스투 왕국의 구르쿨 학교에서 누가 최고의 전사인지가 가려질 것이다!

0: 시타르타.
1: 아바마마, 저를 부르시지 않고요.
0: 네가 전쟁에 대비해 무술 단련을 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이 빨간색이 크사트리아의 손가락에 묻어있으면 좋아 보인다.

0: 하지만 그게 빨간 물감이 아니라 저게 피가 돼야만 하느냐. 학교에서 바가바드 기타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겠지.
1: 네, 모두 다 외우고 있습니다.
0: 줄줄 외워서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거기에 나와 있는 크샤트리아의 율법과 본분을 지켜야 하는 것을.
1: 무슨 말씀이시오?
0: 이 폭력에 대한 네 견해에 내가 실망했다는 뜻이다. 새 한 마리도 못 죽이는데 전장에 나가서 어찌 적을 죽이겠느냐. 약한 사람들이 비폭력을 입에 담지 크샤트리아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왕자, 너는 크샤트리아다. 그러니 크샤트리아의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 너는 샤카르 가문의 미래를 책임질 왕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할지 너는 짐작도 못할 것이다.
1: 얼마 동안이요? 크샤트리아가 얼마 동안이나 서로 싸워야 하는 건가요?
0: 왕국을 지키는 건 크샤트리아의 본분이다, 왕자.
1: 하지만 왕국은 전쟁으로만 지킬 수 있는 건지요? 논의를 통해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0: 크샤트리아는 겁쟁이처럼 말을 하지 않는다.
1: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 행위를 어찌 용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종국엔 누가 나라를 다스립니까?
0: 손에 칼을 쥔 사람이 종국에는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비는 네 손에 칼을 쥔 모습을 보고 싶다. 나는 너를 용맹스러운 황제로 보고 싶다. 너는 샤카 가문의 후계자임을 잊지 말거라. 대홍수가 일어나서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게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이기를 바란다.
1: 바가바드 기타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중요하다는 건 여전히 저한테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0: 왔구나. 널 오랫동안 기다렸다.
1: 안녕하세요, 할머니. 마마를 모시고 왔어요.
2: 네, 아들이.
0: 마마의 아들은 늘 화를 참지 못해서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지.
2: 나도 알아. 그래서 이렇게 왔자는가. 내일 마지막 시합이 있을게요. 내가 원하는 것은
0: 이 못을 가져가서 아들이 상대할 경쟁자의 봉에 박아 넣으시오. 그러면 경쟁자는 마마 아들을 절대로 때릴 수가 없게 되지.

0: 가져가시오. 내게 뭘로 은혜를 갚을 텐가?
1: 할머니 갈게요. 마마 가세요.

0: 초대받았다. 이거 받아라. 널 위해 구해온 귀한 물건이야.
1: 이게 뭔데요, 어머니?
0: 네 승리를 가져다 줄 보물. 어미가 아들을 위해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식다르타는 이제 경기에서 널 절대 이길 수 없어.
1: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0: 이 모습? 식다르타의 봉에 박아.

0: 해야 한다. 그럼 그 아이는 너를 공격할 수 없게 돼. 그럼 네 승리가 보장된 거잖니?
1: 어머니, 저는 공차 승리는 정말 싫습니다. 제 힘으로 승리를 쟁취할 겁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시타르테의 손에 못이라도 박을게요. 원하신다면 그놈의 목도 쳐드릴게요. 하지만 흑마술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용감한 전사거든요. 저는 이겨야만 하고 또 이길 거예요. 승리가 정말 의미 깊을 때는 전사가 용맹과 재능으로 승리를 했을 때입니다,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이해 못하실 겁니다. 아들보다도 이 못을 더 믿으시니까요.
0: 저렇게 순진하다니까. 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꼭 승자로 만들고 말 테다.
2: 크샤트리아여, 승리하라.
3: 숙모님 축복도 받아야지.
0: 아니, 내 축복이야 언제나 너와 함께하지. 하지만 오늘은 네 무기를 축복하고 싶구나. 네 무기에 아무도 저주의 눈길을 보내지 않기를 기원하노라. 신께서 너에게 데바다타와 대적할 용기를 주시기를. 받거라.

오늘 경기는 카필라바스트 왕국의 구르크라크에서 누가 최고의 전사인지를 가려내는 경기입니다. 결승전을 치를 두 전사가 나와서 각기 전술의 재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로나단의 아들 구마루 데바다타, 숫도다나 대왕의 아들이며 카필라바스트의 왕이 될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

너의 분과 그리시나 신에 회전하는 원반무기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걸 오늘 꼭 증명해라. 신의 무기는 진리를 위해서만 사용됐다. 너 역시 이 봉을 진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네 백성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0: 가서 승리하라.
1: 실타하는 자원왕자님!
2: 반세!
1: 실타하는 자원왕자님!
3: 가운데야, 무슨 짓이든 다 해봐라.
2: 반세!
3: 하나, 내가 왕자의 패배를 못 박아뒀지.
1: 실타하는 자원왕자님!

0: 너희 왕자님은 왜 공격을 하지 않니?
1: 우리 왕자님? 네 왕자님이기도 하잖아.
0: 맞아. 네 왕자님이지.

0: 왜 치지 않는 거냐, 시타르타?
1: 내가 형을 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
0: 명성을 얻으려고 정치적 술수를 부리는 거냐? 하지만 오늘은 나하고 싸워야만 할 거다. 쳐라, 스타르차! 스타르차,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실패를 인정하라! 뭘 하느냐? 카펠라바스투의 왕이 될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스승님! 시타르타,
1: 형을 칠 수는 없습니다, 스승님.
2: 가운다냐, 구루? 그러면 데바다타가 카필라바스도 최고의 전사라고 선언할까요?
0: 안 됩니다! 적선하듯 던진 승리는 필요 없어요!
3: 시타르타, 공격을 해야 한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경기다.
1: 형을 공격하기 위해 팔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0: 네가 겁쟁임을 모든 사람 앞에 시인해라! 내 무술에 겁을 먹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어서 인정해!
3: 시타르타, 너는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네 스승인 가운다나 구루를 잊어버리든지. 그럼 우린 스승과 제자 사이는 끝나는 것이다.
1: 스승님!
3: 네가 이 경기를 이길 수 없다면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모든 게 허사가 된다. 새나 동물조차도 도전해오면 받아들이고 필요할 경우 기꺼이 싸울 준비를 한다. 너는 인간이다. 모든 영혼은 그가 하는 행동의 노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영혼은 행동에 있다.
1: 하지만 형을요?
3: 그렇게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 시타르타. 네 본분을 다하라. 구름은 내리는 비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나무는 열매 때문에 소중하고 칼은 그 날카로움 때문에 소중하다. 마찬가지로 그 샤트리아는 재능 있는 전사일 때 소중한 것이다. 시타르타, 이제 나는 떠난다. 나를 말리고 싶다면 싸워라!

모든 영혼은 그가 하는 행동의 노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영혼은 행동에 달려있다. 네 본분을 다하라.

형 용서해줘. 내 이익을 위해 형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스승님의 명령이라서. 첫 번째 공격은 스승님을 위해서. 두 번째 공격은 부모님의 기대를 위해서. 세 번째 공격은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0: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1: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2: 왕비마마 경하드립니다.
1: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0: 경하드립니다, 폐하.
1: 카필라바스토 왕국 전체의 기쁨이요. 승리 행진을 준비하라, 육군 대장.
2: 예, 폐하.
1: 샤카 왕자의 용감한 얘기가 마가다국과 코살라국에도 전해지도록 조치를 취하라.
3: 시타르사 왕자님!

0: 넌 누구냐?
1: 왕비마마, 답을 올리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해도 되올론지요? 마마를 무어라 부르오리까? 이모님? 아니면 고모님?
0: 야소다라? 야소다라? 야소다라구나.
1: 와, 놀라셨죠? 모두 눈이 휘둥그레지셨네요. 입가엔 미소가 가득하고요. 절 보면 모두가 기뻐하실 거라고 어머니께도 말씀드리고 왔답니다. 혹시 기쁘지 않으신 건가요?
0: 기쁘지. 그런데 대바다에서 여기까지 혼자 왔느냐?
1: 혼자 온 건 아닙니다. 제 믿음과 함께 왔죠. 여러분 모두를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절 기다리고 있었고요.

0: 저 열렬히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대답해 주세요.
1: 보고 싶었지. 그런데 단답하니 대왕이 말리지 않더냐?
0: 계셨다면 말리고 못 가게 하셨겠지만 바이샬리국에 가시고 안 계셨어요.
2: 어머니는?
0: 어머니는 대바다에서 잘 계세요. 하지만 마음은 카필라바스트에 와 있죠.
3: 너 혼자 오다니 그건 안 되지.
0: 어머니도 그리 말씀하셨죠, 외숙부님. 하지만 저도 이제 다 컸답니다. 해야 할 일도 있고요.
2: 해야 할 일? 그게 뭔데?
0: 거리를 메꾸는 일이요. 마마께서 오라버니를 뵌 지 10년이 되었고요. 저희 어머니 역시 오라버니를 10년간 만나지 못했어요.
2: 네 얼굴을 보니 어머니를 보는 듯하고 네 말을 들으니 어머니 음성 같구나.
0: 어머니께 절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와 외숙부님 사이에 견해차가 있을지라도 저는 관계를 돈독히 한 후에 돌아가겠습니다.
4: 야소다라,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도 널 저지하지 않았다고?
0: 예, 망갈라 외숙모님. 왕궁 입구에서 찬나를 만났는데 절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왕궁 밖에서 로시카를 만나 함께 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와서 자기를 알아보겠느냐고 물었어요. 모르겠다고 대답했더니 10년 만에 돌아왔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은 꽃을 좋아하고 자기 코끼리 이름은 쿤즈라고 말했죠. 전 즉시 고파가 온 걸 알아차렸어요.
2: 로시카!
0: 제가 뭐라고 말했나요?
2: 고파?
0: 예, 왕비마마. 아미타 왕비마마께서 사랑을 담아 부르던 이름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2: 로시카!
5: 고파. 좋은 이름이군. 카필라바스트에 온 걸 환영한다, 고파.

0: 참 환영 한번 멋지네. 경전에는 손님을 신과 같다고 했는데 이곳에선 그렇지 않은가 봐. 이 손님은 환대를 기다리다 지쳐버렸어.
1: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느라 지금도 분주할 거라 생각했지.
0: 만날 사람은 다 만났고 이제 남은 사람은 너 하나뿐이야.
1: 대바다 타용도 만났어?
0: 어. 경기에 졌다고 매우 화가 나 있던데?
1: 실패를 그리 쉽게 받아들이진 못하는 성격이지.
0: 네 기분은? 너 역시 승리를 즐기고 있진 않네.
1: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0: 자신에게 물어봐. 모든 걸 떠나 지금 여기 이렇게 혼자 앉아있잖아. 실화도 쓰고 있는 거야?
1: 아니야. 갖가지 질문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면 나는 답을 찾으러 여기로 오곤 해.
0: 질문? 이를테면 어떤 질문?
1: 초승달빛보다 더 어두운 건 뭘까?
0: 참으로 간단한 질문이네. 여성의 눈가에 바르는 아이라인이 초승달빛보다 어둡지. 다 맞지?

0: 답은 명예훼손이야. 그렇다면 물보다 농도가 낮은 건?
1: 사랑? 이번엔 답을 맞췄지.
0: 지식. 지식은 물보다 낮은 거야, 야수다라.
1: 나도 질문 하나 할게.
0: 물어봐.
1: 너는 피리를 연주만 하는 거야? 아니면 가르쳐줄 수도 있는 거야?
0: 원한다면 가르쳐줄 수 있어. 지식과 행복은 나누면 더 커진다고 하잖아, 야수다라.
1: 고파. 고파는 좋은 이름이지, 그렇지?
0: 한 번에 한 음식 배워야 돼. 자, 이렇게 부는 거야.

0: 오늘 내가 혀를 치면 어떻게 될까?
1: 스타트! 형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칼을 내려놔라!
0: 우리 인간은 전쟁이나 미명하에 마을 전체를 파괴하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용감한지 증명하려고 사람들을 죽여버리잖아요. 형한텐 사냥이겠지만 그들한텐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2: 이제 가온다냐 부르를 해임해야 할 때가 온 듯합니다.
3: 카펠라바스투의 황제가 되는 내 꿈을 가온다냐가 이루어줄 거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3: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쉬면서 불교팀을 보시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니.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1: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 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6: 번뇌의 원인을 아는 자는 번뇌를 버릴 수 있다. 번뇌를 버리는 자, 그는 건너기 어려운 이 거센 강을 건너 다시는 몸 받을 일이 없으리라. 이치에 맞는 행동, 깨끗한 행동, 이를 일러 더없는 보배라고 하나니.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고 청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 그대를 속박하는 모든 고뇌가 모두 사라지리라.

이제 왜 아미타불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흔히 남아미타불 하게 되면은 아미타불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불러라. 그러고. 아미타불은 왜 아미타불이라고 하느냐?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귀합니다. 의지합니다. 내가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아미타불은 어떤 뜻이냐?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렇게 다 구제해주는 관세음보살이거든. 관, 본단 말이야. 세음 뭐냐? 이 세상에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는 거라, 음성. 무슨 소리로 나에게 기도를 하느냐 하는 기원하는 음성을 듣는 거야. 음성. 근데 관세음보살 할때 속으로만 하면 안 돼. 말소리가 들리도록, 최소한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는 들리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나에게 이런 일은 해주십시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할때그 소리가 들리도록 해야지 속으로만 하면 안 돼. 관세음보살 소리를 듣기 때문에 마음을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듣는 게 관세음 세상의 음성을 다 듣는 거라.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소원하는 바가 뭔지 도와준다. 아미타불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보살들은 전부 다 원래 관세음보살은 아방로제스 발라보리사타거든. 아방로제스 발라보리살타인데 그것을 한문으로 번역해서 관세음이라고도 하고 관자재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한문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뜻을 알아. 그런데 아미타불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한자로 석가모니라고 쓰기 때문에 아는데 아미타불은 그 한문의 글자하고 뜻이 전혀 달라.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오고 할 때는 문자가 전혀 다른 문자예요. 인도 문자는 뭐냐 하면 옆으로 서는 문자, 영어처럼 옆으로 가로로 서는 문자. 가로로 서는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세로로 서는 글씨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가로로 쓰는 서양 사람들도 영어도 가로로 쓰지, 독일어도 가로로 쓰지, 전부 다 가로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문어는 세로로 쓰자, 세로로. 요즘 가로로도 쓰지만. 그런데 가로로 쓰던 글씨를 가지고 세로로 쓰면서 뜻을 번역해가지고, 뜻으로 가지고 하는 수도 있지만도, 뜻으로 가지고 도저히 번역하기 어려울 거에는 원어로 쓰는 거라고.

인도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아미타불을 한문을 새기면 뜻이 안 통해. 이거 무슨 뜻이냐? 원래 아미타바와 아미타요스라 그래. 아미타바, 아미타요스 그러는데 이 아미타불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의 뜻을. 아미타부아 하는 것은 영어 스펠링으로 표기하면은 AMITABHA 아미타바 그래. 아미타바. 여기서 이제 왜 아미타불이냐? A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로는 부정사라 말이야. 부정사. 미타바, 미타라고 하는 것은 미타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거기에 A가 붙으면 아미타는 유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바. 아미타바 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 시방세계를 뚫어비쳐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미타불이라 한다. 앞에 그랬잖아. 왜 어째서 저 부처님을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방세계를 그 빛이 광명이 한량이 없어 시방세계를 다 비추어도 모자림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 그런다.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무량광이에요. 무량광. 그래서 아미타불을 모신 법당을 극락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무량광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무량수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무량수전, 무량광전 또 두 가지를 합쳐서 수광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광명이 한량 없어 시방세계를 다 비추어도 모자림이 없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빛 가운데 가장 아낌없이 주는 빛이 뭐냐? 우리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아낌없이 내리쬐이는 빛이 뭐냐? 저 태양이란 말이야. 태양. 태양은 아무리 내리쬐어도 돈 내라 소리 안 해. 근데 뭐 조금만 저거 뭐 덥니, 춥느니, 뭐 하니, 그냥 해살이 나니, 별 소리 다 한단 말이야. 만약에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이 지구는 하루아침에 그냥 전부 다 얼음 덩어리가 돼가 아무 데도 못 서는 거야. 저 태양의 빛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한량 없이 그냥 다 줘가지고 곡식도 맺게 하고 열매도 열리게 하고 심지어 요즘은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전기도 만들고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인공위성 띄울 때 뭐합니까? 전기를 계속 보낼 수 없으니까 태양광 패널을 피워가지고 그 전기 받아서 달나라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성들이 전부 태양의 빛 받아가지고 계속 돌고 있는 거라. 왜 달나라 반대쪽은 못 가느냐? 그건 태양빛이었기 때문에 가면은 바로 전기가 끊어져가지고 바로 스톱돼버려. 이렇게 고마운 태양이 내려쬐어도 그냥 원망한단 말이야. 아이고 오늘 해산 뜨겁네. 그런단 말이야. 그런 태양보다도 몇백 배가 더 빛을 주는 부처님이 아미타불이다. 이 태양은 말이지.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고 알파선이 있고

감마선이 있고 해가지고 그 선에 따라서 딱 부작용이 일어나. 자외선 많이 받으면 피부가 상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나 부처님의 광명은 그는 해로운 빛이 전혀 없어. 모든 것을 중생에게 다 맞추는 빛이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은 무엇으로 오느냐? 빛으로 오느냐? 예수님도 하나님도 마음에 또 전부 빛으로 표현해. 그 빛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지혜의 빛이, 지혜의 빛. 태양의 빛은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고, 그렇지만 또 지혜의 빛은 그것이 없나? 무한한 빛을 주는 무한한 빛. 그래서 부처님 가운데 바이루차나 부처님 화엄경에 나오는 비로자나 부처님 바이루차나라는 게 뭐냐? 빛이라는 얘기예요. 빛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 해놓고 뒤에 광배를 모시고 광명을 넣고 아우라를 넣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을 표현하는 그러한 빛의 부처님입니다. 이 아미타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의 광명을 주는, 지혜를 주는 빛이.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고 다른 생물과 다른 것은 뭐냐? 물론 다른 동물들도 다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자기 살 길을 찾고 있지만도 우리 인간은 지혜 광명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우리에게 무한한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 진리라. 지금 빛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은 뭐냐? 전부 빛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 에너지야, 에너지. 에너지. 아무리 로봇이 지가 똑똑하다 해도 전기 충전 안 시켜주면 팩 쓰러져 버려. 우리 법당에 저기 청소하는 로봇이 있는데, 딱 놔두면 밤새도록 와서 밤 12시 되면 나와서 청소해요. 싹 청소해가지고 딱 하고는 이제 배가 좀 고프다 싶으면은 또 지가 스스로 들어가서 딱 코드에 가서 딱 꼽힌단 말이야. 꼽혀가지고 전기 충전시키는 거야.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없어봐. 아무 소용없어. 먹통이야. 그렇게 똑똑하고 뭐 물으면은 챗GPT가 나와가지고 그냥 전부 다 대답을 해주는데. 방전돼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 이 세상 빛이라는 것은 뭐냐? 에너지란 말이야. 에너지. 지금 AI 시대에 AI를 뭐 하려니까 돌리려니까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 가지고 열을 내뿜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에너지 전쟁이에요. 이러니 딱그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딱그목 밑에다가 송곳꽃 꽂아 놓듯 송곳 대듯이 딱 대고 있으니까 석유값이 막 뛰어 올라 가지고 세계가 출렁거리잖아요. 세상이 다 쓸모없는 땅이라 그러고 그 쓸모없는 황무지의 땅이 다 굶어 죽을처럼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만 믿었냐? 알라만 믿어서 알라만. 알라가 우리를 구해준다. 우리가 서방 정토를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기도하듯이 그 사람들은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기도, 5번.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 천하에 쓸모없는 땅, 사막에서
석유가 팡팡 쏟아져가지고 지금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이런 무서운 거예요. 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 될까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알라 신에 주신 축복이다 생각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불교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어야 돼.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믿는다면은 하나의 철학이고 하나의 사상일 뿐이요. 종교라는 것은 신앙이지 사상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은 말이죠. 인삼하면 아미타바. 아미타바. 지금도 그래요. 전보 때마다 아미타불, 전보 때마다 서버, 대만 가든 중국 가든 전보 때마다 아미타불 다 서버쳐 놨어. 일본은 동네 골목골목마다 지장보살이 다 지키고 있어. 지장보살이.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려. 종교의 혼란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아미타바. 그럼 우리는 인사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성불하십시오. 그러거든. 아, 성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금생에? 금생에 성불 안 돼. 수많은 업을 지어가지고 태어난 중생이 어떻게 금생에 지가 성불하려고 생각하느냐면. 일본 사람들한테 성불하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 깜짝 놀래요. 저부터 신하사 이거거든. 성불하세요 그런다. 우리는 모르고 처음에 내가 유학 가서 그냥 우리대로 저부터 신하사 성불하십시오 그러니 깜짝 놀린단 말이야. 왜 그런가 했더니 수업 시간에 들어갔더니 네가 성불한다고 생각해 금생에? 일본에서는 성불하는 죽어야 성불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 성불하십시오 그러면 죽으십시오 하는 얘기야. 죽으십시오 하는 얘기야. 살아서는 성불할 수 없다고 생각하네. 이 중생의 몸뚱이 가지고는. 그래서 나는 절대 신도들 뭐 성불하라고 소리 안 해요. 나 마음이 탑을 그러지. 또 우리나라 한국 불교는 지금 무슨 병이거든요. 성불병에 걸려가지고 성불병에 걸려서 불교가 망하게 생겼어. 지가 병들어 곧 죽어가면서도 성불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극락 가려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한 사리불이여 그 나라의 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의 인민들의 수명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아성지급이므로 그 이름을 아미타불이라고 한다 하느니라. 이제 그 나라 하나는 무량 광불 했고 하나는 이제 무량 수불인데 종교의 영원한 바람은 뭐냐? 영생이야, 영생. 영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영생을 살기 위해서 죽는 거야. 영생을 살기 위해서. 기독교는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잖아요. 불교는 죽으면 극락 간다 그러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영생을 바라는 것이 인류의 지상 목표였어. 중국의 진시황도 영생을 살기 위해서 삼천갑자 동방석을 보내가지고 온 세계에 장생 불로 장생하는 약을 구했다며. 이제 중국 진시황 밑에서 신하가 있었는데 아이고 대왕마마 오래 사소서 내가 불로 장생의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래, 네가 불로장생의 약을 구해오려면 어디 가서 구해할 수 있느냐?
저 동방으로 가면은 불로장생 이야기 있다니까.

있습니다. 나에게 그 데려갈 수 있는 시종들과 돈을 얼마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시황이, 이 사람이 불로장생약을 구해오면 내가 천하를 통일했는데 오래 살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함께 따라가는 신하들과 40몇 명의 신하들과, 돈을 엄청나게 줬단 말이에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 이놈이 받아가지고 어디 왔냐? 제주도 왔어. 제주도 와서는 불로장생약을 구해가야 되는데, 나안 구해가고, 그 밑에 데려온 사람들 하인 삼아서 그돈 가지고 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주도 가면 그 공원이 있어요. 도교도 마찬가지고, 불로장생을 구했지만 불로장생이 안 돼요. 이 몸뚱이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몸뚱이를 버려야 불로장생이 돼요. 그래서 무량수불이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 부처입니다. 아미타요스라 그래요. 아미타요스. AMITA YUS 해서 아미타요스. 그래서 이 정토사 이 법당 이름이 뭡니까? 무량수전이에요. 무량수전. 여러분들 영원히 살고 오래 살고. 또 돌아가신 분은 왕생극락 하라고 무량수전이라고. 무량수전.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세계는 영원한 삶. 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이 육신을 버려야 영원한 삶. 그래서 신라시대 삼국통일이 다 되고 나니까 나라가 이제 당나라 군도 쫓아내고 나라가 평화스러워졌단 말이야. 나라가 평화스러워지니까 삼국통일한 뒤한 100년 뒤에 신라 경대왕 때 아주 나라가 부강해졌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제 한번 부처님의 나라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을 세우게 됩니다. 750년경인데 그때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은 모량리라고 하는 곳에 클못자, 대들보양자, 큰 나라의 대들보가 나오는 동네다 해서 그 동네 이름이 모량리야. 모량리라는 곳에 나머지 머슴살이를 하는 노총각이 있었어. 포르머니를 모시고 사는 노총각이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 주인집에 어떤 스님이, 흑륜사 스님이 탁발을 나왔단 말이야. 탁발을 나와서 탁발을 하려고 다 목탁을 치면서 그냥, 남아미타불을 하고 반야심경을 하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시주님네, 부처님에게 시주하소서. 흑륜사를 세우는데 흑륜사에 시주를 하게 되면은 살한 대박을 하게 되면 한감만 이르렀고, 한감이를 하면 만감만 이르렀고, 그러니까 시주를 하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머슴살이 하는 사람 이름이 머슴이 누구냐? 대성이라는. 대성이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 수지받는 장사거든? 사랑 한 대박 하면 한감만 이르렀고, 한가마이를 하면은 만가마이를 얻는다 그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지가 머슴 아무리 살아봐도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 그래서, 이거 수지 맞는 장사구나. 해서,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한 거야.

어머니, 어머니, 오늘 우리 주인집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스님이 와서 폭륜사를 짓는데 그래 시주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큰 공덕이 있다니까. 내가 지금 머슴 살아서 여기 땅을 사는 세마지기가 있어. 모량리에. 그 땅을 그냥 몽땅 시주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부자로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시주를 그냥 논문서를 딱 절에 갖다 줘버렸단 말이야. 갖다 줘버렸는데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잠을 자는데 꿈에 모량리 대성인은 아무개 집의 아들로 태어나느니라. 그런 꿈을 꾸었어요. 깨서 본 꿈이라. 그런데 새벽에 보니 아들이 죽어버렸어. 아들. 아, 시주 잘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10달 후에 서랍을 시내에 가서 김제상 집에 요즘 말하면 영의정택이지. 재상집에 가서 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난 거야. 그런데 이놈이 태어나면서부터 손을 오른손을 쥐고는 손을 펴지 않고 울기 시작. 그 며칠을 울다가 그 전생의 어머니가 오니까 울음을 끝친단 말이야. 그 집에서는 오랜만에 아들을 얻어서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그냥 태어나면서 울고 시작한 것이 손은 또 주먹손이 돼가지고 펴진 않지. 그래가지고 유모를 구하고 있던 차에 왔단 말이야. 사실은 우리 아들이 그걸 당신 집에 태어난다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애기가 울던 애기가 울음을 뚝 그치고 그냥 손을 하 피는데 여기 대성이라고 이름을 써가 나온 거야. 그래 김대성이가 됐어요. 그래 김대성이가 자기 저기 정성집 재상집 아들이니까 이놈이 뭘 좋아했냐? 산양을 좋아해. 산양을. 산양을 좋아해서 맨 경주 그 지역에 있는 산에 가서 산행을 하는 거라. 노루도 잡고 곰도 잡고 살생을 한단 말이오. 하루는 토암산에 가서 산양을 했는데 곰을 한 마리 잡았어. 곰을 잡아가지고 딱저큰 곰을 잡아서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곰을 메고 내려오다가 하도 피곤해서 곰을 갖다가 죽은 곰을 딱 눕혀놓고 그 베개를 삼아서 거기서 그냥 잠이 들었단 말이야. 잠이 들었는데 꿈에 곰이 나타나서 야 이놈아 와 나를 죽였냐 해서 막 그냥 달라든단 말이야. 지금을 해서 깨어나서 거야. 깨어나서 본 꿈이라. 그래서 김대성이가 그동안에 사냥 좋아하던 활을 다 버리고 그 곰을 위해서 장수사라는 절을 지어줬어요. 지어주고 자기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석굴암을 짓고 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불국사를 지은 거예요.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불국사 석굴암 있는 거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부처님이 누구냐? 석굴암 부처님이요. 도낭 석굴 중국 가면 더큰 석굴이 많지. 크기는 많지만도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해 부처님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모량리에 있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지었다. 그래서 석굴암을 짓고 밑에 불국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짓고 가장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불국사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 다보탑 석가락 타면 말할 것도 없고.

그 여러분들 불구사 가면 어디서 다 사진 찍느냐? 축대 밑에서 사진 찍어. 불구사 담장 밑에서 사진 찍어, 사진. 담장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담장 밑에서 사진 찍겠느냐 말이오. 담장이 포토존이야? 그랬는데 이제 불국 석굴암에 부처님이 일제시대 때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런데 석굴암 밑에 공사를 하다가 현판이 나와서 현판. 그 현판이 뭐냐? 조선시대에 있었던 석굴암 바로 밑에 있었던 정각의 현판인데 수광전이라는 현판이 나왔어. 목숨 숫자 빛광자. 아미타 무량수불 무량광불의 이름을 하나로 합쳐서 수광전이라는 이름의 현판이 나왔다. 그럼 수광전이면 아미타불인데 어? 지금도 석굴암 밑에 내려오면 오른쪽에 내려오다가 왼쪽에 그 법당이 있는데 그 수광전 현판이 그대로 걸려 있어요. 우리 석굴암 부처님이 아미타불인데 왜? 김대성이가 석굴암 부처님 모실 때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주자의 발언이 뭐냐 이거죠.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모셨는데 아미타불이라. 또 석굴암 부처님은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동쪽으로. 동해 바다를 보고 문무왕 문무대왕 수중릉을 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 그러면 부처님이 동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 서쪽으로 향해서 예배해야 될 거 아니야. 서쪽으로.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분명하단 말이야. 왜? 서방영도는 극락식이기 때문에. 중국의 선도대사라는 큰 스님이 당나라에 현중사에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은 요즘은 스님들이 이제 뭐 차를 타고 다니지만 옛날은 또 스님들이 말을 많이 타고 다녔어요. 말을 타고 동쪽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은 말을 거꾸로 타서 왜? 서방경도 극락세계가 있는데 부처님을 향해서 엉덩이를 내놓을 수 있느냐 해서 거꾸로 타고 다녀. 신라 의상대사도 마찬가지야.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 성지 메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침반을 갖다 놓고 그 방향으로 절을 하고 이것이 신앙이야. 이것이 서방으로 향해서 절을 하게. 또 이름이 수광전이라고 나왔지. 전생의 부처님을 위해서,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세웠다는 것이지. 그런데도 지금도 학계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어.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750년경에 나온 불교 사상서 가운데 제일 유명한 불교학 개론이 뭐냐? 유시말락도라는 책. 마음을 알락도, 극락세계에서 논의는 마음. 이라는 책을 출판되었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사상서가 나오고 그런 조형이 나오고 그런 발언이 나오고 그런 역사적인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석굴암 부처님을 석가모니 불이라고 불립니다. 나는 이것이 틀림없이 아미타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토로 가는 길은 앞으로 10월 24일부터 금봉사, 강원도 금봉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년 뒤에 석굴암 불국사에서 회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48군데 사찰을 전부 가서 하고 다란이에 도장을 찍고 극락세계 파스포드를 만들어서

여권을 만들어서 비자를 다 받아놓고 입국 수속을 다 해가지고 흑낙지에 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테니까 한번 큰 원력을 세워서 이제 금생에 이제 마지막이잖아. 한번 원력을 세워서 우리가 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아미타불은 뭐냐? 누가 왜 아미타불이냐고 하면 무량수 무량왕불다. 영원한 지혜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처님입니다. 영생을 사는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그 아바타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 극락세계.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극락세계 가면은 거기서 사는 대중들의 얘기들이 자세히 나오고 이 스토리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그림으로 그리고 조각으로 나타나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냐 국보 보물이 된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가는 사찰은 대부분 국보 보물을 가진 아미타불이 보물이든지 탱화가 보물이든지 그런 사찰을 가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3: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2: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3: 영천 만불사 불교

0: 탕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탄묘를 왕생 탄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거 좋네, 좋아.
0: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1: 제사까지도?
0: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1: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0: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묵 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낮추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부따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0: 사부대 중의 기도 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 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 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암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 갈아입는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가에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0: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아.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 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네.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0: 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밖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요.
0: 네.
2: 예.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네.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예.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네.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네.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네.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네.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연골 주사를 세 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0: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0: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0: 네.
1: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제공됩니다.

0: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 수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그러신
0: 맞습니다.
1: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요.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1: 오.
0: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으세요?
2: 번씩 맞는 거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1: 네, 한 달.
2: 예. 네.
0: 한 달은
1: 효과가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1: 네.
0: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네.
0: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2: 네.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

0: 그래가지고 내가
1: 네.
0: 전화 먼저 보내도 드리고 이번에도
1: 아, 예.
0: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1: 네,
0: 다양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1: 네.
0: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것을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가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0: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주사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2: 그렇죠.
1: 주사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에 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육해 치료를

0: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0: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1: 50년 528년.
0: 50년생이시고.
1: 네네.
0: 네, 저희 김욱화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1: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어머니.
1: 네네.
2: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1: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2: 아, 네. 혹시
1: 서서 일을 할 때도
2: 네네.
1: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2: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1: 네네.
2: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1: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2: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2: 네네.
1: 힘들어서.
2: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1: 네.
2: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네네. 좀 있다가.
2: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네.
2: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2: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따로.
2: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2: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2: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2: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2: 아, 1년쯤 되셨네요.
1: 네,
2: 어머니
1: 네,
2: 그
1: 네.
2: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2: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2: 네.
1: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0: 네.
1: 수술을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근육을 키워라.
2: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2: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2: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0: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0: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2: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
0: 네.
2: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에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0: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1: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아,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오.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1: 아,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오.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1: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1: 네.
3: 67이야.
1: 어허.
2: 60대 후반.
1: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1: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3: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3: 이 꽃,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3: 그거 아니면은 거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0: 세우시고.
1: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2: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1: 예, 예.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시술을요?
1: 예, 예.
2: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1: 예, 5분도 못 걸어요. 예.
0: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2: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1: 예, 예.
2: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2: 아, 왜 안 하셨어요?
1: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0: 아, 아 이제 시간이 많이 아유, 흐르셔서.
2: 예, 그렇죠. 네. 예,
1: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2: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0: 그러니까요, 네.
1: 예, 예.
2: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1: 예.
2: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예.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1: 예.
2: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예. 좀 찾아가셔서요.
1: 예.
2: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1: 예.
2: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 예.
2: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1: 예.
2: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1: 예.
2: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예.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1: 예.
2: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2: 네.
1: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0: 아, 수술 없어요.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0: 그러니까요.
2: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예.
2: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0: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

0: 있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인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연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인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다립니다.

0: 지원하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3: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과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녹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준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준에는 BTN 불국토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준 기간 동안 불국토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준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분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

세구단은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그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부따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탑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0: 5만에 봉안될 개인 청동 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 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 대불.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스님들의 선거 운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선거인단 선출과 후보자 자격 심사 등 9월 3일 선거 당일까지 남은 과정과 주목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북한 출신 대학생들과 울릉도, 독도를 순례한 동국대. 서로 다른 배경의 동국인들이 불교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하나가 된 이번 여정의 가치는 무엇인지 들여다봤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활동이 줄어든 사찰 청년회를 돕기 위해 대한불교 청년회가 시즌제 청년연합법회를 마련했습니다. 동국대 정각원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법석의 의미를 취재했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선 만해 한용운 스님을 선양하는 행사와 연구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동국대 만해연구소 전한성 소장을 만나 연구소의 역할과 활동,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다음 달 3일 선거일까지 어떤 과정이 남아있고 주목할 점은 무엇인지 이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종단의 향후 4년을 이끌어갈 최고 행정수반을 선출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9월 3일 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종책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일에 앞서 중요한 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후보자 자격심사와 321명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 명부 확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간선제로 중앙종회의원 81명과 24개 교구본사에서 선출한 240명, 총 321명의 선거인단이 진행합니다. 직할교구를 비롯해 24개 교구본사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본사 주지스님을 포함해 법계 중덕과 정덕 이상으로 각각 10명씩 선거인단을 선출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19일 후보자 자격심사를, 28일 선거인단 자격심사를 실시해 선거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선거를 6일 앞둔 시점입니다. 9월 3일 선거에서 당선인은 총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 후보가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총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합니다. 다만 총무원장 선거일에 단 한 번도 2차 투표가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역대 총무원장 모두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얼마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느냐가 더 관건이었습니다. 9월 3일 새로운 총무원장의 당선은 또 한 번의 한국 불교 발전과 혁신이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누가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종단의 화합과 도약을 이끌어낼 적임자일지 불교계 안팎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광복 81주년을 맞아 북한 출신 대학생들과 우리 땅 독도를 밟은 동국대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울릉도 독도 탐방 여정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배경의 학생들이 불교를 매개로 마음을 나누고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울릉도 독도 탐방의 의미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교직원, 북한 출신 학생들이 약사열의 부처님 전에 지극한 삼배를 올립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울릉도와 독도를 탐방한 동국대 불교 동아리 무이판 사판 학생들이 독도 수호도량 울릉도 성불사를 찾았습니다. 다 함께 반야심경을 봉독한 북한 출신 학생들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남북의 평화를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3: 오늘 부처님 전에 함께 지은 우리의 소원이 울릉도의 바람과 동해의 파도를 타고 모든 이의 마음을 밝히는 법등이 되어 부처님의 한량없는 가피 속에.
2: 무이판 사판은 불교학부 4학년 정현 스님의 지도 아래 매월 두 번의 정기법회로 동국대와 서울대, 가톨릭대 등 140여 학생들의 마음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외 활동을 꺼리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동아리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4: 어떻게 보면 놀다 갈수 있는 그런 법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나아가서는 다른 단과대들과 같이 좀 연합법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좀 같이 할수 있게끔.
2: 이번 탐방은 광복절을 맞아 북한 출신 학생들과 독도를 방문한다는 의미를 넘어 동국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됐습니다. 8명의 전법 특임 교수, 동아리 지도법사 스님들과 YG 캠퍼스 소속 북한 출신 대학생, 불교 동아리 임원진들도 함께하며 광복과 전법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5: 이번 여정이 불교학도로서 그 자비와 협력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 그리고 무엇보다 독도를 우리나라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간다는 점에서 매우 큰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이사장 돈관 스님은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도 어렵지만 불교를 만나고 가르침을 행하기는 더욱 어렵다며 인연의 희유함을 찬탄했습니다.
7: 우리는 오늘 부처님이라는 좋은 인연을 만나서 독도를 가게 되고, 그만큼 부처님의 만남이라는 것이 만급이라고 해서 만급. 백천금이 지나도록 사실은 만나기 힘든.
8: 개인에게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학생들이 다시 한번 알게 될 거고요. 이렇게 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께 키우는데 매우 큰 기회를 줄것 같습니다.
2: 거북 바위와 해중 전망대, 나리분지를 비롯한 울릉도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은 북한 출신 청년들. 동국대는 불교 동아리를 매개로 북한 출신 학생들이 대학 공동체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다양한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코로나19 이후 단위 사찰 청년회 세가 약화하면서 정기법회를 이어가기조차 어려운 사찰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단체와 기관들이 뜻을 모아 청년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연합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단위 사찰 청년회 활성화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요즘, 청년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연합법회장이 마련됩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청년 불자와 일반 청년들을 위해 조계종 포교부, 동국대와 함께 열린 법회 이어온을 기획한 겁니다. 3개월을 하나의 시즌으로 진행되는 법석은 매달 한 차례 청년 세대와 소통하는 스님들을 법사로 초청합니다. 수도권 사찰이어도 청년회 규모가 크지 않으면 정기 법회를 열고 법사 스님을 초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10: 큰 사찰 말고 10명, 20명 되는 사찰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법회를 여는 시간을 좀 마련하고자 했고요. 당연히 배워야 될 것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9: 법회는 스님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에 이어 굴화 그리기, 목탁습의, 명상, 교리, 굿즈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과 교육이 더해집니다. 8월 22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봉행되는 첫 법석엔 4대 종교 중창단인 만남 중창단으로 활동하는 성진 스님이 법사로 나섭니다. 직장 생활과 진로, 대인관계 속에서 흔들리는 청년들이 스님과 대화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기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 자신이 이 단체에서 즐겁게 또 배울 게 있을 때 포교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포교에 대한 힘을 기르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9: 대불청은 1년에 두 차례 봄과 가을에 시즌제로 법회를 운영하는 한편 유튜브 채널을 통한 콘텐츠를 제작해 포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회뿐만 아니라 대학 불교 동아리까지 아울러 전국 사찰로 이식할 수 있는 청년법회 표준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10: 연합법회를 통해서 함께 교류하고 함께 만나고 열린 마음을 갖고 함께 할 때 아무래도 서로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즌별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 대불청의 연합법회 이어오는 2007년생부터 1986년생까지 20, 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5,000원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아웃도어 스포츠 회사 영원무역의 성기학 회장이 동국대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성기학 회장은 지난 14일 동국대 총장실에서 학교 발전기금 3억 2,500만 원을 윤재용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성 회장은 이인정 아시아 산악연맹 회장과 인류 최초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산악인 박영석 동문의 뜻을 받들어 학교 발전에 힘을 보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성 회장의 동참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더 좋은 학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1974년 설립된 영원무역은 의류와 신발, 아웃도어, 스포츠용품 등을 생산,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외 교육과 의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국대 만해연구소 제5대 소장을 맡아 만해스님 선양 연구사업을 다방면으로 이끌고 계신 전한성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11: 네, 반갑습니다.
1: 네, 오늘 참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네.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 네, 감사합니다.
1: 네, 동국대 안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동국대 만해연구소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11: 네, 저희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는요. 2013년에 예, 설립된 교책 연구소입니다. 네. 만해스님의 그 불교인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문학인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독립운동가, 혁명가로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요. 단순히 만해스님의 어떤 삶과 사상을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삶과 사상을 대중들에게 널리 선양하는 작업도 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1: 동국대학교 건학 120주년 그리고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1: 네.
1: 그런 의미에서 무려 2,000km 이 만주벌판을 네. 누비는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을 다녀오셨잖아요.
11: 네.
1: 이 대장정 어떻게 기획을 하고 또 실행을 하셨는지 계기를 네. 여쭤봐도 될까요?
11: 네, 저희 동국대학교 윤재용 총장님께서 네. 그 만해 스님이 이제 그 동국대학교 명예 1회 졸업생이세요.
1: 네.
11: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120년이 되셨죠. 저희 동국대학교 건학 기념일과 똑같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11: 그리고
1: 네.
11: 올해 2026년이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이 출간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 네, 맞습니다.
11: 예, 그래서 작년부터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만해 스님의 어떤 님의 침묵에 들어있는 자유평화 사상을 널리 기리기 위해서 만주에 만해로드 대장정을 한번 기획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셔서 예,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사실 이 중국의 역사 공정이나 관리 강화로 인해서 동북 삼성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가는 게 전보다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11: 네.
1: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11: 제가 7년 전에 네. 한번 그 지역을 갔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하고 함께 갔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더 삼엄해졌습니다.
1: 그런가요?
11: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청산리 전투 전적 비가 있는 그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광개토대왕릉비 이런 그 민감한

0: 지역들은
1: 네.
0: 예, 반드시 공안이 따라붙더라고요.
1: 아, 함께 동행을 하셨군요.
0: 예. 그래서 이거저거 물어보고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할
1: 네.
0: 수 없게 제재를 받았습니다.
1: 아,
0: 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좀더 삼엄해지고 그쪽에 대해서 좀더 중국 쪽에서 좀더 경계하는 모습들을 좀볼수 있었습니다.
1: 자,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만해 스님 유품 도록도 만드실 예정이고요. 또
0: 네.
1: AI를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근대 역사나 만해 사상을 좀 주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AI 교육 플랫폼도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획인지 좀 들려주시겠어요?
0: 네, 저희가 만해스님 유품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1: 네.
0: 전국의 박물관에 그리고 사찰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만해스님의 유품이
1: 네.
0: 진품도 있고요, 가품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려서 만해스님의 이제 진품들을 모아서 한데 모아서
1: 네.
0: 예, 그 도록으로 지금 만들고 거의 이제 출간될 예정이고요.
1: 네.
0: 10월 달엔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또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국에 만해스님의 그 삶과 사상을 기리는 다양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1: 네.
0: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1: 오, 네.
0: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통일시키는 디지털화 작업을
1: 네.
0: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AI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이제 만해 스님이라는 그 인물 한 명의 업적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1: 네.
0: 만해 스님과 그 동시대를 살았던 식민지 시기의 모든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 올해가 광복 8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만해 스님은 광복 1년을 앞두고 이제 심호장에서 생을 마감하셨는데, 만해 스님이 꿈꿨던 자주 독립, 광복의 의미, 지금의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0: 네, 매우 중요합니다. 만해 스님께서는 개인의 자유평화 사상을 아주 중요시 여기셨는데, 특히 그 자유평화 사상은 개인의 어떤 그 자유와
1: 네.
0: 강요받지 않는 평등을 넘어서는 겁니다. 개인의 어떤 자유와 평등에서 멈추는 게
1: 네.
0: 아니고, 그것과 더불어서 공동체 사회의 평화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주체의 자유평등.
1: 네.
0: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평화 사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개인이 자유와 평등을 얻어서 독립을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1: 네.
0: 예, 주권 국가로서 멈추는 게 아니고 나아가서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 예,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만해스님의 사상은 세계 시민성하고도 연결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해스님의 삶과 사상을 널리 기리는 일은 시대 정신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1: 이 시대 정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른도 그렇고요, 또 학업에 치이는 청소년들도 그렇고, 마음이 쉴 곳, 기댈 곳이 좀 필요합니다. 만해 스님의 사상이 좀 밝은 등불, 희망의 등불이 될수 있을까요?
0: 네, 저는 충분히 될수 있다고
1: 네.
0: 봅니다. 만해스님께서는 늘 일체유심, 마음을 중요시 여겼는데요. 그러한 생각들이 어디서 비롯됐나, 만해스님의 수필들을 좀 읽어보면, 거기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처음 겪는 경험은 무지 힘들고 고통스럽다.
1: 네.
0: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두 번째 경험할 때는 아주 힘들지 않고 쉽게 넘어갔다. 왜일까?
1: 맞습니다. 네.
0: 예, 모든 것을 이렇게 처음 경험하고 고통 속에 빠져 있더라도 그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만해
1: 그렇군요.
0: 스님께서는.
1: 네.
0: 예, 그래서 그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통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예, 어차피 깊은 고통일수록 예, 더큰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깨달음을 저희에게 강렬하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1: 네, 이런 짧은 예시만으로도 벌써 마음의 위안을 얻는 듯한데요. 이런 만해 스님의 사상이 좀 널리 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만해 연구소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0: 네, 저희 만해연구소는 이제 그 만해스님의 업적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요.
1: 네.
0: 예, 청소년들에게 만해스님의 도전정신, 그리고 생명정신, 생명 존중 사상, 그리고 자유평화 사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1: 네.
0: 예, 청소년들에게 좀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좀더 도전적

0: 희망적이고 희망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작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1: 이 지난 역사를 넘어서 먼 길, 정말 그야말로 대장정을 떠나는 많은 연구소인데요.
0: 네.
1: 이 현대인 그리고 또 청소년들에게 정말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BTN도 함께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0: 감사합니다.
1: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8월 18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

0: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0: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한 희망을 품고 교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장선수 교도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스님.
0: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저는 현재 36년 차 교정 현장을 지키고 있는 여성 교도관이고요. 또 꿈틀꿈틀 마음여행이라는 책과 또 왜 하필 교도관이야라는 책을 썼고, 최근에는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교정복지론 강의를 맡고 진행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강연 활동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우리 장성수 교도관님께 또 이제 좋은 말씀 많이 들을 텐데요.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 좋은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장성수 교도관님의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36년 차 교도관 장성수님. 36년 차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강산이 세 번하고 반이 바뀐 건가요?
0: 네.
1: 예, 첫 번째 키워드 36년 차 교도관 장성수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0: 제가 1990년에 교도관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꿨었는데 좀 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제 대학 진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또 선생님들께서 공무원 시험을 보면 좋겠다라고 권유하셨어요. 그런데 또 그냥 공무원은 제가 좀 어려웠던 게 그때 당시는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수학 시험을 봤거든요.
1: 오.
0: 저는 수학을 좀 못했어요.
1: 수포자.
0: 수포자.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란 꿈과 비슷한 그 공무원 어떤 걸까 그렇게 하다가 제복 공무원 중에서 이제 교정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됐고요. 지금 여러 기관들 거쳤지만 주로 의정부 교도소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선생님을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느낌이.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 의정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0: 네.
1: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이제 교도관들은 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심적인 업무는 수용자들을 직접 이제 처우하고 관리하느냐, 또 아니면은 이제 그 처우와 관리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느냐인데, 저는 현재 여성 수용동에서 이제 여자 수용자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또 이제 뭐 팀장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야간 교대 근무하면서

0: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거기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교도소라고 해도 되나요?
0: 네네.
1: 그 교도소에 그몇분 정도 계시나요?
0: 수용자들은 한 1,600명 정도?
1: 1,600명이요?
0: 1,500에서 1,600명 정도? 왜냐면 지금 많이 과밀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여자 수용자는 한 150명 정도. 그리고 이제 교도관들은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아유, 많이 애쓰시겠어요.
0: 네.
1: 예. 원래 선생님을 하려다가 이렇게 또 교정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길을 꾸준하게 걷게 되었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또 자세히 듣고 싶네요.
0: 저는 이게 감사한 게 어렸을 때 부처님을 만났어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
1: 집안이
0: 그때
1: 불자 집안이었나요?
0: 네, 엄마가 불자셨고 또 저희 섬에 제가 섬에 사는데 섬에
1: 그러면
0: 유일하게
1: 고향을 여쭤봐도 될까요?
0: 네, 신안 비금도라고요.
1: 비금도 들어본 것
0: 네.
1: 같아요. 예.
0: 거기에 이제 유일한 이제 사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구 스님이 대흥사에서 오셨을 때 제가 심부름하러 많이 다녔어요.
1: 왔다 갔다.
0: 네, 그러면서 스님께서도 많은 말씀들을 또 주셨고 또 저도 제 방향을 찾았는데 그때 저는 약간 어렸을 때 좀, 뭐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스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지장보살님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지장보살님은 어떻고 관세음보살님 어떻고 이런 말씀을 어렸을 때 하셨는데 그때 스님이 지장보살은 내한 생의 성불을 늦추더라도 지옥 중생을 포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 멋있다.
0: 어렸을 때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았었나 봐요.
1: 확 와닿으셨네요.
0: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현장에 있었던 것
1: 내 성불을 늦추더라도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0: 구제하겠다.
1: 그게 지장보살의 원력이고,
0: 네.
1: 또 교도소를 지옥이라고 표현하면 안
0: 그렇죠.
1: 되지만, 그래도 좀 거친 곳은
0: 네.
1: 사실이잖아요. 그 거친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겠다. 어떻게 보면 지장보살의 원력하고도 많이 닮았네요.
0: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1: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이렇게 애써 주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는 거
0: 네.
1: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선생님을 하려다가 교도관의 길을 걷게 되었잖아요. 교도관을 하기 전에 교도관에 대한 생각과 막상 교도관이 되었을 때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또 저희는 그런 게좀 궁금하거든요. 어떠셨어요?
0: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교도관을 들어갔는데 저는 약간 이념적인 생각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1: 이념적인 생각이요?
0: 내가 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다 제도가 될 것이야. 약간 그런 치기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1: 내가 다 제도하겠어.
0: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은사님께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가 그곳에 가면 너랑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많이 힘들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보다 제가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그때 젊었을 때
0: 어렸으니까.
1: 거,
0: 예.
1: 뭐든지 다할것 같고.
0: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일단 환경이,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그때는. 근데 더구나 저는 그 전남 신안에서 따뜻한 나라에 살다가 의정부에 첫 발령을
1: 좀
0: 받았는데
1: 춥죠?
0: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시설도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추위와 싸움이 제일 컸고요, 처음에.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그 수용자들에 대한 교화에 대한 의미가, 제가 생각하는 선의만으로 되진 않구나.
1: 마음 같지 않구나.
0: 마음 같지 않고, 오히려 수용자들이 저를 이제 넘어서는 거죠.
1: 잘해주니까 오히려.
0: 그들은 또,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이제 치달았었는데 저는 정석대로만 하려고 했었고 거기에서 오는 부딪힘들도 있었고 또저 혼자 힘들었던 면도 많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1: 의정부 교도소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또 우리 장성수 교도관님에게 의정부 교도소가 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0: 의정부 교도소

0: 저는 제 교정의 시작이고, 첫 걸음. 그리고 어쩌면 제 교정의 마무리가 되는 곳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시작한 곳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이제 그런 걸 좀 지향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의정부에서 저는 저를 돌아보고 성장하고 또 부딪히고 모든 제 삶, 이제 거기에서 의정부에 근무하면서 결혼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다른 기관에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제가 그 마침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특진을 하는 이제 교정 대상이라는 걸 받고 특진하게
1: 교정 대상도 받으시고
0: 그래서 그런 모든 인연들 또 제 성장의 걸음이 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1: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 있다면 사회의 어떤 이미지로 어떤 모습으로 사회에 알려졌으면 한다, 뭐 좀 이런 어떤 의견이 있으시다면요.
0: 이제 제가 왜 하필 교도관이야라는 책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1: 책 이름이 왜 하필 교도관이야.
0: 저희 교정을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담 안에 있고 시설들도 외지고 또 거의 제한된 사람들, 범죄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 저희 교도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미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1: 그렇죠.
0: 이상한 이미지, 무서운 이미지.
1: 저희도 좀 그렇잖아요.
0: 네.
1: 다 영화로 보고 네. 드라마로 보고.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밖에 있는 분들한테, 아니면 또 수용자는 교도관에게, 또 교도관은 수용자를 이해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책을 썼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좀 경력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우리 교정의 좀 긍정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정이 어떤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힘든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또 한 송이 꽃을 피워내기도 하거든요.
1: 한 송이 꽃을 피워낸다.
0: 그래서 어쩌면 가장 거칠고 외롭고 힘든 곳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 성찰하게 하고 또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틀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교정의 교도소, 교정기관이라는 곳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또 한 사람, 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곳이구나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1: 영화나 드라마에서 교도관이 굉장히 막 악질, 악역으로 나오는 장면들이 많아요.
0: 네네.
1: 근데 이제 뉴스라든가 여러 경로의 그 정보들을 접하고 나니까 오히려 지금의 교도관님들이 그 수용자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맞아요. 많이 한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직업이고 오히려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해줘야 네. 되는 그런 맞습니다. 소중한 직업군에 계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0: 맞습니다.
1: 예. 네. 진짜 뭐 옛날 뭐 조선시대처럼 막 때릴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지금은 감히 함부로 손도 못 댄다면서요.
0: 그럼요.
1: 예. 그래서 이 교정활동이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주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한 송이 꽃을 피워내는 활동으로 바라봐달라. 예, 많이 응원드리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교도관 활동을 하면서, 교정 활동을 하면서 삶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 뭔가 마음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0: 제가 지나고 보니까 맨 처음에는 왜 하필 교도관이야? 제가 교도관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가 이왕 교도관을 선택했으니 이 일을 어떻게 의미 있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맨 처음에는 제가 수용자들에게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우선 변호인 제도가 잘 안 돼 있었거든요. 미결 수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어서 제가 법학과를 이제 다니게 됐어요. 방송대 법학과를.
1: 완전 문과
0: 네,
1: 체질이시네요.
0: 너무 어려워. 네, 그때는 지금처럼 뭐 온라인 강의가 잘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때였는데, 그래도 겨우겨우 법에 대한 귀동냥이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했고, 그것들이 또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됐고, 이제 그러다가 너무 힘들게 공부해서 제가 승진 시험도 포기하고, 그리고는 공부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는데, 또 2008년에 이제 수용자 사회복귀 업무라는 게 생겼어요. 그동안은 수용 관리만 하다가 수용자가 출소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그 제도들을 고민할 때 그 일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게 됐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니 수용자들을 직접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후배 교도관들에게 후배 교도관들이 행복해야, 우리 교도관이 행복해야 우리 수용자들이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이제 박사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가 저를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수용자들을 위해서 또 교정을 위해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 저를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노력에 비해서 제가 받는 그 복덕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던 노력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도관 했던 덕분에 이렇게 잘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시작했던 활동이 결국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었구나.
0: 네.
1: 나와 남이 동시에 행복해진 거네요.
0: 네.
1: 아, 참 좋습니다.
0: 예.
1: 그러면 지금까지 활동을 한 그 기록들,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기록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으셨잖아요.
0: 네.
1: 그렇게 책으로 직접 내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0: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정을 세상에 좀 더 긍정적으로 알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누군가는, 예를 들어 저희 수용자들은 교도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교도관은 교도관대로 수용자를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제가 수용자들 가까이서 활동들을 좀 많이 했어요. 직접적인 처우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내면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됐고, 그리고 또 몇몇 수용자나 출소자들은 출소 후에도 오랫동안 제가 인연을 맺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을 통해서 출소 후의 삶, 또 재범하게 되는 그런 사유들을 좀 더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교도관과 수용자가 서로 이해하는 것, 서로를 알고 지지해주는 것, 그리고 수용자들에게는 먼저 출소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절망의 공간이 아니라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세 장에 골고루 나눠서 보여주면서, 또 이제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교정 밖에 있는 분들께서도 교정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책을 쓰게 됐었습니다.
1: 아, 참 좋습니다. 이렇게 교도관님께 직접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뭔가 좀 어리석음이 가득할 때에는 교도관 하며 뭐 교도소에서 활동하는 분 하며 왠지 머리에 뿔이 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또 우리 교도관님의 잔잔한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교도관님들에 대해서 또 새로운 관점과 응원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0: 네. 예.
1: 참으로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호랑이 선생님 그리고 엄마. 야, 호랑이 선생님 그리고 엄마. 뭔가 엄격함과 따뜻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0: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되게 무섭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엄마 같아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정에는 교정과 교화라는 큰 두 가지 주제어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교정은 굽은 것을 바르게 펴는 역할, 그렇지만 또 교화는 이 사람들을 둥글게 교화시켜서 사회로 내보내려고 하는 역할. 근데 그 두 가지 큰 주제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누가 이 대상일까, 언제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호랑이 선생님은 교정의 역할이고, 또 엄마의 역할은 교화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뭐 외모도 등치도 좀 약간 터프하기 때문에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그 안에는 좀 더 가능하면 또 크고 넓은 품으로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수용자가 접견실에서 이제 대기하는데 계장님 저는 계장님이 제일 무서워요. 계장님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왜 무섭게 했는지 알겠느냐. 그거는 당신이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해를 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인식을 해야 된다.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 한없이 부드럽게 어떤 정신질환자들은 제 목소리가 조금만 크면 이제 자지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게 해줘야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좀 강하게 또 호랑이 선생님처럼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용자들이 모두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수용자 개별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호랑이 선생님처럼 혼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보듬어줘야 되는 엄마 역할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지금 하신 말씀을 불교에서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요. 응병여약. 병에 맞춰서 그 사람이 가진 병에 따라서 약을 준다.
0: 몰랐습니다.
1: 좀 강하게 해야 되는 사람은 엄격하게 하고 좀 어루만져줘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엄마처럼 이렇게 애정을 갖고 또 뭐 보듬어줘야 되고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부처님 하면 무조건 자비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비로우신 부처님도 이 중생 세계에서 그 질서가 무너지면 다 끝나잖아요. 그 질서와 법도를 세우기 위해서 부처님은 화가 없고 분노가 없고 미움이 없으시지만 질서를 위해서 큰 죄를 저지른 스님들은 절 밖으로 쫓아내고 이런 엄격한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바로 우리 교도관님들의 지혜가 그런 거잖아요. 제가 또 하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환경 따라 사람이 또 변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교도관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아 내가 교도관이 되면 교도소 난리 나겠다. 이렇게 싫은 얘기를 잘 못해요. 좀 이렇게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걸 잘 못해. 약간 우유부단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만약에 교정 활동을 한다면 거기서 이렇게 밥이나 하고 반찬이나 하는 거 해야지. 근데 우리 전성수 교도관님처럼 딱 지혜를 갖추고 스스로 중심을 딱 세워서 엄하게 할 땐 딱 엄하게 하고 또 부드럽게 어루만져줄 때는 또 부드럽게 또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아 이게 바로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엄하게도 하고 엄마처럼 이렇게 포용도 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드시죠. 그렇게 하나하나 맞추려다 보니까
0: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야간에도 이제 근무를 제가 하다 보면 어떤 수용자는 너무 교활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못되고 교활한 사람.
1: 정말 그냥 못된 사람.
0: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수용자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리거든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에게는 제가 뭐 먹을 거 또 약 다 챙겨서 해주지만 심지어 뭐 선풍기도 갖다 틀어주고 부채질까지도 해주지만 정말 그 교활하고 못된 사람한테 벌을 주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때로는 이 두 가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상충되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의미들 중에서 제 중심을 가지고 타이밍을 또 잘 잡아야 되고 대상을 또 잘 잡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 저희들 생각에는 교도관님들은 교정활동하는 분들은 대기가 세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습니까?
0: 그럼요.
1: 실제로 그래야 거기서 견뎌내고 일하는 거죠.
0: 대부분은 그렇게들 하지만 또 그러지 않고 한없이 부드러운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기능 갖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휘둘리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죠.
1: 우리 수용자분들과 그런 진심이 가득한 관계를 맺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점이 있다면요?
0: 저는 관심인 것 같아요.
1: 관심. 어떤 애정이라고
0: 애정.
1: 관심.
0: 제가 이렇게 특히나 제가 근무하고 제가 주로 업무를 맡았던 것들은 말하자면 사회복지 대상자들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0: 특히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의정부 여수용동에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랄한 범죄자 이런 사람보다도 정말 좀 안타까운 사회의 약자 같은 이제 이런 수용자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래서 다 관심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 우리는 진짜 관종이다라고 할 정도로.
1: 애정괴핍?
0: 예, 그래서 밖에서 온전하게 사랑받고 교육받고 그랬더라면,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범죄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다 많은 사람들의 애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저는 때로는 그들에게 애정을 주지만, 또 애정을 주면서 저는 좀 중요하게 관찰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작은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한마디를 던졌고, 한마디를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할 때, 노력하면 제가 계속 지켜보죠. 아, 성장의 가능성이 있구나. 아무리 한 사람 바꾸기 어려운데, 특히 자발적인 의지가 없으면 바꾸기는 아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수용자들에게는 조금 더한 발짝씩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는데, 이 관심과 애정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가고 있는 관심과 애정도 돌려받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1: 예. 심지어 수용자분들 중에서는 우리 전성수 교도관님의 그 애정과 관심, 그 진정성을 느끼고 우리 교도관님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수용자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엄마 소리 들을 때?
0: 그 엄마라는 말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1: 여러 뜻이 함축되어 있죠.
0: 네. 저는 집에서는 저희 아이들한테는 계모거든요, 거의. 그래서 애들이 오히려 지금은 엄마가 계모여서 더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 예.
0: 그 말에는 되게 책임감? 무게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며칠 이렇게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때 여사 이제 팀장을 할 때였는데, 어떤 수용자가 이제 지나가다가 막 달려와서, 기장님, 기장님 안 계셔가지고 우리가 엄마 없는 아이들이 된것 같았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1: 짠아요.
0: 그러기도 하고, 또 지금 제가 가끔 만나고 있는 이제 자립준비 청소년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며칠 전에 또 저한테 이제 농담 삼아서 어머니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머니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빨리 엄마 역할을 해줘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라는 그 단어에는 그 책임감,
1: 책임감.
0: 무게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아, 진짜 마음에 짠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수용자들에게 엄마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애정과 관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준, 우리 어루만져준 우리 전성수 교도관님이 잊지 못할 추억, 붕어빵 사건이 있다면서요. 그 붕어빵 사건 얘기 좀 해주세요.
0: 사실은 이제 수용자들에게는 정해진 음식만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관에서 지급하는. 근데 제가 교도관 초임 때, 그러니까
1: 초임 때.
0: 순수할 때죠.
1: 예.
0: 근데 겨울인데 붕어빵을 이렇게 갑자기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1: 달짝지근한 거.
0: 의정부에서는, 이제 의정부 교도소는 시내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제 교대를 받고 쉬는 시간에 막 가서 붕어빵을 이제 구워서 가져오는데, 이게 이제 정식으로 허가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몰래 겨울 잠바 안에다가 저 붕어빵을 산걸 이렇게 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숨겨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붕어빵들이 다 이렇게 들러붙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붕어빵을 이제 다른 선배님들, 상급자들 몰래 한 거기 때문에 쉬쉬 하면서 저 먹였거든요. 하나씩 이제 뜯어서 먹였는데, 그게 그 수용자들은 그게 이제 마음으로 느꼈었던 거죠. 근데
1: 그렇죠.
0: 저도 사실은 그때 그렇게 줬던 게 어쩜 용기이기도 했지만, 또
1: 예.
0: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어요. 제대로 된 붕어빵을 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근데 마침 제가 다시 이제 의정부에서 근무를 하게 됐었고, 그때 마침 이제 박사 졸업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기념 삼아, 그리고 그때는 또 자립준비 청소년들 중에 붕어빵을 구워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직접 초대해서, 의정부 교도소에 초대해서 붕어빵을 직접 구워서 이제 여사에 이제 배달하는. 예. 근데 그때는 소장님, 과장님께 다 보고 드리고 예. 당당하게 예. 응원 받으면서

0: 그렇게 전달한 적이 있고 또이 붕어빵을 먹었던 사람들이 출소해서 또그 붕어빵처럼 자기 아이들이 붕어빵으로 만든 붕어비누를 만들어서 또 저한테 보내기도 했고 그걸 또 제가 교도소에 지금 우리 여수용동에 이제 다른 수용자들이 볼수 있게 전시해 놨습니다.
1: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범죄자들한테 그렇게 잘해줄 필요가 있냐? 실제 그런 얘기도 들은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정말 바깥에서 어떤 나쁜 일에만 휩쓸리지 않았으면 참 착한 그런 어떤 억울하게 온 사람이라든가 어떤 안 좋은 일들에 당해서 오신 분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큰 스님께서 지금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아주 우리 한국 불교의 큰 스님으로 존경받았던 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몇 개월간 그렇게 지내셨대요. 나중에 누명이 다 풀렸는데. 근데 그때 당신이 교도소에서 뭐 사형수들하고도 대화해보고 거기 온갖 사람들하고 수용자들하고 대화했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란 게 그분 책에 나오거든요. 의외로 사람들이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 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런 분들 순간의 실수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 그런 얼마든지 한 송이 꽃을 피울 잠재력을 갖춘 그분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주고 교화하는 게 사실 교도소의 진정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도관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 작은 붕어빵이지만 누군가에게 행복한 기억을 심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제가 정말 감동이 느껴집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1: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아, 제 초성 퀴즈라고.
0: 아,
1: 근데
0: 네.
1: 제가 답을 딱 맞췄어요. 이제 그 교도소, 뭐 교정 활동, 뭐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올라서 그런지 담장 밖으로 아닌가요? 담장.
0: 맞아요. 담장 밖으로
1: 야, 간만에
0: 답했습니다. 한
1: 맞췄어요.
0: 번에 바로.
1: 간만에 맞췄습니다. 자주 틀리거든요.
0: 네.
1: 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제가 많은 교도관들은 이제 교도소 안에서 수용 처우를 하기에도 좀 바쁘죠. 사실은 대부분의 교정기관이나 교도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출소자들과 인연을 맺고 또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일, 또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또 출소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왜 재범을 할까? 그 재범을 하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니까 아, 이제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교도소 안에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저도 뭐 퇴직을 할 때가 뭐 멀지 않았고 그렇지만 퇴직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수용자만이 아니라 수용자 가족 그리고 그 수용자가 출소한 후 삶까지 좀 오랫동안 지켜봐 주는 일을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온전하게 재범을 또 방지하게 되는 이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출소 후에도 그분들과 꾸준하게 인연을 맺고 있다. 꾸준히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0: 네. 제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다.
1: 그런 얘기 많이 듣죠.
0: 사람 변하지
1: 사람
0: 않는다.
1: 쉽게 안 변한다.
0: 사실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1: 변하기 어렵죠. 예.
0: 그런데 간혹 이제 인연이 돼서
1: 예.
0: 관심이 가는 수용자들이 있어요. 유난히 마음에 가는 수용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 몇몇 사람들을 출소한 후에도 계속 연이 돼서 지켜보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교도관이 형사사법의 뭐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나 우리 형집행기관이 있지만 교도관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가까이서 깊게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출소 후에도 지켜봐 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교도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이 친구들 중에 몇몇은 제가 지켜봐 줌으로 인해서 또 재범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최근에 한 마약 수용자인데 마약은 더 끊기 어렵잖아요.
1: 끊기 어렵다 하더라고요.
0: 진짜
1: 아예
0: 끊기 어려운
1: 손도
0: 친구인데
1: 대지 말라고.
0: 그럼요. 처음에 손을 대면 일단 중독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0: 친구는 그때 어린 자녀들 둘을 놓고 이제 교도소에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제 단약한 지 8년.
1: 이야, 네. 8년이면 거의 끊은 거 아닌가요? 네. 대단하다.
0: 그래서 오히려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출소해서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몇몇 만나요. 제 책에도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미혼모였던 아이가 오히려 다시 이제 결혼하고 새로운 직장을 잡아서 새 아이의 엄마가 된 아이도 있고 또 검정고시를 하는 것으로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은 제가 그 출소자의 딸과 같이 네, 같이 제가 간마칭 일기, 글쓰기 치유를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는 그들이 이제 재범하지 않고 변화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오히려 가능성을 느끼고 또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멋있습니다. 진짜 중생 제도네요.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래서 숱한 감사의 편지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특별히 그중에 편지 하나만 읽어주세요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0: 네.
1: 그래서 편지를 직접 오늘 가져오셨다 들었는데요. 그러면 저희에게 그 감동의 감사 편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0: 제가 네. 최근에 특히 다른 수용자들도 그렇지만 중독, 물질 중독인 수용자들을 많이
1: 물질 중독이요?
0: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인 수용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1: 예.
0: 제가 이제 이 친구의 편지를 가져오겠다 생각했던 거는 지금은 출소했는데 아직은 저한테 출소 후에 연락은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수용 중에 제가 중독 상담을 하면서 정말 안타깝고 가능성이 많은 아이다라는 친구. 그래서 예. 이 친구가 이제 썼던 편지를 짧지만 제가 이제 너무 감동이 있었고
1: 예.
0: 혹시라도 이 방송을 이 친구가 본다면
1: 예.
0: 나한테 연락해 이렇게 하고 싶어서 너가 잘 사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줘 라고 하고 싶어서
1: 예.
0: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친구의 이름은 제가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1: 예, 가명을 해주세요.
0: 장선숙 계장님께 계장님 안녕하세요. 저 하나예요. 동부구치소에서 상고를 마치고 이곳 강릉교도소로 3월 17일에 이송 와서 생활하고 있어요. 6월 7일이 출소일이에요. 왠지 계장님의 따뜻함이 그리운 오늘이에요. 수용생활을 되돌아보았는데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등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계장님을 떠올리며 난 소중한 사람이라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계장님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단단한 제가 되었어요. 이제는 절대 마약을 안 할 거라고 자신 있게 노를 외칠 수 있어요. 오늘은 계장님께서 마지막에 힘껏 안아주신 게 떠올라서 눈물이 났어요. 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셔서 감사해요. 계장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좋은 말씀 하나하나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계장님 정말 감사하고 존경해요. 남은 수용생활 잘 마치고 출소할게요. 우리 소에 있을 때 제가 중독 상담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기관으로 이송을 갔던 이제 수용자인데 지금은 출소를 했고 근데 제가 그때 좀 바빠서 답장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감동이네요. 예.
0: 네, 너무
1: 찡하다.
0: 안타까웠던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잘 몰라서 중독이 됐었는데
1: 그러니까, 잘 몰라서.
0: 자존감이 너무 바닥이 나 있었는데 또 그런 부분을 저도 이제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고 예. 했는데 또 그거를 다 하나씩 하나씩 흡수하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1: 예. 우리 장선석 교도관님 같은 분이 계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예.
0: 고맙습니다.
1: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우리 네. 장선석 교도관님의 좋은 말씀 경청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 버리네요.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0: 저는 시청자분들께 또 우리 불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너무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어렵다. 어려운데 같이 힘을 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져달라는 말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누군가 힘든 수용자들이 있다면

0: 조금 다 힘들다. 다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변하려고 한다면 내가 자기 자발성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누구든지 도와줄 것이다. 한번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보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1: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 봅시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장성수 교도관님,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피란 무엇일까요?
0: 제가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있었던 그 호주에 다녀왔어요. 저는 거기에서 아, 이게 가피인가?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딸이 호주 브리즈번에 있었는데 그곳에 한국 사찰이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침 아이 딸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계속 법회를 나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직접 저희 아이들한테 계모 역할을 하지만 그런데도 제가 직접 케어하지 않더라도 뭐 돌보지 않더라도 멀리 그뭐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면 불교에 척박한 곳인데 그곳에 부처님 도량을 짓고 또 거기에서 또 힘든 그 워킹홀리데이 가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힘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제 자리에서 이렇게 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직접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하는데 또 다른 보살님들과 처사님, 스님들께서 정말 애써주고 계시는 거 보면서 아 이게 부처님 가피인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 딱 듣는 순간, 아까 우리 장성수 교도관님이 말씀해 주신 그 핵심이 떠오르네요. 관심과 애정. 예, 그게 바로 가피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되셨죠? 저도 감동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천 직지사 백년한 묘적 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의

0: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병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2: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신인보를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6: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7: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6: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7: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6: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8: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9: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0: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뭐 불볕 땡볕 같아, 땡볕. 불볕 땡볕 같아. 되게 덥지요? 더울 때는 정성열이라, 고요할 정자, 고요한 것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열받는 것을. 되게 열받을 때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이기는 거다, 이거 말이죠. 되게 열받을 때, 막, 같이 나부대면은, 그 뜨거운 걸 극복할 수 없어요. 상선 약수라. 어른 스님 요즘 화음 이렇게 쓰시다가 한 번씩 희호를 하시다가도, 상선 약수라. 윗상자, 착할 선자. 상선은 약수라. 진짜 좋은 선근 공덕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물과 같다. 같을 약자, 같을 일자하고 똑같은데 물과 같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가 지금 한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살행이 물과 같은 것인데 제가 그런 뜻으로 이제 수암도 그런 뜻으로 물로 이렇게 적어놨죠. 암자는 바위 암자는 울산바위처럼 자기 자신의 부동을 뜻하고. 수는 유연한 걸, 수연, 인연을 따라가는 걸 뜻해서 수암이라고 해놨는데, 뭐 전생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상선 약수라. 오늘 할이 한의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한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유공포라. 공포심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옹졸한 범부에 대한 공포도 없고, 성문연각 이런 정도의 깨달음에 그 공포심도 없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해서도 공포심이 없고 현외상을 가지지 않는다. 까마득한 절벽처럼 느끼지 않고 그렇습니다. 십지품을 쭉 하다 보면 저기 팔지쯤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든지 출현하시든지

시출은 하시든 않든지 간에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내 법성에 더 보태질 것도 없고 줄어들 것도 없다. 우리가 지옥 악의 축생 그 어디를 돌더라도 우리 법성이 찌그러들거나 모자라거나 변질되지 않는다. 제법 부동 본래지 그래. 변동 사항이 없다. 이렇게 대해서 상당히 믿기가 어렵죠. 어렵고. 그래서 한의지는 여기서 우리가 하는 수행법은 뭡니까? 한의지 할 때는 우리 수행할 때 뭘 해야 되겠어요? 남에게 베풀어주는 보시행을 많이 해야 된다. 외시, 내시. 우리 시편품에 배웠잖아요. 외시는 뭡니까? 바깥으로 가지고 있는 의보. 이게 볼펜 한 자루, 떡 하나, 물 한 모금, 책 한 권. 이와 같은 것들을 남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해 주는 것, 부족한 사람들에게 한도 끝도 없이 무주상 보시로 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외시에 해당하고, 내시라, 안쪽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내 눈도 뽑아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톱, 발톱까지 남에게 헌혈까지 하고 이런 것들을 내시라 하죠. 내시, 외시. 오늘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시편품 제6회항에서 60종 외시가 또 내시가 잘 했는데 지금 한의제를 하면서 그걸 시편품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 한의제를 하면 시편품 전체를 열곡지 전체를 구호일제중생 이중생상 해항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법계해항까지 예, 쭉 돌아보면은 10개의 해항을 돌아보면은 이 보시라고 하는데 기착이 되는데 이 한의제에 와가지고는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법성이 없는 줄 알고 법성 원흉해서 무의상인 줄 알고 보시를 향한다. 어떤 탐욕심이라든지 그걸 뭐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건 꿈 같은 일이고 사실은 수준 낮은 애들한테 하는 부분이고 그게 보시는 그냥 무조건 그냥 필요할 때 보시하는 거 아까 상선약수라 물이 만물을 길러내지만은 그 만물에 대한 보답을 바라지 아니한다. 저 태양이 쏟아져서 만 곡식을 익혀가지만 그 곡식한테 세금 받지 않는데 그래서 태양처럼 한도 끝도 없이 남에게 베풀어주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신이라 하고 허공신이라 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조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중생신이라 하고 국토신이라 하고 여러 가지 예, 업신 있잖아요. 그죠? 업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파악하다 보면 진공묘유 야 어쩌다 이렇게 하안경 같은 걸 보게 됐는지 하안경은 이 80건 양이 방대해서 하안경이 아니라 줄인다 하더라도 입법계품에 들어가면 그렇죠. 이런 일구라도 천년 만년 억만 년 설하더라도 그 한 글자에 대해서 다 뜻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공이라든지 일념적시 무량급 무량원급 제길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시라 이게 감자 한 알이라 하더라도 그 감자 한 알에서 신운 하나에서 조롱조롱 달리는 감자를 볼 것이고 솔방울 하나에서 솔씨 하나에서 온상 가득한 낙낙장성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하암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연시 하나가 온 끝에 연밭에 전체 연꽃을 해마다 피워내는 그런 연꽃만 피워내는 게 아니라 연근과 연잎파리까지 이 중중무진 상적상입 이것이 이제 하음인데 그 첫 번째 수행 단계로 이제 보시부터 들어가는 한의지라 환희심이 있는 사람은 괴로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괴로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분별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분별심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한의심이 도달 한의지까지 왔다 하더라도 사서법 중에서는 보시석과 애어섭 한의지쯤에 오면 사람이 말은 이쁘게 할 줄 알고 남인데 자기 주장이라든지 똥꼬지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보시석과 애어섭을 겸행해서 수행하는 것이 보시바라밀과 더불어서 하는 것이 한의지의 수행 방법이다. 그러나 대목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의지까지 왔는데 상속상이 끊어지고 분별심이 많이 잦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은 잘 안 되느냐. 이행석과 동사섭은 안 된다. 남의 입장에 대해서 똑같이 슈바이츠 박사나 그런 사람들처럼 동고동락하면서 중생들하고 함께
똑같이

나 한자촌에서 일생을 보낼 만한 그런 힘은 아직 갖추지 못했는데 멀리서 기부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 중생과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보살이 자기만의 해탈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존재와 더불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어제 이제 보면서 법문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깨달음은 대자비심입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라면 뭐 견성성불 했는데 그 시덥잖은 소리 하지 말고 그 성불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깨달았으면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위한 자비심이 무한 강대하게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쯤 되면 깨달았대. 그래서 하나의 목숨을 걸었던 막신 이뤄라 하나의 목숨을 걸었던 그런 진중한 얘기들을 뭐 출세로 어떻게 지 아집 세운다고 깨달았네 뭐 어디 또 선빵이 좀 있었네 헛소리 짓지해도 그거는 대도 안 해서 깨달음은 뭡니까 보살행이다. 보살행은 뭐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이 두 개가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과꽃에 사과가 피게 되어 있고 감꽃에 감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 뚱딴지 같은 소리 할 건 없고 그럼 삼매라고 하는 건 뭐냐? 삼매는 자비심을 연료해서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 자비심은 뭐냐? 탐진치가 완전히 사그러들어야 그것을 자비심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자비, 예, 자비심. 그 한의지까지 오면은 동사섭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은 개구현담이라고 속의 거 다 빼준다. 하반탁출이 됐을 때 그 동사섭이 되는데 한의지까지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자신의 성불과 중생의 성불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열 가지 원대한 원력을 세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40페이지 10원 열 가지 원력 성취의 하고 난 뒤에 십진구라 그 열 가지를 마르고 딸도록 죽을 때까지 계속 끝없이 행하는 것 그 서원을 일으키고 그 서원을 마음의 다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감자 하나가 있더라도 채로 썰든지 돈방돈방 썰든지 납작납작 납삭납삭 썰든지 감자 있잖아요. 에이? 감자 말이에요. 그거 이렇게 또 갈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는 뭐랍니까 방편이라 하잖아요. 에? 그런 것을 우리는 방편이라 합니다. 서원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맛있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거기 맛있게 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 여기 알레르기가 있으네. 이걸 빼고 저걸 넣고 이걸 빼고 저걸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우리는 방편이라 그러고. 이 수행을 하는 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원력을 굳건하게 세워서 불태전의 신심으로 갈 것. 그리고 그 신심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이 저 양반이 밥을 제대로 이빨이 없어서 못 씹어 먹으니까 그 물은 죽 같은 거, 물 같은 거, 그죠? 그걸로 할 건지, 저 양반이 저기 이빨이 좋고 이러니까 딱딱한 딱복으로 줄 건지, 딱복 알죠? 딱딱한 복숭아. 딱복으로 줄든지, 물복으로 주든지, 예, 홍시로 줄든지, 뭐 딱딱한 단감으로 주든지,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람에 맞춰서 그렇게, 예? 단 걸 주든지 짠 걸 주든지 이런 것들을 방편이라고 하고 그게 일상화되어 있어야 그 사통팔달이 돼가지고 이삼행년 무분별이라 이치를 살펴서 거기에 적절한 사를 갖다 주는 거죠. 이는 똑같죠. 전기는 똑같지만 신호등은 색깔이 다 다른 것이 방편이라. 예. 원력은 똑같지만 그 원력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이 있어야 돼요. 그 방편을 성취하면서 방편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을 할 때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한두 번이 아니고. 예. 마치 저 바닷물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게 이제 원, 행, 행, 원을 갖다가 실천하는 행이다. 이거지. 밤낮 없이. 서원을 세우고 방편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불자야 차 대원이 십진구로 이득성취 하나니 하등이 위식가 소위 중생계 진가 세계 진가 허공계 진가 법계 진가 열반계 진가 불출연계 진가 열애지계 진가 심소연계 진가 불지소입경계계 진가
세간

전법 전지 전계진가 약 중생계진이며 나원 내진이며 약 세계와 내지 세간 전법 전지 전계진이면 아원 내지니여니와 아차 대원 성근도 무유공진이니라. 굴자야, 이 대원이 이 십진구로 이득 성취하나니 무엇이 열 가지냐? 말하자면 중생계가 끝나고, 그지? 이런데 반문해 볼수 있죠.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공부하면 중생계, 중생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할수 있죠. 예? 중생계가 다 한다. 중생이 없다며? 그렇게 한번 반문해 봐야 돼요. 세계가 끝나고, 그 모든 세계가 어디에 존재해, 그러면? 이렇게. 막걸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꼭꼭 씹어 보는 거죠. 천진보살은 그렇게 보셨어요. 세계가 어디 있어? 중생이 어디 있어? 세계가 어디 있어? 본래 없다며 이러면서. 허공계진이며 허공계 무슨 법을 설해 가지고 교화를 하느냐? 허공법을 어떻게 설하느냐? 허공법을 어떻게 설하느냐? 금강경 그려 놨어요. 사국에 설하고 뭐 없는 걸 설한다는데 우나 위인 연설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연설해 줄래? 법을 네가 어떻게 설할 거냐? 법을 어떻게 설해? 법을 어떻게 설하죠? 우나 위인 연설이요. 참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남들에게 법을 설하냐? 불치의상 여여부동이라. 불치의상 여여부동이라.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상을 취하지 않고, 그 어떤 모습에 법상에 취하지 않고 무상으로 설법을 한다. 그걸 여여부동이라. 제법은 종 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라.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라. 상이 없는데 무슨 상으로 법을 설할래? 상을 취하지 않습니다. 불치의상 여여부동이라. 그래서 이 일체상이 정명재불이라. 금강경 그 14분의 2상 정멸분이 나오죠. 이 일체상, 모든 상을 떠난 것이 바로 부처님이다. 약이세께나 이염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 열애라.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 열애라. 자, 우리가 여기서 뭐 세계진이든지 중생계든지 그런 상이 본래 없는 줄 알고 중생을 위해서 할수 없이 세계다, 중생이다, 업이다, 허공이다, 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법계가 끝나고 법계진가 또 허공계, 법계 뭐 이렇게 저기 보현행음품이 이 대목이 너무 자세히 잘 나오죠. 열반계진가 열반계가 끝나고 불출현계진가 불출현계가 끝나고 열애지계 진가 부처님 지혜의 경계가 끝나고 심소연 마음으로 반영하는 바에 경계가 끝나고 부처님의 지혜가 들어간 바에 지혜로 들어갈 바에 경계의 계도 끝나고 경계의 계가 끝나고 세계의 진전이나 법의 진전이나 지혜의 진전이 진전하는 계가 끝나는 다하는 것이니라. 만약에 중생계가 다한다면은 약 중생계진이면 나의 원이 끝나겠지만은 만약 세계와 내지 세계전, 법전, 지전, 계전, 세간의 진전, 법의 진전, 돌고 도는 것, 지혜의 진전하는 계가 다 끝나면은. 아원 내진이라 내 계도 끝나겠지만은 그 결국은 이거 뭡니까? 모든 것은 중생계도 끝날 수도 없고 세계도 끝날 수도 없고 법도 끝날 수도 없고 지혜도 끝날 수 없기 때문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피고지고 피고지고. 그 수행이 조금 덜된 입장에서는 분단 생사 이 목숨이 끝나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육신은 끝났을지 모르지만은 법신은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사로잡기 때문에 내 한계를 육신에 딱 잡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거리, 이 경전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자, 그러나 이 중생계가 불가진이며 중생계가 끝나

수 없고 내지는 세간 전 법전 돌고 도는 게 지전계가 불가진이라 끝날 수 없으므로 불가진고로 아차 대원 성근도 무유궁진이라 성근도 그러니까 결코 끊어짐이 없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힘으로 중생들을 제도하느냐. 항상 이와 같이 끝없는 원력. 예? 이것이 부처님의 원력이래요. 부처님의 성근을 뭐라 하냐면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성근이라 하거든. 그건 어떠냐. 그 나무는 너무너무 보리수는 부처님의 보리수 나무는 깊어가지고 함부로 뽑히지가 않는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데 부처님의 선근이라고 해 뿌리의 근자가 이렇게 서는 것도 뿌리가 그 떡잎 같은 거는 뿌리 생겨봤자 시원찮아요. 뽑아보면 금방 뽑아져요. 예? 악근은 남발이요 선근이 이수라. 근데 선근은 쉽게 녹아버리는데 선근이 안 녹을 정도면은 정말 한 방울 물방울이 물방울이 바위를 큰 바위를 뚫는 것하고 똑같거든. 물방울이 그 작은 물방울이 어떻게 바위를 뚫습니까? 왜 뚫을 수 있습니까? 예? 힘 없이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작은 물방울이 부드럽기 때문에 바위를 뚫는 거라. 부드러운 생각을 해. 그 바위가 모래알을 같으면 지가 바위 뚫다가 어때요? 튕긴다. 그래, 바위에다가 계란도 무정란 말고 유정란 가지고 탁 떼어버리면 바위가 깨지겠어요? 계란 깨지겠어요? 바위가 깨지잖아, 바위가. 바위는 죽은 거고 계란은 살아난 건데. 예? 죽은 정신머리를 송장한테 사람이 산 사람이 못 이긴다는 말이 되겠어요? 아무리 그럴싸하고 있어도 죽은 송장이 돼버리고 나면은 말 한마디도 못한다 이거. 증거야. 그렇게 여기서 이런 글을 보면서 살아있는 글로 자꾸 해주고 들어가야 예, 고구마 하나도 안 심어놨는데 고구마 줄기만 이렇게 심어놨는데 고구마가 주릉주릉 열리는 게 이 뭐고. 경전만 봤는데 왜 이리 시원해져가지고 내가 그 못된 소갈 딸이 옹색한 게 확 갑자기 내 마음이 이렇게 부처님 비슷하게 넓어져 붙는 거. 내가 지금 이제 정신병원 한번 가봐야 되겠나.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쑥 읽다 보면 우울증. 그거 다 꿈속의 일이라. 불자여 보살이 이러한 큰 원을 내고는 곧 득 이익심, 이익해 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수성하고 뛰어난 극락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 그래요. 부드러운 마음. 요즘 이제 한 서너 번째 또 다시 강의를 하는데 오늘도 기록을 남겨놓겠습니다. 하는 데마다 스님들 강의할 때 다루고 법무사 법문할 때 다루고 여기 다루고 이렇게 한 군데 했다고 한 군데 안 해버리면 또 까먹으니까 열애 수량품에 보면은 일일이 극락 세계의 하루가 이 사바세계 1급에 해당한다. 사바세계 수천 년하고 극락의 하루하고 맞먹는다 그죠. 지극히 즐거우면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르는데 인생이 자기가 괴로움에 사로잡히면 일일이 여삼추라. 하루 지내는 게 3년 지내는 것보다 더 힘든다. 지옥 가면 어떠냐. 일일 일야 만사만생 만방고통 수고합력이라. 지옥처럼 사는 난 맨날 해코지할 생각하고 찔러 죽일 생각하고 보복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 만사 만생 만 번 태어났다. 만 번 곱하기 백 해버리면 백만 년 고통이라. 일일이 백만 년 사는 거하고 또 고통받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 그 극락감 어때요? 뭐 있나 이런데 3년 지나버리고 자 유연한 마음, 유연함, 자, 유연심. 유연심. 아예 유연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부터 싹 다 법명을 바꿔요. 유연심입니다. 이래버려, 그냥. 유연심입니다. 예? 예. 안락행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해서 안락행이 아니라, 즐겁고 편안해서 안락행이 아니라, 어떤 힘든,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산 설벽, 절벽을 눈 덮인 빙벽을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즐김에서 하는 것이

안락이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내더라도 자식을 키우고 힘들고 사업을 하면 힘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즐길 낙자, 즐기는 인생 있잖아, 그죠? 감인데 참고 감당하고 참고 견디면서 내 목적이 신념이 뚜렷한 사람은 참고 견디거든요. 의심이 많고 쪽제비 같으면 참을성이 없거든. 좀에 참다가 일하다 내 죽을 거 아닌가 싶어서 죽어볼 수도 있거든. 금방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일하면 이게 인생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쪽제비 같은 여우 쪽제비 같은 생각 때문에 인생이 대부분 고통 속으로 떨어지는데 안락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자 부처님처럼 관세음보살처럼 지장보살처럼 똑같은 지장 지옥에 살고 똑같은 고통의 사바야 세계에 살면서 왜 관세음보살은 그렇게 즐겁고 지장보살은 그렇게 뭐 안타까워하면서도 스스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것을 일러서 극락이다. 염념보리심이면은 처처가 극락국이라. 염념보리심이면은 처처가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의 문제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잘 수용이 안 되는 게왜 그러냐라면은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그 원효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럼 한마디 딱 들으면서 실천해야 되는데 보시가 안 되고 참회가 안 되고 따지고 왜 참을성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업장이 두껍고 얇고 차이가 있다. 그쑥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온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이 한경을 지금 강의를 하고 한경을 듣고 강의를 강설을 한다는 건 한생 두생 해가지고 강설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것도 한생 두생해서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힘든 사람은 금생에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에요. 초보 운전자들. 그런데 들으면서 여러분들 즐겁지 않아요? 그럼 많은 세월 동안 이 환경 속에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삼각내나 그 천수경이나 앞전에 경전을 가지고 그 환경 열애출연품에 나오는 개송을 가지고 갑니다. 무상심심미묘법, 이 함경의 미묘한법을 백천만금 난조우. 한두 번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백천만 년에 만날 동 말던 아금문견 득수지. 내가 금세 어떻게 잡았다. 만났다. 원해열의 진실을. 이 한경 열애 출연품 제일 마지막 개송입니다. 이 2회차 열애 명호품부터 열애 출연까지 다 법을 다 설해놓고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 난조우 악업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 제가 한번 강의하다가 한 번씩 하죠. 꽃피는 동백섬 누구 노래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환경이지 비로자나의 환경도 아니고 문수보현의 환경도 아니고 서가모니의 환경도 아니에요. 그 부처님도 내가 부처님 마음 빌려서 대출 받아 쓸 생각도 없지만은 내 것도 대출을 해줄 생각도 없어요. 각자 대출 안 받아도 이렇게 넉넉한 자기 마음이 일심이 있다는 거예요. 유법이 능기 마하연 신공고라 내인대 일심법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대성의 마음으로 반야용선을 타고 흘러 춤추면서 한 세상 살다가 가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일심 있잖아요. 그건 뭐 우리 어른 선생님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강연 그 범행공 제일 마지막에 지일체법 적심자성이라 전부 사람 사람들의 자기의 심성을 가지고 성취해실이라 그래서 자기의 지혜의 몸을 성취하는데 불류타오라 불류 남을 말미암아서 타오 불류타오라 불 아니다. 유타. 남을 말미암아서. 유타. 자유. 유타. 자유. 나로 말미암아서. 유타. 남을 말미암아서. 자유. 유타. 자리. 이타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말미암을 유자. 남을 말미암아서 깨닫는 게 절대 아니다. 비록 내가 그 누가 해주는 음식을 먹기는 먹지만 소화하는 문제는 내 문제지. 그 사람이 나를 숨도 쉬어주고 뭐밥 소화시켜주고 할 수는 없는 문제다. 마음 문제도 똑같아요. 물질 문제가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은 내 인대에 딸려가 있다. 일체 유심조라. 자, 유연심. 성낙행 하다 좀 시간이 갔네요.
수순신과 적정신과 수순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성취돼야 남 쫄래쫄래 따라가지, 믿지 못하면 가자 가자 하면 똥개라도 안 따라온다 이거야.

아니, 어린애라도 젖먹이라도 지가 엄마를 믿는 마음이 있어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딱 가다 보면 지뭐안줄것 같거든. 그러면 따라가겠습니까? 수순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바람일심을 수순심이라고 그래. 이 수순심이라고 하는 거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모든 남에게 내가 딱 고집 안 피우고 탁 내려놓고 남을 그냥 자 이렇게 치어리더들이 막그 공중제비를 하고 위에서 떨어지고 뭐 서커스 하고 이럴 때 상대의 그 동료를 믿지 못하면 어때요? 떨어지겠어요 뒤로? 절대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수순했을 때 내가 이렇게 떨어지면 누가 딱 잡아준다는 거지. 이제. 확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편 부를 때 수순 경고 이렇게 했잖아요. 수순 경고. 수순하는 마음을 경고하게. 그 제6회항이죠. 수순 경고. 자, 순종하는 마음은 참 따라해. 자제수행. 자제수행. 중국 가면 이게 자제수행이 정말 많이 저 써놨거든. 절에 가면 다 써놨어. 자제수행이라고. 자제수행. 자제수행. 그리고 중생을 건지는 걸 자항보도. 자비로운 배로 널리 중생을 제도한다. 자항보도. 자제수행. 자제수행이. 자제수행 됐을 때, 이거는 이제 세발 자전거 타고 뭐 걸음마 못 걷고 뭐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제수행 돼. 수순심이라고 하는 건내 발로 또렷이 자제수행은 남인데 모두 우리가 힐체 의지한다든지 다른 데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발로 또렷이 걸어가는 게 수순입니다. 수순. 공자님은 이 수순을 갖다가 한 인생 60쯤 돼야 수순이 된다 했거든요. 예? 살아볼 만큼 살아봐야 그 요새는 100세 돼도 수순이 안 되지. 자, 적정심과 고요한 마음과 조복하는 마음과 이게 뭐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정멸심과 겸하심, 겸손한 마음 있잖아요. 겸하심. 요 겸하심이 잘된 사람은 잘 살아요. 복이 많아. 겸하심이 안 되고 자꾸 높이는 사람은 위에서부터 복이 쪼르르 흘러내려버려요. 바다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모든 강물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바다로 다 들어와요. 그럼 모든 것의 기준점이 해발이야. 바다가 수평이라. 예? 그 수평, 평균 이상 올라가면 안 돼. 자꾸 겸하, 자꾸 낮춰야 돼. 낮추면 낮출수록 법류하심자는 만복이 자기의라. 경전에 그래 해놨으면 만 가지 복이 자기에게 온다. 아, 그럼 부처님을 다른 말로 불심이 하심이 불심이구나. 그래, 출가하면 해인사 같은 우리가 어릴 때 해인사 들어가면 1년에 한 4, 500명 와가지고 이제 뭐 5, 600명 오든지 한 30명 정도 남아서 수계를 해요. 예? 10대 1. 300명 오면은 1명. 저 30명. 600명 오면은, 한 20명 정도, 뭐, 30명 정도, 이래 이제, 수계를 하는데, 그 행자실에 쓰는 글이 그거거든. 하심, 그다, 하심. 그 행자 때, 그때 수행했던 것이 평생 자기 양식이라. 자, 겸하심. 그래,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윤택심이라. 때꾸중문에 묻어가지고 지저분한 게 아니고 윤택에 반짝반짝거려. 부동심이라.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바꿔지지가 않아. 동서남북인데 내 마음대로 바꿔지지 않는데 내가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 예. 그걸 갖다가 부동심이라고 하고 부동지라고. 불변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익이 오든지 손해가 오든지 칭찬이 오든지 헐뜯음이 오든지 간에 괴롭든지 즐겁든지 간에 마음을 항시 텅 비우고 유지하는 것을 부동심이라고 합니다. 그 제일 부동이 잘 되는 것은 뭡니까? 허공 같은 거막 밀리지도 않고 땡기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알고 싶으냐라면은 야규욕지 불경계 당정기의 여허공이라 열애출연품에 나오죠. 너 그대 야규욕지 불경계 그 49제 지낼 때는 야긴욕식 불경계 당정기의 여허공 그렇게 합니다. 약인 욕식 불경계 그대여 부처님의 살아가시는 경계를 알고 싶으냐? 부처님의 살아가시는 모습은 네 마음부터 비워봐라. 당정 마땅히 청정하게 해라. 기의 네 마음을 그 뜻을 여 허공 뭐처럼 허공처럼 비워봐라.

약인 용려지 삼세 일체불 응감 법계성 일체 유심조. 법계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법계의 성품은 무성이라, 무성. 불탁심이다. 아주 청정하고 청정하고 곱아서 예, 오염되고 냄새 나는 게 아니다.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념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0: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목 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견해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낮추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평창과 강릉을 두루 거치는 아늑한 백두대간 산줄기 오대산. 가지친 산줄기가 마치 연꽃처럼 둥글게 둘러쳐 있다. 대낮인데도 햇살 한 줌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짙은 숲. 그중 2km 길게 이어진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은 천년가랑 월정사와 이어져 있다. 오대산은 산 자체가 신앙. 곳곳마다 부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그 중심에 월정사가 있다.

0: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신라시대 위대한 고승 자장률사가 창건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월정사는 사내 암자인 상원사를 비롯해 8개의 암자와 64개의 말사, 거기에 전나무숲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사찰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 불탄 뒤 중건되어 그 오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은 오직 성물뿐이다. 그중 국보 제48호 월정사 8각 9층 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은 화려했던 고려시대 불교 미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9층 석탑을 향해 한쪽 무릎을 괴고 앉아있던 보살상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신라시대 자장률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보살의 성지로 신앙되는 월정사.
1: 신라시대 때 자장률사께서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이제 칭견하신 이후에 아 이곳이 아 우리 한국의 오대산이구나, 문수성지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시게 되면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0: 자장률사가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는 오대산의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되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지키는 암자 사자암. 가파른 산자락 경사진 곳에 층층이 지어져 있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왼쪽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곳 이름도 사자암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 문수보살, 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마다 곳곳에 문수성지, 오대산이 과연 불교의 유람임을 알 수 있다.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따라 상원사로 이어지는 8km의 옛길은 지혜의 길, 선제길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문수동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1: 문수동자를 다른 이름으로 선제동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제동자가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어린 아이같이 투명한 마음으로 이제 치유를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바람으로 선제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구하는 수많은 불자들의 사상에 거쳐 이 길을 따라가면 상원사와 이어져 있다. 신라 성도강 23년인 724년에 창건된 상원사. 이곳은 조선의 임금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궤지를 앓던 세조가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오대산을 찾았다가 상원사로 가던 중 만난 문수동자에 의해 병이 나았다는 것. 그때 세조가 본 문수보살의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그대로 조성한 것이 지금 불전에 모셔진 문수동자상이다. 국보 제221호로 지정된 목조 문수동자 좌상. 조선시대 전기의 불상 가운데 조각이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 양쪽으로 동자 머리를 튼 복스러운 얼굴, 천진한 미소를 머금어 청순한 동심의 이미지가 가득 묻어난다. 상원사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바로 동종이다. 유리장 안에 귀중하게 보존되고 있는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높이 167cm, 무게 2톤의 거대한 상원사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종의 상부 어깨 위에 신라 성덕왕 제위 225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또렷이 새겨져 있어 그 연원을 알 수 있다. 배 부분까지 서서히 불러오르다가 종의 끝부분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모양과 장식 등은 한국 종의 전형이 되었다.

특히 아름다운 비천상의 부조는 신라종의 특성과 미학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목으로 종을 치면 음통을 통해 맑은 소리와 함께 뒤울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 또한 한국종의 아름다움. 자장이 들여온 문수신앙은 통일신라 이후 보청과 성도강에 의해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오만보살 신앙으로 변모했다. 동정은 자장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 바로 그 성도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원사 범종의 깊고 너른 울림이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문수성지 오대산 자락을 적시며 퍼져나간다.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흉,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 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 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여름. 숨이 턱턱 막힐 듯한 폭염 속에서 거침없이 산을 오르는 스님이 있는데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7g에 사는 예진이라고 합니다. 온 지는 2008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18년 되었습니다.
0: 해발 400m에 위치한 예진 스님의 도량 경주 7g. 이곳에 가려면 1시간은 좋게 산을 올라야 한다는데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저희 오늘 7g에서 같이 네. 지내려고 네네. 찾아왔는데 네. 짐이 있다고
1: 네네. 짐 있죠. 우리 항상 짐이 있죠. 우리가 올라가는 짐, 내려온 짐. 올라가는 짐에는 먹거리, 지금 물이 없으니까 물을 들고 가야 되고, 내려온 짐에는 이제 쓰레기나 뭐 이런 양초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이거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또 이거 우리가 치우고 그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3: 동쪽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0: 제작진도 함께 짐을 들고 산을 오르기로 합니다.
1: 오늘은 저기 같이 가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청소년들이 방학을 해서 우리 함께 저기 가서 지낼 거예요. 안녕하세요. 역전의 용사들. 오늘 폭염에 들고 가야 합니다. 7g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자, 그러면 자, 스님은 어쨌거나 이거 하나 더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거. 여러분 이거 들으실 수 있겠어요? 자.
0: 가방 안에는 7g에서 쓸 생활용품과 생수, 그리고 부처님께 올릴 공양물들까지 가득 들어있는데요. 평소라면 부모님이 짐을 들어줬겠지만 7g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내 짐은 물론 함께 쓸 짐까지 직접 날라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무거운 배낭이지만 아이들은 힘든 내색 없이 몫을 짊어집니다. 제작진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짐을 옮겨보겠다며 지게라는 묘안을 꺼내드는데요. 그런데 막상 지게를 메워보니 만만치가 않나 봅니다. 결국 지게를 내려놓고 다시 배낭을 메는 제작진. 역시 인생엔 편한 길이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자동차도 닿지 않고 기계의 힘도 빌릴 수 없는 7g. 모두 어깨에 짐을 나누어 메고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평소 같았다면 오가는 등산객의 도움을 받거나 스님 혼자 이 짐들을 옮겼을 거랍니다.
1: 지금은 사람이 또 많아졌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꼭 필요한 물품이 있잖아요. 그럼 갔다 오죠. 사러 갔다 오죠. 그래서 그렇게 갔다가 오면은 한나절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밤에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0: 오늘은 함께 짐을 나눠들어주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어 발걸음이 가볍다는 스님.
1: 도르래가 없잖아요. 기계 도르래가.
2: 그래서 다 들고 올라가셔야 돼요.
1: 그러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노레일은 인간 모노레일이다. 이 인간 모노레일은 느리지만 숨소리, 땀소리 이렇게 들고 가는 아주 오염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올라가는 곳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노레일은 인간 모노레일이다.

0: 제가 한때 그랬었어요.
1: 스님은 이 시간이 짐을 나누어 드는 것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답니다.
2: 올라와 보니까 어때요, 지금?
3: 재밌긴 한데 살아있는 게 뭔가 신기해요.
2: 뭔가 좀

0: 제 무릎이 좀 강한 줄 알았는데 이제 확실히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1: 딱 밖에 풍경 보니까 아 올라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모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오르던 그때
3: 지금부터 숲속 명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도 다 내

0: 들어보세요. 이 작은 귀에서 자연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1: 자연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선물하는 스님. 눈을 지그시 감고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평소라면 무심코 흘려보냈을 자연의 소리들. 오늘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무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칠보람을 향해 산을 오르는데요. 힘겹게 오르던 산길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나이들. 뒤따르던 제작진에게 물도 건네고 먼저 경력까지 건네는 여유를 보입니다. 서로 걸음을 맞추며 오르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랐는데요. 숨이 턱 막힐 만큼 가파르게 이어지는 고개를 지나자 그토록 기다리던 칠부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0: 칠부람은 원래 그 암자는 그 한 100년 정도 된 그런 한 조그만 옛날에 무너진 집이 있었어요. 무너진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2009년도에 다시 우리가 증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왜 또 이렇게 암자가 있냐면 우리 보시다시피 칠부람 국보 부처님이 계세요. 그 남산에 많은 그 폐사지와 탑과 불상이 있는데 이 칠부람은 유일한 국보 부처님이세요. 그 가장 1300년 됐지만 남산에서 가장 훼손이 안 된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암자가 지어진 것 같아요.
2: 삼배 올립니다. 자, 이렇습니다.
1: 무사히 올라온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나란히 삼배를 올립니다.
2: 지금 벌써 달이 떴습니다. 우리가 햇빛 쨍쨍할 때 올라왔는데 달이 돋아났어요. 우리 가서 저기 산신님한테도 가서 산신 할아버지한테도 인사하러 갑시다.
1: 이 산자락을 오래도록 지켜온 또 다른 곳을 찾아가는데요. 모두 정성껏 예를 갖춥니다. 쉽지 않은 산길을 올라야만 만날 수 있는 곳, 칠부람.
2: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매일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이 걷는 길이 이미 수행이에요. 생각의 지우개, 무념무상, 오직 걸을 뿐, 오직 오를 뿐.
0: 꽃보다 출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주 칠부람 중은사 예진입니다.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의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ARS를 통해 BTN 불교 TV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제 각자의 짐을 내려놓고 하룻밤 머물 준비를 하는데요.
2: 그것도 다 풀어서
1: 힘겹게 메고 올라온 배낭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이들이 따로

0: 챙겨온 피자빵. 하지만 이 빵은 간식이 아니랍니다. 부처님께 올리기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공약물이라는데요.
1: 황열쇠 하나 해서 조금 이따 절하기 전에 불 밝히고 올립시다. 향 하나 불 밝힙시다.
0: 그뿐만이 아닙니다. 배낭 속엔 부처님께 올릴 과자와 무거운 쌀까지 가득 담겨 있는데요. 힘든 산길에 몇 번이고 내려놓고 싶었을 배낭. 먹고 싶은 유혹도 참아가며 부처님께 올릴 공약물을 끝까지 품고 온 아이들. 스님은 그 마음이 참 기특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0: 정성껏 준비한 공약물을 모두 올리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아이들. 불공을 올리느라 고단함도 잊은 듯한데요. 과연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가족의 건강도 빌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마음속에 그려보기도 했을 텐데요. 소원은 저마다 다르지만 부처님 앞에 선 아이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간절해 보입니다. 불공을 마치고 이번에는 참선 시간.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한 이곳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요. 아이들은 스님을 따라 이 느리고 고요한 칠불암에서 잠시 멈추고 쉬어가는 법을 배웁니다. 복잡했던 머릿속을 하나둘 비워내는 시간. 눈을 감으니 비로소 마음속 밝은 달이 떠오릅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다던 옛 선사의 가르침처럼 작은 손을 모은 아이들은 어느새 차오르는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참선을 마친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산을 함께 오르며 서로를 기다리고 도와주었던 순간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두 손 모아 마음을 전했던 시간까지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씩 떠올리며 일기장에 담아봅니다. 스님도 그 곁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조용히 글을 써내려갑니다. 아이들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과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다짐까지 글로 적어 부처님 앞에 놓으며 간절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1: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그냥 말했어요. 부탁했어요.
2: 10년 뒤엔 뭐 어떻게 돼 있을지 수 없어요. 처음에 올라올 때 너무 더워가지고 올라오기가 힘들었는데 또 올라와서 풍경 보고 노을 보니까 올라오기를 잘한 것 같다 생각했어요.
3: 선생님 지금은 네. 이제 뭐하고 계신 건가요?
4: 오늘 하루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 청소년 또 초등학교 고학년 지환이의 좀 소감문을 적으라고 했는데 이 소감문을 읽어보니까 참 재밌네요. 그리고 우리 또 하기인 스님도 같이 올라왔는데 또 소감문을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읽고 있어요. 근데 아주 너무 너무 좀 감동이네요.
0: 아이들이 꾹꾹 눌러 담은 오늘 하루의 기록.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던 스님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데요.
4: 칠불암에 스테이를 하러 왔습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 힘들었지만 오다 보니 점점 재밌어졌습니다. 제가 뱃속에서부터 칠불암을 오니 이제 칠불암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처님 덕분에 설거지 내기와 쓰레기 버리기 내기를 이겨서 저는 상만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0: 그때까지 칠보람이 잘 있다가 집에 잘 가겠습니다. 부처님 안녕히 계세요.
1: 어느새 칠보람에도 어둠이 내려앉고 아이들은 스님을 따라 하룻밤 머물 처소로 향하는데요.
0: 조심해, 여기 왼쪽에 남떨어져.
1: 모든 것이 낯선 산사의 밤.
0: 신발 벗고 가요.
1: 아이들에게는 순간순간이 새로운 경험입니다.
2: 부처님 세계다.
1: 잠들기 전 간단히 씻으러 이동하는데요.
0: 세면도구 들고 나와서 저기서 씻으러 간다 이제. 방은 여기 불을 켜놓으면 돼. 벌레는 문 불을 꺼야 벌레가 안 돼. 여기서 이제 씻는 거야. 이게 우리 씻는 장소야. 아유, 물이 진짜 없네. 잠깐만, 물이 없다. 아유, 물 없다. 물이 없어서.
1: 현재 길어지는 가뭄에 하늘길마저 바짝 마르면서 거대한 자연의 정수기마저 동작을 멈췄다는데요.
3: 그럼 지금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네. 종종 있는 거예요? 아니면?
0: 거의 물이 없죠. 물 나오는 데가 귀한 데죠.
3: 그래서 저희가 올라올 때 그 네. 페트병을 다 챙겼다는 거예요. 이게 먹는 물도 네. 되지만 네. 내가 씻고 다 사용하는
0: 그렇죠. 그렇죠. 다 이걸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3: 아껴 써야겠네요.
0: 엄청 아껴 써야 되죠. 네. 알았죠? 그렇게 그렇게 많이 쓰면 아깝지 않나?
1: 물이 귀한 이곳에서 아이들은 평소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봅니다.
0: 그냥 물을 아껴 쓰는 게 일상이고 그냥 여기 살면 좀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제 절집안에서 복을 감한다, 복을 짓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복을 좀 아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함부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물, 전기 이런 걸 굉장히 좀 아껴 쓰게 돼요.
1: 아이들도 잠자리에 들고 제작진도 쉬기 위해 처소로 향하는데요.
0: 여기서 이제 예, 아까 보셨죠? 예불할 때 이렇게 예불하고 참선할 때 이렇게 참선하고 그다음 밥 먹을 때는 또 이렇게 먹고 그리고 차 마실 때는 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또 다 차를 마셔요. 그래도 여기가 부처님 옆에서 바로 잘 수 있으니까 여기가 거의 가장 기운이 좋은 방이에요. 그래서 좀 뭐 하루 불편하지만
3: 전혀 안 불편.
0: 네. 행복한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세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0: 고생하셨어요. 네, 편히 쉬세요.
3: 네.
1: 불편함도 낯섦도 잠시 잊고 산사의 밤은 그렇게 깊어갑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가파른 길을 올라 도착한 곳은 바로 신선암인데요. 천년의 세월을 품은 마해보살 반가상이 자리한 이곳. 아이들과 스님은 이곳에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아봅니다.
4: 하루지만 하루 그냥 함께 어린 스님들하고 또 이렇게 우리 불법이 이렇게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또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주 너무 너무 좋습니다.
1: 다음 시간.
5: 가뭄이 해소되도록 잘 도와주세요. 합장 반배, 일배.
6: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긷는 거야.
1: 천년의 세월을 품은 칠보람에서 물 한 바가지의 소중함과 밥 한 끼의 감사함을 배우고 산을 내려온 뒤에는 함께 노래하며 마음을 나누고 몸과 마음을 깨우는 요가 시간도 가져보는데요. 예진 스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산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지겠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난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진짜.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5: 소주 한 잔 드시면서 글래티를 모셨어요.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니.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스님들의 선거운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선거인단 선출과 후보자 자격심사 등 9월 3일 선거 당일까지 남은 과정과 주목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북한 출신 대학생들과 울릉도, 독도를 순례한 동국대. 서로 다른 배경의 동국인들이 불교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하나가 된 이번 여정의 가치는 무엇인지 들여다봤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활동이 줄어든 사찰 청년회를 돕기 위해 대한불교청년회가 시즌제 청년연합법회를 마련했습니다. 동국대 정각원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법석의 의미를 취재했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선 만해 한용운 스님을 선양하는 행사와 연구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동국대 만해연구소 전한성 소장을 만나 연구소의 역할과 활동,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다음 달 3일 선거일까지 어떤 과정이 남아있고 주목할 점은 무엇인지 이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종단의 향후 4년을 이끌어갈 최고 행정수반을 선출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9월 3일 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종책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일에 앞서 중요한 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후보자 자격심사와 321명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 명부 확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간선제로 중앙종회의원 81명과 24개 교구본사에서 선출한 240명, 총 321명의 선거인단이 진행합니다. 직할교구를 비롯해 24개 교구본사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본사 주지스님을 포함해 법계 중덕과 정덕 이상으로 각각 10명씩 선거인단을 선출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19일 후보자 자격심사를, 28일 선거인단 자격심사를 실시해 선거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선거를 6일 앞둔 시점입니다. 9월 3일 선거에서 당선인은 총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 후보가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총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합니다. 다만 총무원장 선거일에 단 한 번도 2차 투표가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역대 총무원장 모두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얼마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느냐가 더 관건이었습니다. 9월 3일 새로운 총무원장의 당선은 또 한 번의 한국불교 발전과 혁신이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종단의 화합과 도약을 이끌어낼 적임자일지 불교계 안팎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광복 81주년을 맞아 북한 출신 대학생들과 우리 땅 독도를 밟은 동국대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울릉도 독도 탐방 여정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배경의 학생들이 불교를 매개로 마음을 나누고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울릉도 독도 탐방의 의미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교직원, 북한 출신 학생들이 약사열의 부처님전에 지극한 삼배를 올립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울릉도와 독도를 탐방한 동국대 불교동아리 무이판 사판 학생들이 독도 수호도량 울릉도 성불사를 찾았습니다. 다 함께 반야심경을 봉독한 북한 출신 학생들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남북의 평화를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3: 오늘 부처님 전에 함께 세운 우리의 소원이 울릉도의 바람과 동해의 파도를 타고 모든 이의 마음을 밝히는 법등이 되어 부처님의 한량 없는 가피 속에.
2: 무이판 사파는 불교학부 4학년 정현 스님의 지도 아래 매월 두 번의 정기법회로 동국대와 서울대, 가톨릭대 등 140여 학생들의 마음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외 활동을 꺼리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동아리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4: 어떻게 보면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법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나아가서는 뭐 다른 단과대들과 같이 좀 연합법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좀 같이 할 수 있게끔.

0: 이번 탐방은 광복절을 맞아 북한 출신 학생들과 독도를 방문한다는 의미를 넘어 동국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됐습니다. 8명의 전법 특임 교수, 동아리 지도법사 스님들과 YG 캠퍼스 소속 북한 출신 대학생, 불교 동아리 임원진들도 함께하며 광복과 전법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1: 이번 여정이 불교학도로서 그 자비와 협력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리고 무엇보다 독도를 우리나라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간다는 점에서 매우 큰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0: 이사장 돈관 스님은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도 어렵지만 불교를 만나고 가르침을 행하기는 더욱 어렵다며 인연의 희유함을 찬탄했습니다.
3: 우리는 오늘 부처님이라는 혼 인연을 만나서 독도를 또 가게 되고 그만큼 부처님의 만남이라는 것이 만급이라고 했어요. 만급. 백천년이 지나도록 사실은 만남이 힘든.
4: 개인에게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학생들이 다시 한번 알게 될 거고요. 이렇게 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께 키우는 데 매우 큰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0: 거북 바위와 해중 전망대, 나리분지를 비롯한 울릉도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은 북한 출신 청년들. 동국대는 불교 동아리를 매개로 북한 출신 학생들이 대학 공동체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다양한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5: 코로나19 이후 단위 사찰 청년회 세가 약화하면서 정기법회를 이어가기조차 어려운 사찰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단체와 기관들이 뜻을 모아 청년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연합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단위사찰 청년회 활성화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요즘, 청년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연합법회장이 마련됩니다. 대한불교청년회가 청년불자와 일반 청년들을 위해 조계종 포교부, 동국대와 함께 열린 법회 이어오늘 기획한 겁니다. 3개월을 하나의 시즌으로 진행되는 법석은 매달 한 차례 청년 세대와 소통하는 스님들을 법사로 초청합니다. 수도권 사찰이어도 청년회 규모가 크지 않으면 정기 법회를 열고 법사 스님을 초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7: 큰 사찰 말고 10명, 20명 되는 사찰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법회를 여는 시간을 좀 마련하고자 했고요. 당연히 배워야 될 것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6: 법회는 스님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에 이어 불화 그리기, 목탁습의, 명상, 교리, 굿즈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과 교육이 더해집니다. 8월 22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봉행되는 첫 법석엔 4대 종교 중창단인 만남 중창단으로 활동하는 성진 스님이 법사로 나섭니다. 직장 생활과 진로, 대인관계 속에서 흔들리는 청년들이 스님과 대화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기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자신이 이 단체에서 즐겁게 또 배울 게 있을 때 포교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포교에 대한 힘을 기르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6: 대불청은 1년에 두 차례 봄과 가을에 시즌제로 법회를 운영하는 한편 유튜브 채널을 통한 콘텐츠를 제작해 포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회뿐만 아니라 대학 불교 동아리까지 아울러 전국 사찰로 이식할 수 있는 청년법회 표준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7: 연합법회를 통해서 함께 교류하고 함께 만나고 열린 마음을 갖고 함께 할 때 아무래도 서로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즌별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 대불청의 연합법회 이어오는 2007년생부터 1986년생까지 20, 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5,000원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5: 아웃도어 스포츠 회사 영원무역의 성기학 회장이 동국대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성기학 회장은 지난 14일 동국대 총장실에서 학교 발전기금 3억 2,500만 원을 윤재웅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성 회장은 이인정 아시아 산악연맹 회장과 인류 최초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산악인 박영석 동문의 뜻을 받고

0: 들어 학교 발전에 힘을 보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성 회장의 동참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더 좋은 학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1974년 설립된 영원무역은 의류와 신발, 아웃도어, 스포츠 용품 등을 생산,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외 교육과 의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국대 만해연구소 제5대 소장을 맡아 만해스님 선양 연구사업을 다방면으로 이끌고 계신 전한성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참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네.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동국대 안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동국대 만해연구소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는요. 2013년에 설립된 교책 연구소입니다. 네. 만해 스님의 그 불교인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문학인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독립운동가, 혁명가로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요. 단순히 만해 스님의 어떤 삶과 사상을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삶과 사상을 대중들에게 널리 선양하는 작업도 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0: 동국대학교 건학 120주년, 그리고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 네.
0: 그런 의미에서 무려 2,000km, 이 만주벌판을 네. 누비는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을 다녀오셨잖아요.
1: 네.
0: 이 대장정 어떻게 기획을 하고 또 실행을 하셨는지 계기를 네.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저희 동국대학교 윤재웅 총장님께서 네. 그 만해 스님이 이제 그 동국대학교 명예 1회 졸업생이세요.
0: 네.
1: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120년이 되셨죠. 저희 동국대학교 건학 기념일과 똑같습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1: 그리고
0: 네.
1: 올해 2026년이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이 출간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작년부터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만해 스님의 어떤 님의 침묵에 들어있는 자유평화 사상을 널리 기리기 위해서 만주에 만해로드 대장정을 한번 기획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셔서 예,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사실 이 중국의 역사 공정이나 관리 강화로 인해서 동북삼성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가는 게 전보다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1: 네.
0: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1: 제가 7년 전에 네. 한번 그 지역을 갔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하고 함께 갔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더 삼엄해졌습니다.
0: 그런가요?
1: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청산리 전투 전적비가 있는 그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광개토대왕릉비 이런 그 민감한 지역들은 네. 예, 반드시 공안이 따라붙더라고요.
0: 아, 함께 동행을 하셨군요.
1: 예, 예. 그래서 이거저거 물어보고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네. 할 수 없게 제재를 받았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좀 더 삼엄해지고 그쪽에 대해서 좀 더 중국 쪽에서 좀 더 경계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0: 자,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만해 스님 유품 도록도 만드실 예정이고요. 또 네. AI를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근대 역사나 만해 사상을 좀 주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AI 교육 플랫폼도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네. 계획인지 좀 들려주시겠어요?
1: 네, 저희가 만해 스님 유품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0: 네.
1: 전국의 박물관에 그리고 사찰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만해 스님의 유품이 네. 진품도 있고요, 가품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려서 만해 스님의 이제 진품들을 모아서 한 대 모아서 네. 예, 그 도록으로 지금 만들고 거의 이제 출간될 예정이고요.
0: 네.
1: 10월 달엔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또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국에 만해 스님의 그 삶과 사상을 기리는 다양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0: 네.
1: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0: 네.
1: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통일시키는 디지털화 작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AI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이제 만해 스님이라는 그 인물 한 명의 업적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0: 네.
1: 만해 스님과 그 동시대를 살았던 식민지 시기의 모든 역사와 문화를

0: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 올해가 광복 8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이 만혜 네. 스님은 광복 1년을 앞두고 이제 신무장에서 생을 마감하셨는데 네. 만혜 스님이 꿈꿨던 자주독립, 광복의 네. 의미, 지금의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0: 네, 매우 중요합니다. 만혜 스님께서는 개인의 자유평화 사상을 아주 중요시 여기셨는데 특히 그 자유평화 사상은 개인의 어떤 그 자유와 네. 강요받지 않는 평등을 넘어서는 겁니다. 개인의 어떤 자유와 평등에서 멈추는 게 네. 아니고 그것과 더불어서 공동체 사회의 평화까지도 그 고민할 수 있는 주체의 자유평등. 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평화 사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개인이 자유와 평등을 얻어서 독립을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네. 예, 주권 국가로서 멈추는 게 아니고 나아가서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 예,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만혜 스님의 사상은 세계 시민성하고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혜 스님의 삶과 사상을 널리 기리는 일은 시대 정신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1: 이 시대 정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른도 그렇고요. 또 학업에 치이는 청소년들도 그렇고 마음이 쉴 곳, 기댈 네. 곳이 좀 필요합니다. 만혜 스님의 사상이 좀 밝은 등불,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을까요?
0: 네,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만혜 스님께서는 늘 일체 유심, 마음을 중요시 여겼는데요. 그러한 생각들이 어디서 비롯됐나 만혜 스님의 수필들을 좀 읽어보면 거기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네. 처음 겪는 경험은 무지 힘들고 고통스럽다. 네.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두 번째 경험할 때는 아주 힘들지 않고 쉽게 넘어갔다. 왜일까? 네. 예, 모든 것을 이렇게 처음 경험하고 고통 속에 빠져 있더라도 그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0: 예. 그래서 그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통에 너무 그 매몰되지 않고 예, 어차피 깊은 고통일수록 더 큰 희망이 기다리고 네. 있다라는 깨달음을 저희에게 강렬하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1: 네, 이런 짧은 예시만으로도 벌써 마음의 위안을 얻는 듯한데요. 이런 만혜 스님의 사상이 좀 널리 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만혜 연구소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0: 네, 저희 만혜 연구소는 이제 그 만혜 스님의 업적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요. 네. 예, 청소년들에게 만혜 스님의 도전 정신 그리고 생명 존중 사상 그리고 자유평화 사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네. 예, 청소년들에게 좀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도전적이고 희망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작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1: 이 지난 역사를 넘어서 던 먼 길, 정말 그야말로 대장정을 떠나는 만혜 연구소인데요. 네. 이 현대인 그리고 또 청소년들에게 정말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BTN도 함께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8월 18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0: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인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연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인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단순한 신심 치유를 넘어 우리 사회 정신적 이정표가 되어준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4인 공동대표 체제의 출범인데요. 가나선과 입바사나, 자비명상, 그리고 마음챙김 등 서로 다른 수행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선명상이라는 새로운 공통 언어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공동대표이신 해인선명상센터장 정혜스님, 마하 입바사나 명상원 김열권 원장님, 그리고 한국 MBSR 마음챙김연구소 안희영 소장님 모시고 한국 명상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과의 접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지대방 시즌3를 시작하고요. 이렇게 출연진을 세분 모신 게 처음입니다.
1: 네.
0: 세 분을 모시다 보니까 약간 소파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모시게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연을 하시게 되셨으니까 우리 지대방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혜수님부터요. 네.
3: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현대 언어로 전하고 1700여 년 한국 불교 선의 깊이를 현대 심리학과 연결하여 개인의 치유를 넘어 가정과 사회 그리고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자 여러분과 함께 선명상을 힘차게 정진하는
0: 네.
3: 한국명상지도자협회 공동대표 동백꽃 정혜수님 인사드립니다.
0: 네. 우리 스님 인사말 들으니까 명상을 통해서 세계 평화도 이뤄낼 수 있겠네요. 네. 우리 김열권 원장님. 네.
4: 안녕하십니까? 김열권입니다. 마하위빠사나 명상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0: 네.
4: 부처님 경전에 입각해서 부처님의 원형 수행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수행단체이고, 저는 현재 한국명상지도자협회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네. 우리,
4: 감사합니다.
0: 아니, 소장님? 네.
5: 네. 예, 공동대표 안희영입니다. 저는 한국 MBSR 연구소를 한 20년째 이끌고 있는데요. 서양의 어떤 과학적인 어떤 의료 명상, 과학 명상과 이 부처님법을 이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수행법을 이렇게 결합해서 가장 이제 서양에서 구조화된 명상법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MBSR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0: 네.
5: BTN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네. 이제 세 분께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선 우리 정혜스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명상을 통해서 이 마음 치유로 우리 사회의 평화에 그 씨앗을 심겠다. 네. 스님 아주 포부가 크셔요. 네. 심겠다라는 원력으로 2015년 출범한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입니다. 먼저 이제 이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3: 네.
0: 네.
3: 저희 협회는 그 특정 종교나 수행법에 머무르지 않고,
0: 네.
3: 불교 선명상이라든가, 가나선, 그 마음 챙김, MBSR, 또 뭐, 칭잉볼, 참명상 등
0: 네.
3: 그 다양한 명상 전통이 서로 존중하며
0: 네.
3: 협력하는 그런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네. 벌써 이제 창립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제2도약을 선포했다고 볼수 있겠어요. 불교 전통 수행법인 선과 위빠사나부터 또 현대 과학적 명상인 우리 안희정 소장님께서 쭉 하고 계시는 MBSR까지 불교 명상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드림팀이 구성됐다고 봐도 될까요, 소장님?
5: 네. 이 드림팀이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또 기분이
0: 네.
5: 좋아지긴 하는데,
0: 네.
5: 뭐 사실 그동안 10여 년 동안을 1인 체제로 이렇게 해서
0: 네.
5: 저희 단체가 이제 지금 현재 33단체로 이렇게 굉장히 확장이 됐습니다.
0: 네.
5: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이걸 다 소화하기에는 책임감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 두 분, 또 제가 자 지도자 두 분이 해서
0: 네.

0: 좀 책임을 좀 이렇게 떠나맡는 게 좀 낫지 않는가. 네. 그래서 조금 민주화됐다는 표현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공동대표 체제 이후의 첫 행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6월 28일이네요.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명상을 주제로 대주제로 하셨고 지도자 포럼을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정혜수님께서는

0: 있어요. 네. 어떻게 명상 속에, 선명상 속에서 세계관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자비 실천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촉구를 하셨는데 스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전통과 현대의 만남, 그 선명상이라는 주제에서 알수 있듯이 저는 이 시대의 그 대승경전의 그 선명상이 오늘 사회에 꼭 필요한 아주 정신적인 가치가 높은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 대승경전은 그 혼자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깨달음과 모든 생명들과 함께 그 깨달아가는 이어가는 이런 사상인데요. 그래서 대승경전 속에서의 그 사옹서원과 사무량심을 그 사회에 그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원력을 가지고 선명상에 나의 깨달음을 사회에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원력을 담아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0: 선명상이 잘 녹여내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비 실천이라고 하면 보통은 뭔가를 베풀어야 되는, 뭔가 재물 같은 이런 거를 재화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명상법을 통해서 그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게 얼마나 큰 자비 실천입니까? 그래서 이 명상 안에 많은 걸 녹여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열건 원장님께서는 그 티벳 불교 선명상을 주제로 이 티벳 불교 명상의 개요와 특징을 정리를 하셨어요.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실제 체험자들의 사례를 소개하셨고, 중도를 실천하고 또 경전과 선지식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2: 제가 이제 하도를 처음에 성결 스님한테 받았는데, 성결 스님은 오매일에 갈 때까지 하도를 하라 그래요. 그런데 가는 방법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런데 티벳 명상은 처음에 입문할 때 절을 10만 번에서 40만 번 1년 안에 하고, 그 사가행 예비 수행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그 오매일에를 갈수 있는 기반이 다 돼요. 그러니까 그 티벳 명상은 하면은 일반인들도 한 3년만 열심히 하면은 거의 오매일에 도달한 사람들이 한 30%, 50% 이렇게 나옵니다.
0: 그렇군요.
2: 그래서 또 미국의 뚜룽파 림포체 같은 경우에는 티벳 수행을 할때또 남방 수행하고 비교해서 남방 수행의 사마티파사나의 좋은 점을 또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좋은 점들을 받아들여서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도 이제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많아서 그 방법들을 일반인들한테 소개하면서 같이 수행을 하니까, 그래 사례에 나왔듯이 한 10명 정도가 수행을 자나깨나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공성까지 체험하면서 그 자기 생활 속에서 그 수행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렇게 잘 이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0: 체험자들을 많이 만나보셨죠?
2: 네, 체험자들 많이.
0: 그 체험자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세요?
2: 남자 한 분은 그 중소기업 하다가 그 노사 문제가 있어서 심장 회심증이 와가지고 처음에 와서는 말하면서도 이 해에다가 약을 뿌려요. 뭔가 해가 굳어져가 심장마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성당에 한 30년 다니는데 집중력이 아주 뛰어났어요. 집중력이 뛰어나서 처음에 오자마자 수행하는데 바로 삼매에 드는 거예요.
0: 그랬군요.
2: 네, 삼매에서 들어서 한 3일 수행하니까 약 뿌리는 거 약을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이 수행이 좀 이제 더 깊어지면은 한 5일쯤 이렇게 가면은 이 몸이 사라지고 호흡도 사라지면서 그런 또 공성 체험도 하고, 그래서 지금

0: 은 완전히 그 성당에 다니다가 불교로 바꿔서 일상에서 또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행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1: 정말 특별한 체험자네요.
0: 예,
1: 계속
0: 그러니까
1: 정진하고 있겠죠?
0: 계속 견진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안희영 소장님께서는 이 선명상과 또 현대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접점을 살펴보시고 현대인의 삶 속에서 이 명상이 갖는 의미와 이 활용 방안을 제시를 하셨어요. 이 말씀을 좀 들려주시겠어요?
2: 이제 저는 이제 전통 명상도 해보고 현대 명상도 해보면서 이 접점이 어디일까 이제 고민하는 많은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통의 깊이를 잃지 않으면서도 전통을 잘 계승하고 또 너무 또 종교적인 어떤 색깔에 이렇게 함몰되지 않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거는 또 어떤 공통점이 있잖아요. 어떤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부처님법이 어떤 방편을 많이 쓰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현대에는 또 과학이라고 하는 또 검증하는 하나의 어떤 체계적이고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하나의 또 도구가 생긴 거죠.
1: 맞습니다.
2: 그러면 전통의 깊이와 현대 명상의 어떤 접근성, 대중성을 어떻게 이렇게 잘 융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가. 그게 또 요새 저희들이 하는 고민이고 또 협회에서 또 앞으로 많이 또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교 안에 있는 정말 좋은 장점들, 또 전체 문화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명상법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명상하신 방법들이 요즘은 옷을 많이 바꿔 입고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포장 기술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잘 우리가 만들어내면 정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 서양 사람들은 우리 불교의 어떤 좋은 전통을 가져가서 너무 상업화하고 싸구려로 이렇게 만들었다. 강한 비판은 그런 또 비판들이 있거든요.
1: 그렇군요.
2: 전통 순수 불교 명상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또 그렇게 보이는 면도
1: 그럴
2: 있을
1: 수도
2: 거고,
1: 있겠죠.
2: 또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그러면 서양인이라고 그래서 전부 상업화된 명상, 심지어는 그걸 맥마인드풀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맥도날드 마인드풀니스라 이거죠. 그래서
1: 그렇군요.
2: 배를 불리는 데는 쉽게 할수 있지만 그렇게 좀 폄하하는 용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 또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떤 편견이 아닐까. 그래서 서구 명상이다, 현대 명상이다, 아니면 전통 명상이다, 너무 편을 가리지 말고 과연 우리 고통을 얼마나 개인의 고통, 사회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수 있는 진짜 명상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뭔가 연결점이 있고 왜냐하면 과학을 완전히 무시한 현대 명상 아니면 전통 명상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1: 그렇죠.
2: 지금 과학의 시대인데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과학적인 부분을 강조하다가 명상이 마치 어떤 과학만 가지고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선전하는 것도 그거는 또 하나의 큰 오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1: 맞습니다.
2: 이 부처님의 어떤 중도법처럼 이또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전통의 깊이는 잃지 않고 살려내되 접근성은 잘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할수 있는가 하는 게 우리 현대인들이 어떤 지도자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1: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제 하셔야 될 역할이 그 너무 강하게 그어놓은 선들을 잘 지워가시는 역할. 그래서 잘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음식이 비빔밥 있지 않습니까? 잘 비비되 그 색깔은 살리는 그런 명상의 역할을 또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명상 오랫동안 하셨어요?
2: 저도 입문은
1: MBSR.
2: 고등학교 때 가나선으로 이제 불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승산 스님이 그 도화집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을 보고서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조사 당나라 송나라 시대의 어떤 선을 하시는 선사들이었던 법거량 같은 걸 보고서 저 어린 나이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서 이제 저도 불교 명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 그러셨군요.

0: 이제 차차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나중에는 좀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게좀 필요하겠다. 저는 어떤 성직자로서 명상을 가르칠 사람이 아니고 저한테 우선 효과가 있는 명상을 일반인으로서 제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전달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접근성이 체계적으로 가는 방법이
1: 그렇지요.
0: 필요하다. 그게 이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카바친 박사님이 하는 MBS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된 거죠.
1: 아,
0: MBSR은
1: 그렇군요.
0: 이제 마음 챙김, 현대 마음 챙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부처님의 어떤 사념체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법의 핵심을 현대 사회의 구조에 맞게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탄생한 프로그램이죠.
1: 아,
0: 그래서
1: 그랬군요.
0: 현대 서구 마음 챙김 명상이 이제 효시가 된 프로그램입니다.
1: 네, 그랬군요. 오랫동안 해오셨네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공동 대표님들께서 이제 입을 모아서 인성 교육을 바탕으로 한 명상 교육 체계화를 강조하셨을 텐데, 이 한국 명상 문화의 표준을 만들겠다라는 바람을 말씀을 하셨어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일까? 과연 표준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저도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정혜수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2: 한국의 선명상은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문화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법이 중국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와서, 한국으로 전해왔는데, 중국의 하나, 중국의 선은 지금은 거의 불교라고 하기는 그렇고, 또 일본에서는 또 학자의 선을 이제 걸어갔고, 근데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가나선은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이어서 지금 정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우리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인성교육 정말 중요하다라고 요즘 사회를 바라보면 느끼실 텐데, 어떻게 하면 이 한국 명상 문화의 표준을 만들 것인가? 이걸 바람으로 갖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3: 그래서 그 인성교육에도 중요하고 기업이나 뭐 정치 모든 분야의 발전도의
1: 맞습니다.
3: 그 정명에 그 올바른 직업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제 명상이 그 바탕이 돼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명상지도자협회에서는 그 교재를 만들어 오고 있어요. 그한 2, 3년 지금 교재를 만들어 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남방불교, 대성불교, 티벳불교, 가나선까지 그리고 이제 응용명상, MBSR이나 뭐 다른 싱잉볼이나 뭐 심리치료까지 그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그 선명상을 그 부처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여러 이제 그 수행단체의 그 특징들을 모아서 그것을 이제 프로그램화하는 작업을 그 연구를 이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
1: 표준이 하나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3: 네, 지금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조계종에서도 선명상 하는데 실제 내용이 체계화된 책자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걸 우리 협회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협회에서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1: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하반기에 보니까 20차 명상 아카데미 2급, 1급 자격 과정도 개설된다고 하는데요. 이 자격 과정 내실화, 또 공공기관 및 일반 대중을 위한 맞춤형 명상 프로그램, 이런 보급에 힘쓸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0: 지금 뭐 저희들도 이그 4인 공동체제로 간 지가 몇 달이 안 돼서 이제는 지금은 이제 모여서 얘기하고 이렇게 구상하는 정도의 단계라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선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면 이 제가 서양에서 가서 명상을 배우면서 가장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0: 표준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명상이 무조건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네. 그들은 이미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또 지도자를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완전히 표준화가 돼서
1: 네.
0: 이미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좀 배워야 될 정도로 많이 지금 그 앞서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런 부분을 우리 전통의 어떤 직관적인 경험의 깊이와
1: 네.
0: 그거를 서양 사람들이 구조하는 어떤 그런 방법론을 배워서
1: 네.
0: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좋은 전통의 여러 명상들을 쉽게 검증 가능하고 반복
1: 네.
0: 가능하게
1: 네.
0: 그게 과학이잖아요. 검증이
1: 네.
0: 있고 반복할 수 있다는 거는 과학의 힘이죠.
1: 네.
0: 그걸 그냥 좋은 거야 직관적으로 얘기해서 따라와 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1: 네.
0: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협회에서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예를 들면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구체적인 표준안.
1: 네. 예.
0: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1: 네.
0: 명상을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도인이 네. 되는 게 아니거든요.
1: 맞습니다.
0: 아무리 네. 명상을 하더라도
1: 네.
0: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발달 심리 단계는 그냥 화살 내고
1: 네.
0: 남의 거 질투하고
1: 네.
0: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명상도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1: 네.
0: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1: 네.
0: 검증 가능할 수 있게
1: 네.
0: 물론 뭐 모든 명상을 다 검증 과학화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1: 네.
0: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명상은 그냥 그냥 내가 잘하니까 나를 따라오면 돼.
1: 네.
0: 이런 식의 어떤 방법 가지고는
1: 네.
0: 굉장히 요새 사람들에게, 현대인에게 네. 어필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지난번에 제가 그 교수님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의 김성철 교수님이 원래는 그 의학을 공부하셨던 분이잖아요. 그 교수님이 이제 그런 걸 다 테스팅을 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명상을 함으로 해서 선수행을 함으로 해서 사념초 수행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뇌가 달라지고 있는가. 그 수치를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40년 전에 45년 전에 제가 출가할 때는 가서 그냥 이먹고 하고 앉으면 도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 수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이먹고를 앉아 있을 때 이 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는 수치는 우리는 몰랐죠, 그때는. 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조금 더 설득력이 생기고, 내가 명상을 함으로 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연구를 하든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어떤 장점이 있는가, 그런 걸 제시해 주면 안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요새 뇌과학이 발달이 돼서.
1: 네.
0: 또 신경과학 전체가 이제 많이 지난 한 15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1: 네.
0: 마음 챙김 명상 아니면 선수행을 하면은 뇌 어느 부분이 좋아지고 이런
1: 네.
0: 게 이제 웬만한 데이터들이 상당히 나와 있고
1: 그러니까요.
0: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한다면
1: 네.
0: 명상 자체가 좀 또 이렇게
1: 네.
0: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1: 네.
0: 잘 지시를 하고 또 실생활에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런
1: 네.
0: 부분을 차근차근 이렇게 잘 제시를 하면 그게 바로 우리 그 선수행에서 또 선명상에서
1: 네.
0: 추구하는 선과 명상의 만남이라고 하는
1: 네.
0: 거거든요. 선이라고 하는 아주 그 직관적이고
1: 네.
0: 아주 깨달음을 중시하는 이런 어떤 그 명상, 고유 명상법하고 명상이라고 할 때는 뭐 온갖 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거기에는. 그래서
1: 네.
0: 그걸 또 너무 무시하지 않고 다양한 명상법들을 또 좋은 점을 이렇게 활용해서
1: 네.
0: 사람마다 다 근기가 다르고
1: 네, 맞습니다.
0: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1: 예.
0: 거기에 맞게 우리가 잘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된다면
1: 네.
0: 훨씬 더 옛날에 비해서
1: 네.
0: 좀 뭐라 그럴까요?
1: 더 많은 사람들이
0: 맞습니다.
1: 네, 실생활 속에서 네, 선이든 명상이든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 공동대표 체제를 이끌고 계신 해인선명상센터장 정혜수님, 마하 입바사나 명상원 김열건 원장님, 그리고 한국 MBSR 마음챙김연구소 안희영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0: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분의 수행법은 적금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수행이라는 공통점을 다 갖고 계세요. 그죠? 네, 그래서 각각의 수행법을 통해서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장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정혜수님. 네.
1: 예. 저도 이제 명상 지도자 협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정진하면서
0: 네.
1: 각 단체에 가서 이 단체의 교육은 뭘 하나 이렇게 네.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그 가나선이라든가 그 해인 선명상 센터에서는 그 선의 그 직관적인 그 여러분들 알아차림을 만약 그 얼마나 정진을 한다면은
0: 네.
1: 그 이제 MBSR 소장님한테 가서는 그 하나하나 그 자세한 그
0: 네.
1: 뭐 마음 챙김이라든가
0: 네.
1: 그 몸의 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지도를 받으면서 정말 참 만약에 내가 가나선을 처음에 할 때
0: 네.
1: 이 공부를 먼저 했다면은
0: 네.
1: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0: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모든 그 명상 센터들이 그 전통이 있는데 그런 전통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또
0: 네.
1: 우리 그 김열건 소장님은 수행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거든요.
0: 그러시죠.
1: 그래서 네. 그 소장님의 그 얼굴만 봐도 아 저분이 정말 얼마나 깊이 정진하고 있구나 이런
0: 네.
1: 존경심이 일어나요.
0: 네.
1: 그래서
0: 원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뭐 다 오랫동안 네.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 그래서
0: 그렇죠.
1: 저희 그 한국명상지도자협회에 들어와셔서 정진하시면은 그 모든 서른 몇 개 단체의 그 각 잘하는 것을
0: 네.
1: 여러분들이 다 얻어 가실 수
0: 네.
1: 있습니다.
0: 그렇죠. 우리 원장님, 그러면 이제 어떤 전통이나 수행법이 다른 이런 전통을 갖고 있지만 세 분의 이 명상이 조계종 선명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네, 네. 조계종 선명상이 이제 하두선을 이제 내세우면서도
0: 네.
2: 그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나 이런 데 보면은
0: 네.
2: 그 가나선 하두선을 그 유식이나 아니면은 그 기신론이나 아니면 초기 불교,
0: 네.
2: 개성 불교 예 그렇게 또 이제 연결하면서 예 경전과 이제 수행을 같이 가는 그런 선명상을 이제 그 제시했다고 봅니다.
0: 네.
2: 예.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하도 수행을 하다가 이제 예, 남방에 가서 부처님의 원형 수행법을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특징들이 이제 하도는 좀 강력하게 이제 추진력이 있고 또 남방은 자세하게 이제 그 관찰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섬세하게 이렇게 예, 무의식에까지 그 제거하는 방법을
0: 네.
2: 그 확실하게 이제 경전과 논술의 각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0: 네.
2: 또 그런 것을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안희영 소장님이 하듯이 그 MBSR이나 뭐 MBCT나
0: 네.
2: 액터나 그렇게 응용된 그런 프로그램들은 일반인들이 이제 접근하기 좋아서 예, 일반인들한테 예, 소개할 때에는 예, 그런 수행도 연구하고 도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0: 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잘 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소장님, 오늘의 한국 명상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신다면 어떤 문장으로 정의를 하시고 싶으세요?
3: 아, 그거는
0: 좀
3: 그거
0: 어렵겠지만. 네.
3: 저는 지금 우리 한국 명상계가 굉장히 정말 천년에 한 번 오는 기회에 와 있다 이렇게
0: 그렇죠.
3: 생각을 합니다.
0: 네.
3: 왜냐하면 우리 한국 명상은 굉장히 깊고
0: 네.
3: 또 선이라고 하는 아주 그 너무나 좋은 전통을
0: 그렇죠.
3: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어떤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0: 맞습니다.
3: 있는 데다가

0: 또 이제 서양의 어떤 그 마음챙김 명상, 또
1: 네.
0: 이렇게 과학화된 명상이 들어와서 지금 원한다면 모든 명상을 다 접할 수 있는
1: 네.
0: 황금 시대 같은 그런 느낌이
1: 네.
0: 들거든요. 다만 아직은 이게 정착이 안돼 있기 때문에
1: 네.
0: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충분히 못하고, 전통 명상을 하신 분들은 또 현대 명상을 조금 좀 이렇게 너무 얕게 보고,
1: 네.
0: 또 현대 명상을 하신 분들은 전통 명상을 너무 어렵다고 아예 외면해 버리는
1: 네.
0: 그 양극단을 떠나서
1: 네.
0: 같이 한번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만 된다면
1: 네.
0: 지금 그런 씨앗이 지금 싹트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1: 그렇지요.
0: 그래서 너무나
1: 네.
0: 좋은 기회가 왔다. 그래서
1: 네.
0: 명상이 과연 우리 어떤 종파라든지
1: 네.
0: 꼭 종교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저는
1: 그렇지요.
0: 그 밑에서 흐르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고통의 본질을
1: 네.
0: 바로 보고 그것을 어떻게 잘 이렇게 개인뿐만 아니고 사회
1: 네.
0: 전체가 서로 편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드느냐. 그게 저는 명상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깨어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1: 네.
0: 서로 힘을 좀 합쳐서 조금씩
1: 네.
0: 양보하고
1: 네.
0: 또 이렇게 협조를 하고
1: 네.
0: 협업을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어떤 명상법이나 그런 것들을 조만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1: 네.
0: 생각도 해봅니다.
1: 그러면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지금 이 명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협업이 필요하다.
0: 좋습니다.
1: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0: 네,
1: 네.
0: 좋습니다.
1: 그리고 우리 원장님, 11년 전에 출범했던 우리 이 협회와 지금 당시와 현재를 비교한다면 많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명상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음을 체감하실 수는 있으시죠? 네.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떤 대한민국을 기대하십니까? 또 명상하는 분들이 어떻게 달라져 있기를 바라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우리 대한민국은
1: 네.
2: 전 세계 인류를 역사를 통해서
1: 네.
2: 경제도 최단시간 내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또
1: 그렇죠.
2: 민주화도 하고 지금은 이제 또 한류 K컬처가 세계적으로 이제 여러 인류들한테 이제 그 감명을 주고 있는데요. 그 밑바탕에 우리가 선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좀 지금 시대에는 그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AI 시대로 대문명의 전환기에 가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그 인간의 가치, 인간의 그 존재성을 그 회복하지 못하면은 그 AI의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선명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존재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교 교육이나 기업이나 정치인들 모두가 선명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전문 분야 직업에 같이 수행하고 연구하고 인간관계도 존재 문제에 입각해서 풀어나간다면은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1: 네.
2: 특히 이제 그 경제에서도 제조부터 시작해서 건설, 반도체까지 이것이 미국에는 제조업이 없대요. 그게 제일 잘돼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인데 중국은 또 명상이 없거든요.
1: 네.
2: 근데 우리는 명상이 여러 명상을 다 받아들이고 또 경제도 최첨단을 걷고 그것이 결합이 돼서 한류의 K컬처까지 영향을 미친다면은 한국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가장 그 잠재력이 큰 나라라고 봅니다.
1: 그렇죠.
2: 거기에서 우리 선명상이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10년 후 기대가 됩니다. 네. 각 분야에 명상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0: 자, 그러면 이제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명상의 길은 좀 다양하지만은 결국 우리 인간 내면의 이 평화와 치유라는 어떤 하나의 본질로 수렴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불자들을 위해서 또더 나아가서 스트레스나 어떤 불안 속에서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덕담 한 말씀을 조금 짧게 짧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정혜수님? 네.
1: 선사 님들의 말씀 중에 봄이 오면 풀이 저절로 푸르고 바람이 불면 향기가 멀리 날아간다라는
0: 네.
1: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뭘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0: 네.
1: 그래도 또 하루에 5분씩이라도 자기 자신을 좀 바라보고
0: 네.
1: 자신을 따뜻하게 좀 안아주고
0: 네.
1: 하면서 5분 명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0: 네.
1: 자기 자신이 보이면서 이제 가족에게 따뜻하게 대하게 되고, 또 그게 이제 사회와 전 세계에 다 나아가서 전 세계가 따뜻한 이런 세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든 이 가운데 힘내서 자기 자신 5분씩 바라보는
0: 네. 네.
1: 선명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아유,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5분의 명상의 기적을 생활 속에서 좀 실현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원장님? 네.
2: 네. 스트레스나 불안할 때도, 스트레스 불안을 알아차린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지 일반인들이나 천재들은 생각하는데, 부처님이 선명상에서는 대상이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스트레스나 불안을 바라보고 하는 마음이 빤야의 마음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이 빤야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대상 있는 마음을 관찰하면은 그것은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유언이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 불방일하라. 불방일이 아파마다 해서 알아차림하고 싸띠하고 이제 같이 이제 통하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불방일로 해탈할 때까지 불방일하라는 부처님의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가 오나 불안하나 그때도 실천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0: 네,
2: 이해하고.
0: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게으르지 말고, 네, 하루에 5분이라도 열심히 명상하고 수행하시라.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네.
3: 네. 저는 명상이 중요한가, 삶이 중요한가, 그걸 한번
0: 네.
3: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3: 뭐, 저는 당연히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명상은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0: 네.
3: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명상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지도 말고, 명상을 너무 또,
0: 네.
3: 마치 삶이 그 명상 안에만 있는 것처럼
0: 전부인 양.
3: 전부인 양
0: 네.
3: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0: 맞습니다.
3: 결국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바로 보게 만드는 하나의 좋은 아주 소중한 방법이다.
0: 네.
3: 나를 바로 보고 세상을 알고 결국은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과 잘 지내고 옆에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런 어떤 마치 달라이라마가 나의 종교는 친절이라고
0: 네.
3: 얘기했듯이 그게 너무, 너무 멋있는 말 같거든요.
0: 그렇죠. 네.
3: 그러니까, 뭐, 내 명상이 중요하고, 네 명상이 어떻고, 뭐, 내 종교가 어떻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나를 바로 알고 세상을 바로 알면서 거기서 좀 행복한 길을 찾을 수
0: 네.
3: 있는 게 그래도 명상이 조금은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0: 네.
3: 해봅니다.
0: 예.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세분 바쁘신 중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명상을 많은 분들께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많이 전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0: 네.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축적해 온 11년의 행보와 조계종의 선명상 대중화가 시너지를 내면서 K명상이 전 세계인의 정신 고통을 해결하는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에 후원해 주신 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권모정 불자님, 유필수 불자님, 최상은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붓다 외 모든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테니까 꼭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좀 마음이 따뜻한 그런 부처님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 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 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이 AI 시대, 철저하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부터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이 급변하는 AI 시대 속 살아남는 진짜 생존 전략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대표 디지털 경제학자이시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상윤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한 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AI 기술과 세상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AI 경제학자 김상윤입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는지요? 오늘도 재미있는 내용들 준비해봤습니다.
0: 한 주 동안 잘 계셨는지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잘 못 있었습니다, 교수님.
1: 왜 그러세요?
0: 지난 시간에 그 24시간 동안 어두운 공장에서 돌아가는 그 기계들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정말 오랫동안 남아 있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도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못 지냈습니다. 불안이 좀 더 커졌거든요. 오늘 주제 뭔가요?
1: 오늘은 24시간 이제 휴머노이드가 재화를 찍어내는 시대에 과연 인간은 뭘 해야 될까? AI가 여러 기계의 지능으로 탑재되고 네. 내 일을 대체하는 AI 에이전트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0: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변화 속 아마 이 변화들이 아마 과격하게 나타날 거예요.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이 속에서 좀 힘드시거나 네. 또 충격을 받으시거나 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생겨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1: 네.
0: 우리가 이것을 뭐 혼자 힘으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 변화를 AI와 어떻게 공존하면서 살아갈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에게 부여되는 역량 혹은 대체되지 않을 만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각 분야별로, 각 업종별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정말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막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질문을 사실 지난번에 드렸어야 하는데 이제 여쭙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은 AI 전문가이시잖아요.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0: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 네.
0: 다양한 영역의 AI를 활용하면 할수록 내가 병목이구나. 그걸 느껴요. AI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네. 훌륭하게 일을 잘해내고 제가 또 조금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지시를 잘하면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을 수행해내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AI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답을 더 빨리 주는데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제 능력이 한계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많은 업무들을 AI 에이전트화하고 자동화하고 진능화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침마다 제 메일에는 AI가
1: 네.
0: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디지털 업계, AI 업계의 소식을 잘 글로 정리해가지고 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그걸 또 AI한테 읽혀요. 그러면은 제가 차를 타고 1시간 출근하는 동안 지난 24시간 세상에서 있었던 AI 기술 관련된 얘기들을 AI가 조목조목 정리해서 특히나 네. 저를 이해하고 있는 AI는 제가 뭐에 관심 있을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출근하는 길에 이미 제가 오늘 공부해야 될 지식들을 다 얻게 된 거예요.
1: 네.
0: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논문이나 보고서 작업하고 뭐 컬럼 작성할 때까지도 AI 손을 안 타는 경우가 없어요. 저도 이제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네. 글 쓰는 작업이 그렇게 뭐 잘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떤 글이든 제가 그냥 제 혼자 힘으로 A부터 Z까지 끝내고 뭔가 제출하기에는 뭔가 찝찝해요. 아쉬워요.
1: AI 확인을 좀 받으시나요?
0: AI 손을 한번 네. 태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초안 작성해달라, 검토해달라, 보완해달라, 혹은 추가적으로 뭘 좀 찾아달라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하다 보니까 제 업무 생산성이라고 할까요?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건 좀 좋은 점이죠.
1: 그렇죠.
0: 뭐 저만 하더라도 두세 명분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의 저에 비해서. 과거의 저의 두세 배 정도 일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AI의 능력치를 제대로 제가 확인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키는 대로 족족이가 다 해내니까 네. 과연 최대 능력치가 어딜까?
1: 아, 한계를 아직 못 보신 거군요.
0: 한계를 모르겠어요.
1: 네, 네.
0: 근데 이거는 이제 업계 공통이거든요. 정말 날고 기는 AI 이런 뭐 개발자들이나 혹은 리더들도 AI의 한계를 우리가 테스트하기 힘들다. 이미 AGI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있을 수도 네. 있다. 우리가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AI를 어쨌든 경험하고 활용하고 이 방법들을 익혀나가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이든 혹은 직업적으로 업무적으로든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지금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편리하다, 뭐 재밌다, 즐겁다, 효율적이다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 한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조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이제 학교 강단에 서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곳에서 대중들과 소통을 하시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기업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일반 생활을 하는 삶 속에서는 또 대중이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있던가요?
0: 사실 ChatGPT 나온 지 4년 됐거든요.
1: 네.
0: 초창기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ChatGPT에게 검색 엔진처럼 지식을 물어보면 틀린 얘기를 많이 해요.
1: 거짓말도 합니다.
0: 거짓말도 네. 환각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AI가 그 정보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관련성을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럼 이 단어와 이 단어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자신만의 학습이나 추론 방법으로 이걸 쫓아가는데
1: 네.
0: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정보를 검증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1: 네.
0: 이 단어와 이 단어와 관련성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다만 AI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니 거의 정답에 가까운 답을 줄 뿐이거든요.
1: 아, 네.
0: 그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검색 엔진을 쓰던 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검색 엔진은 인간이 올려놓은 자료를 얘가 최대한 빨리 찾아주는 겁니다.
1: 네.
0: 얘가 보여주는 자료가 어딘가 인간이 올려놓은 자료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에 대해 신빙성을 우리가 택해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1: 찾아주는 거니까요.
0: 그걸 찾아주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의 AI들은요. 자기만의 재조합을 합니다. 지식을 다 파편화시켜서 이 단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추론을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확률적으로 어울린다라고 생각

0: 라는 단어들을 모아서 문장으로 만들어주니까
1: 네.
0: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환각현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10번 정도 질문하시면 한번 정도는 얘가 이상한 소리를 할수 있다는 것을
1: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0: 전제하신다라고 하면은 AI를 검색 엔진용으로 쓰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1: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 검색 엔진으로 쓰고
0: 그렇죠. 네,
1: 계시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특히나 매우 최신성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때 AI에게 물어보지 마시라.
1: 아, 네.
0: 어제 있었던 뉴스, 오늘 얘기, 갑자기 막 트렌드 돌고 있는 거에 AI 물어보면 얘 모를 수 있어요.
1: 아직 조합이 잘안 되는
0: 반영이 안된
1: 건가요?
0: 거죠. 네,
1: 네.
0: 학습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요즘에 AI들은 레그 검색이라고 해서 최신 검색 엔진 자료를 기반으로 답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당장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 이런 거 AI 당연히 모를 수 있죠.
1: 놓친다는
0: 그렇죠.
1: 말씀이시죠? 네.
0: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대할 때 검색 엔진용의 포션을 많이 줄이시고요. 그럼 어떤 용도로 쓰시면
1: 네.
0: 좋으냐? 내가 뭔가 분석이나 고도화 작업 이런 거를 할 때, 예를 들면 여행 계획도 엄청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잘 짜실 수도 있고, 업무하실 때도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효율화할 수 있을까?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금 사고가 필요하고 좀 복잡한 어떤 이런 그 분석이 필요한 작업에
1: 네.
0: AI를 쓰시는 게 딱이고요.
1: 네.
0: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일상에 뭔가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한테 반론을 제시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1: 아, 오히려 반론을 제시해 달라.
0: 네.
1: 네.
0: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하던 일에 상당히 편협함이 생기고 또 고착화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1: 네.
0: AI는 이걸 무차별적으로 뚫어줍니다.
1: 아.
0: 근데 좋은 것은 누군가 인간에게 나를 비판해 달라고 하면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1: 네,
0: 근데 AI가
1: 맞습니다.
0: 이렇게 해주면은 그 기분이 안
1: 아,
0: 나쁘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근데
1: 네.
0: 우리가 정말 요즘 다양한 시대에 많은 영역의 변화가 있는데 내가 지금 알던 것만 이렇게 좁게 살아가시는 거를 좀깰 필요 있지 않습니까?
1: 아.
0: 그런 역할들, 매우 비판적이고 분석적이고
1: 네.
0: 내가 모르는 뭔가 새로운 어떤 관점을 제시해 준 역할로 AI를 한번몇번 경험해 보시면은 아, 이런 용도로 AI를 잘 써봐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좀 포션들을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1: AI 시대, 그야말로 뭐 코앞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저를 포함 많은 분들께서, 아이, 그렇다고 또내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어. 뭐, 이 정도에서 멈추겠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직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0: 죄송합니다만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가
1: 네.
0: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질 시간이 얼마 안
1: 아,
0: 남았다.
1: 그런가요? 네.
0: 제가 골든타임 3년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3년이라는 것이 물론 뭐 나름의 제 주관적으로 그냥 숫자로 딱 보여드리는 거지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3년 정도면 AGI, 앞서
1: 네.
0: 말씀드린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AI가 아마 사회 곳곳에 이미 탄생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그냥 AI 잘 몰라, 난 내 얘기 아니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뭐라도 AI를 쓰는 사람이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퍼포먼스의 수준이 뭐 50%, 2배 이런 수준이 아니고 10배, 100배라는 거예요. 요즘 AI를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1: 네.
0: 혹은 업무 생산성을 10배 높였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 숫자가 뭐 이런 과격한 포장된 숫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3년에 주어진 시간 동안
1: 네.
0: 내 업종에서, 내 업무에서, 내 영역에서 어떻게 AI를 좀잘 쓸까를 지금 이제 당장 고민을 시작하셔야 되고,
1: 네.
0: 특히나 오늘 제가 뒤에 말씀드릴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내가 좀뭐 간과했던 게 뭐가 있지? 내가 AI를 조금 똑똑하게 못 썼던 게 뭐가 있지? 내가 이런 식으로 좀 해보면 좋겠구나. 이런 거를 들어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GPT가 나온 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4년이 됐다고
0: 4년입니다.
1: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3년이라는 시간 절대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골든타임 꼭 사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강연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AI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 새로 살아나갈 방법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산업혁명 시기에도 우리 인간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와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기회를 얻은 자로 나뉘었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 생산 현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영국에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기계를 다 때려 부시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AI 시대에도 역시나 실제로 지금 피해를 보고 빠르게 인간을 AI가 대체하는 상황들이 여기저기 펼쳐지고 있죠. 결국 우리가 시대 변화를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 것인가, 각자의 영역에서 인간의 증명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변화는 그 어떤 업종보다도 제가 속해 있는 교육업계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요, AI를 가지고 리포트 써오고 시험도 보고 또 여러 토론 자료들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80점 정도 이상 되는 결과물들을 학생들이 다 제출하니까 이것이 상향 평준화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막상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면요, 본인이 지식 습득이 안 된 채로 AI로 껍데기만 만든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작년인가요? 언론에서 매우 주목을 받았던 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UCLA라는 명문사학의 한 졸업식 장면입니다. 한 학생이 화면에 자기 얼굴이 비치자 자기 얼굴이 아닌 노트북 화면을 막 강조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학생은 나의 졸업 논문과 나의 리포트를 ChatGPT 덕분에 너무나 쉽게 해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이 이 학생을 취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생활하는 4년 내내 ChatGPT는 나의 너무나 중요한 친구였고 교수가 하는 얘기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내가 직접 고민하던 것을 ChatGPT AI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했다. 그리고 얘가 내 논문을 작성해주는데 대부분 기여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AI가 우리 교육 현장을 파고들고 있는데요. 과연 학생들이 AI를 쓰는 것이 그들의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될까요? 혹은 방해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요즘 대학가에서는요, AI 시험 부정 행위가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한 교양 과목의 경우에 600명 정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는데 한 시험에 35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AI를 가지고 시험을 봤다라는 겁니다. 부정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적발이 됐느냐? 한 학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다가 무슨 무슨 과목 시험 개꿀 해서 그들만의 언어로 이렇게 시험 후기를 올린 거예요. 물론 이걸 이제 자랑하고자 혹은 다음 후배들에게 전수해주고자 이런 목적이었겠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되었고 이것이 문제시가 되다 보니까 이 수업 학생들을 전수조사해봤더니 600명 중에 대략 350명 정도가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은 폐강이 되었고요. 이후에 저희 학교에서는 뭐 학교 행정 직원들과 여러 교수들이 모여서 이 AI 시대의 학생들의 교육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그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많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AI 활용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AI 성능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똑똑하게 빠르게 지금 급진전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3년 정도면 AI가 우리 인간의 보편적 지능을 넘어서는 AGI 시대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 교육이라는 것이 쓸모가 있을 것이냐. 앞으로 AI에게 모든 지식, 모든 지능 활동들을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학교의 교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학은 어떻게 변해야 되고 또 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논의가 정말 쉽지도 않고 이 정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교육업계 대규모의 이 교육업계의 거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껴있는 세대들, 이 과도기 세대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도 학생들을 보면요. 요즘 요 몇 년 사이에 대학 생활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막 졸업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해서 대학 생활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수업을 듣고 또 우리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하다가 겨우겨우 이제 세상이 복구가 돼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AI가 또 등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AI를 가지고 좀 쉽게 학습을 한다라고 하지만 저희 교수들이 봤을 때는 과거의 어떤 세대들보다 내 전공, 내 지식
필요한 지식에 대한 습득이 상당히

상당히 뒤처져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세대들을 AI 낀 세대라고 제가 명명을 해봤는데요. 바로 AI를 활용하다 보니 내 전공에 대한 지식도 미흡하고 부족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AI를 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AI 활용 역량도 그렇게 내세울 정도로 대단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양쪽 다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사회생활에 뛰어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2025년 12월에 발표된 LA타임즈의 한 기사, 전문 특집 기사도 보면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생들도 AI 때문에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학생들이 AI를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 전공 지식에 대한 수준도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비판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이 AI를 지금 아주 급진적으로 과격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젊은 세대들이 이 활용도가 가장 높은데 이들조차도 어떻게 AI를 활용해야 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AI를 더 잘 활용하고 내가 개인간의 능력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대로 지금 전수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AI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모든 영역에 고민이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많은 영역에서 AI를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인간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이런 연구와 이런 고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MIT가 재미난 실험을 했는데요. 요즘 뇌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과 같이 AI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쓰다 보면 또 AI에게 뭐 이런 사고라든지 이런 고민이라든지 어떤 지식 탐구 역할들을 맡기다 보면 인간의 뇌는 앞으로 점점 더 퇴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좀 충격적인 미래 예측이죠. 2040년 정도 되면은 뇌 크기가 줄어들어 있을 것이다 라는 정말 아주 무서운 예측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MIT가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54명의 학생에게 에세이 작성을 시킨다라는 이런 실험 교육을 했는데요. 이 그룹들에게는 제대로 이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다만 이 조건들을 부여를 했죠. 첫 번째 그룹에게는 구글 검색 엔진만 사용해서 에세이 작성을 하라. 두 번째 그룹에게는 챗GPT 같은 AI를 사용해도 좋다. 세 번째 그룹에게는 검색 엔진도 AI도 둘 다 사용하지 마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에세이 활용에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측정해보기 위한 실험이다라고 실험 정말 중요한 목적은 숨겨둔 채 이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개월 동안 이들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장 먼저 AI를 활용한 그룹의 이 에세이 작성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당연히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훨씬 더 깊이도 있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활용한 능력도 훨씬 더 뛰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실험의 핵심적인 목적이었던 인간의 뇌가 어떻게 퇴화할까냐잖아요. 이 4개월의 과정을 추적해봤더니 AI를 사용하는 그룹의 뇌파활동이 점점 저조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4개월 이후에 이 뇌파의 활동 이 규모 자체가 다른 그룹에 비해서 훨씬 더 줄어들어 있더라.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뇌가 퇴화하고 우리 인간의 사고 능력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고 이 실험 결과가 이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AI가 과연 인류에 우리 인간 세상에 과연 도움이 되는 존재인가? 이런 정말 그 근본적인 회의론조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인간이란 존재가 적응의 동물이죠. 우리가 과거에도 산업혁명 혹은 인터넷혁명, 디지털혁명 모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뭔가 과도기적으로 이런 부침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다 적응을 해내고 그에 더 큰 기회를 얻는 우리 인간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90년대 후반 구글로 대표되는 검색 엔진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정보를 찾아보고 지식을 검색하고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도 인간의 적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90년대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아마 내 주변 지인이라든지 친구들의 전화번호 10수 개, 많게는 30개, 40개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제 친구들과 연습장 하나 꺼내가지고 내가 전화번호 몇 개 외우고 있는지를 막 적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아마 한 30개 정도는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지인, 친구, 가족 전화번호 몇 개 외우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기술이라는 것을 도구로 활용하면서 두뇌도
우리의 어떤 기억 저장 장치도 그에 적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 자체에 대한 기억을 하지 않고요. 이걸 어떻게 찾아볼까, 어떻게 접근할까,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래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기술에 적응하는 인간이 구글로 대표되는 이 검색 엔진의 시대에 단기 기억력은 감소하고 이것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억을 하기 시작합니다.

디테일한 어떤 수준으로 답을 줄 겁니다. 결국은 인간 두뇌 활동에서 대부분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성능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술에 적응한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무서운 상상 가능하죠? 당연히 뇌가 줄어들어 있을 것이고 인간 두뇌의 능력 자체가 쪼그라들어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많은 뇌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AI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우리가 버텨낼 건 버텨내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업종별, 직업별 이런 고민들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개개인의 차원에서 과연 AI가 내 역할 중에 대체해 줄 게 뭐냐? 나머지 내가 지켜야 될 게 뭐냐? 그 속에서 AI와 함께 협업해야 될 거는 어떤 또 역량이 필요할까?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민하고 갖춰 나가야 될 시대가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인간 증명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은 AI 시대에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AI가 대체하지 못할, 침범하지 못할 대체 불가한 인간의 역량 몇 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에게 질문하기까지, AI에게 답을 물어보기까지의 그 앞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질문을 설계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소위 맥락의 주권을 잡는다라고 하죠. 우리가 AI에게 질문할 때도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AI에게 질문을 했을 때 AI가 해주는 답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가 훌륭한 답을 만들어준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죠. 내가 얘한테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뭔가 비판을 하거나 허점을 찾아서 공격하는 이런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질문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그 과정에서 AI에게 맥락을 넘기지 않고 우리가 주권을 지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인슈타인도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긴 게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정의하는데 55분이 걸리고 이걸 푸는 데는 5분밖에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고민하고 구상하고 기획하고 문제 정의하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왜냐하면은 AI는 어떤 질문을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답을 빠르게 찾아주거든요.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주권을 쥐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AI 결과물을 활용하는 능력에서 상당히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요 세 가지 영역, 질문 설계, 문제 정의, 맥락의 주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앞서 제가 MC님과 대화를 나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고서 쓰거나 혹은 컬럼 작성하거나 어떤 작업이라도 AI와 함께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그 앞단에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이번 작업은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될지를 어느 정도 노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조화한다라고 할까요? 이 과정에서 내가 AI에게 질문해야 될 것과 확인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그대로 유지해야 될 방향 같은 것들을 명확화해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AI를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내가 주권을 쥐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두 번째 능력이 필요한데요. 바로 비판적 수용입니다. 맥락의 주권을 어느 정도 잘 쥐고 있으세요? 그러면 AI가 답을 막 내주는데 그 답들 중에서 내가 전혀 모르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바로 비판적 수용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AI의 어떤 신뢰를 보내고 AI가 만들어준 결과물들을 잘 활용하는 것에 앞서서 과연 얘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얘가 하는 얘기가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어떤 의심을 하고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가 AI가 부족한 점을 우리 인간이 또 보완하는 능력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게 될 것이고 이것이 훌륭한 AI와의 공존 능력을 키우는 대표적인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도메인 지식 경험이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 학생들을 보면서 리포트 써오는 거 보면 혹은 뭐 시험을 치르는 걸 보면은 AI를 이제 활용하라라고 했을 때 상당히 꽤 괜찮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굳이 점수로 따져보면요. 한 80점, 85점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은 AI에게 질문을 던지면 AI는 워낙 훌륭하게 화려하게 포장을 잘 해주잖아요. 이걸 그대로 내기만 해도 80점 정도 수준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AI가 요즘 정말 성능이 좋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

는 나머지 20점을 채우는 건요. 아무리 AI에게 뭔가를 시켜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서 제가 교육업계 변화 말씀드렸을 때 요즘 졸업하는 학생들의 상당히 우려가 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내 전공 지식을 AI를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 정말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하지 않은 채 졸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껍데기를 AI를 가지고 채울 수 있어도 나머지 20점을 채우는 능력은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경험과 도메인 지식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많은 이제 기업에 계신 실무자분들께 뭐 AI 시대에 내가 내 일이 대체될까 걱정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으신 경험과 노하우 혹은 정말 축적되어 있는 이런 지식들은 충분히 AI를 대하는 것에 아주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결국은 그런 나머지의 어떤 대체 불가한 영역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축적하고 잘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더 열심히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이 대체 불가한 인간의 역량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드려볼게요. 요즘 많은 분들이 뭐 챗GPT를 쓰시든 제미나이를 쓰시든 클로드를 쓰시든 내가 AI한테 어떻게 질문해야 얘가 더 좋은 답을 내놓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들 갖고 계시죠? 아마 AI한테 질문들은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하루에 뭐 한 번 이상 AI 질문하는 사람들이 우리 전 국민의 거의 뭐 절반 정도 되는 2천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AI는 다 이제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뭐가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까? 바로 질문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이걸 얼마나 구조적으로 섬세하게 잘 하느냐. 이걸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구글의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것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 프롬프트에 이런 여섯 가지를 담으면 AI가 좋은 답을 내놓습니다라는 것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화면에 보시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명령을 잘 하시고 맥락을 잘 설명하시고 예를 가끔 들어주시고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포맷이나 어조를 잘 알려줘라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명령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에게도 뭔가를 지시할 때 저 사람 뭐라고 하는 거지? 이러면 좋은 명령이 아니잖아요. 누가 들어도 명확한 명령을 하는 것. AI에게도 명확하게 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시하고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명령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에 또 다른 요소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과 맥락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상하는 것, 이번에 자료를 검색하고 이걸 정리해서 요약해서 어떤 결론을 이끌고 싶어라는 것을 AI에게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설명하는 것도 명령을 잘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자, 맥락과 이어지는데요.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을 할 때 필요한 배경 상황들을 잘 설명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내가 이런 과업을 하려고 해. 요걸 우리가 보통 인간에게 얘기할 때 별로 잘 상세히 설명 안 해주지 않습니까? 야, 너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나 우리가 뭐 직장 동료라든지 가족, 친구, 지인과 주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구구절절 내 상황이나 내 목적, 의도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맥락을 설명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인간이 많은데 AI는 항상 질문에 리셋된 상태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맥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려주느냐가 AI 입장에서는 너무 요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상황이 있을 때는 분명히 맥락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좀 구체적인 뭔가 분석 작업을 AI를 가지고 하실 때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너 이거 고객 댓글 한번 분석해줘봐. 그럼 얘가 알아서 자기만의 관점으로 분석을 해줄 겁니다. 근데 뭔가 얘가 5점 준 거, 1점 준 거, 0점 준 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야, 이게 5점인데 얘 왜 이걸 5점으로 했지? 이렇게 해석 관점이나 나의 어떤 뭔가 체계가 필요할 때 이걸 예로 몇 개를 던져주면요. AI는 저의 맥락, 저의 어떤 관점, 저의 해석, 어떤 체계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한 건 3점이고 이렇게는 1점이야.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이런 거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페르소나 설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는 매우 유용한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하시는 필요가 없는데 뭔가 여러분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뭔가 좀이 거대한 작업을 할때

AI가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너는 지금부터 이 A라는 보험 상품의 고객 상담사 역할을 해야 돼. 너는 유치원생들, 특히 아직 언어 학습이 부족한 유치원 학생들에게 그 언어를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선생님 역할을 해야 돼. 이런 거좀 특이한 상황이고, 좀 특수한 어떤, 이런 요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게 페르소나를 설정한다라는 것, 그 역할이나 지위나 명확한 어떤 목적들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AI는 훨씬 더그 상황에 맞는, 그리고 자료도 검색하고, 용어도 선택하고, 또 필요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된 답을 내놓는다라는 부분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포맷과 어조는요, 뭐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뭐 문장의 형식, 혹은 뭐 분량, 혹은 그림 그려달라, 혹은 표로 뭐 다섯 개 칸으로 표로 만들어 달라. 요 포맷을 잡아주는 거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의 후반 작업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팁이고요. 어조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좀 우리 10대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달라. 혹은 공식적으로 이런 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톤으로 해달라. 뭐 이런 것들도 AI에게 아주 디테일한 작업을 요구하기 위한 또 명확한 지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몇개 예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왼쪽 사례를 보시면은 요즘 이제 퇴사를 하실 때그 퇴사 이메일 좀 상당히 귀찮게 느껴지시는 분들, AI에게 이걸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맥락이 있고 없고 차이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맥락 없이 그냥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퇴사 이메일 하나 써줘. 그러면 AI는 그냥 아주 범용적인, 아주 제너럴한 퇴사 이메일을 써줄 거예요. 나의 어떤 디테일한 상황이 전혀 고려가 안된 거죠. 근데 맥락을 풍부하게 요청하시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나는 대기업 7년차 마케터인데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려고 해. 현재 팀장에게 퇴사 의사를 전하는 메일을 쓰려고 하는데 팀장과 관계가 매우 좋고 3년간 프로젝트를 함께 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친해. 감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싶고 다만 결정이 확고하다는 것을 단호하게 전달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면요. AI는 내 상황에 맞는, 그러면서도 이 팀장과의 관계를 또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아주 또 친근한 언어로 이렇게 또 작성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일반적인 퇴사 이메일을 가져다가 내 상황에 맞게 막 문장 고치는 시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AI 입장에서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답을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방법으로 우리 맥락과 예를 들어주는 것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어떤 프롬프트 작성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업무를 하실 때 혹은 일상에서 AI에게 질문하실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예로 들어보는 것, 한번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어떤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직접, 얼마나 유용한지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몇개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와인을 감별하는 AI를 제가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와인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뭐 주말마다 와인샵을 그냥 뭐 이렇게 바람 쐬듯이 가서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와인이 어떤 게 좋은 거 있냐 맨날 이런 걸 이제 보고 혹시나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한두 병 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진짜 와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걸 암기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와인은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죠. 그리고 항상 이제 인간이 상당히 편협한 게 내가 와인을 먹은 것과 맛있었다고 기억하는 게 이게 너무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그 와인의 그 브랜드 이름만 기억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게 정말 맛있는 와인이었는지 혹은 별로였는지 이걸 기억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취향을 AI에게 정확히 학습을 시켰습니다. 나는 어떤 와인을 좋아한다. 난 드라이한 와인을 좋아하고 이탈리아 어떤 지역 와인을 좋아하고 뭐 가격대는 뭐 3만 원대 정도면 합리적일 것 같아. 그래서 최고의 가성비 와인을 항상 골랐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AI에게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걸 별도의 챗봇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와인샵에 딱 가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일단 눈으로 보죠. 이 와인 괜찮을 것 같다. 이거 맛있었던 와인 같은데? 하면 그걸 사진을 딱 찍습니다. 그래서 AI에 올려주죠. 자, 이거 관별해줘. 하면은 이 와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주는 것과 동시에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내려주냐면은 너가 좋아하는 와인이 맞습니다.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세요. 이렇게 결정을 해줍니다. 우리 요즘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AI에게 내 취향과

어떤 맞춤화된 학습을 시키고 판단 결정까지도 AI에게 내려달라라고 하면은 아주 훌륭한 결정들을 내려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로 이제 업무에 쓰시는 방법 중에 아주 유용한 거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챗GPT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에 메뉴 기능 보시면은 사진 및 파일 추가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작업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몇백 쪽짜리 매뉴얼을 매번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그 매뉴얼에서 찾아가지고 그걸로 답하거나 뭔가 보고서 쓰거나 뭐 이런 경우들 업무하시는 경우들 있으시죠? 그 매뉴얼 자료를 AI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사진 및 파일 추가 가셔가지고 그 매뉴얼 뭐 PDF든 뭔가 문서 파일을 얘한테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프롬프트를 잘 써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하는 질문은 내가 첨부한 이 자료를 가지고 답해줘야 돼. 외부 정보를 검색하지 말고 요 자료에 어떤 내용을 참고했는지 항상 그 레퍼런스를 달아주면서 설명을 해달라, 답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요. 여러분 요 대화창에서 질문하시면은 외부 자료 검색이 아니라 요 자료만 가지고 검색해서 답을 줍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반복적으로 업무하실 때이 자료를 매번 뭐 뒤치덕거릴 필요 없으시고요. 또 AI에게 정확한 레퍼런스까지 받으니까 훨씬 더 빠르게 이 답을 찾아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업무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조금 이제 AI 이용 좀 하신다라는 분들은 아마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접하고 계시거나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자 아마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개발자들, 소프트웨어나 앱 개발자들이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해서 요 코드 하나하나 짜는 거를 AI한테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냐? 그럼 내가 코드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코드를 전혀 모르셔도 AI가 짜준 코드를 그대로 실행툴에다가 옮기면은 그 앱이 개발되고 챗봇이 개발되고 하는 방식을 우리는 바이브 코딩, 소위 말하는 느낌적으로 코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챗GPT나 클로드 같은 툴에다가 내가 원하는 기능 혹은 챗봇 뭐 이런 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코드로 짜줘라고 요청을 하면은 얘가 코드를 딱 짜주거든요. 그거를 복사해서 그 코드를 실행하는 툴에다가 옮겨 붙이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구글의 스프레드시트라는 이제 툴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엑셀 같은 툴인데요. 거기에다가 코드를 넣고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앱 스크립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그 확장 프로그램에 그앱 스크립트라는 기능을 찾으셔가지고 그거를 저장 실행만 누르시면 돼요. 코드 전혀 이해 못했는데 그냥 복붙할 줄 알고 저장 실행만 누르실 줄 알면은 예를 들면은 원하시는 그런 봇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아침마다 AI에게 24시간 동안 있었던 인공지능 뉴스라든지 보고서 같은 걸 정리를 시키거든요. 그럼 아침마다 제 메일로 날라와요. 그래서 그거를 바이브 코딩으로 실제로 실행을 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 보고서 같은 건 요약을 해 줬으면 좋겠고, 아침 9시 항상 나한테 메일로 보내줘. 내 메일 주소는 이거야. 이걸 바이브 코딩 해줘. 하면 얘가 코드를 쭉 짜줬거든요. 그거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글의 앱 스크립트를 통해서 실행을 딱 했더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매일 아침 저에게 AI가 AI 관련 뉴스와 보고서를 정리해서 이렇게 메일로 보내줍니다. 이거 하는데 정작 5분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 새롭게 익혀야 될 지식 필요 없고요. 그냥 AI 툴 클릭 몇번 하시고 글만 좀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업무에 또 이런 또 아주 비효율적이고 시간 많이 걸리는 작업들을 AI에게 자동화하고 에이전트화해서 이렇게 시키시면은 엄청난 또 시간적 세이브가 되겠죠. 자, 이처럼 이 AI 시대에 거대한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고 우리가 좀더 여러 영역에서 AI를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AI에게 많은 정보를 넘기죠. 뭐 구체적으로 좀 업무를 하시려면은 디테일한 정보들이 제공된다라는 거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우리 프라이버시 침해나 개인정보 어떤 유출 사건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사용하는 사용자 관점에서 이 정보에 대해서 아주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챗GPT에게 사주팔자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매우 디테일한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생년월일시도 들어가고
개인 신상 정보 같은 것들이 사주팔자에도 필요하게 제공

할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매우 디테일한 정보를 제외하고 중요한 정보까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을 익명정보 혹은 가명정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생년월일 씨는 제공할 수 있지만 주소는 디테일을 꼭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혹은 내 이름, 나이 이런 것에도 충분히 어떤 유형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런 뭐 그 성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러이런 지역에 살아. 혹은 뭐 30대 초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AI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반드시 제공하지 않아도 될 정보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가리느냐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이제 그 카드 영수증 같은 걸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가계부 작성을 AI에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카드 정보에 뭐 계좌 정보나 혹은 비밀번호 정보가 그냥 무제한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AI가 이 가계부를 작성할 때 그런 디테일한 정보까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 소위 마스킹 처리한다 그러죠? 이렇게 좀 볼펜으로 지우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로 이걸 가리든지 해서 AI에 집어넣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AI 툴을 사용할 때 중요한 또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하지 않는 이런 방법이 될 것이다. 결국 AI가 많은 것을 해결해 주지만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익혀야 될 새로운 역량 또 어떤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 이런 질서나 룰 같은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AI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좋은 것은 취하되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또 우리가 막아야 될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각자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업종에서 또 이런 AI 활용 사례들을 명확히 익혀 나가시는 것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반의 인간 증명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김상현 교수님과 함께 나눈 지혜를 통해서 이 AI 시대의 위기가 아닌 기회를 잡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혜 다락방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주제를 안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설시 경례지 사국의 능남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유불탐현

즐겁다는 느낌과 접촉하더라도 탐욕의 즐거움에 물들지 않고 탐욕의 즐거움에 물들지 않으므로 그 즐겁다는 느낌에 대해 탐욕의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다. 괴롭다는 느낌과 접촉하더라도 성내지 않고 성내지 않으므로 성냄의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다.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니 참회하는 마음은 덕망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기 때문이다. 참회하는 마음은 마치 쇠갈고리와 같아서 능히 인간의 잘못된 마음을 억제한다. 그러므로 언제나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의 일입니다. 소나무의 찐팬이라는 어느 여성 불자님께서 저에게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셨습니다. 그 여성 불자님이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일이 술술 풀렸다고 합니다. 하는 일이 술술 풀리다가 좀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이 생겨서 갑자기 일이 안 되려니까 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하고 있던 작은 사업이 휘청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사업을 완전히 정리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때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몹시도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마음에 중심을 딱 세워주고 또 스스로 가장 마음에 의지가 되었던 게 바로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방송이었다고 합니다. 소나무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 힘들고 가장 괴로웠던 그 시간을 그래도 묵묵하게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 소나무 방송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이 휘청이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그 시기에,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지금, 바로 이때, 부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그분 말씀이, 그분의 마음이 참 곱더라고요.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부처님,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는데, 제발 부디 저를 도와주시고 저한테 투자해 주신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업하다 보면 자기 사업에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또 돈을 빌리기도 했을 것이고, 또 알게 모르게 부채가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가장 큰 걱정, 근심이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게 가장 마음이 힘들었대요. 아, 착하다. 착하죠, 여러분. 뉴스에 보면 남 죽거나 말거나 나만 살면 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치거나 다른 사람들 크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가 먹을 몫을 챙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뉴스에서 비일비재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성 불자님이, 부처님,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이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분들의 아무 피해가 가지 않게. 이 사업이 정리가 좀잘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일단 상황이 참 이런 얘기하니까 먹먹하네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상황이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남은 목표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정리되기를. 이 사업이 다시 일으킬 수 없다면 제발 부디 내가 사업하는데 도움 주신 분들이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기를.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 됐대요. 놀라울 정도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갑작스럽게 일들이 잘 풀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일이 잘 풀렸는데, 제가 그분께 여쭤봤죠. 무슨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하셨어요? 하니까 그분이 딱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일단 법당에 가서 이제 혼자서 기도를 할거 아니에요? 일단 예불문부터 시작했대요, 그분이. 법당에서 지심 귀명래 예불문으로 시작해서 예불문이 끝나고 딱 앉아서 천수경을 외웠대요. 정구업 진언 수리 수리 천수경을 쫙 읽는데, 천수경 읽을 때 심묘장구 대다라니를 21독을 했대요. 21독. 천수경에 심묘장구 대다라니 나오잖아요. 천수경을 할때 심묘장구 대다라니 21독을 하고, 천수경을 마친 뒤에 반야심경으로 마무리를 했대요. 예불문, 천수경, 천수경의 심묘장구 다라니 21도,
그 다음에

다냐심겨. 그리고 항상 가방 안에 천주, 연주 알이 천 개가 이어져 있는 천주를 관세음보살 염불하면서 염주 하나하나 돌리면서 세 번을 돌렸대요. 천주를 세 번을 돌리니까 관세음보살님 3,000번을 한 거죠. 그리고 108배를 했대요. 예불문, 천수경, 천수경 중에서 신묘장구 다란이는 21번, 그 다음에 반야심경, 그리고 염주알이 1,000개가 걸려있는 천주를 세 번을 돌리면서 관세음보살 염불, 그리고 마지막에는 108배를 했대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시간 날 때 하루에 1,000배씩 절을 했대요. 하루에 1,000배씩도 절을 하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꾸준히 기도를 올렸대요. 부처님, 제가 이제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데 제발 부디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처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한 몇 달 정도가 지나고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자기가 다니는 절에, 꿈속에서 자기가 평소에 다니는 기도하는 절에, 기도하려고 절에 가고 있었는데 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주문 있는 곳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다 서 있더래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고 그 옆에 광우스님이 있더래요. 제가 있더래요. 광우스님과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일주문이 있는 곳, 절 입구에 이렇게 서 있더래요. 어머, 광우스님이다. 어머,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요 불자님을 바라보면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웃더래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불자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웃더래요. 그리고 잠에서 깼대요. 희한하다, 신기한 꿈이다, 생생한 꿈을 꿨네 했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이상하리만치 놀라울 정도로 막혔던 일들이 점점 잘 풀려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그분들이 아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체가 정리가 아주 잘 됐대요. 당신은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대요. 그것만으로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피해가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스님, 정말 제가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광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그 힘들었던 시기를 제가 잘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부디 크나큰 가피를 주시고 우리 중생들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불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 왜요? 아, 제가 진짜 꿈이 컸는데,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제가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제 좀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불자님. 아닙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평소에 제 법문 많이 들으셨으니까 우리 불자님도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잖아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닦았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빚을 지금 이번 생 갖고 있는 과정이다.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해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중생은 자기가 지은 복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재물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권력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명예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건강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가족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여하튼 하여튼 사람 사람마다 중생 중생마다 자기가 타고난 복이 저마다 다른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다. 사업이 잘 되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돈을 많이 벌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큰 권력이나 큰 명예를 얻게 되면 그것도 좋은 복이겠지만, 그 복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주고받는 것일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다. 불자님, 인생 좀 살다가 사업이 좀 안 됐다고 자존감 떨어지실 필요 없어요. 대신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이번 생 잘 닦으시면 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수행 잘하는 게 최고의 성근 공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중생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결국 진정한 불자라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냥 내가 지은 인연법대로 사는 거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인생 부지런히 정직하게 살아가되,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났을 때 부처님 법 잘 닦겠습니다. 부처님 법 잘 닦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마음속에 이와 같은 부처님을 향한 신심, 믿음을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어른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른 스님들께서 아무리 절에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기더래요. 어른 스님들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생길더라.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꾸준히 꾸준히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꾸준히 꾸준히 기도하고 기도하고 부처님을 의지한 불자들이 결국 나중에 보면 항상 자기가 기도한 공덕만큼 자기가 받더라. 믿을 건 부처님을 향한 기도밖에 없더라. 어른스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소나무 찐팬이라고 자부하는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이 불자님이 계시는데 나이가 젊은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 소나무의 찐팬이에요. 이 불자님이 또 저에게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예요. 며칠 전에 일이랍니다. 이 불자님이 평소에 관세음보살 관음기도를 꾸준하게 해요. 이 불자님이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인데 평소에 관음기도를 많이 많이 해요. 그날도 열심히 관음기도를 하고 그렇게 피곤해서 일찍 잠에 들었대요. 그런데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냐면 어느 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대요. 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는데 눈앞에 한 치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꽉 차 있더래요.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앞에 한 치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꽉 차 있는데 꿈속에서도 정신이 뭔가 혼미하고 몽롱한 채 비틀비틀 안갯길을 걷고 있었대요. 짙은 안개 속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저게 뭐 표지판이 보이더래요. 표지판이. 뭐지? 하고 표지판을 보니까 화엄사 가는 길이라고 표지판이 딱 서 있더래요. 화엄사 가는 길. 그 불자님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사찰 중에 하나가 화엄사래요. 특히 화엄사의 각황전. 네, 참 그 좋더래요. 그 불자님이. 네, 평소에 화엄사를 좋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화엄사 가는 길이라고 표지판이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화엄사 가는 길 쪽으로 짙은 안개 속 시골길을 몽롱한 정신으로 비틀비틀 걷고 있다가 눈앞에서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낭떠러지에 딱 서 있더래요. 낭떠러지, 절벽 같은 낭떠러지에 서 있는데 밑에 큰 계곡에 엄청난 물이 계곡물이 막 휘몰아치면서 콸콸콸콸 휘몰아치면서 계곡에 물이 막 흐르고 있더래요. 무서워.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데 저기에 비행기 승무원 3명이 저기에 다 이렇게 3명이 모여 있는 걸 봤대요. 승무원. 비행기 승무원 3명이 저기서 이렇게 놀고 있더래요. 불렀대요.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낭떠러지고 밑에 계곡에 있는데 여기

길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랬대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밑에서 놀고 있던 승무원 중에 승무원 한 명이 자기를 딱 쳐다보더니 따르르르 하고 막 웃더래요. 막 기분 좋게 막 웃더래요. 막 으아 따르르르르르 막 하면서 막 웃더래요. 그러면서 한 걸음만 딱 내딛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네. 아니 그냥 눈 딱 감고 한 걸음만 그냥 앞으로 딱 내딛으면 되는데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그걸 못 가고 있네. 승무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제 꿈속이잖아요. 상상한 그 꿈속에서 승무원이 한 걸음만 딱 내딛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고 있냐고 막 깨르르 웃더래요. 이 불자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무섭지만 너무 무서웠지만 그래 한 걸음만 가면 된다니까 한 걸음만 가자고 눈 딱 감고 한 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 눈을 탁 떠보니까 낭떠러지와 계곡은 싹 사라지고 안개가 싹 걷힌 채 아주 평탄한 좋은 길이 딱 펼쳐져 있더래요. 우와. 낭떠러지와 계곡은 눈앞에 있던 낭떠러지와 계곡이 싹 사라지고 짙은 안개는 싹 거쳐서 아주 좋은 날씨에 좋은 길이 쫙 하고 펼쳐져 있더래요. 어머머? 하고 깜짝 놀라서 그 환한 날씨에 그 좋은 길을 따라서 화엄사에 딱 도착을 했대요. 화엄사에 딱 도착했는데 절 앞에 어느 노보살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절 입구에 노보살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왔냐? 노보살님이 자기를 보고 왔냐? 하면서 넣으면 주려고 챙겨놨다 하고 비닐봉지, 봉지에 담긴 동치미 국물을 이렇게 주더래요. 동치미를 넣어주려고 챙겨놨다. 화엄사 입구 앞에 노보살님이 다 서 있다가 자기를 딱 보고 비닐봉지에 담긴 동치미 국물을 다 주더래요. 그래서 그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동치미 국물을 다 꿈속에서 마시는데 꿀떡꿀떡하고 먹는데 세상에 그렇게 달고 시원한 그렇게 맛있는 동치미가 처음이었대요. 너무 시원하고 맛있더래요. 꿈속에서조차도 맛있다 시원하고 맛있다 하면서 그 노보살님이 준 동치미 국물을 이렇게 마셨대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희한하다 신기하다. 야, 무슨 이렇게 꿈이 생생하냐. 희한한 꿈, 이게 무슨 뜻이지? 희한한 꿈을 꿨다. 꿈에서 깼는데도 꿈속에서 먹었던 그 동치미의 달달하고 시원한 그 맛있는 느낌이 꿈에서 깼는데도 남아있더래요. 어찌나 생생했는지. 희한하다, 희한하다 해서 잠에서 깼는데 순간 깨닫고 깜짝 놀랬대요. 깜짝 놀랬대요. 왜 놀랬냐? 잠에서 깨서 세수하고 몸을 닦고 하다가 순간 딱 깨달은 게 자기가 오래전부터 평소에 아토피

토피가 있었는데, 올해 여름에, 지금 여름이잖아요? 너무 날씨가 덥고, 너무, 요새 되게 습했잖아요, 여러분. 막비 오고 엄청 습했잖아요. 무슨 습식 사우나에 가는 것처럼. 너무나 덥고, 너무나 습기가 가득하고, 그래서 아토피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토피 상태가 안 좋아지고, 막 심지어 막 진물이 나올 정도였대. 막 너무 가렵고, 염증이 생기고, 막 아토피에서 막 진물이 나올 정도라서 도저히 이거 상태가 안 좋아서 그날 병원에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몸을 씻고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란 게 진물 나던 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염증이 생겼던 아토피가 싹 가라앉아 있더래요. 자기가 아토피를 알아봐서 알지만 아토피가 그 정도로 염증이 생기고 진물이 나올 정도면 그게 한동안 고생을 한대요. 소독도 해야 되고 약도 발라야 되고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좀 한참 있어야 그게 좀 가라앉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아져서 아, 오늘은 병원에 가야지 내일은 병원에 가야지 했는데 그꿈 꾸자마자 그 꿈을 깨고 나서 일어났는데 몸을 보니까 진물이 싹 사라지고 악화되었던 그 아토피 염증이 싹 가라앉아 있더래요. 스님, 저 가피 받은 거 맞죠? 그꿈 꾸고 나서 아토피가 싹 가라앉았어요. 스님,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님께서 저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저한테 가피 주셨나 봐요. 라고 저한테 직접 이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음 보살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소서. 나무 관세음 보살. 이렇게 불보살님의 가피와 위신력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닦을 뿐입니다, 여러분. 닦아 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완전히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가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느 젊은 불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님, 여쭤볼 게 있어요. 아, 왜 그러세요? 스님, 제가 스님 법문을 매일매일 듣는데, 스님이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랬죠. 스님, 근데 너무너무 기도하기 싫을 때에도 기도해야 돼요. 아, 그래도 하셔야죠. 기도하기 싫을 때에도 조금이라도 기도하셔야죠. 스님, 너무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에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스님께서 너무너무 기도하기 싫을 때에는 그냥 소리라도, 연불소리라도 듣고 있어라 라고 하셔서 연불소리라도 듣고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기 싫을 때에도 억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체육관에 자꾸 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스님이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법문에서 기도하다 너무 기도하기 힘들고 너무 기도하기 싫을 때는 조금 쉬어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셨잖아요, 스님. 아, 제가 아마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었을 텐데 그거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잠깐 쉬었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기도를 시작해라, 뭐 그런 의미였고, 아무리 기도하기 싫을 때에도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은 가지셔야 됩니다. 아, 그래도 스님이 너무 기도하기 싫을 때에는 좀 쉬라고 하셨잖아요, 스님. 그냥 쉬면 안 돼요? 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염불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너무 기도하기 싫을 때는 좀안 하면 안 돼요, 스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냥 하지 마. 내가 이랬어요. 야, 하지 마. 그래서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 나 진짜 지금 기도하면 나는 지금 기절할 것 같다, 이럴 때는 좀뭐 쉬어줄 수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불자라면 조금만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중생의 마음이 간사해서요. 한번 쉬고 두번 쉬고 세번 쉬면 자꾸만 쉬고 싶어요. 참 희한해요. 한 번만 쉬자 하는 게두번 쉬게 되고요. 두 번만 쉬자 하는 게세번 쉬게 되고요. 내일부터 하자 하는 게한달 후에 하자, 이렇게 돼 버려요. 중생의 마음이 간사해서 자꾸 게으른 마음이 생겨요. 오죽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불유교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 유언이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히 정진해라 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게으르지 말아라, 방일하지 말아라, 방일,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히 정진해라. 그만큼 중생의 가장 큰, 수행하면서 생기는 가장 큰 업보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의 업보이기 때문이에요. 게으름의 업장이 참 무서워요. 우리 중생들이, 우리 불자들이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수행했으면 우리는 벌써 반 도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자꾸 게으른 마음이 생겨요.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서 수행을 쉬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수행을 쉬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수행을 쉬고, 나중에 쉬는 게 익숙해지면 날이 좋아서, 날씨가 좋아서 수행을 쉬고, 자꾸 수행을 쉬고 싶은 그런 핑곗거리가 생겨요. 중생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염불하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만의 수행하는, 자기 자신만의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 겁니다. 물론 수행을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수행 자체가 습관이 돼야 수행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할 수가 있는 법이에요. 습관 중에 제일 좋은 습관이 수행하는 습관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겨야 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나만의 수행하는 시간을 만들고 실천하겠다. 나는 하루에 나무 아미타불 몇천 번을 염불하겠다. 나는 하루에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몇천 번 이상 염불하겠다. 나는 하루에 심묘장구 다라니 몇 번, 몇십 번 이상 독송하겠다.

나는 하루에 한 번, 금강경을 하루에 몇번 이상 독송하겠다. 나는 하루에 법화경을 하루에 몇장 이상 사경하겠다. 나는 하루에 절 오체투지를 하루에 몇배 이상, 몇십 배, 몇백 배 이상 절을 올리겠다. 이렇게 자기만의 숙제가 있어야 돼요. 그 숙제가 뼛속까지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야 되고, 나중에는 하루라도 빠뜨리면 왠지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매일매일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고 하다 보면 정말 찐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느냐? 스님, 저는 부처님께 기도 올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불자님들이 참으로 많아요. 스님,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먹고 싶은 거다 먹어봤고, 여행도 실컷 다녀봤고, 노래방도 다녀봤고, 놀고 싶은 거 많이 놀아봤는데, 부처님께 기도 올리는 시간이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요. 이런 불자님들이 주변에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하고 기도합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내 스스로 수행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의 시간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스님, 제가 스님 법문 들으면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까요? 첫째, 진실하게 기도했냐 하고 한번 스스로를 물어보세요. 진실하게 기도했냐? 진실하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기도했냐?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절에 다니면서 입으로는 기도한다 하면서 절에서 막 텃세 부리고 같은 신도들끼리 맨날 싸우고 복지으로 절에 왔는데 복 까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복 지으려고 절에 왔다면서 복 까먹고 있는데. 아, 근데 이런 얘기 아무리 해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첫째, 진실하게 기도했냐? 부처님을 향한 마음으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했냐? 그걸 스스로를 비춰보고,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다 아시죠? 아,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오랫동안 받아야 할 업보를 짧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구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오직 부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묵묵히, 묵묵하게, 꾸준히, 꾸준하게 닦아 나아가야겠구나. 수행 정진해야 하겠구나. 이 중심을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0: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은 깊은 산의 계곡물보다 더 빨라서 오늘 살아있다 해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 어떻게 악법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젊은 육체는 어느덧 늙어 달리는 말과도 같다. 어떻게 그것을 믿어 교만을 일으키겠는가?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물든 사람은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고 어리석음으로 마음이 가려진 사람은 아는 것이 순수하지 못하다.

0: 욕먹을 때 상처받지 않는 법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저 남성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싸우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입 다물고 참는 게 맞겠느냐? 참으면은 화가 돼요. 그죠? 병나요. 근데 가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망가지지. 어떻게 얘기했느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미안하지만 사양합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얘기를 하면 싸우게 되고 내가 참으면 병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럴 때 써먹으지. 어떻게? 사양합니다. 마음속으로 얘기하세요. 너는 다 좋은데 임마 이런 게 안 좋아 라고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마음속으로 아 네 고맙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유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속으로 미안하지만 날 안 먹겠습니다. 사양합니다. 제가 많이 써먹어요. 사내진미를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남성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자신감. 여러분은 어디에 내놔도 어느 자리에 가도 어느 시간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은 빛이 나는 분. 맞죠? 네 맞죠? 집에 가서 내 속상함을 표현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가족들은 어떻게 해줘야죠?
1: 들어줘야 돼.
0: 이 불교에는요 여러 가지 법칙을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법칙을 설명해요. 우리 정신의 법칙,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 그래서 내가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나쁜 결과가 온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 무슨 법이라고 해요?

0: 인과법, 인과법, 원인과 결과의 법칙. 맞아요. 오늘 그거 중에 하나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그림 잘 그리죠?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꽃이죠, 꽃? 무슨 꽃이에요? 예? 누가 봐도 해바라기, 그죠? 맞습니다. 해바라기 봤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토종 해바라기 봤어요? 이만해요, 꽃이. 진짜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꺾어 오면은 씨앗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즘엔 다 계량종이더라고요. 요건 계량종이에요, 토종이에요?
1: 토종.
0: 토종이에요? 네, 토종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그려놓고 장난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해바라기 그림을 봤죠, 그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인식하려면, 보려면 여러분은 보인 것이 아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해바라기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해바라기예요? 아니면 해바라기를 보는 존재예요? 보는 존재죠. 맞죠? 해바라기 아니죠? 여러분에게 보인 것은 누가 아니다?
1: 내가.
0: 다시 할게요. 여러분에게 보인 것은 누가 아니다?
1: 우리가 아니다.
0: 정답이에요. 말 바꾸지 마세요. 나에게 보인 것은 내가 아니다. 앞에 보만이가 보이죠? 그럼 보만이는 누구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은 보만이 선생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칠판이 보이죠? 그럼 여러분은 누구는 아니에요? 칠판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에게 보인 것은 내 앞에 있는 것이지 내가 될 수 없다. 보는 존재와 보이는 것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인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볼까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욕을 했어요. 그럼 내가 그 욕을 들었어요. 그럼 나는 욕이에요? 욕을 들은 놈이에요? 욕을 들은 놈이에요. 욕 아니에요. 맞죠? 보인 것은 내가 아니다. 들린 것은 내가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에게 인식된 대상은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상즉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칙이. 서로상자에다가 곧즉자 붙어있다는 얘기,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둘이 딱 붙어있다. 서로가 붙어있는 법칙이에요. 근데 성질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내가 해바라기를 봤으면 나는 해바라기 아니에요. 내가 전봇대를 봤으면 난 전봇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눈 돌려서 보인 모든 것은 누가 아니다? 좋았어요.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빈정상하는 얘기를 듣고 불쾌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짜증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짜증났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씨, 짜증나. 해봤죠? 내가 짜증이 났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보인 것은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방금 여러분 앵무새처럼 떠드셨잖아요. 말 바꾸지 말라고. 나에게 보인 것은 내가 아니다. 나에게 짜증이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봤기 때문에 나 짜증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울해지면 나 우울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는 우울함을 본 거예요. 그렇죠. 보는 존재예요. 그러면 나에게 보인 것은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이 얘기를 설명을 왜 했느냐. 속에 있는 거 얘기하시라고. 그랬죠. 나 이러이러해서 되게 속상하고 되게 슬펐고 되게 외로웠어요. 라고 얘기하려면 그 외로움, 그 속상함, 그 분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봐야지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 이렇게 슬펐어 라고 얘기하려면 내 슬픔을 봐야지 얘기하는 거예요. 보인 것은 누가 아니다? 보인 것은 내가 아니다.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불교에서 알려드리는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슬픔을 느끼는 존재고요. 분노를 느끼는 존재고요. 여러분의 우울함과 여러분의 짜증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짜증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에, 그걸 떠들고 있는 순간에는 여러분은 그것을 보는 존재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담학에서요. 상담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경청입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사가 내담자의

자기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게 유도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아이고 엄청 힘드셨겠네요. 동의해줘요. 공감해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면서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내담자는 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서 슬픔이 났고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났고 막 떠들어요. 떠들 때는 자기 마음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떠들 수 있잖아요. 보인 것은?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있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껴요. 상담의 기초입니다, 이게. 아셨죠? 속에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의 속마음을 끄집어내서 설명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얘기하려고 그러지, 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언제쯤 얘기인데 그거 다시 하냐? 그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입을 막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왜 짜증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대한민국 남자들은 자기가 고장났다고 생각해요. 진짜예요. 자기가 고장났다고. 난 못난 놈이라고. 비교해서 오는 이 상대적인 이 박탈감도 힘든데 자기 자신만을 보면서도 난 이렇게 못났네. 난 이렇게 부족하네. 아,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놈이었으면 우리 자식들하고 내 아내 훨씬 더 행복하게 해줬을 텐데. 얼마 전에 출가하겠다고 저를 찾아온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생이에요. 요즘에 많이 와요. 제가 약간 위험 인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저도 스님처럼 되고 싶다 하고 출가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서 오세요 할까요? 근데 이 중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자식이 출가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집에서도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다 또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계세요. 허락을 했대요. 보만 스님 밑으로 출가할 거면 허락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대단하시죠, 부모님도. 왜냐하면 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얘 좀 있으면 말 바뀔 거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끝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제가 더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제가 이 녀석에게 부족함이 없이 키울 수 있었다면 얘가 출가를 생각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함이 없이 키웠으면 그 녀석이 출가한다는 얘기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집안이 부족하고 아버지가 못나서 출가하는 게 아니에요. 보만이라는 놈을 보고요. 이 부모님들이 속상할 만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출가하고 싶다. 나도 저 스님처럼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버지 마음은 어땠어요?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전 이게 대한민국 남자라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못났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시더라고. 너무너무 슬프게 우시더라고. 내가 더 잘해줬으면, 내가 더 능력 있는 아버지였으면 얘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엄마 아빠를 보면서 야 부부라는 건 저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라는 걸 느꼈다면 얘가 출가한다고 생각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은 어디서 출가하셨죠? 어디에 계시다 출가하셨어요? 그렇죠. 왕궁에서도 출가하는 거예요. 예. 가정이 불행해서 부모님이 못나서 아버지가 못나서 출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아셨죠? 자신감을 갖고 사세요. 용기 있게 사세요. 우리 거사님 그랬잖아요. 거울 보고 하루도 안 빼놓고 정말 잘났다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볼 때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평일날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방청 신청해서 와서 듣는다? 여기 계신 남성분들 최고의 남자들이에요. 자기를 업신 여기지 마세요. 누군가가 오해해서 나에게 못된 소리를 하면 마음속에서 정중히 사양하세요. 너 두고 보자 이러지 말고 사양하세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오늘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제 옆에 계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이번에 오게 된 것도 역시 당신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또 내가

0: 알지 못해서 내 아예 부족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고통스러우셨다면, 속상하셨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과할 줄 알고, 고맙다고 인사할 줄 알고, 자기에게 들리는 근거 없는 비난을 사양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거절할 줄 아는 남자라면 도대체 뭐가 부족할까요? 전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 잘해 오셨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된 우리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정말 이 불교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사님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를 당당한 사내로 만들어가는 이 귀한 가르침에 여러분 동참하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여러분을 비난하는 말, 그거 사양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얘기 다 꺼내세요. 괜찮아요. 꺼내세요. 스님, 저 이렇게 못난 생각했어요. 좋아요. 그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걸 보고 있을 때는 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슬프다고 얘기하세요.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저 큰 스님 앞에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정말 울었어요. 제가 많이 울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울었던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이유에서 제가 눈물을 흘렸는지 아세요? 네? 감동해서, 스님 말씀에 감동해서. 아,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도 울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 남는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것은, 나의 부족함마저도 기다려주시는 어른을 내가 모시고 있다라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너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게 고쳐, 이거 말고. 부족한 게 보여요. 모자란 게 보여요. 그런데도 당신은 기다려주셨어요. 아니야, 너는 훌륭해. 넌 대단해. 너는 부족함이 없어. 이미 다 갖추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를 기다려주신 어른을 제가 모시고 있다라는 사실에 저는 제일 많이 눈물 흘렸던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남자는 뭘 먹고 산다고요? 네. 저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분들은 보만 스님이 믿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믿어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리 스스로를 부족하고 못났다고 생각하셨다 하더라도 못난 내가 보였다면 보인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거를 보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불경에서는 온 세상을 두루 비추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고 우리 정신을 표현하세요. 내 모습까지 보고 있으니까. 마치 꿈에서 꿈을 꾸는 내 모습을 내가 보고 있듯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비추어보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교에서는 부처,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모두 부처님의 깨달음의 씨앗, 한문으로 써볼까요? 부처의 불자, 그렇죠. 이거를 불자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자식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씨앗이기도 한 대한민국 남성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여유롭고 자신 있고 당당하고 자유로운 사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사양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연습해 오세요. 네, 네. 그래, 오늘 긴 시간 함께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이제 하는 시간이니까요. 어려워하지 말고, 네, 오늘 강의 내용도 좋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도 좋고 질문해 주세요.
1: 그 내가 아닌 것을 나로 여기고 살지 말아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관성이 붙어가지고.
0: 맞아요, 맞아요.
1: 네, 네. 그거를 진짜 나로 이렇게 세상과 나를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0: 그렇죠.
1: 네,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하,
0: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 나에게 보인 것은 내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되셨죠, 그죠? 네. 그리고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내가 아닌 것을 나로 삼는 습관이 남아있었다, 그죠? 맞아요. 어떻게 해야 그거를 계속 지금 배운 대로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들려요. 맞습니까? 네. 우리 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2: 조준호.
0: 제가 왜 성함을 여쭤보고 적었냐면, 이 이야기를

이 질문을 2600년 전에 누가 했냐면 이분이 하셨어요. 수보리 존자가 하셨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은 이미 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똑같이 여쭸어요. 뭐라고 여쭸냐면, 부처님, 제가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말씀하신 그 가르침에 제가 머물 수 있겠습니까? 머물 주자예요. 운하응주. 어떻게 하면 그 가르침에 제가 머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보인 것은 내가 아니라는 이 가르침을 제가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 맞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옛날에 어리석었던, 생각을 나로 삼고 감정을 나로 삼고 했던, 내가 아닌 것을 나로 삼았던 그 어리석음, 거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항복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옛날의 그 마음, 기존의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이 경전이 무슨 경? 금강경. 이래도 경전이 내 얘기가 아닙니까? 불경은 내 얘기예요. 지금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금강경에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던 그 질문을 똑같이 하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어디 나와 있을까요? 그렇지.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 그거는 수보리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게 금강경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우리 조준호 거사님께 좋은 방법을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한번 써먹어보세요. 아난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가 부처님 사촌동생이에요. 근데 이 아난다가 이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약간 이 캐릭터가 10대 제자 중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딱 한 명만 깨달음을 못 얻었다고 해요. 누구? 아난존자. 근데 참 이 아이러니하게도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모셨던 사람이 또 아난존자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시자라고 해요. 시자. 시자가 옆에서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옷도 빨아드리고 밥도 이렇게 드리고 불편하신 데 없나 여쭤보고 항상 옆을 따라다녔던 부처님의 사촌동생, 왕족이죠. 아난존자였어요. 참 이 아난존자에 대한 일화는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분. 그런데 다시 한번 아이러니가 생겨요. 마지막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이분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결국은 깨달음을 얻고, 이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에게,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된 이 불경을 암송해내는 일을 하시게 돼요. 어마어마한 기억력을 갖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다문제일이에요. 문자가 들을 문자예요. 가장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실 때 어떻게 보면 공부도 안 하고 깨달음도 못 얻었던 제자였지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이분의 입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참 극적인 분이죠. 이 아난존자를 부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셨대요. 정말 예뻐하셨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반에 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 지질이 공부를 못하는데 정이 가는 애들 있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 아난존자를 데리고 부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종이를 하나 줍게 돼요. 거기서 무슨 냄새 나는지 봐라 그랬더니, 이거는 향냄새가 납니다. 향냄새가 나요. 그러면 당연히 이 종이는 무슨 종이었을까요? 향을 쌌던 종이. 그리고 좀 이따 가다가 줄을 주세요. 근데 그 줄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냐? 이제 냄새 맡으니까, 이거는 비린내가 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선을 엮었던 줄이라는 걸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종이와 끈은 원래 냄새가 없었는데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뱄죠. 수행에 있어서.

0: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고 저희 스승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물드는 수행이에요. 물드는 수행. 그거를 불교 용어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훈습이라고 해요.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인데 저 훈자가 여러분 좋아하는 그 훈제 오리 좋아하시죠? 그 훈자가 무슨 훈자예요? 연기. 그렇지. 연기 훈자예요. 습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기 냄새가 배듯이. 불난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불냄새 나죠, 그죠? 저도 옛날에 다리 밑에서 불장난하다가 할머니한테 가면 맨날 등짝 스매싱을 맞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셨을까를 몰랐어요. 나중에 커서 여쭤보니까 연기 냄새가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막. 불난 데를 들어갔다 나오면 연기 냄새가 뱁니다. 이거 노력해서 뱀 거예요? 아니죠. 노력하지 않았는데 뱄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단순히 가까이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냄새가 뱀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잘난 척하고, 화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 공부하려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면 아름다운 사람도 많지만, 아, 어떻게 저렇게 살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왜 다들 자기 것밖에 모르지? 그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냄새가 뱄을까요? 무명의 냄새가 뱀 거예요. 어리석음의 냄새가 배웠습니다. 노력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이 훈습이라는 법칙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내가 수행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이제.
1: 도반을
0: 그렇지. 아름다운 지혜를 배우고 공부하는 도반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잊지 않고 전해주시는 스승님을 가까이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준호 거사님은 노력하지 않아도 지혜의 향기가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드는 수행.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여기 방송에 나와서 되도 않는 제 이야기를 막 떠들고 정말 뭐 재미지도 않은 개그를 쳐가면서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고 공감해서 대한민국이 바뀌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에게 너는 꿈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상식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 그렇게 얘기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요. 원인을 지었으면 결과가 온다. 무슨 법? 인과법. 그런데 우리는 원인을 짓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야, 원인을 안 심고 어떻게 결과를 얻어? 라는 이 말이 상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이게 상식이 아니라 야, 저축해갖고 무슨 집을 사? 너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일해갖고 무슨 성공을 하고 돈을 벌어? 그거 말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 길을 가는 거야. 그런 세상 말고. 정직하고 용감하고 착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세상이 저는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떠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후대에 태어나는 우리의 뒤를 잇는 후대 사람들은 우리 이 젊은이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이 훈습의 법칙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세상에 오겠습니까, 어사님? 고맙습니다. 전올 거라고 믿어요. 전 정말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상식이 되는 노력하지 않아도 이 가르침을 듣고 날 때부터 냉장고 벽에 뭐 식단, 뭐 네일샵 할인 쿠폰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붙어 있는 냉장고를 보고 애들이 컸으면 좋겠고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들에게 이런 이야기. 가까이 하는 것에 우리는 훈습된다. 그러니까 항상 지혜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는 학생들이었으면 좋겠어요.

0: 이게 제 꿈이에요. 권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제가 놓치지 않고 가슴에 지니고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저는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부디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같이 들어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같이 들읍시다. 이거 부처님 믿으라는 얘기 아니고 개종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우리 부처님의 인류의 스승의 가르침, 그분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듣고 살아봅시다 라는 얘기를 주변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남성 불교 심리학이지만 남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름다운 향기를 펼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거사님이 공부를 쉽게 하고 싶다면 노력하지 않고 인내하고 이를 악물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 정말 즐거이 부처님 가르침에 물들고 싶다면 저는 저 훈습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공부를 같이 하는 도반들 여기 있죠? 네, 도반들 자꾸 만나시고 강의 자꾸 들으시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하는 스승을 찾아서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좋아요. 스승을 찾아서 여쭙고 그분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거사님의 시간이라는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거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노력하지 않고도 우리는 저 아름다운 물드는 수행, 훈습의 법칙에 의해서 부처님의 지혜에 물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바람이고 고사님도 그렇게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대답이? 네, 고맙습니다. 하나 더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 다른 질문 있으신 분?
1: 훈습이 되는 수행은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거면은 좋은데 저희는 사는 환경은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스님이 이제 경전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도 살아야 되고 진흙탕 속인 곳에서 또 연꽃처럼 살아야 되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거부하는 이렇게 나쁜 거를 사양해야 되는데 좋은 거를 사양하는 세상에서 저희는 또 수행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럴 때 참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하는 게 또 제 자신이 꺾이지 않는 게 방법일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좋은 질문이에요. 주변에 이런 얘기를 전하려고 노력을 하셨었나 봐요. 누구한테 해보셨어요?
2: 주로
0: 네.
2: 직장
0: 아 주로 직장에서 맞아요. 저희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아 또 그림을 오늘 많이 그리게 되네요. 이게 뭐예요? 누가 봐도 초예요, 그죠? 이게 등불입니다. 이 안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등불에 불이 붙으면 이 주변이 어떻게 되죠? 환해지죠? 밝아집니다. 근데 주변이 밝아진다고 등불에 불이 붙을까요? 아니죠. 안 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시고 스승과 가까이 만나고 도반과 함께 지내면서 나의 아름다움을 되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변한 게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되찾는 이 아름다운 정말 이 귀한 수행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계세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등불에 무엇이 붙겠습니까? 불이 붙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여러분이 밝아지면 여러분 주위가 어떻게 돼요? 밝아져요. 밝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등불에 불이 안 붙은 상태에서 내 주변을 밝히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밝아져요. 안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내 등불에 불을 먼저 붙이자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먼저 행복해지자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먼저 너그러워지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하고 양보하고요. 그 사람을 품

0: 품을 줄 알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분별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정도의 마음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 갖추어지면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그렇게 잘 들어주세요? 아, 내가 이건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는데 이상하게 당신 앞에만 가면 이 얘기가 저절로 나와요. 내 마음에 지혜의 등불이 붙으면 누가 묻지 않아도 주변이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 묻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셨죠. 그죠? 네. 사양하는데 좋은 걸 사양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1: 안 좋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0: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 눈에 우리 보살님이 마냥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출가하면 보만 스님처럼 돼요? 그럼 저 출가할게요. 똑같습니다. 당신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를 물어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등불에 밝은 불이 붙으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건 사실 두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올바로 전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때로는 어떤 사람에겐 그게 폭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너 맘대로 하려고 그래? 아, 나는 싫은데 왜 너 맘대로 가려고 해? 그 배가 있는데요. 나룻배예요. 쬐끄만 나룻배인데 여기에 아버지가 뱃사공이에요. 근데 어린 아기가 있어요. 아버지 여기 이렇게 노젓고 있고요. 여기에 꼬마애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들이에요. 한겨울에 아버지가 사람들을 배로 강 건너로 계속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한겨울에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아버지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노졌다가 아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야, 난 이렇게 더운데 쟤는 패딩까지 입고 있네. 야, 너 패딩 벗어. 더워 더워. 패딩 벗겨. 그리고 계속 노졌다가 와, 이렇게 더운데 쟤 긴팔 입고. 야야, 긴팔 벗어 벗어. 애는 어떨까요? 추워요. 내가 행복하다고 저 사람도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누구나 행복해지는 법이에요. 그건 제가 장담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해주고 싶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고스란히 떠서 그 사람 입에 넣어주고 싶은데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맛있게 먹는 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애기들 왜 밥 안 먹을 때 그거 해보셨잖아요. 엄마가 먹는 척 하잖아요. 이거 너 안 먹으면 엄마가 다 먹는다 이러면서 어우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이러면 애가 먹으려고 그래요. 똑같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 엄청 맛있다 이러고 뭐. 내가 등불에 불이 붙어서 행복이라는 이 기운이 이 밝음이 주변에 전해지게 되면 모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때까지는 내 등불에 불을 붙이는 시간으로 보살님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요. 그죠? 그리고 보살님이 아무리 행복해도 죽어도 그 얘기를 안 듣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시절 인연이 맞아야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등불에 불을 먼저 붙이자.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주위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정말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얘기를 전해줄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그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조금만 더 우리에게 밝은 등불을 붙이는 시간을 갖게 되면 분명히 찾아와서 물어보게 돼 있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맨날? 뭐 즐거운 일 있어요? 가족들한테 제가 써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엄마 요즘에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쯤 되면 엄마가 열폭해야 되는데? 엄마가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네? 좋은 일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게 있어. 그렇지. 거기서 신나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있어 하고 넘어가야 돼.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 보살님의 내면의 공부를 해나가는데 조금 더 투자하시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살님의 이 지혜의 등불에 감동해서 주변에 모여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답이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내가 모르면 옆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역시 제가 첫 번째 미안합니다. 두 번째 덕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사양합니다. 네, 오늘 세 번째 했어요. 네 번째도 제가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정말 자유로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사내들, 남성들이 그 스타니파타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렇죠. 토끼는 부시럭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자예요. 작아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사자는 자기가 왕이잖아요. 부시럭 해도 안 놀래요. 저는 우리 사내진미를 시청하고 공부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멋진 사내들이 사자처럼 용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소리, 작은 흠집, 작은 비난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않으시고 정말 멋지게, 당당하게 여러분의 꽃을 피워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 사내들의 자유로움을 항상 응원하면서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태양은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난다. 전사는 무장하여 빛나고 존귀한 님은 선정으로 빛난다. 그런데 깨달은 님은 일체의 밤낮으로 빛난다.

만약 죄를 지었으면 감추지 말아야 한다. 감추지 않으면 죄가 가벼워지고 부끄러움을 느끼면 그 죄악 자체가 소멸돼 버리고 만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장을 싼 잎사귀에서는 향기가,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영취산 부근에 바라몬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해, 달, 물, 불의 제사를 지내며 죽은 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로 탁발을 가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해, 달, 물, 불의 제사를 지내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는 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복이 있더라도 천상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진리의 지혜가 없으면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고 맙니다. 오직 출가하여 마음을 청정하게 닦고 고요함을 행해야 열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계송을 읊으셨습니다. 모든 세상을 관찰해보면 태어나서 죽지 않는 것은 없다. 생사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진실한 도를 행해야 한다. 그 마을의 바라문 이름명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름명의 스님들은 마을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때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어떤 집 처마에서 비를 피하던 부처님은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빗대어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붕을 촘촘히 잇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새는 것처럼 마음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음탕한 마음이 새어나와 뚫린다. 지붕을 촘촘히 잘 이으면 비가 오더라도 새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거두어 바르게 행하면 음탕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리라. 비가 그쳐 다시 길을 갈 때 헌 잎사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신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저것을 집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그것을 집어들자 부처님께서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잎사귀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스님들은 이것은 향을 쌌던 잎사귀입니다. 비록 버려져 있지만 향기가 여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걸어가는데 끊어진 새끼줄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스님들에게 저것을 집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그것을 집어들자 부처님께서 다시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줄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스님들은 이 줄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생선을 묶었던 줄인 듯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을 벗하면 도의 뜻이 높아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하면 재앙이 오는 법입니다. 마치 향을 쌓던 잎사귀에서는 향기가 나고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 하는 것 같다. 차츰차츰 유혹하여 허물을 익혀서 저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되게 한다. 착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향기를 가까이 하는 것 같다. 지혜가 늘고 선함을 익혀서 아름답고 청결한 행을 이루게 한다. 70명의 스님들은 이 개송을 듣자 번뇌가 사라졌습니다. 이 스님들은 나중에 번뇌가 다한 성자인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0: 연연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집착하여 미련을 가지다. 다른 하나는 애틋하게 그립다.
1: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거나 마음을 강조하고 싶을 때 말을 두 번씩 반복하고는 하죠. 빨리빨리, 너무너무, 두근두근, 오래오래. 네.
0: 연연하다 할 때 연자는요, 그리워할 연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립고 또 그립다. 이렇게 뜯어보니 단어가 참 애틋하네요.
1: 우리가 함께했던 이 시간도 언젠간 애틋하게 그리워질 날이 오겠죠?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에 더 소중한 오늘, 하루하루를 헛되지 않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마음속 깊이 남을 쾌남열전, 오늘 방송이요. 네, 여러분 마음에 제대로 사랑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쾌남 열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 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남궁진입니다.
0: 자, 우리 궁진 씨, 네. 남궁진 씨 오늘 왜 이렇게 비장하신 겁니까? 아, 뭐 시작부터 뭐 사랑부를 뭐 지핀다는 뭐 이거 열정이 너무 과해요.
1: 아, 뭐 오늘뿐만 아니라 뭐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0: 아, 그래요? 네. 아.
1: 열정 막 열정으로 해야죠.
0: 이게 또 페이스를 네. 지켜가면서 처음에 살살
1: 아, 그렇습니까?
0: 약불.
1: 아, 그렇습니다. 아,
0: 처음엔 성냥불, 네. 나중에 횃불 이렇게 쭉쭉 올라가야죠.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끝은 사랑불. 아, 예, 우리 그 과유불급 조절하면서 하자고요.
1: 적당히 적당히.
0: 좋습니다.
1: 네. 아, 지금도 말을 두 번씩 했네요.
0: 예,
1: 네.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이 연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남궁진 씨 훗날 쾌남 열전을 떠올렸을 때 가장 애틋하게 그리워질 한 장면을 꼽으신다면?
1: 야, 굉장히 꼽기가 힘듭니다. 힘든데
0: 너무 많죠. 네.
1: 그 중에서도 항상 저희가 오프닝 할 때 나상도 나나공진의 쾌남 열전 이렇게 했던 게 가장 또 그리워질 것 같아요.
0: 아, 네. 저희는 뭐 매주 월요일 7시에 네.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1: 맞습니다.
0: 좀 바뀌더라도 그 생방을 보면서 따라하세요.
1: 네. 아, 알겠습니다.
0: 아쉬움을 좀 달래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잠시 후 쾌남 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1위 오너라 함께합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울림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

0: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셔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6회, 3회, 통쾌, 이 3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캐더들만 모십니다.
0: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오늘의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쾌남 초대석 이리 오느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나와 주세요!

0: 오늘 쾌랑 초대석 손님은 바로 우리 신승태 씨였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승태입니다. 아니, 쾌랑 초대석 네. 오래됐잖아요.
0: 꽤나 됐죠.
1: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처음 불러주셨네요. 아이고, 너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 너무 바쁘셔가지고.
1: 너무 섭섭합니다.
0: 아, 아닙니다.
1: 여기 왔다 간 사람 제가 몇 명 봤거든요. 네. 위에서 제가 네. 위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 오늘 어디 가냐, 쾌남 초대석 간다. 근데 저를 잊어서 불러서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도 오늘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신승태입니다.
2: 야, 원래 주인공은 뒤에 나오는 겁니다.
1: 그럴 줄 알고 제가 앞에 한번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네. 아, 오늘 화끈합니다. 자, 증거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네. 증거 어떤 곡인가요?
2: 이 노래 제가 그 현역왕 그 결승전 신곡으로 받은 네. 곡인데요. 유선우 작곡가님 곡입니다. 증거.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좀 뜨고 있어요. 이 증거.
1: 좋아요.
2: 상당히 굉장히 지금 많이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고 네. 요즘 행사 가서 막 부르면 다 같이 부르시고 막 저보다 더 가사를 뭐 전 가끔 까먹는데 그 막 알려주시고 막 그러세요.
3: 노래 부를 때 무대에 딱 서면 진짜 힘들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즐겁게 해요. 네. 그리고 행사 영상을 제가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행사장에서도 완전 뒤집어 엎어버리더만요. 네. 자기 그냥 무대 딱 올라가잖아요. 이 공간이야 내 공간이야. 너무 잘해가지고
1: 노래도 잘하시고 멘트도 잘하시고 못하시는 게 진짜
3: 이게 너무 좋아. 너무 그냥, 좋아요.
2: 그냥 생각난 대로 막 떠들고.
3: 원래 편안열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2: 우리들이
3: 안 됐네요.
2: 그럴 날이 오겠죠.
3: 미안합니다.
2: 기다려 보겠습니다.
3: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셋인 나이가 다 비슷해요.
1: 어쩌다 보니 또 그렇습니다.
3: 결혼 정년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2: 우리 궁진 몇 살이지?
1: 제가 88년생.
2: 88. 비슷하구나. 네. 되게 어린 줄 알았어요.
1: 그래요? 감사합니다.
3: 이게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내 옆에 있으니까 어려 보이는 거야. 내 옆에 있으니까.
1: 아니에요.
2: 아니에요. 형 사실은 상도 형님도 네. 이렇게 실제로 보면 동안이에요.
3: 그래요? 말을 원래... 살짝 더는 거 같아.
2: 아니 진짜로 동안이잖아.
1: 원래 비주얼 가수예요. 네.
3: 아니 원래 비주얼 가수예요.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비주얼은 아니고요.
2: 비주얼 가수.
3: 네가 그러면 더 기분 나빠.
2: 비주얼 가수 맞죠? 네.
3: 우리 신승태 씨를 언제 알았어요?
1: 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 저는 3년 정도? 10년 정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맞아요, 그 밴드로 할 때 그때부터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는 또 이게 화장을 좀 이렇게 특이하게 하고 나와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한 그 작곡가 중에 혼수상태라고
1: 맞아요.
3: 경범 씨가 저랑 네. 친구인데 네. 승태 씨가 지나갔는데 못 알아봤어요. 가고 나서 그 밴드다 하니까 나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얘기를 좀 해주지는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그때 앨범도 그 한국 남자였나 무슨 그런 앨범 초록색
2: 맞아.
3: 있었는데 예, 제가 이건 나 지금 좀 이따 써요.
1: 이거 진짜 뭐 편안편안해서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저 벌써 이거
3: 지금까지 나온 사람 중에 네. 제일 지금 할 말이 많아요.
1: 진짜 오늘 기회가 됩니다. 네.
3: 왜 이제 나왔어요?
1: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엄청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3: 좋습니다.
1: 자, 본격적 코너에서 말씀 나눠보죠.
3: 좋습니다. 네. 캐남 초대석 1위 오느라 본격적으로 우리 신승태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이겁니다. 바로
2: 뭐예요?
3: 키워드 토크.
1: 너를 알려줘. 네.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신승태 씨를 알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신승태 씨의 인생을 과연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보여주세요.
1: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2: 이거 네. 야생마. 이거 진짜 뭔가...
1: 저는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초원 야생마.
3: 거의 뭐 따라다니는 말 아니에요?
2: 제가 처음부터 이제 뭔가 야생마로 돼가지고 뭔가 누가 붙여주셨어요. 이게 그 트롯 정체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을 맞아요, 때 그 윤도현 선배님이 이제 MC셨는데 네네. 그냥 갑자기 야생마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그냥 야생마가 돼가지고 야생마로 계속
3: 약간 그 진짜 에너지 넘치는 약간 네. 우리 말상이 있거든요. 네. 말상 느낌도 살짝 있는데 근데 왜 이게 붙었냐면 야생이다, 야생. 네.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뭔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무대에도 네. 있고 그리고 한 곡을 불러도 제스처가 똑같지가 않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길들일 수 없다. 예. 거의 뭐 약간 그 세레게티 초원의 그 얼룩말 같은 느낌도 있고
2: 약간 얼룩말이 그렇게 성격이 안 좋다는
3: 성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길들이기 힘들. 아니에요.
1: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는.
3: 그렇죠. 그렇죠.
1: 폭발적인.
2: 그래서 그냥 야생마라고 붙여주셨는데 저도 네.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야생마란 별명이 붙으니까 뭔가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고
3: 에너지가 넘쳐지는 네. 것 같고
2: 그래도 막 나 야생마니까 막 내 마음대로 해도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냥 그래서 그때부터 더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저는 그 약간 오디션 할 때 닉네임 미소천사였잖아요. 뭘 해도 웃어야 돼요.
2: 네.
3: 왜 화가 나?
2: 맞아.
3: 계속 웃어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에이.
2: 웃으라고 웃으세요. 웃으세요.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다행입니다.
3: 부러워요.
1: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3: 예, 좋습니다.
1: 깜짝 놀랐네요. 네.
3: 좋습니다. 근데 야생마음이야. 이게 그 본인 가수 말고도 네. 그 인간 신승태도 야생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2: 지금은 좀 아닌데.
3: 예.

0: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이 막 이걸 주체를 못 해가지고 저의 이 에너지를.
1: 아, 이게 보통 그 육아 난이도라고 하잖아요. 네,
2: 맞아요.
0: 레벨. 아니, 근데 육아 난이도는 진짜 낮았어요. 저는 밥만 주면 됐대요. 어릴 때부터 그냥 우유 젖병만 물려주면 안 울었대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먹고 그러고 이제 근데 이제 떠들기를 좋아했고.
1: 아, 그때요? 그때도요?
0: 네, 계속 아침에 학교 갔다 이제 어릴 때 오면은 네. 엄마한테 아침에 등교해서 교실에 들어갈 때부터 교실에서 나올 때까지 얘기를 다 해야 된대요, 엄마한테. 아~ 다 했대요.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선생님이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오늘은 누가 무슨 반찬을 싸고 다 얘기해.
1: 와, 보통 게 이게 말을 네.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목이, 소리가 좀 변합니다. 많이 써가지고. 맞아, 근데 맞아. 지금도 이런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다는 건 관리를 정말 잘하는 거네요.
0: 야. 아니, 발성을 좀 써서 하려고 노력하죠.
1: 아유, 네. 아유 좋아요, 좋아요.
0: 말할 때도.
2: 훌륭합니다, 부님은.
1: 그럼 본인 닮은 만약에 아들을 낳았다, 네. 나중에. 키우기 쉬울 것 같습니까?
0: 저는 저 쉬웠대요, 엄마가. 되게 쉬웠대요. 그리고 막 저는 한 번 여태까지 어디 뿌려서 기부스 한 적도 없어요. 그렇게 또 겁이 많아가지고 막 애들이 막 어서 뛰어내리고 이러는데 나는 절대 안 해, 이런 거 이렇게.
1: 잘했어요.
0: 네.
1: 아, 잘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죠.
0: 맞아요.
1: 아, 좋습니다.
0: 잘 지킵니다.
1: 좋았습니다. 우리 그러면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바로 가볼까요?
2: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미미 클러치 빼고 나야 돼.
1: 미미를 뭐죠?
2: 미미 클러치.
0: 이게 제가 그 싱싱이라는 아까 말씀하셨던 밴드를 했었어요.
1: 어, 네. 이렇게
0: 가발 쓰고 그 힐도 신고 막 미니 스커트도 막 입고 막 그랬는데 이게 그 미국의 그 이제 공영 방송국에 가서 저희가 한번 타이니 데스크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네. 이제 공연을 했는데 그때 제가 영어로 막 다 막 뭐 외국 사람들 여기 다 모여있는 그 방송국의 모든 직원들이 다 여기 앞에 있었어요. 네. 근데 뭘 영어를 모르니까 말도 못하겠고 뭐 이제 노래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 이제 한 명씩 하는데 마지막 곡이 제 곡이었어요.
2: 네.
0: 근데 이걸 유창하게 못하겠으니까 내가 미미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그거를 그때 그 팬분들이 계속 제가 미미라고 그래가지고
2: 아, 미가 미. 혹시 나
0: 미미
1: 네, 미. 아, 아,
0: 이제 내 차례다.
1: 또 두 번 얘기했네.
2: 아, 이거 두 번씩
0: 미미
2: 아,
0: 네. 이렇게 해서 내 차례다 얘기한 네. 건데 그래서 뭔가 내 이름이 미민 줄 알고 무슨 미미 소사 미민가 막. 오,
1: 아 그때 오. 내가 봤던 그 영상인가 좀 밝은 데서 했던.
0: 네 맞아요. 어, 하얀 색깔 단발 가발.
1: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0: 거기서 제가 미미 하거든요.
1: 승대 네. 씨가 그 솔로곡 네 번째인가 세 번째.
0: 거기서
1: 이제 관심 많았잖아요. 진짜.
0: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2: 그러면은 그 미미는 그 말씀이시고 클러치 백은 무슨?
0: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같이 막 커스텀을 하고 막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과열이 되는 거예요. 더 하게 되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 안 했거든요. 그냥 뭔가 약간 2대8 가발 쓰고 그냥 이렇게 딱 정장에다가 뭐 힐 정도 하나 신고 그냥 네네. 이렇게만 했는데.
1: 그치, 이게.
0: 근데 사람들이 너무 그걸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더 화려한 가발을 쓰게 되고 막 더 막 몸에 딱 붙는 거 있게 되고 미니스커트 입고 막 그러다가 아 뭘 해야지 내가 뭔가 이 경쟁력이 있을까 하다가 저 클러치백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클러치백을 안 들고 나오면은 그때 막 그 팬분들이 진짜 왜 안 들고 나왔냐고 오늘 들고 나오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맨날 왜냐면 거기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꺼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1: 네.
0: 입장하면 이제 이 백에서 마이크를 이제 꺼내서 이제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막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싱싱할 때 이 키워드입니다. 미미 그러면은, 클러치백 할 때.
2: 네, 미미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클러치백으로 완성을 하신
0: 네,
2: 거네요.
0: 맞아요.
2: 야,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싱싱이 어떤 팀이었었나요?
0: 그 지금 소리꾼 이희문 씨라고 또 있습니다. 네. 이희문 씨 그리고 그 추다의 차시스라는 밴드의 추다희 씨 이번에 네. 또 현역 강의 네, 나왔었던 추다희 씨 저 이렇게 셋이서 보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베이스, 기타, 드럼 이렇게 여섯 명이 한 팀이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따로 뭐 다 공연을 하고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나고 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이였는데 네. 그러다 그 이희문 씨 공연에 다 같이 한번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연출 안은민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현대무용 하시는 그분 네. 이제 연출을 하시고 그래서 막 무대 미술이 많았죠. 뭐 댄서들도 들어오고 무대 장치도 많고 막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해보고 야 근데 우리 여기서 이런 거 빼고 그냥 음악만 가지고 가가지고 홍대에 한번 나가보자. 그냥 클럽에서 그냥 한번 공연해보자. 우리 밴드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좋아요 가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처음 그냥 갔는데
1: 진짜 이게 홍대에서 볼 수 없는
2: 진짜 그런 거예요.
0: 맞아요.
2: 정말
0: 파격적인. 그래서 그냥 우리 민요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민요하고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장르의 뭔가 음악들이 만나서 같이 이제 뭔가 뭐 펑크 뭐 스카 여러 가지 장르들이 만나서 네. 이제 그 민요는 민요대로 했어요. 뭘 바꾸진 않고 저희가 조금 편곡한 것이 그냥 리듬 정도 바꾸고 했지 가사는 그대로 하고.
1: 그게 좀 신기했어요 저는. 그럼 근데 그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런 장르에서 거의 내가 느끼기엔 거의 획을 그은 사람이거든요. 너무 신선하고. 근데 이게 장르를 트로트로 바꾸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또 다른 판에 이렇게 뛰어든다는 게.
0: 아 그래서 저 성...

0: 있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1: 아, 원래 있으셨고
0: 이제 뭔가 제 이게 막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미뤄졌어요 뒤로. 근데 송가인 씨가 막 아, 잘 되고서 만났는데 송가인 씨가 너 왜 안 해? 너 잘할 것 같은데 빨리 해보지 이래가지고 해볼까? 이래서 그냥 이제 뭣도 모르게 뭣도 모르고 뛰어들었는데 그 미스터트롯 원에서 바로 떨어졌죠.
2: 어, 좀 예. 그것도 봤죠.
0: 그때는 그것도, 그냥 바로 예. 뭣도 모르고 나갔다가 트로트가 뭔지 모르고 그냥 똑같이 하면 되겠거니 하고 나갔는데
3: 그래도 지금 이렇게 그렇죠. 너무 잘 됐잖아요.
1: 어, 그럼요.
3: 시절 인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잘 되는 때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2: 자, 다음 교단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3: 행복. 오,
1: 굉장히 이건 뭐, 예. 뭐지? 무슨 키워드였지?
2: 행복. 행복.
1: 좋은 느낌이 나는 단어인데요.
0: 친구를 생각합니다. 나에게 너무 행복하죠.
2: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이 음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0: 저희
2: 행복하고
0: 엄마가 사실 저희 집이 조금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2: 네네.
0: 나중에 얘기해보면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었다고 그래요.
2: 아, 네. 이게 승대 씨랑 약간 비슷하시구나. 네.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시구나.
0: 저도 사실 뭐 별로 우리 뭐 힘들어 같이 뭐 우리 힘들었어. 근데 진짜 힘들었대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왜냐면 제가 막 막 급식비 낼 돈도 없어가지고 학교에 막 아이고. 포크 하나 들고 와가지고 뺏어 먹고 친구들
2: 와 그것도 대단하다. 네. 아, 원래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게 좀 소극적으로 변하고
1: 좀 주는 그게 줄 수도 있어요.
2: 안 보이고 싶고 하는데
0: 진짜 안 그랬어요. 저는 그러고 나서 내가 생기면 너네 사주면 되지 이런 마음이어가지고 뭐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엄마가 항상 그러셨어요. 그런 야 없는 거 창피한 거 아니다. 우리가 뭐 도둑질하니 뭐라니 그런 게 창피한 거지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없는 거 창피한 거 아니니까 그런 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
2: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맞아요. 하시고 우리 가족끼리 그냥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지 뭐가 힘들어 이런 마음이 드세요. 항상 그래서 엄마의 좋다. 그런 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2: 네. 아,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 부모님에게 그대로 물려받은 마음이네요.
0: 맞아. 근데 너무 긍정적이어가지고 조금.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1: 뭐 요즘에 좀 부모님께 효도 좀 하고 계신가요?
0: 아예 해야죠. 근데 부모님께 효도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부모님께 효도는 뭐 많이 시간 보내고 자꾸 자주 만나고 같이 뭐 뭘 맛있는 거 하나 먹더라도 뭐 조그만 거 하나 먹더라도 같이 앉아서 먹고 이런 게 효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점점 현금이 효도더라고요. 아~ 네. 현금이 효도예요. 훨씬 아, 너무 좋았어요.
2: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되게 큰 힘이 된 주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네. 외에.
1: 네, 가족분들
0: 많죠. 외에.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같이 이제 가수 활동을 하면서 근데 이미리 씨가
1: 네.
0: 너무 아시잖아요.
2: 아, 너무 착해.
0: 너무 성격이 좋아요.
2: 네, 너무 좋아요.
0: 진짜 멋져요. 멋진 사람이에요.
2: 네. 진짜로.
0: 멋져요.
2: 정말 그러니까 여성분께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0: 아, 나이스.
2: 진짜 나이스한 사람. 네.
0: 나이스하고 막 정말 생각 없이 막 떠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진짜 속이 깊고 네.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릴 이제 민요를 전공은 아니고 제가 원래 타악기 전공이에요.
2: 네네.
0: 그러다가 노래를 하고 싶어서 이제 민요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민요를 하면서 지금 이 트로트도 하고 이 노래의 기반이 됐죠. 노래를 하는 법도 많이 알고 노래를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테크닉도 많이 익히고 했는데 이미리 씨가 사실은 저에게 레슨비 하나도 안 받고 많이 알려줬어요. 네. 제가 막 뭐 아 오늘 무슨 노래 하고 싶으니까 뭘 빨리 해야 되겠구만 선생님한테 이제 배우잖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레슨 받고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 안 되죠. 혼자 연습을 해야 되니까.
2: 네.
0: 그때 이제 이미리 씨 전화해가지고 미리야 나 여기 모르겠는데 여기 좀 불러봐 이렇게 하면 미리가 어디 뭐 버스에 있던 뭐 지하철에 있던 사람이 옆에 있던지
1: 야 지금 아니, 굉장히 지금 칭찬 일색이신데
2: 네네.
1: 그래서 한번 직접 한번 말씀을 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0: 어떻게 해요?
1: 지금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0: 이미리한테
2: 지금 되어 있다고요?
1: 네 전화가 지금 연결이 이미리? 되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나이스한 여자, 속이 깊은 여자, 이 미리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다 듣고 있었어.
2: 미리야! 오빠야!
4: 누구야? 상도 오빠예요?
2: 상도 형이야!
4: 세상이나 만상에나 나이스한 이미리예요.
1: 와, 여기서 또 만남을 하고 있네. 듣고 계셨어요, 지금.
0: 나이스한 것도. 네. 뭐라고요?
4: 여러분과 나와의 거리는 2mm라고요.
0: 맞아요.
1: 아, 2mm 가깝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BTN에 누가 왔어요? 비리가 여기 왔잖아요. 노래하는 인명이밀입니다. 반갑습니다.
2: 인사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5: 노래하는 인명이래요.
1: 남다르시다, 남다르시다.
5: 노래하는 인명이라 그래가지고 별명이 노인이에요.

0: 노인 이미리 씨.
1: 네?
0: 뭐 하고 있었어요?
1: 아, 지금 집에서 테레비 보고 있었죠. 아, BTS 보고 있었죠.
0: 아니, 갑자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1: 갑자기 이렇게 된 거. 원래 인생은 갑자기. 아니. 인사도 없이.
0: 아니, 그전부터 오늘 제가 이제 섭외된 후로부터 여기가 지금 이미리가 지금 전화통화하기로 돼 있었어요?
1: 아, 갑자기예요. 인생은 갑자기.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인연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네. 인생은 항상 갑자기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2: 야, 일단 두 분의 그 대화 속도만 봐도 네. 인연의 그 깊이가 남다를 것 같은데 우리 두 분의 인연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1: 저희는 20살 때 네. 20살 M본부 M본부의 대학가요제에서 만났어요.
0: 오, 네, 맞아요.
1: 그래가지고 이제 승태가 저는 이제 테레비에는 나갔지만 상을 못 받았고 승태 씨는 상을 받았어요. 동상을. 그리고 이제 뒤풀이를 해가는데 승태가 계속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너 국악한다며? 너 국악 있냐? 그리고 계속 깐죽깐죽 거려가지고 쟤는 나랑 결이 비슷하다. 쟤랑 친해지면은 너무 부딪히겠다 해가지고 피하고 피하고 피했는데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봐요.
2: 아~ 제가 개인적으로 두 분을 다 알고 있지만 네. 승태 씨도 참 말이 많고 우리 미리 씨도 그에 못지않게 더 말이 너무 많거든요.
0: 네, 똑같아요.
1: 그래가지고 어, 저희가 너무 똑같아요. 데칼코마니처럼 원래 계란이 노른자랑 흰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희는 둘 다 노른자예요.
2: 아유, 완전히 스크램블이네.
1: 완전 노른자라가지고 그래서 너무 똑같아가지고 마음도 너무 잘 알고 얘가 눈빛만 봐도 얘가 되게 힘들구나. 어, 얘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드는 척을 하는구나. 어, 얘가 지금 기분이 무척 좋구나. 야, 이런
2: 마음까지 다 아네.
1: 그럼요.
2: 친하다 친해 진짜. 아 근데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친구인데
1: 네. 네. 어,
2: 사실 뭐 모든 게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
3: 그렇죠. 네. 네. 그 중에 뭐, 예, 살짝 마음에 들지 않는 점, 뭐, 이런 점도 혹시 있을까요?
1: 네, 있죠. 똑똑한 점 엄청해요. 원래 사실은 승태랑 저랑 여기서 거기 도찐, 개찐, 도토리 시댁이거든요.
2: 네네.
1: 근데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맨날 저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리야,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야, 너 가만히 있어. 계속 놀리고 굉장히 우월해 보이고 싶은 그런.
0: 그게 아니라 똑똑한 척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평균인데 네. 이민이가 너무 떨어지니까.
2: 아이고, 이런 말 해도 됩니까?
0: 이민이가 너무 떨어지니까. 네. 이 상식이. 네. 그 제가 가만히 있어요. 걸리니까 좀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아니, 지금 저기 너튜브 영상 찾아보면은 말 실수 너무 많아요. 이민이 씨.
2: 그리고 또 말도 많아.
0: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러니까요.
2: 저 개인적으로 저희 김포 동네에서
1: 네. 우리
2: 가끔씩 만나거든요, 미리 씨를. 미리 씨한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미리야, 오빠 말 좀 할게.
0: 그러니까요.
2: 이 말을 많이 합니다.
0: 말을 못하게 해요, 사람을.
2: 아, 이 말의 주도권을 꽉 쥐고 있어요.
0: 그러니까
2: 아.
0: 제가 계속 조용하라고 그러는 건데.
2: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0: 자기 자신을 모르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2: 자기 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0: 아니, 그럼 발성이 좋잖아요. 또 민요를 경기 소리를.
2: 소리 쫙쫙 나가니까.
0: 네.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너무 지금 시끄럽다고요?
3: 예, 하시는 말씀, 뭐, 단어 하나하나가 뭐, 그냥 귀에 쏙쏙.
0: 네, 막 박히죠?
3: 네.
1: 진짜 승태씨, 그러니까 우린 거울이라고요.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쟤는 말이 많구나, 너무 시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0: 네.
1: 다른 사람들도 승태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0: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3: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이민희씨한테 네. 복수의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혹시 신스태의 비밀을 폭로하겠다. 하나만.
1: 아니, 근데 사실은 진짜로 승태가 그건 있어요. 매운 거를 못 막아요.
0: 못 막아요? 어, 못 막아요?
3: 못 막아요.
1: 매운 거를 예. 원래 남자는 약간 트롯 야생마잖아요, 승태가.
0: 예.
1: 그러면 매운 것도 이렇게 어, 청양고추건 매운 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먹어야 남자다.
0: 고맙다. 야, 미리야 고맙다. 그단새 그거를 생각해냈네.
2: 말들이 원래 뭐 당근 먹죠, 뭐.
1: 저보다 그렇죠.
2: 매운 건 안 먹으니까.
0: 고마워요.
1: 아. 매운 거 못 먹어요. 진짜 맥질인데 예. 심하게 맥질인데 저도 심하게 맥질이라서 또 먹는 것도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둘 다 못 먹죠, 매운 거.
1: 둘 다 매운 거 못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야 괜찮네 이 정도면 먹어야지 이러는데 저희 둘은
0: 근데 원래 이민희 씨 방송 아니잖아요.
2: 아 이거 미리
0: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2: 미리 씨 죄송한데
0: 저희 너무 길어요. 또
2: PD님이랑 작가님께서 지금 프롬포터로 말이 너무 길다 이 끊어야 된다 다음 코너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1: 가지 마세요. 다음 코너 가지 말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잖아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
0: 이민희 씨 그런 줄 알고 끊을게요.
2: 네.
1: 아 신승태의 연연 틀어주세요. 인연입니다.
0: 잘한다. 인연 아니고 연연이에요.
1: 어 인연 아니고 연연이에요.
2: 연연 그만하시고 연연 그만하시고 불안해요.
0: 알겠습니다.
2: 그만하시고 아 우리 찬양 이걸 감사드리고 미리야 내가 저 오빠가 끝나고

0: 드릴게요.
1: 예, 뭐 전화 연결 최초로 지금 인사도 안 하고 지금 예.
0: 예.
1: 예.
0: 자, 마지막 그 인사 예.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2: 네, 여러분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우리 승재 많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귀여워해 주시고 실수해도 아주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가족만을 집마다 보기 가득할 겁니다. 사랑합니다.
0: 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와, 저는 진짜 이렇게 재미있는 전화 연결 처음인 것 같아요.
0: 뭐는
1: 캐논에서 진행하면서
0: 일부가 끝난 것 같지 왜?
1: 와, 진짜로 너무 너무 유쾌하게 우리 전화 연결 해주신 이민희 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3: 아, 진짜 센스 있고, 네, 잘하는 친구.
1: 진짜로
0: 진짜 잘하는 친구예요.
4: 진짜 이민희 진짜.
1: 야, 시간이 정말 지금 빠르게 진행하는데 아직 키워드가 남아 있어요.
0: 아, 안 끝났어요?
1: 네, 아직 안 끝났어요.
0: 오케이,
1: 다음 키워드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4: 창부타령.
0: 많이 들어봤는데? 네.
1: 창부타령.
4: 이게 이제 경기 민요 중에 이 백미라고 불리는 노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노래가락 창부타령이라는 곡이 네. 있는데 이제 이게 제가 왜 이런 키워드를 선택했냐면은 신승태의 인생을 노래로 표현하면 어떨까? 뭐가 무슨 키워드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었는데 제가 창부타령이라는 것이 이 노래가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이게 바로 창부타령이에요.
0: 니나노.
4: 아 니나노는 또 다른 거고. 그거는 태평가.
0: 아,
4: 일일이야 일일이야 니나 그건 짜증은 내면서.
0: 아 맞네. 네,
1: 그겁니다.
0: 맞아요 맞아요.
4: 창부타령은 정말 사랑 이야기도 있고 이별 이야기도 있고 대자연을 노래하는 그 가사들이 그리고 되게 길어요 한 절이. 어쨌든 막 너무 절절한 가사도 있고 막 꾸마 뭐 미련 뭐 무정한 꾸마 님이 오셨는데 내 꿈속에 님이 왔는데 왜 님을 붙잡지 않고 나를 깨워서 내가 그리던 님을 못 보게 하느냐 막 그런 가사들이 있고 막 구구절절한 가사가 많아요. 예. 그래서 뭐 나 더 이상은 뭐 못 살겠다 막 이러다가도 이 후렴에 가서 얼씨구절씨구 아닌 노지는 못하리라 라고 끝나요 항상. 그러니까 막 내가 막 힘들고 막 사랑 때문에 막 죽겠고 하지만 다시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하고 다음 가사로 넘어가고
0: 인생이 담겨 있는
4: 네, 정말 그 이 창부타령을 부르면서 약간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아 우리 똑같다 우리도 막 힘들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아니 노지 못하리라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신나고 막 내가 대자연에 나와가지고 막 술을 마시고 물 위에서 배를 띄워놓고 놀고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하다가 네. 막 그런 가사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부타령 보면서 아 우리 인생이 창부타령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1: 정말 시간이 이렇게 모자란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4: 제가 너무 네. 떠드나 봐요.
1: 아니요, 진짜
0: 미리 씨, 미리 씨가 제일 컸어요.
4: 맞아.
0: 미리 씨가 절반했어요.
4: 네. 미리 씨 제 시간을 다 뺏어 갔네요. 미리
1: 지금 내용이 그냥 꽉꽉 차가지고 네. 시간이 모자란데.
0: 네. 그, 저기 그 포스터에 네. 무슨. 출연 신승태고 이 피처링
4: 이민희
0: 이민희로 넣어놨어야 돼요.
4: 이민희 넣어야 돼요.
0: 이 정도 나왔으면
1: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코너에서 우리 키워드 토크로 네 정성껏 성심성의껏 해주신
4: 이민희 씨. 첫 번째 코너가 네. 끝난 거예요.
1: 첫 번째 코너예요. 아~ 네, 그래서 예, 첫 번째 코너에서 키워드로 신승태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밸런스 게임으로 신승태 씨의 취향을 저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0: 네. 자, 밸런스 게임은 속도가 생명이죠.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바로 예.
0: 자, 2, 3초 안에 대답해야 돼요.
4: 네.
0: 자, 가보겠습니다.
1: 네. 어머니 대 아버지.
0: 이게 뭐예요?
4: 하나,
0: 뭐
4: 선택하나.
0: 둘, 셋.
4: 아버지.
0: 아버지.
4: 오케이.
1: 자. 다음 중 더 어려운 것은 여장 대 무건수행.
0: 먼저 알겠다.
4: 무건수행.
1: 무건수행. 더 아끼는 동생은 최소희 씨.
0: 어렵다.
1: 김준수 씨.
4: 어떻게 이거 말? 아.
0: 두 분 다 신승태 씨를 너무 사랑하는데. 자, 하나, 둘, 셋.
4: 김준수.
0: 오케이. 오.
1: 더 마음에 드는 별명은 트로트계 구교환 대 트롯 야생마.
0: 닮았다.
4: 아이, 트롯 야생마.
0: 야생마.
4: 아,
1: 네. 네, 내가 더 자신이 없는 것은 애교 대 그림 그리기.
0: 하나, 둘, 셋.
4: 그림 그리기.
1: 그림 그리기. 네, 이렇게 다섯 문제 아~ 네, 밸런스 게임을
4: 네,
1: 빠르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0: 네, 중간중간에 그래도 답변하기 불편한 네. 질문들이 있었지만.
4: 아, 너무 불편하네요.
0: 예, 예. 좌불안석을 만들려고.
4: 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0: 첫 번째, 어머니, 아버지.
1: 아니, 굉장히 네. 효자로 소문이 나신 분이신데.
4: 아~
1: 네.
4: 이거는 뭐, 아, 어머니, 아버지, 어떤 누가 더 좋아하는 사람 고르라는
0: 그렇죠.
4: 거예요?
0: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대답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1: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네. 선택받지 못하신 어머니께 한 말씀. 네.
4: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쿨하시고 네. 네. 아버지는 잘

0: 삐지십니다. 아~ 그래서 아버지를 선택했어요.
1: 야, 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의 마음.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 하나, 둘, 셋.
2: 저는 어머니.
1: 어머니. 네.
2: 아, 저는 반대예요. 아버지가.
3: 어머니가 삐지세요? 네.
2: 아니요, 아니. 아, 저 조심.
1: 우리 질문, 질문도 공격하고 해버린다니까.
2: 쉽지 않다, 요.
1: 아,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네. 수호 씨랑 준수 씨.
0: 아니요, 무건수인가? 아,
2: 여장 대 무건수행. 아~ 무건수행이 더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0: 그렇죠. 무건수행은 네. 제가 진짜 못하겠어요. 진짜 전 뭐 말이 많은 스타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은 시끄럽게 떠드는 스타일은 아니고 네. 조곤조곤 떠들어요. 제가 뭐 이렇게 말이 말이 많아도 뭐 네. 그렇게 힘든 스타일이 아니지 않은가 제가 조곤조곤 떠들어요.
2: 저희가 할 말이
1: 하나도 없네.
0: 조곤조곤 떠드는 스타일이
1: 조곤조곤 떠든다고 말이 별로 없다라고
0: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들의 에너지를 뺏어가지 않는다 말하면서 예예 아. 예, 그런 말입니다.
1: 자 그리고 그다음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죠.
0: 아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3: 더
0: 할 수가
3: 아끼는
0: 있어요.
3: 동생
0: 아이 더 아낀다기보다
3: 김준수 씨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출연을 하셨어요.
0: 예 그렇죠. 네. 요즘 왜냐면 최소가요 저 요즘 환희 형한테 갔더라고요.
1: 아 맞아요. 네. 콘서트도 같이 하고.
0: 예, 둘이 같이 하면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 같이 나갔는데 자기는 이제 환희 형밖에 없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1: 네. 옛날엔 나밖에 없다 그래서.
0: 그러니까 제가 저래요.
1: 예, 우리 수호 씨의 그 이런 그 친밀도는 그 주가예요, 주가.
0: 아, 그 예,
1: 하루하루 달라요. 아, 하루하루 달라.
0: 제가 열심히 해야죠.
1: 예, 우리가 열심히 다시 한번 주가를 열심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0: 예.
3: 선택받지
0: 예.
3: 못한 우리 수호 씨에게 한 말씀만 전해주세요.
0: 수호야, 네. 형이 더 열심히 할게. 어디 보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수호야, 형이 더 열심히 할게. 돌아와줘.
3: 네, 그리고 다음 질문에서 더 마음에 드는 별명으로 트로트계 구교환 네, 트로트 야생마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0: 네.
3: 역시 초반에
0: 네,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부터 야생 근데 이 야생마라는 게 그 다 또 다른 프로그램에 가서 하면서 또 다른 거를 막 씌워 주셨어요. 다른 저 별명을 만들어 주셨어요. 뭐 네. 광인도 만들어 주시고 뭐 그랬는데 야생마한테 자꾸 묻혀요. 야생마가 계속 가더라고요.
3: 오, 강력합니다.
0: 네,
1: 너무 임팩트가 있어요.
0: 네, 그러니까요.
1: 야생마 있고 그리고 야생마 뭐 광인 다 봐봐. 그러니까 못 말릴 정도로 잘한다니까.
0: 너무
1: 그래서 좋아. 다 붙는 거예요.
0: 감사합니다.
1: 그럼 뭐 트롯 신사 이런 건 안 붙잖아요.
0: 네, 절대 안 붙. 신사 뭐 이런 거
1: 안 붙잖아요.
0: 제가 왜냐면 그 트롯 전국체전 때 4위하고 네. 이 현역 강수 4위해가지고 뭐 국민 4위, 트롯 4위 해보려고 막 4위로 막 이런데 안 돼요.
1: 아,
0: 야생마.
1: 4위.
0: 야생마밖에 안 돼.
1: 저도 미스프로 4위잖아요.
0: 그러니까 4위.
1: 4위 인생.
0: 4위.
3: 4위. 예, 아유.
0: 4위가 진이에요.
1: 아, 그리고 아 근데 당긴 닮았네요.
0: 저는
3: 배우상이세요, 배우상.
0: 그게 아니라 구교환 씨를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SNS를 안 하시나 봐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승태 씨가 훨씬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0: 감사합니다.
1: 진짜로.
0: 아니.
3: 이 보조개가.
0: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1: 진짜 매력이 있어요.
0: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아, 농담이에요. 좀 웃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구교환 씨 사인도 한 적 있어요. 구교환 씨인 줄 알고 사인해달라고.
3: 아, 진짜로요?
0: 진짜 많아요.
3: 아,
0: 진짜 많아요.
3: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제가 좀 잘못이었다.
1: 그런 네. 느낌이 있어요.
0: 네. 아니, 진짜로. 진짜 많고.
3: 네.
0: 그래서 한 번은 그 식당에 갔는데 사장님이 사인해달라고 식사하고 사인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우,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잘 보시네요. 나를 또 구교하시지 않은구나. 그래서 그냥 신승태를 쓰니까 되게 의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젊으셨어요, 조금. 신나 사장님. 그러니까 몰라 보시니까 사장님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주방으로 가가지고 이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모님들 신승태 아시죠? 오, 알지, 알지. 그렇죠. 보세요. 사장님, 제가 신승태입니다. 이렇게.
1: 서로 아는 게 달라.
0: 설명해주고 그래요.
1: 이런 근데 곤란한 경험을 많이 겪는 친구가 또 한 명 있습니다.
0: 누구세요?
1: 안성훈 씨가.
0: 네.
1: 너무 많이 왔는데 10cm라고.
0: 10cm?
1: 10cm다.
0: 근데 너무 닮았어요.
1: 진짜로.
0: 너무 닮았어요.
1: 딘딘, 10cm. 이런 분들 사인해달라고 진짜 많이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 키워드.
3: 네, 다음 키워드 또 있습니다. 자, 더 자신 없는 것 중에 애교랑 그림 그리기.
0: 네. 그림을 제가 진짜 못 그리거든요. 왜냐면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림을.
3: 근데 작가님이 저희를 이제 미리 그려달라고 미리 좀 요청을 드리셨대요.
0: 제가 여기 딱 그려놨거든요.
1: 아, 아니,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한 2, 3분 좀 끄적끄적 했나? 네. 금방 그렸어요.
3: 아, 그래요? 근데 그림 못 그린 사람은 되게 오래 걸리는데.
1: 네.
0: 볼까요? 짠! 아니, 제가. 근데.
3: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저는.
1: 아니.
3: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0: 그러니까 보조개 딱 여기 지금 한쪽에 딱
1: 보조개예요.
0: 네. 보조개가 원래.
1: 근데 포인트는 잘 살린 게 뭐냐면. 네. 와, 저는 코만 딥딱 크게 해줘서. 코를 이렇게 놨네요.
0: 상대는 항상 미소천사 웃는 네. 웃는 아, 눈에 네.

0: 코에 딱 이렇게.
1: 아, 포인트는 잘 잡으시네요.
2: 네, 이렇게.
1: 굉장히 저희 작가님과
2: 분께서
1: 좀 무리한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네. 그림 이쁘게 그려주셨네요. 예. 요거는 저희가 주시면 네. 저희가 직접 소각을 하겠습니다.
2: 네. 저는 소장을 할게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또 애교를. 네. 애교요?
2: 애교요?
1: 신승태 표 애교?
2: 근데 애교는 잘 애교 근데 제가 그냥 애교 아니에요? 저 항상 애교
1: 그런 느낌 있죠.
3: 그러면은 네, 이 자리에서 한번 그냥 평상시에 보여주시는 애교를 한번
2: 제가 애교는 따로 부리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네. 이게 애교인데
3: 저의 애교 뭐 예를 들면 그 유행하는 거 있지 않아요?
2: 뭐요? 뭐.
1: 뿌잉뿌잉 이런 건 너무 옛날이잖아요.
3: 네. 뭐. 그 챌린지
1: 뭐 아니면 알아요? 뭐
2: 그것도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3: 그래요? 우리 다 옛날 사람
1: 뭐 1박 2일은 귀요미 할까?
2: 귀요미
3: 벌써? 시작부터
2: 네
1: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 네.
1: 근데 평소에 말투에 확실히 그 애교가 있어요.
2: 맞아요. 맞아. 애교 좀 네. 있는 네. 스타일이에요.
1: 코스를 딱 나오면서
2: 네.
1: 이렇게 밸런스 감사합니다. 게임 참 네. 답변하기 어려웠던 질문도 있었는데
2: 네, 너무 잘 질문해주셨습니다.
1: 너무 감사드리고 자 나상도
2: 남궁진의
1: 크라운 열정 첫 번째 시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미리 씨 때문에 이렇게 시간 많이 잡아먹었는데 자 우리 끝곡으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2: 제 데뷔곡입니다.
1: 네.
2: 제 사랑뿔.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는데 사랑뿔 네. 사랑뿔이 요즘에 굉장히 핫해가지고
1: 인기 많아요.
2: 네.
1: 또 스피노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부르는 친구들도 많고
2: 너무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신승태 씨의 사랑뿔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우리 승태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승태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Love fire, 사랑뿔. Love fire, 사랑뿔.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0: 신승태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저희가 해볼 겁니다.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입담도 너무 좋으시고 잘생기시고 배려심 좋으시고
2: 하나만 하세요.
1: 근데
2: 하나만.
1: 당신 고맙고 사랑합니다.
3: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제목에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주세요.

고귀한 님은 만나면 좋고 함께 지내면 언제나 행복하다. 어리석은 자들을 멀리 여의면 언제나 행복을 얻으리.

그대 마음에 번뇌가 도사리고 있음은 마치 검은 독사가 그대 침실에 숨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마땅히 계율의 갈고리로서 독사를 밖으로 쫓아낸 다음에야 비로소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것이다. 그냥 두고 자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0: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 나는 관세음보살 세 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오늘 무량어경 덕행품 7회차에 해당합니다. 7번째에 해당하고 이 페이지 수는 13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할 차례입니다. 보살님들의 그 공덕 또 여러 가지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보시면은 아래에서 둘째 줄 이제 전번 시간에는 이제 배의 비유를 해서 사공의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한 것이고 생사의 고해를 건너가는 그러한 스승이다 그런 얘기죠. 생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변화, 사물에 대한 변화, 생로병사라든지 생주의멸, 성주개공에 대한 그러한 것을 확연히 알아서 어리석음에서 미혹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러한 이제 배를 잘 저어가지고 인도하는 그런 스승이다. 열반이라는 이제 열반의 언덕, 열반이라는 것은 니르바나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멸한 상태인데 유여 열반, 또 무여 열반, 무주처 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유여 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남김이 있는 열반, 또 무여 열반은 남김이 없는 열반이요. 무주처 열반은 이 주처가 없다는 소리는 어떤 뭐

목적을 갖고 극락을 가야 되겠다, 뭐 지옥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이 열반을 바로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뇌를 벗어나서 이상의 세계,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경지로 놓고 봤을 때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의 경지가 열반의 언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둘째 줄 보시면은 의왕이며 대의왕이시라, 병의 상을 분별하고 약의 성품을 환히 알아서 병에 따라 약을 주어 중생으로 하여금 약을 먹게 한다. 여기까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보시면은 왼쪽에를 보시면은 이제 의왕 대의왕이시다. 이 의왕이란 말은 이제 치료하는 그 의사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시라. 분별 병상하고 병상을 분별하고 병의 상태를 잘 알아가지고 분별한다 그런 얘기죠. 분별하고 효로 약성하여. 효로란 말은 이제 잘 알았다 그런 얘기죠. 깨달을 요자인데 그 약성, 약의 성품을 잘 알아가지고 수병수약하여 그 병에 따라가지고 약을 주신 그러한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중생들에게 약을 이제 먹여서 그 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선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또 그러한 이제 병으로 많이 죽고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열애수량품에 보면은 이 의사의 비유가 나오죠. 뭐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중생들이 독약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독약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독약, 물질적인 독약이 아니라 탐진치를 세 가지의 아주 무서운 독약이라고 그럽니다. 마약보다도 더 심한 건 독약이죠. 독약은 바로 죽는 것이고 마약은 이제 중독돼 갖고 죽는 것인데 그 탐진치,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음에 그 중독이 돼 있는 중생들을 제도기 위해서 그 의사 아버지가 처방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을 좀 적게 먹은 그런 아들들은 약을 처방을 해주니까 금방 낫고 이제 독이 많이 중독된 그런 아들들은 약을 줘도 먹지도 않고 또 본인이 약을 먹어야 될 그런 상황조차도 생각을 못한 그런 의사의 비유, 법화경의 7비유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이 독성이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약 갖고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 지금 말세에는 너무너무 많은 그 독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침범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화경 아니고는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초기 경전이라는 경전도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암이라든지 방등, 반약 여러 가지 경전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그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래서 상법, 정법, 상법, 말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법 시대에서는 어떤 교리라든지 수행이라는 깨달음이 있지만 또 상법 시대에서는 교리와 수행자는 있지만 깨달음은 없다. 이 말법 시대에서는 교리만 무성하고 수행자라든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부처님의 그런 부드러운 말씨로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에 있는 독약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법화경뿐이 없다. 이 세상을 살려가고 정말로 믿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그러한 종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지식의 기본 요소가 첫 번째가 믿음이듯이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친구를 하지 말아라. 신뢰가 없기 때문에. 또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라든지 보시를 잘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을 선지식으로 삼으라 그런 얘기죠. 사람이 마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너무 인색하면은 그 사람하고 친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선지식에 대한 가르침도 주셨죠. 그래서
경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확연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전의 가르침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의 성품을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위장이 있으면 위장병을 줘야 되겠다. 또 아니면은 뭐 간장이 안 좋으면 간장병을 줘야 되겠다는 약 처방을 잘해서 줄 수 있는 그러한 우왕 중에서도 우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병에 따라서 준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의 근기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성상이 부동호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종종설법에 따른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품과 그런 모양이라든지 욕망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방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도 음식을 먹는데 그게 식성이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시내 요즘에 공양주가 없어가지고 이제 대란인데 예전에 돌아가면서 공양주를 하니까 먹을만 하더라고 보니까. 왜냐면은 이보살, 김보살, 최보살의 음식이 집안에 먹는 것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근데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어느 날 하다가 말았지만은 이 집집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천차만별이고 또 옷 입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분쟁이 있는 것이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화합을 이루는 것인데 음식도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너도 좋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분쟁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틀리고 또 생각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도 틀리게 나오는 것이고 음식이라든지 말이 생활이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닮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굴도 닮아가고 또 행동도 닮아가고 본인도 모르게 젖어든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가지고 근기에 맞게 약을 처방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보살들은 이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살들이란 분들이 우왕 중에서도 대우왕이시고 선사 중에서도 대선사시다. 우리가 이런 보살들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넘어가서 보시면은 영중 약복이다. 약을 먹였다. 중생들로 하여금 약을 먹여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약을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안 먹으면 그만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도움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 받아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을 먹는 것도 필요하죠.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음식도 필요하지만은 이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희열 음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피와 선열식 두 가지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일 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마음속으로 그걸 읽고 이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은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조어이며 큰 조어사이시라 모든 것에 방일된 행이 없으니 마치 코끼리나 말을 길들이는 조교사처럼 능히 길들여 길들이지 못한 것이 없고 사자의 용맹한 위험이 무생명, 무짐승들을 조복시켜서 꺾이지 않는 것이 없음과 같다. 이 보살을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조련사라든지 사자의 용맹의 비유를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사의 비유라든지 또 선사 그 훌륭한
선장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란 말은 이제 길들일 조자 길들일 어자 아니겠습니까? 길 거느릴 어자 길을 잘 들이는 것을 조라고 그래요. 그게 아주 잘 들이는 것을 큰 조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련사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조련사. 동물들을 잘 길을 들이는 조련사처럼 모든 중생들을 길을 잘 들이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들임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겠죠. 잘 인도한다는 말은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화석육품의 또 비유품에서 총명한 사람이 길을 잘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잘 조율하는 그러한 조련사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를 보시면은 이제 조요 대조시라 무제 방일 행이다. 없을 무자죠. 모든 방일 행을 하지 않았다. 이 방일이란 말은 이제 그 쓸데없는 행, 그릇된 행, 잘못된 행을 방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행을 하더라도 잘못된 행을 하지 않고 바른 행동을 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나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아래 모든 행을 했다. 잘못된 행이 없다. 그러니 계율을 잘 지켰다. 계율이 흔들림이 없으면 바로 선정 수행이요. 선정 수행을 통해 가지고 평등과 조화, 또 평등과 차별을 아는 바로 지혜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일이란 말이 그 좋은 말이죠. 방일하지 말아라. 방일을 알아야지만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잘못된 행동이나 계율을 어기는 행동이나 또 우리가 말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리석은 행동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는 않았다. 그 얘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여상마사다. 마치 그 상마를 길들이는 스승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상마라는 것은 모든 동물의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 대표가 되는 것을 상마라고 그러죠. 상마. 그래서 우리 그 장기판에서도 상이 있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코끼리라든지 그래서 상이 좀 멀리 가고 말이 좀 적게 가고 코끼리 발이 커서 그런지 그래서 놀이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혜가 아니라 뭐 시소타기를 하더라도 내가 제일 높이 올라가려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높이 올라갈 수 있듯이 하심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상 귀한 가르침인데 바로 이제 아상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 겸손한 마음, 또뭘 배우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중요한 수행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근혜도 마찬가지고 근혜도 뭐 이렇게 위가 있고 아래가 있듯이 이 시소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야지만이 본인이 상대를 위로 올려줘야지만이 본인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듯이 삶이 그렇다 그 말이죠. 항상 그래서 칭찬하고 독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상마의 스승 조련사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조련사예요. 조련사. 조련은 길들이는 그런 그 사람을 조련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중생을 길을 잘 들이는 스승이다. 보살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능히 조또 무부조이다. 그러니까 길들이지 않는 그런 중생이 없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을 잘 길들일 수가 있다. 일체를. 그게 위대한 그러한 성품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뭐 억압을 해가지고 길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서 길을 들이는 그런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사자 용맹, 그 사자의 용맹과 위엄으로서 모든 짐승들
이 조목하기 어려운

온 그러한 짐승들을 가저괴, 가저괴라는 것은 저괴라는 것은 이제 파괴, 뭐 저라는 것은 막을 저, 기가 꺾임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칠 저. 그러니까 그런 모든 짐승, 이 사나운 짐승들의 악행을 막고 그러한 예, 조복을 시킬 수 있는 예, 여기서 말하는 난과 저괴라. 그 어려운 짐승들을 조복시킬 수 있는 꺾여버리는 그러한 사자처럼 바로 이 보살들의 위실력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본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사자의 위강은 모든 짐승들을 복종케 하지 않고는 그냥 두지 않는다. 사자라는 것은 모든 짐승들을 조복시키지 않고는 그냥 두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중생들을 조복시키는 그러한 크나큰 위실력이 있는 그런 부인이다. 이것은 몸을 조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어려운 짐승들의 그 마음을 꺾어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탐하고 성내 오리석음에 이 삼독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중생들을 꺾어버린다. 그래서 사자의 그 유명이라는 것은 모든 짐승들을 조복시키는 큰 그 힘이 있듯이 이런 보살님들의 위실력도 그런 큰 힘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건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정신적인 부분. 그래서 마음의 용맹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아수라처럼 그렇게 남을 힘들게 하고 이런 것으로 용맹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정말 넓고 평화로운 그런 마음을 통해 가지고 덕으로서 다스리는 그러한 용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다시 보시면은, 그러니까 방일된 행위라는 것은 거기서 보시면은 제멋대로 잘못된 행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사자의 용맹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또 보살님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10호가 있지 않습니까? 조장 부처인사 불세존,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주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 부처인사 불세존. 이것은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조장부다 그런 얘기죠. 모든 것을 길을 잘 들이는 스승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억압적으로 이 부모들은 애들을 길을 들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잠시 솜처럼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언제든 튀어나오는 것이다. 스프링처럼 이제 있다가 튀어나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조복이 아니라 완전한 마음의 조복, 정신적인 조복을 시키는 그런 번뇌를 싹 없애버리는 그러한 위실력이 있는 용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이나 부처님을 비유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입니다. 보살의 모든 바람일에 유의하고 열애의 경지에서 경고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원력에 편안히 머물러 널리 부처님 나라를 깨끗하게 하여 오래지 않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룩하여 얻으리라. 이 모든 보살 마하살은 모두 이와 같은 부사이에 덕이 있었다. 보살에 대한 덕을 지금 쭉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부처님의 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살들이 모든 바람일, 이 바람일이라는 것은 피안에 이르기 위한 수행, 그러니까 이상의 세계에 이르기 하기 위한 수행이다 그 말이죠. 이제 말한다면 보살 행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바라밀 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섯 가지의 보살들이 수행하는 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이 모든 바람일에 유의하고, 왼쪽에도 유의라는 말이 나오죠. 유의 보살 바람일, 보살제 바람일. 유의라는 것은 이제 할 일 없이 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또 모든 일을 할

때에 자유자재한 것 같지만은 정도에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유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벗어나지 않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에 노는, 아주 자유스럽게 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고 부처님 말씀에서 도를 지나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유인데, 반야바라밀 또 뭐 보시바라밀 있는데, 바라밀이라는 것은 보살들이 수행하는 덕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보시와 인욕은 이타수행,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수행이 보시와 인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지계, 선정, 정진, 지혜는 바로 자기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바라밀 수행이나 12인연 수행이나 사제법 수행은 다 하나다. 그 정도에 따라서, 수행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제법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바로 12연기요. 결국은 육바라밀로 귀착이 되는 것이죠. 보살행. 그래서 이 유의란 말은 바른 것에 어긋나지가 않는 것을 유의라고 그래요. 우리같이 뭐 방탕하고 이런 걸 유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른 것에 어긋나지 않는, 편안히 살면서도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자유자재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 계율을 지키는 것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살생을 하지 말아 하면 살생을 안 하는 것이 편안하고,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이 편안하고, 거짓말 안 하는 것이 편안하잖아요. 우리 신호등을 지키면 편안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계율은 편안하고 있는 것이지 불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경고부동, 열애지 경고부동이라는 말이 이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열애의 이 견고한 경지에서 흔들림이 없다, 거의 부처님의 경지하고 가까운, 그러니까 완전한 경지는 아니지만은 부처님하고 비슷한 경지에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살의 어떤 말이나 행동, 생각이 거의 부처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완전한 경지는 아니지만 부처님의 경지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지 않으며 또 원력에 편안히 머물러, 나오죠? 안주 원력, 원력에 편안히 머물렀다. 원력이라는 것은 원하는 힘을 원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총원이라고 해서 사홍서원이요, 별원도 있고 총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원력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갖는 그런 믿음의 원력. 그래서 모든 것은 그 근본 생명인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믿음의 덕인데,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고 평온하고 또 행복하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편하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조견을 해봐야 한다 그 말이죠. 본인을 비춰봐야, 믿음이 내가 과연 있는 사람이냐. 불교를 하기는 하는데, 매일 정구업지는 수리수리를 하기는 하는데 과연 불교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스님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매일 머리를 만져보고 삭발을 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그래서 스님들을 이제 따라서 배우는 거죠. 그게. 그래서 100명의 신도보다도 한 명의 스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스님들이 그만큼 훌륭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력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또 개별적인 원도 필요하죠. 우리 중생을 이 중생무변 서원도인가요? 우리가 스님들은 뭘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줄줄줄 나오기 때문에 목탁을 치면은 중생무변 서원도가 나오는데 그냥 하려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중생무변 서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번뇌를 끊어주겠다. 그 다음에 나의 번뇌를 끊겠다. 자성의 번뇌를 끊겠다. 그게 얼마나 거룩한 그런 원력입니까? 원력도 있고 법력도 있고 또 엄력도 있고, 엄력이라는 것은 이제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힘. 그런데 원력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을 확 믿고 있으면은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줄 거라는 그런 배짱에 있는 믿음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편안하다 그 말이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마음이 쫄아, 이렇게 쪼그라들고 위축된다 그 말이죠. 대범어지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 식대로 자기 본의대로 가다 보니까 일이 그르친다 그런 얘기죠. 왜냐?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상을 끊으라는 얘기를 그 뜻에서 얘기하는데 자꾸 나의 상을 끊으라고 하니까 깊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사상을 끊으라는 소리는 결국은 믿음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본인 위주가 안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 위주가 나와요, 그게. 이 파사상을 하려면은 바로 그런 원력이 있어야 되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모든 경전은 다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본인 상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본이라는 것,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뭘 해보겠다는 건데 그게 되겠냐 그 말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일이 그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일이 안 됐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부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들어 주신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본인은 지금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게 크게 본인에게 이루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잖아요, 그걸. 믿음이 있으면 지금부터 마음이 편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거꾸로 옳게든 간에 그 믿음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런 일도 해주고 저런 일도 해주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사상이 깨진 것 아닌가요, 그게? 예? 자기 위주로 살아가다 보니까 보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게. 육바람을 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자기 식대로 살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아공, 복공을 알아야지만 공부가 되지, 아공, 복공을 모르면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법화경만 갖고는 어렵다. 금강경도 보고 반야심경도 보고 해야지만이 더 깊이 알 수가 있고, 금강경 반야심경을 보려면 법화경을 보고 그 다음에 금강경 반야경을 보면 쉽게 풀어집니다,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그게. 우리 연속구도 보면은 맨 처음부터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 거 보고 처음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를. 나만 그런가요, 그게? 연속구 보면은 뒤편, 후편을 보고 나서 앞에 보면은 아, 이래서 이렇게 전개가 되구나를 알 수 있듯이 부처님 마지막 말씀을 보고 앞에를 보면 훤히 안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왜 이런 말씀을, 이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전개를 해 갔을까?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아, 자기 본인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원력을 세워서 살아가라. 그걸 안다면은 그냥 사상이 바로 깨져버린 거 아닌가요, 그게 아상이? 내 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꾸 그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상을 깨라 깨라 그러니까 안 깨지는 거지, 그게. 풀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량의경을, 이 어려운 무량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중에 쭉 설명하는 내용이 묘법연화경이에요, 그게. 왜냐? 설법품에 보면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보살들은? 그 최고의 법문이 있다는데 한 구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 본래금으로 성상이 공적하고 무대 무섭 무생무멸 비주비동 위여공 허공처럼 하나를 관해라. 그렇게만 뚝 던져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묘법연화경에 쫙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묘법연화경을 보고 무량의경을 보면 이해가 훤히 돼버리는 거지, 그게 사실은. 무량의경부터 보고 묘법연화경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잘. 근데 무량의경 보기 전에 묘법연화경 밖에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했구나. 열애 수량품의 내용이 그냥 혼이 이해가 돼버린다니까 이제 그게 이게 보면은 그 중심이 되는 경전이 설법품인데 설법품의 말씀이 길다고 그래가지고 중요하고 짧다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일체 유의법 여모 한포영 열애 여기 응작 여시관이라는 내용이 그게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쭉 풀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그런 게 별것도 없는데 그렇게 상을 세우고 그러느냐. 인생 무상하다. 권력 무상하다. 재물 무상하다. 인생 무상하다고 가르쳐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주상 보시해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부터 얘기하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일체 유의법 여몽한포 열애 여겨정 응격 이와 같이 관을 해라. 관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무량경 설법품에서도 자 본래의금으로 성상이 공적하고 무대무소 반야신경에 나와 있는 불생불멸 불구부정을 관해라. 그런 내용이죠. 원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엄력은 자기 마음대로 못 오는 거지만은 우리들의 원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왜 우리가 전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전도에 대한 원력을 세워야지. 원력을. 원력에 편안히 머물러 널리 부처님 나라를 깨끗이 하고 부처님의 나라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넓을 광자에 깨끗할 정자 넓고 깨끗한 부처님 나라에서 불구 득성 안육따라 삼맥삼물이라 오래지 않아 안육따라 삼맥삼물을 이룰 것이다. 넓고 깨끗한 부처님의 나라 부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법화경이 있는 나라가 부처님 나라입니다. 이 시대, 이 사바세계, 이 사바세계 즉 상적강토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즉신성불이란 말은 죽어서 어디로 가자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아름답게 꾸미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력입니다. 이 시대를 아름답게 만들자.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사람들이 마음이 평온한 그런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이유가 원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는 부처님 지혜죠. 그래서 내 마음부터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부터 넓게 해야지만이 이 사바세계가 넓어지고 깨끗해진다. 그게 부처님 나라예요. 이 법화경이 부처님의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 법화경이 있는 편안한 지금 세계 바로 영축산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불국정토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니까요. 항상 편하게. 자유롭고 평온하고 행복하게. 그러려면은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무조건 믿고 보는 거예요. 따질 것이 없어요. 그 광고도 있습니까? 따지지도 말고 또 뭐더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일일이 따지지 마라 그 말이요. 믿음을.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냐 없냐는 것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지혜가 있는 사람이냐 총명하냐 보시를 잘하냐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마음이 있느냐 계율을 잘 지키냐 이걸 따져봐라 그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그 말이지. 시제 보살은 이 보살들은 보살 마하살들은 개유 여사 부사이덕이니라. 개자는 다개자죠. 이슬자 이와 같은 이사자 이와 같은 부사이덕이 있느니라. 부사이덕 부사이덕이라는 것은 이 안일불 못할불인데 생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생각으로 논의할 수 논의하기 못한 그런 덕이 부사이덕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못할 덕이다 그 말. 우리로서 상상을 못할 거룩한 덕, 신통 묘력이 있다. 신통 묘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법을 해가지고 이 많은 중생들을 구제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나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연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조화를 이루고 산다 그 말이죠. 개미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은 지구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개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생태계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조화를 얘기하고 바로 그게 인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를 살려야 될 이유다 그 말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개미를 죽이지 않아야 되고, 우리 불교에서도 불살생이라는 것은 다른 생명도 죽이지 말아야 되지만은 내 생명도 아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상을 못할 그런 덕, 그것을 부사의 덕이라고 그래요. 부사의 덕. 그래서 부처님의 이 마음, 그런 깨끗한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불국정토를 만들어갈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법화경을 많이 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말씀은 전부 법화경이에요. 그렇게 간략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무슨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 뭐 누가 무슨 말씀, 이거 전부 그런 소용없는 얘기고, 뭐 소크라테스 말씀도 좋은 말씀이면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 이름만 틀리는 거예요. 말만 틀리는 것이,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보살들의 일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얘기가.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께 맡기고 이 편안한 마음으로 활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 그게 믿음의 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비구들의 이름은 큰 지혜의 사립을 신통의 목걸련 해명수보리 마가전년 미다라니의 아들 부르나 아야 교진녀 천안의 아나율 지게의 우발이 시자의 안한 부처님의 아들 라운 우바난타 이바다 겉빛나 바꾸라 아주타 삿갓타 두타의 대가섭 우르민나 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등 이와 같은 비구 1만 2천인은 모두 아란으로서 모든 번뇌를 다하여 다시는 집착에 결박이 없는 진정한 해탈인이었다. 아란이란 말이 거기 해석에 나와있죠. 번뇌가 다하고 집착에 결박이 없는 그런 상태를 아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진제유결 무부번뇌, 번뇌가 없고 이제 결박이 없는 그걸 아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란이라는 것은 무학이라 그 말이죠. 아란 말은 무고 나안이란 말은 학인데 배울 것이 없다. 배울 것이 더 이상 없는 것을 아란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최고의 소승의 성문사과의 최고봉이 아라한이죠. 아라한이 이 중생들을 위해서 이 구제를 하면 그게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아라한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아라한이라는 것은 개인의 깨달음을 완성한 수행자를 아라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중생 구제를 하면 보살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보살 중생을 구제를 해 나가보면 본인도 깨달음이 온다. 행동으로 옮기면은 지혜가 열린다. 이게 법화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번뇌를 완전 번뇌를 통찰하고 있는데 번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있어도 번뇌를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지를 아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그게. 근데 아란이라고 해서 번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부처님만이, 오직 부처님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번뇌가. 아란은 번뇌가 있긴 있는데 번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번뇌에 속아서 빠져나오지 아니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게 중요해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하도 너 자신을 알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너는 뭐가 그래 너 자신을 알라고 다니는데, 그러면 너는 네 자신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나는 모른다. 나도.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도 모르면서 왜 자꾸 너 자신을 알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나는 내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지. 참 유명한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아란이라는 것은 번뇌가 있는 줄을 없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있는 줄을 알고도 거기 알고 있기 때문에 끄달려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부처님 마음에도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구제하지만 지옥에 끄달려가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지. 동요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살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보살의 마음이 끄달려가지 않고 악유의 마음이 나와버린다 그 말이지. 보살의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번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아라한이란 말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부처님이 저 제자들을 살펴볼 필요는 없고 10대 제자만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사리불이란 말도 있고 미다라니 자 부르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미다라니 자, 미다라니의 아들 부르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어머니들이 훌륭하면은 어머니 이름을 따가지고 그 이름을 진답니다. 그래서 사리불도 어머니 이름이 사리대요. 사리. 그래서 사리불 이렇게 사리자. 사리자가 뭐냐면 사리의 아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리자. 그러듯이 부르나 미다라니 자 부르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음 시간에 뭐 전부 알아볼 필요는 없고 10대 제자만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세 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분신이 필요한데 분신을 우리는 열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애사가 많이 쓰여야지만이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열애사는 BTN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포교의 앞장을 서지 않더라 하더라도 BTN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060-800-7000번으로 즉시 후원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분신 부처님이시오 또 열애사인 것입니다. 060-800-7000번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시고 이 BTN의 가르침이 방방곡곡에 널리 퍼지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마땅히 분수에 맞게 생활해야 할 것이다. 분수를 알아 생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방법이다.

0: 야, 너 혼자 뭐 먹어?
1: 칡 먹는다. 칡?
0: 맛있어?
1: 자, 먹어보던지.
0: 뭐야, 맛 없잖아.
1: 칡 맛을 모르는 걸 보니 꼬마네.
0: 나 꼬마 아니거든. 됐고, 말랑 가지.
2: 어디?
0: 어디긴 어디야. 절 따라 전설 따라지.
1: 좋아.
3: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정선 정암사다.
0: 정암사?
3: 응. 정암사는 세속의 티끌이 끊어져 정결하다는 뜻인데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작율사가 창건한 사찰이야. 그리고 진신사리를 봉안한 국내 유일의 수만호 탑을 보유해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으로 꼽히는 유서 깊은 사찰이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정선정암사로 고고! 신라 자작율사는 말년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강릉의 수다사를 창건하고 주석했죠.
4: 고요하니 좋구나.
5: 또 떠나시는 건 아니시겠죠?
4: 내 나이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 생을 마무리해야지.
3: 그런데 며칠 후 한 스님이 급히 수다사를 찾아왔습니다.
5: 늦은 시간이지만 문수보살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4: 뭐, 어떤 말입니까?
5: 문수보살께서 태백산 갈반지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4: 갈반지라...
3: 이튿날 자작율사는 제자들과 함께 문수보살을 만나기 위해 갈반지로 향했습니다.
4: 이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5: 예, 스님.
4: 여기 태백산에 갈반지라는 곳이 있다던데 어딘지 아시오?
5: 갈반지요? 갈반지라는 곳은 없는데? 아, 아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4: 그러게. 갈반지, 갈반지. 맞아, 그거야. 서두르자, 해지기 전에.
5: 아, 갈반지를 찾으신 겁니까?
4: 아, 분명 근처에 칡넝쿨이 있을 테니 그걸 찾아라.
5: 칡넝쿨이요?
4: 칡갈, 소반반, 땅지. 갈반지는 칡이 소반처럼 엉켜있는 곳이다.
5: 아, 네. 저기요, 저기 칡넝쿨이 있습니다.
3: 하지만 그곳엔 뱀 10마리가 똬리를 뜬 채 엉켜있었죠.
5: 어쩌죠? 뱀이 저렇게 엉켜있으니 다가갈 수도 없고.
4: 무슨 한이 그리 많아. 서로를 못 놀고.
5: 다른 곳을 찾아볼까요?
4: 아니다. 모두 화엄경을 독송해. 뱀들을 제도하자.
3: 그렇게 화엄경을 독송하자 구렁이들은 똬리를 풀고 모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자작율사의 꿈에 뱀들이 나타났죠.
6: 스님, 저희는 전세계 스님이었는데 수행을 게을리 하고 시주물을 낭비해 뱀으로 태어나는 과보를 받았습니다. 부대 스님께서 저희가 해탈할 수 있도록 법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누워있던 자리에 금은 모아가 있으니 그것으로 절 지어주십시오.

0: 자작률사는 7일 동안 설법을 베풀었고 뱀들은 모두 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칡나무 밑에서 금은보화를 꺼내 성남원을 창건했죠. 바로 그 절이 지금의 정암사인데 자작률사는 정암사에서 말년을 보내며 입적하게 되었답니다.
1: 그럼 자작률사의 마지막 사찰이 정암사인 거네?
0: 어, 맞아. 그래서 정암사엔 자작률사의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어. 이 수만호탑 같은.
1: 우와, 엄청 크다.
0: 당연하지. 높이가 자그마치 9m인데.
1: 근데 이 수만호탑에도 자작률사의 이야기가 담겼단 거지?
0: 어, 궁금하지? 그럼 이번엔 수만호탑 이야기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자작률사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2: 저기, 혹시 자작률사신가요?
3: 아, 그렇소만. 누구신지?
2: 저는 용왕의 신하인데 용왕께서 자작률사를 뵙자 하십니다.
3: 아이, 나를요? 용왕께서 저를 무슨 일로?
4: 제가 드릴 선물이 있어 모셨습니다.
3: 선물이요?
4: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실 재료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면 어디든 탑을 세워 진신사리를 모실 수 있을 겁니다.
3: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걸 가져갈 방법이 없으니.
4: 그거라면 걱정 마시오.
0: 용왕은 도력을 발휘해 진신사리를 모실 재료들을 울진 앞바다까지 옮겨주었죠.
3: 바다는 건너왔는데 이제 이걸 어찌 가져오노? 이보시오.
5: 예,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3: 혹시 그 달구지를 빌려줄 수 있겠소?
5: 그럼요. 얼마든지 쓰십시오.
0: 그렇게 자작률사는 달구지에 진신사리를 모실 재료들을 싣고 정암사에 도착했습니다.
6: 이게 다 무엇입니까?
3: 진신사리를 모실 재료들이다. 그러니 어서 탑을 지어 모시도록 하자.
0: 그렇게 자작률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할 탑을 짓고 물을 따라온 옥돌탑이다 하여 수만호탑이라 이름 지었답니다.
1: 이걸 어디에서 찾는담?
7: 뭘 찾는데?
1: 잔나비.
7: 잔나비? 오, 잔나비면 난데?
1: 나 진지하거든? 놀리지 마라.
7: 진짜 내가 잔나비라니까. 잔나비는 우리말로 원숭이라고.
1: 진짜?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고?
7: 그렇다니까. 잔나비가 원숭이고 원숭이가 잔나비라고.
1: 아, 그럼 이름이 두 개인 거네.
7: 맞아. 어, 좋았어.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이름이 두 개인 사찰로 떠나자.
1: 이름이 두 개인 사찰?
7: 응, 은혜사는 경상북도 영천 팔공산에 있는 천년 고찰인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일연스님, 진울대사 같은 한국 불교를 빛낸 고승과 향고, 운봉, 성철스님 같은 선지식들을 배출한 사찰이지.
1: 우와, 대단한데.
7: 자, 그럼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은혜사로 수리 수리 마하수리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신라 헌덕왕은 조카 애장왕을 죽이고 신라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를 죽인 죄책감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

0: 쉬게 되었죠.
1: 애철국사, 나 좀 살려주시오. 애장왕의 혼령이 매일 밤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2: 사찰을 세우시어 애장왕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으로 천도하십시오.
0: 그렇게 지어진 사찰이 해안평에 있던 해안사였는데 700년이 훨씬 지난 조선 인종 때 그만 화재로 불타 없어지게 되었죠. 해안사가 불타고 얼마 후 인종이 요절하면서 명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3: 어머니, 어쩌면 선왕의 명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선왕의 태실을 새로 지어 정비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선왕의 태실을 정비하고 이참에 해안사를 태실 근처로 옮겨 선왕의 명복을 빌어줘야겠습니다.
0: 명종은 인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인종의 태가 담긴 태실을 증축하고 불탄 해안사를 태실 근처로 옮겨 새롭게 지었습니다.
3: 전하, 사찰을 새로이 증축했으니 사찰의 이름도 새롭게 바꿔보세요. 은혜사가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꼭 은빛 바다 같으니까요.
0: 그렇게 해안사는 은혜사라는 새 이름으로 천년 역사를 지켜오게 되었답니다.
4: 은혜사.
0: 은빛 은, 바다 해. 은빛 바다라는 뜻이야.
4: 우와, 한자도 알고 똑똑한데.
0: 똑똑한 걸론 이 몽이를 아무도 못 따라가지.
4: 네네. 그런데 이 글씨 완전 멋지다, 그치?
0: 당연하지. 조선 최고의 명필 추사 김정희 선생님 글씨인데.
4: 역시. 글씨에서 빛이 나더라니. 근데 어떻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글씨를 쓰게 된 거야?
0: 궁금하냐?
4: 뜸들이지 말고 얘기하시지.
0: 추사 선생님이 말이야,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돌아오는데 지조 스님이 은혜사로 추사 선생을 부르게 됐지.
2: 은혜사 전각에 편액을 달려고 하는데 추사 선생께서 글씨를 써주십시오.
5: 편액이라. 이 몸이 늙어 잠시 쉬려 했는데 그래도 부처님 전에 올리는 글씨니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해 써보겠습니다.
0: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드디어 추사 선생님의 글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광각 현판만은 함흥처사로 애를 태웠죠. 스님은 글씨를 재촉하기 위해 불상을 선물로 들고 추사 선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5: 이 불상은 무엇입니까?
2: 하하, 글씨를 빨리 써주십사 하는 부탁이지요.
5: 이제 부처님이 보고 계시니 더는 숨기지 못하겠습니다. 저 벽장을 열어보시지요. 이건...
0: 벽장 안엔 수백 장의 글씨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는데 모두 불광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불광 편액이 전각이랑 크기가 맞지 않자 지조 스님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죠.
2: 현판이 너무 길어 전각과 맞지 않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6: 편액의 위아래를 잘라 크기를 맞추시죠.
2: 그래, 편액을 자르자.
0: 결국 전각의 크기에 맞추기 위해 위아래를 자른 편액은 반쪽짜리 모양이 되고 말았고, 뒤늦게 이 일을 알게 된 김정희는 크게 화를 내고는 편액을 떼어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5: 글씨를 훼손한 건 부처님에 대한 마음을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태워버려야지요.
0: 결국 편액은 불타버렸고 지조 스님은 원래의 글씨를 불광각에 걸게 되었죠. 하지만 불광각은 사라지고 편액만 오래오래 추사 김정희의 불심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0: 네가 몽이를 그렇게 괴롭힌다지.
1: 아닌데요. 너 몽이지?
0: 딩동댕.
1: 그 붉은 치마는 뭐야?
0: 이거? 당연히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기 위해 준비했지.
1: 어? 붉은 치마를?
0: 붉을 적, 치마 상. 오늘은 적상산에 있는 안국사로 떠날 거거든. 안국사는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전북 무주 적상산에 있는 호국 사찰인데, 임진왜란이랑 정유재란 때 승병들이 안국사를 병사로 사용하면서 사고에 있는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지켜냈지.
1: 아, 그래서 안국사를 600년 역사의 수호사찰이라고 부르는구나.
0: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안국사로 고고! 조선 고종 때 안국사는 낡은 목조 단청을 보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청을 고쳐줄 단청공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 큰일일세. 단청공들이 죄다 경복궁 중건에 불려갔으니 어디서 단청공을 구한담. 자네만이라도 단청불사를 해줄 수 없겠는가.
3: 저도 그러고 싶지요. 근데 나란 임명으로 가는 걸 어쩌겠습니까?
0: 낙담에 있던 인하대사 앞에 어느 날 하얀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뜻밖의 말을 꺼냈는데,
4: 제게 단청불사를 맡겨주십시오.
2: 단청불사를요?
4: 100일 동안 단청을 그릴 터이니 대신 극락전을 감쌀 하얀 천과 물 한 그릇만 준비해 주십시오.
2: 물 한 그릇이요?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4: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스님께서 꼭 약속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 말씀하시지요.
4: 절대 안을 들여다봐선 안 됩니다.
0: 그렇게 노인은 하얀 천으로 덮인 극락전으로 들어갔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노인이 극락전에 들어간 지 99일이 되었습니다.
2: 내일이면 약속한 100일인데 인기척도 없고, 설마 사라는 있겠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네. 잠깐만 훔쳐보자.
0: 결국 인하대사는 약속을 깨고 천막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는데요.
2: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0: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학 한 마리가 붓을 문 채 단청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학은 스님과 눈이 마주치자 붓을 내려놓고 스님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4: 내일이면 단청을 모두 완성할 수 있었을 터인데 참으로 애석하오.
0: 학은 단청불사 하루를 남겨놓고 멀리 하늘로 날아갔고, 극락전 뒤편에는 딱 하루치에 해당되는 단청이 그려지지 못한 채 나뭇결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1: 아깝다. 하루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0: 내 말이.
1: 그런데 저기 저 글자, 나라 국자 맞지?
0: 오, 제법인데. 나라 국자도 알고.

0: 너 사고라고 알아?
1: 당연히 알지. 큰일이 터지는 거잖아. 교통사고 같은 거.
0: 땡! 사고는 조선왕조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보관하는 곳이거든.
1: 그래서 사고랑 나라 국자가 무슨 관계인데?
0: 으유, 성급하긴.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그때로 가보면 알 거야. 고고!
2: 전하, 왜란과 호란으로 인해 전국의 사고들이 처참하게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사고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3: 좋다. 마땅한 장소가 있는가?
2: 적상산으로 옮기면 어떨까 하옵니다. 적상산은 암벽이 붉은 치마처럼 둘러싸고 있어 적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3: 당장 적상산에 사고를 지어 실록과 선언록을 옮기거라.
0: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 족보는 10년에 걸쳐 적상산 사고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옮겨지자 더공 스님은 92명의 스님들을 적상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2: 실록은 조선의 역사를 품은 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지어놓고도 마땅히 지킬 사람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라도 지켜야지요.
4: 맞습니다. 적산 산성에서 보초를 써 사고를 지킵시다.
0: 그렇게 스님들이 몇 년에 걸쳐 산성을 수리하고 매일 순번을 지어 돌아가며 차례대로 사고를 지키자 영조 임금은 스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5: 적산산 사고가 지어진 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 사고가 이렇게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던 건 모두 스님들의 덕이니 당장 적상산에 나라의 평안과 스님들을 위한 사찰을 지어라.
0: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절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안국사는 그렇게 우리나라 대표 호국 도량이 되었답니다.
6: 세상의 즐거움은 뒷날 괴로움이 될 것인데 어찌 그것을 욕심내고 집착할 것이며 한번 참아내면 뒷날 영원한 즐거움이 될 것인데 어찌 이것을 알고 도를 닦지 않겠는가.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지장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 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짝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연성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울제 여러 갈래 몸을 낳토 미묘 본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토

그러니까 천건만금 내려오든 원수거나 진안이나 이 세상의 권속들도 누구누구 할것 없이 얽히었던 애정 끊고 삼계 고해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사람의 생각은 막힘없이 이 세상 어디라도 가지만 그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찾지 못한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 없고 갖가지 욕망에 끌려가지도 않는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마음이 언제나 평탄하여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으며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여유가 있게 마련이다. 해탈은 욕심이 적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예배도 하고 연불도 하여 설 것이므로 그 뼈가 희고 무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것은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 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

나의 칼로 찌르는 뜻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얼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 일승은교 나무대방광보.

미음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동생인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화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무불

대제양령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이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호하소서 죄여 물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여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승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란에 죄업을 이우치는 진언옴 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옴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재주의 계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

전인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

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날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날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날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날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날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고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 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0: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

0: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1: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0: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만 4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1: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0: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학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시박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타회.
1: 비티엔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비티엔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합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BTN 뉴스가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 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 스님들이 걸어온 길을 조명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경청의 리더십을 내세운 기호 1번 경우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한국 불교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들의 종단 운영 로드맵을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은 교구 분권과 복지 등 종무 행정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종립고교 학생들의 출가 등용문 템플스테이 선언에서 이번에도 두 명의 학생이 출가를 적극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가를 포함해 불교계 핵심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선언의 비결을 짚어봅니다. 프랑스와 일본, 미국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직접 만나기 어려운 국외 유출 문화유산들이 장인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고향 땅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전시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도들과 소통하기 위한 후보 스님들의 걸음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BTN 뉴스가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 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 스님들이 걸어온 길을 조명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경청의 리더십을 내세운 기호 1번 경우 스님의 발자취를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서며 교구와 함께 불교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경우 스님. 1985년 선운사에서 태허 지성 스님을 은사로 입산한 스님은 그해 삼위계를, 1989년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제30대 총무원장 정대 스님 시절 사서국장으로 총무원 행정에 입문하고 호법국장과 감사국장, 사서실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제15대, 16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2015년 선운사 주지에 취임한 뒤 세 차례 연임에 성공하며 교구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2: 선운사의 미래를 위한 저의 간절한 바람과 사부대중의 불태전의 서원으로 삼가 부처님 전에 향을 사르고 지심으로 구하노니 지혜와 자비로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1: 재임 기간만 10년이 넘는 선운사 주지 시절, 경우 스님은 원용살림을 통한 교구 공동체 실현에 앞장섰습니다. 60여 말사가 참여하는 공동재정 모델을 개발하고 불교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전법도량 개설과 계층법회 운영을 이끌었습니다. 호남권 교구본사 가운데 가장 먼저 단기 출가 학교를 운영하고 고창에 불교회관을 세워 문화포교에도 힘썼습니다.
3: 오늘 작은 음악회입니다만은 즐기시고 또 옆에 갤러리에 좋은 작품들도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마음에 담아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선운사를 연간 2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도량으로 일신하고 이제는 총무원장에 도전하는 경우 스님. 스님이 스스로 내세운 가장 큰 강점은 경청입니다. 낮은 자세로 듣고 큰 걸음으로 실천하겠다는 스님의 다짐엔 사부대중과 불교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원력이 담겼습니다.
2: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한국 불교에 던지는 물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1: 교구 살림을 일궈온 뚝심과 경청의 리더십으로 종단 변화를 약속한 경우 스님. 사부대중과 함께 한국불교 100년의 미래를 새로 쓰겠다는 스님의 도전에 선거 열기가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지금 한국불교는 탈종교화와 출가자 급감이란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교구로 나누고 사찰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종단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새 후보 역시 교구 분권이란 큰 방향성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과 종단 운영의 로드맵에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종무 행정을 시작으로 새 후보가 제시한 종단 운영 청사진을 집중 분석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4: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교구와 대중에게 나누겠다는 개혁안.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선 새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핵심 화두입니다. 하지만 교구 분권과 종무 행정의 구체적인 방향에서는 후보마다 차이를 보입니다. 기호 1번 경우 스님은 지방 분권형 교구 자치제를 통한 공동 운영제를 앞세웠습니다. 교구법을 새로 제정해 말사주지 임명권을 교구로 이양하고 교구 행정을 디지털화하는 한편 교구본사 주지 회의를 중심으로 종단을 이끄는 공동 운영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 차별 없는 평등한 승가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승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수행하고 정법하며 책임을 나누는 공동

0: 위치해야 합니다.
1: 기호 2번 정념스님은 종헌 명문화를 통한 권한 이양에 초점을 뒀습니다. 지역 종무는 지역 대중이 우선 결정하고 중앙은 지원 보완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종헌에 명시하고 교구자치법을 제정해 말사주지 임명권 이양과 주요 종령 제정 시 교구장 회의의 합의권을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2: 종단의 권력구조 형성의 절차적 과정, 이것이 대중이 동의하기 어려운 지금 이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권력이 좀 하향화해서 대중 속으로 또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의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1: 기호 3번 진우 스님은 교구본사의 역량 강화와 지원 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교구로 과감히 이양한다는 전제하에 조계종 연구소를 전문화해 본말사 지원 기능을 높이고 중앙종무원의 교구본사 순환 근무제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3: 이에 중앙이 앞서고 교구가 따르는 종단이 아니라 교구와 함께 생각하고 교구와 함께 결정하며 교구와 함께 실천하는 종단으로 바꾸겠습니다.
1: 비구니 스님의 참종권과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후보별 접근법이 다릅니다. 경우 스님은 전국 비구니 회화의 정책 협의를 정례화 상시화하고 성별이 아닌 능력과 원력에 따라 평가하는 평등한 승가 공동체를 약속했습니다. 정념 스님은 비구니 스님의 역할 확대에 공감하며 소통과 참여 강화를 위해 AI 대중공사 플랫폼을 활용한 의사결정 구조의 개방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 위상 강화와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을 국력화하고 실질적인 권익 향상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종단 재정 확충 및 배분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경우 스님은 교구별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말사 공동재정 모델을 마련해 교구의 재정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정념 스님은 중앙예산 30%의 포교기금 의무화와 교구 간 공동발전기금으로 재정격차를 줄이고 외부 독립기관 감사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제안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기념품과 전통문화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활성화하는 수익사업 다변화를 통해 종단 전체의 재정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스님들의 노후와 삶을 살피는 승가복지 역시 세부 대안이 갈립니다. 경우 스님은 권역별 승려 전문 요양수행원 설치와 수행연금제 확대를 내걸었고 정념 스님은 기본소득 도입과 의료비 전액 지원, 교구별 노후 요양 거점 마련을 포함한 능동형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기본 수행비 지급을 비롯해 교육과 의료, 주거 등 출가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종단이 완전하게 책임지는 복지 체계를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도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념 스님은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총무원장 5년 단임제 전환을 종헌으로 명문화하고 선거인단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승가 위위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사부대중의 지혜를 모으겠다는 입장입니다. 교구로 권한을 이양하고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새 후보의 공약. 교구자치, 승려복지, 소통 강화 등 같지만 다른 새 후보의 공약이 사부대중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또 울림을 전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4: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선구자 미룡당 월탄대종사 4주기 추모다례제가 청주 용화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지난 17일 용화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추모다례제에는 법주사조실 지명스님을 비롯해 은혜사조실 법타스님, 법주사율주 무상스님, 회주도공스님, 주지정덕스님, 용화사주지 각연스님 등이 동참했습니다. 지명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스님께서는 어지러운 시기 불교 정화운동에 앞장서며 종단의 안정을 이끌었다고 회고하고 스님의 굳건한 신심과 크나큰 원력이 사부대중의 가슴에 스며들길 발언했습니다. 문도대표 성운 스님은 전법과 수행, 불사에 철저했던 은사스님의 숭고한 업적을 받들고 재조명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월탄대종사 부도탑을 참배하며 유훈을 기리고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종립고교 학생들의 출가 등용문 템플스테이 선연에서 이번에도 두 명의 학생이 출가를 적극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가를 포함해 불교계 핵심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선연의 성과와 노력을 배수열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5: 2023년부터 출가를 꿈꾸거나
0: 불교계에서 자신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싶은 청년들과 함께해온 전국교법사단의 불교 핵심 인재 개발 템플스테이 선연. 취재 결과 현재 광주 정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명의 학생이 출가를 적극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연으로는 현재까지 총 15명의 선연 출가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이룩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선연 출가자 탄생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출가자가 지금까지.
1: 출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힘은 단순한 신행 프로그램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열린 7기 선연에서는 AI와 3D 프린터를 활용해 도반들과 장엄 등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또 청년 포교의 최전선, 군승 홍보를 위해 현역 육군 대령, 현조 스님을 초청해 군승의 역할과 진로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영천 목탁과 같은 불교 브랜드와 불교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이고전론을 초청해 불교계 이색 직업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불교 안에서 다양한 진로를 직접 보여주는 경험이 출가를 비롯한 불교계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0: 훌륭한 불자를 길러내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요즘 시대의 소양과 함께 저희 출가에 이르기까지의 좋은 인연을 이제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1: 교법사단은 선현 최초 기획자 선화여고 권진영 교장의 의지를 이어 상대적으로 젊은 교법사들이 주축이 돼 향후 선현의 포교 콘텐츠 개발, 출가자 발굴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0: 언제나 그 매 기수마다 최고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이제 계시는 스님들과의 조금 더 긴밀하고 조금 더 허심탄회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 강요에 의한 출가가 아닌 실제 불교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제시한 제7기 선연. 불교 핵심 인재 개발 템플스테이 선연은 올 하반기 각 종립고교 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한 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프랑스와 일본, 미국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직접 만나기 어려운 국외 유출 문화유산들이 장인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고향 땅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전시 현장에 양육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장식, 깊은 명상에 잠긴 듯한 고요한 얼굴이 전시장을 장엄하게 채웁니다. 일본 규슈, 사가현 후모지에 소장된 14세기 고려 후기 금동보살 좌상을 본떠 만든 한봉석 목조각장의 목조보살 좌상입니다. 원형의 금동 재질을 은행나무 목조로 재창조해내며 고려 말 불교 조각 특유의 도상학적 특징과 격조 높은 미감을 생생하게 복원했습니다.
4: 이게 고려시대 불상. 이 상투가 이게 높고 원래 관이 있어요. 이 장엄 때문에 이게 영락이나 이런 거 보면 고려시대의 이게 불상이 확실히 맞아요.
3: 또 다른 수작, 목조 아미타열의 삼존불감 역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 소장품을 모본으로 삼아 조선 후기 대표 조각승인 색난 스님이 1692년에 조성한 불감의 형태를 재현했습니다. K뮤지엄 지역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 사업으로 열린 다시 온 우리 문화유산. 해외로 유출된 우리 불교 미술의 정수를 깨우는 전시회 현장에는 흙을 빚어 고향의 따스함을 채워넣은 소조 유물들도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5: 저희가 원하는 마중물 역할, 해외 유출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은 우리가 나간 우리 문화재에 관심이 없으면 그들도 관심이 없어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흥할 수도 있잖아요.
6: 이 전시 자체가 해외 유출 문화재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더 마음을 더 크게 가지고 한다면 그네들을 동화시켜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3: 영덕 스님이 빚어낸 소조 관음보살 입상은 일본에 유출된 백제의 금동 관음보살 입상을 소조 기법으로 복원했고 미국 LA 카운티 미술관이 소장한 조선 후기의 목조 동자상 역시 소조 기법과 전통 안료 채색을 통해 특유의 해양미를 살렸습니다.
7: 100% 완성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근접하게 만든 작품인데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관람하고 보고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 좀 더 알고 지금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문화재들을 우리가 국민들이 더 마음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더 환수할 수 있게끔 그런 바람으로 이번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8: 정말 있는 그 자리에서 불상을 깨칠 수 있는 그런 길을 바로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아주 감탄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3: 프랑스 김해 박물관 소장 관음보살 좌상을 오칠과 LED 빛으로 재해석한 관음보살의 은은한 미소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해외 유출 불교 문화재의 환수 염원과 장인들의 예술 혼이 집약된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7일까지 이천 아트홀 아트 갤러리에서 이어지며 9월 11일부터는 공주 한국민속극박물관에서 감동을 이어갑니다. 타국 땅에서 긴 잠을 자고 있던 우리 문화유산들이 장인들의 집념을 통해 고향의 온기를 품고 다시 켜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종로 노인종합복지관과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시설 산하기관 시설장을 새롭게 임명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불교의 자비와 지혜를 사회복지 현장에서 꽃피울 복지시설장들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어제 전법회관에서 종로 노인종합복지관과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5개 산하복지시설을 이끌어갈 신임시설장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20년간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기틀을 다지고 성장을 이끌어온 정관 스님의 뒤를 이어 심휘선 관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지휘봉을 잡고 복지관을 이끌게 됐습니다. 심 관장은 직원 화합을 운영 방침으로 삼고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0: 우리의 근본인 불교적 가치에 사회복지 전문성을 잘 결합하라는 뜻으로 이번에 또 제가자에게 또 어려운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뜻에 잘 맞춰서.
9: 이와 함께 주요 복지관들의 수장도 새롭게 교체됐습니다. 양주시 회천 노인복지관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찬정 관장의 후임으로 과천 종합사회복지관은 최달용 관장이 맡아 지역 복지 현장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11: 불교 복지가 그분들한테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어려진 것들을 어떻게 다독거려 주는지 이제 방향성이 좀 잡혀졌다고 생각하고요.
12: 주민들에게 다양한 불교의 문화를 그다음에 불교의 복지를 전달을 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9: 노숙인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노숙인 자활시설 수송 보현의 집에는 강영규 시설장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제주도 자광원에는 강태호 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재단은 산하시설들이 보다 나은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불교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13: 많은 분들에게 그 부처님의 정신을 가르치면서 복지를 실천하고 직원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가는 세상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9: 새로운 소명을 안고 현장에 투입된 시설장들은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밀착 소통하며 불교복지 고유의 정체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인입니다.
2: 오늘부터 사흘간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들의 발자취를 차례로 짚어볼 텐데요. 지난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내다보며 공정하고 원만한 선거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8월 19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선언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언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

0: 3,300번의 3,300번입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우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글자 여러분, 백일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지금은 7월보로 하왕거 해제일, 자자일, 우란분제, 백종, 천도제 기간입니다. 백종 49일기도 입제 전에 한 시간 말씀을 천도에 대한 우란분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우란분제 백종 천도 기도 기간이다 보니 다시 우란분제 천도제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란분제 천도제 백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천도 제 백중은 그렇습니다. 우란 문제는 문제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불자들이 구도현 구할 구자 거꾸리일 도자 매달 현자 말씀 많이 드려서 서판 안 하겠습니다. 판서. 그래서 거꾸로 영가가 돌아가신 분이 갈 곳을 못 정하고 부천을 헤매고 부천을 헤매는 괴로움이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괴로움이 심하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영가께서 하소연을 나좀 구원해 주라고 하소연을 하면은 그 가족은 우한 질고로 변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글자 그대로 괴로움에 심하게 고통받는 영가 돌아가신 분, 갈 곳을 못 가고 헤매는 영가를 위해서 바로 세워줘서 괴로움을 소멸해 준다는 뜻이 우란 문제고, 천도제는 천거을 천자, 제도할 도자, 재지낼 재자. 천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옥 고통, 괴로운 고통에서 있는 영가를 천거, 옮겨준다. 어디로 옮겨주느냐? 극락세계로, 천상세계로, 인간세계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선도로, 제도해서, 제를 올려서, 제의 공덕으로, 영가한테 법문을 해줘서, 영가 법문 알아듣고 깨달아서, 괴로운 고통에서 벗어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느 학인 스님의 죽음이라는 말씀부터 시작을 올리겠는데, 해인사는 잣을 옛날에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안 나지만은, 그래서 해인사에서 잣 수확을 이제 학인 스님들이 해요. 남이 올라와서 따서 내리고 이제, 그 일이 많기 때문에 울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잣을 따다가 이제 떨어져서 나무를 막잘 타는 스님이 잘못해서 떨어져서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이제 스님의 혼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스님의 혼이 속가 자기가 살던 엄마하고 누님이 계신 곳에 찾아갑니다. 혼이 속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누나가 길쌈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가워서 누나 나왔어. 배고파 죽겠어. 밥좀 줘 하는 순간 누나는 그냥 막 쓰러져 가지고 혼미백산 돼서 등 부른 거예요. 막 열이 막 나고. 그래서 아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를 본 모친이, 아, 이건 갑자기 얘가 이제 잘 길쌈을 하다가 이렇게 열이 나면서 혼비백산 됐으니 옛날에 그 된장국 풀어서 버리면 이제 작기가 예를 들어서 실려서도 금방 해결되는 그런 거 저도 목격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보리밥에다가 그 풋나물 해서 된장국 끓여가서 풀어서 이제 작기 들린 줄 하고 내 이놈 작기 어서 먹고 물러가라 하자. 그 스님의 혼이요. 저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의 혼이, 아, 이거 모처럼 찾아왔더니 푸대접 하는구나. 나의 집은 해인사다. 해인사로 이제 돌아가는 도중에 혼이 가는 거예요. 이제 죽었으니까, 다음 생을 받으려니까 이제 다음 생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될거 하니. 그래서 돌아가던 중에 이제 목격하는 게세 가지가 나오는데, 길녘 꽃밭에서 청춘 남녀가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지나가는 이 학인 스님의 혼을 보고, 이리 와서 놀다 가세요. 우리 같이 노래 부르고 놀다 가세요 했는데, 이 학인 스님이 거절을 합니다. 또 길을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니까 이번에는 예쁘장한 여인이 붙잡으며 매달리고 놀다 가자고 하니까, 이 또한 스님이 뿌리를 치고 해인사로 향합니다. 또몇 걸음 가고 있는데 수건을 동여맨 무인들이 노루고기를 먹고 가세요. 한번 잔치를 하면서 이제 막술 먹어가면서 놀아요. 그러자 이제 놀다 가세요. 고기도 드시고 그러니까 해인 스님이 혼은 이제 이를 거절하고 해인사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또 말씀을 올리죠. 다세 군데 다 이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스님이 공부를 안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하고 무명업자이 많으면은 거기에 끌려갔을 거예요. 한 군데라도. 그래서 해인사로 돌아왔는데 도반 스님들이 이제 보통 돌아가시면 이제 그 앞에서 독경을 해드리잖아요. 이거 시다림이라고 그러는데. 독경을 해드리는데 이제 금강연독송을 이제 아미타기나 금강독송 해드리는데 금강연독송을 하는데 요령들은 법주스님은 재경행상 재경행상하고 들리는 거예요. 요령 스님은 목탁치는 스님은 은행나무 바리떼 은행나무 바리떼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 염불을 하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좀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해인사로 돌아오니 스님이 열반당 간병실, 이제 간병실에 이제 죽었기 때문에 누워 있는데 짧은 시간 일어나는 일이에요. 본인과 똑같은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축 차는 거예요, 순간. 그랬더니 이 죽었던 학인 스님이 되살아나요. 그래서 학인 스님이 열반당을 나가서 보니 조금 전까지 집에 있던 그런 그 모친과 누나가 와 있는 해인사에 와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 와서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초상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이 혼이 깨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발로 툭 치자. 자기가 자기 몸을 보고 발로 툭 치자. 초상 준비해라고 연락 와서 와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되살아난 학인 스님이 도반 스님들에게 재경행상은 무엇이고 은행나무 바를 때는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니 법주, 요령 든 스님은 재경행상은 내가 가지고, 이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학인 스님 거야. 책 이름에 재경행상이라는 책 있어요. 재경행상이라는 책은 귀한 책인데, 그 다음에 그 바리떼, 스님들 밖으로 네 개, 그거. 근데 은행나무, 나무 바루가 제일 좋거든요. 은행나무 바리떼를 그 스님 썼는데 돌아가셨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염불은 금강경 독송하면서 생각은 재경행상은 이 책은 내가 가져야지. 은행나무 바리떼는 내가 밥을 이제 받아 먹어야지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간 영가는 소리로 알아듣는 게 아니요. 우리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독경을 해주면서 망상 피우고 뜻을 모르고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예, 스님 생각대로 알아듣는다. 다시 조금 이해력이 말씀드린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말씀 올리고 오후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염불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생각을 하고서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면은 영가는 금강경 소리, 아미타경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대로 안 하고 망상 잡념이 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재밥에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오? 그렇게 염불한 것을 그 스님한테 사과했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학인 스님이 먼저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다가 만난 것들, 자기가 죽어서 영혼이 만난 것들이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뭐 노루가기 먹고 갈아있지, 뭐 미모여인이 놀다 갈아있지, 청춘남녀가 춤을 추고 있지, 놀다 가라고 부르지, 다 거절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뭐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서 되돌아갑니다, 또. 집에 가는 도중에. 그랬더니, 무인들이 춤추면서 무인들이 노루가기 먹고 가라는 장소에 가니까 큰 벌떼들이 있는 거야, 별들이. 그 다음에 미모 여인이 요 군대를 가보니까 굵직한 뱀한 마리가 이제 또아리 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춘 남녀가 비단개구리를, 청춘 남녀가 춤추면서 놀다 가라는 데를 가니까 비단개구리가 울고 있어. 그런데 이세 가지 유혹 중에서 아무 데나 하나라도 넘어갔으면 개구리로 태어났든지, 뱀으로 태어났든지, 벌 등으로 태어나는 윤회의 길을 갔을 것이다. 그래서 영가가 그래도 스님이기 때문에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유혹, 세 군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절하고 다시 해인사까지 와서 왔던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형탈근진 영식동로. 형탈근진이라는 건 육체는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뼈와 살은. 그래서 형탈, 모양 있는 이 사람의 몸을 벗어났어. 아니비설신의 눈, 코, 귀, 입, 이런 몸뚱아리가 육진이 벗어났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내 몸을 버렸어. 육군을 다 놓았어. 육군을 제가 육진, 티끌이라고도 하고 육적, 여섯 가지 도둑이라고도 하죠. 죽을 생겨 다 벗어 던졌어. 그 다음에 영식만 동로했어. 혼이 영식 하나만 동로했어. 그래서 이 영식 동로한 그 사람은요, 몸이 죽었기 때문에 영혼만 맑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기억력보다 발달한 게더 9배나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이탈한 영혼은 업을 쫓아 헤매다가 자기 업과 인연이 있는 곳에 이르면은 자기가 지은 업과 인연이 있는 곳에 이르면 유혹에 빠진다. 이건 인과응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씨 뿌렸는데 어떤 조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조건 환경에서 모든 게 열매 과를 맺는다. 그래서 이 스님도 공부를 안 했으면은 유혹에 빠져서 축생계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 그래서 위에 세 가지 요에게 넘어간다. 그렇게 공부하는. 그래서 수행한 복이 있어서 그래도 거기에 축생을 안 받은 거예요. 영혼은 자기가 태어날 인연에 이르면 그곳이 낙원처럼 보여. 이 도리를 우리가 두 눈의 판단으로 그게 어딨어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천안과 해안과 불안과 법안으로 본 세계에는 영혼은 자기가 태어날 인연에 이르면은 그것이 너무 좋은 낙원처럼 보인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무명업식에 가려워서 오리무중 앞이 캄캄해서 있는 그대로 못 보잖아요. 밤에 우리 밤길 갈때뭐 하얀 게뭐 비닐과 날려도 무슨 뭐 하얀 여자 치마가 휘날리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인연처에 이르면은 태어날 인연에 이르면 그곳이 낙원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서 까마귀로 태어날 영혼은 까마귀 둥지가 까마귀 둥지로 보이지 않고 대궐보다 더 아름답게 보인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아름답고 화려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까마귀 되고 만다. 스스로 지은 업의 에너지가 맞는 사이클을 찾아간다. 자기가 살아생전 스스로 자기가

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업의 에너지, 이게 업력이라고 그러죠. 나쁜 업은 무명업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스로 지은 업의 에너지가 맞는 사이클을 찾아간다. 자기가 채널을 비트엔 TV를 보고 싶으면 리모컨을 비트엔 TV를 눌러서 그걸 본다. 사이클을 찾아간다. 무명업력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어두움. 응?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해. 어두워서. 캄캄한 방이라. 밤이라. 이 업장이 장벽에 가리여서 까마귀 둥지를 까마귀 둥지로 보지 못하고 대궐처럼 화려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은 까마귀로 태어난다. 라는 말씀. 그래서 무명업력에 소멸해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냐? 자정능력이라는 게 우리가요, 자기가 이렇게 살지만 이 잘못된 삶에서, 이 어려운 삶에서,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정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정능력이 있는 분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지혜를 닦고 공덕을 닦아서 자력 수행의 힘으로 자기가 팔자를 고칠 수가 있어. 그게 이제 자정능력을 자기가 스스로 자업자득 자작자수라고 자정능력의 힘으로 자정기를 자기의 뜻을 바로 해가지고 자력수계의 힘으로 무명업장을 소멸해서 전도에 건너갈 수 있다는 하나. 두 번째는 재공덕인데, 뭐, 자식구제, 뭐, 예수제, 뭐, 수륙제 등등 제가 많이 재공덕. 우리가 재 지내는 건 공덕 짓는 거예요. 지장경에 재를 올려서 공덕을 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재공덕은 뭐냐? 사수구제 올리는 거. 천도제에 올리는 거, 그래서 구원하는 거. 여기 사자에서 바르도 테돌이란 말을 지금 써봤는데, 바르도 테돌, 1300년 전에 파드마 삼바바라는 대존자가 큰 선지식이 사후 세계의 말씀을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써가지고 동굴 깊은 곳에 감춰둔 것을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18세기에 발견해가지고 영어판으로 해서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그 전부 번역된 책이 제일 많은 분이 사자에서라는 거예요. 바르도 테돌은 티벳 말인데, 바르도는 사람이 죽어서 49일 동안에 중음신, 사람 산 목숨도 아니요, 죽었어도 갈 곳을 결정 못한 기간을 중음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음신. 중음신. 중음신. 이 중음신 기간에 49제 안에, 49일 안에 임정, 몸순 거둘 순간부터 이 기도 염불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르도 테돌은, 바르도는 중음신 기간을 몹쓸 끊고 49일 때까지를 중음신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제도를 해 뒤져야 되나. 사람은 업장이 두꺼워요. 나는 죄진 거 없어. 그런데 제가 계속 생각의 업을 얘기하잖아요. 의업. 원망, 증오, 미움, 저주, 시기, 질투가 얼마나 큰 업이냐. 사자의서를 보면은 원망에서 윤회의 수렁 속을 헤맬 때, 미워해서 원망의 수렁 속을 미워할 때, 탐욕을 부려서 윤회의 수렁 속을 헤매일 때, 사자의 설을 독송해주면 해탈한다. 그래서 바르도, 이 사자에서는 제가 이 경전 이야기 하면서 한몇 시간은 한번 다룰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바르도 테돌은 중음신 기간에 해탈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가, 할머니가, 형제가, 친구가 업을 많이, 악업을 많이 짓고 갔더라도 임명, 숨 거둘 때부터
기도를 나무아미타불을 불려준다든가 파드마마 쌈바바가 지은 다음 세에 대한 기도하는 게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때그때마다 기도를 제대로 해주면은 업장이 두꺼워도 해탈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게 파드마사 모바가 지금 사자에서의 바르도 테돌, 바르도 테돌을 우리말로 그냥 사자에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또두 번째 제공덕, 49제 천도제, 이런 거, 천도제인데 축원문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래서 사자에서를 말씀드렸고, 여실지견, 해안으로 만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 스스로 꼭 태어날 곳에 태어남.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여실지견, 사실을 사실과 같이 봐야 되는데, 무명 업장이 많으면, 밤에 어두우면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잖아요. 누가 아는 사람도 바짝 봐도 누군가 바짝 봐도 계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업장을 많이 지면은 어둠에 가려서 먹구름 해가 가리듯이 캄캄해서 있는 그대로 못 봐. 그러니까 까치집을 까치부라지를 안 보고 대굴로 본다는 거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그게 태어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아 스스로가 꼭 태어날 곳에 태어나야 되겠다. 좋은 인연처 가도록 빛을, 이 천도제라는 것을 이제 좀 말씀드리겠는데, 천도제, 제공덕으로, 이 제는 천도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죽어서 49일 동안 지옥, 아귀, 축생에서 헤매는 괴로움을 받는 분을 좋은 곳으로 영과 법문해서 염불천도제를 해서 제도해서 옮겨 드리는 것, 천거해 드리는 것, 천거해서 갈 것자 옮겨 주는 것. 제자는 선두제할 때 제자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 목욕제에게 하고 부처님한테 불공 드릴 제. 이 제자는 제사하고 틀려요. 제하고는 제 집에서 유교의식으로 제 지내는 제사라는 건 추모의 의미고. 불교세계는 제라는 것은 제도한다. 괴로워하는 중생을 부처님한테 부처님 법문을 영가한테 해줘가지고 깨달은 영가가 돼서 좋은 곳에 가라고 해서 목욕 재개하고 부처님한테 불공 드릴 제자라고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선두제란 좋은 인연처에 가도록 빛을 비춰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빛의 부처님이에요. 어두워서 갈 곳을 헤매고 있어. 길을 몰라서 나쁜 짓만 많이 해가지고 캄캄한 먹구름이 꼈어. 운산철벽이야.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빛을 놔주는 거예요. 천도제 지내는 건 빛을 비춰줘. 야, 이리 따라와. 이리 가면 극락의 천상에 갈수 있어. 복받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천도제는 좋은 인연처 가도록 영가한테 법문을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 스님이 자주 하는 말씀인데, 천도제는, 모든 제는 음식을 차려놓고 스님들이 요령을 들고 목탁 치고 경진에 의해서 염불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영가한테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살아생전 사람들한테 모르는 법문 하면 하나 많아요. 그런 법문은 소련만만 하는 사람한테 우리말로 아무리 2시간 3시간 얘기해야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세계의 경읽기요. 그래서 영가 법문이라는 건 죽었지만 죽은 영가한테 네가 좋은 일을 못하고 가서 이렇게 헤매 부처님 말씀 영가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네가 깨달아서 빨리 옮겨 가. 이게 천도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 현수품에 나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염불삼매 필견불 명정육생불전 견피임종 권염불 우시존상 영천경에서 썼는데, 이걸 왜 썼느냐면 천도제는요 법문해 준다 있어. 그러니까 염불을 해줘도 간절하게 그 영가를 위해서 막 부처님이 앞에 계시다, 영가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영가가 부처님을 친견하든지 극락세계에 갈수 있어요. 명정지구 생불전이라 명종 마춘 뒤에는 부처님 나라에 태어난다, 왕생 극락한다, 목숨을 마친 뒤에는
부처님 아미타불 극락

창세기에 가서 왕생 극락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피임정연예불 임종을 앞둔 사람이 있으면 염불하라 권해라.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무아미타불 6자만 해라. 목숨 거둘 때까지 의식 없을 때까지 해라. 우시중사행천경은 부처님 존상을 보면은 우르르밧도록 공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염불할 때 스님들이 이것도 제가 선배 입장에서 많은 저도 젊었을 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일타 큰스님한테 해인사 공부할 때그 의식을 배우면서 많은 걸 익혔고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선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사다라니 하잖아요. 부처님 할 때도 사다라니에요. 사다라니. 묘적병지찌는 나마살바다 다바르기 좀 삼바라 삼바라 나마살바다 다바르기 좀 삼바라 나마살바다 다바르기 좀 삼바라 삼바라 하고 시감노수지는 해고서 이제 주 하거든. 사대 진언이 상당히 중요해. 불공하는 데는. 묘력변식진언은 부처님한테 맞이 한 그릇 놓고서 부처님 탄생일에 밑에 제자들 1200비구부터 시작해서 수만 명의 아라한들, 스님들, 인도 스님, 중국 스님, 한국 스님, 일본 스님들까지 전부 칠정례 지심경례 공양에서 7번 절하면서 부처님은 또 재면서 나무 시합원, 상계도사 사생 시합원사 서간문이 불하고 끝머리에 승가의 아중까지 한다는 건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막 이래랑까 막 그거 말고 그래도 전부 뭐 미얀마 여기 이제 스리랑카, 라오스, 태국에서 가신 모든 스님들한테 전부 오셔서 공양 드셨는데 매한 그릇이잖아 맞이 한 그릇 이게 변식 진언을 한 세 번씩 합니다. 요령 흔들면서 한번할 때에 일곱수로 변하고 두번할때 49그릇으로 7749 변하고 세번 하면은 무량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로 변한다. 그러야 그 많은 분들을 맞이 한 그릇 놓고 묘력병식진언을 소리로만 내지 말고 관을 하고 일곱 그릇 저는 꼭 그렇게 합니다. 첫번 사다라니 할때 일곱 그릇 변하라. 두 번째 할때 49그 변하라. 세 번째 마지막 할때 무량수 셀수 없는 숫자만큼 늘어나라.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그냥 흡족해서 밥이 그냥 수백만 그릇으로 꽉차 있는 느낌을 하고 축원한다니까요. 그 시감로수진언이 나오는데 감로수진언 청수 아금청정수 변의 감로다. 우리가 생수를 올리잖아요. 수돗물도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 차도 올리고 그런데 이 감로수진언을 여호한테 영가한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영가한테는. 부처님한테야 뭐 감로수라 해도 되고 뭐 그냥 수조물이라 해도 뭐 부처님은 다 알아서 다 해안으로 보시는 게 있지만 천견유리 인견수 어불견수 귀견화라 그랬는데 천신은 물을 볼때 유리로 보여 천신은 하늘의 신들은 근데 사람은 물을 볼때 물로 봐 그런데 고기는 물 속에 있으면서도 물을 보지 못해. 어불견수. 귀신은 물이 불로 보입니다. 아무리 연가 천두지 할 때, 사다라니 할 때, 감로수지는 시감로수지는 하거든요. 하는데 연가는 불로 보여. 그게 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시감로수지는 할때또 엄청난 관을 하고, 망상 피우지 말고 집중적으로 세번 해야 감로수로 변해야 영가가 마실 수 있는 감로수로 변한다는 말씀. 천도제 효능 방법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천도제는 주문의 힘이에요. 주문의 힘. 진언이 많잖아요. 천도제 지낼 때. 잡념을 가지고 하면은 천도가 안 된다. 관상력이라는 건 볼관자, 관을 해라, 항상. 관을 해라. 그러니까 뜻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염불하는 목탁, 특히 뭐 요령들은 스님은 이 뜻을 모르고 염불하면 영가는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으면 천도가 되겠냐, 안 되느냐,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그 다음에 불복순 삼보의 위신력으로

현도제 효능이 있다. 주문의 힘과 염불하는 법주스님의 관상력, 관의 힘, 법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5시간을 뜻을 모르고 염불하는 거와 법력 있는 스님이 10분을 하는 거와 천지 차이에 효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도력 있는 스님, 법력 있는 스님이 집전을 해야 되겠다. 요령을 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뜻은 다 알아도 망령된 생각, 망령 또 망상 피우는 것, 그 다음에 잡생각하는 것, 이거 안 돼. 그러면 또못 알아들어. 스님의 생각대로 연관은 알아듣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스님의 생각대로 알아듣는다. 그래서 그 영가가요, 스님들이 딴생하고 잡생하고 건성으로 염불을 하면은요, 제가 다음 생 얘기 때 말씀드렸는데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영가가 9배 더 영리하고 밝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아. 영가는 스님이 제대로 염불하는지 거칠어야 하는지, 보살님들 유가족들이 염불을 제대로 하는지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천도제를 지내드려야 되는 건가? 왜 염불 경정 독송을 해줘야 되는 건가? 영가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인데요. 사후세계의 행방은 평생 업력이 결정된다는 얘기를 또한번 드리고요. 힘이 센 업일수록 곧바로 결신된다. 그러니까 힘센 놈이 이긴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악업을 많이 지면 선업을 진 것은 힘못 써. 악업 진 것대로 삼막대에 떨어지는 거요. 악종자의 힘이 크면은 씨앗의 기운이 드러나면 삼막도 지옥아의 축생 나쁜 곳에 가고, 선종자, 성근종자의 힘이 크면은 삼손도 천상 인간 수라 저기 극락세계에 간다는 거요. 불보사님의 힘이 커서 다른 씨보다 먼저 나타나면, 그러니까 염불해 주는 이유가 부처님의 불보사님의 독송해 주고 남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계속해 주면 불보사님이 더클거 아니오. 다른 시보다 먼저 나타나면 불보사님의 자비광명에 따라 왕생 극락세에 갈수 있다. 염불종자가 적어서 힘이 약하면, 염불종이 힘이 나빠하면 다른 사람이 염불로, 그걸 존염염불이라고 그래. 염불을 도와주는 염불, 도울 조자. 다른 사람의 염불로 힘이, 염불 조금뿐이 못 되겠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제자 가족들이, 신심 있는 분들이 힘을 도와줘. 염불의 힘 종자가 더 크라고. 적어서 악근종자로 가서 나쁜 데가. 그래서 일념으로 염불, 존연염불을 해주면은 영가의 염불 씨앗이 크게 돼서 극락왕생 할수 있다.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갈수 있는 경전이, 대승경전에서, 모든 경전 중에서 650부 중에서 250부가 정토 극락세계에 대한 경전인데, 3분의 1이 극락세계 경전이에요. 그걸 공부하고서 극락세계 있느니 없느니 얘기해야지, 그걸 모르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정토 삼부경, 법화경, 능엄경, 반주삼매경, 대제경, 대운경, 용수보살 십주 비바사론, 세침보살 왕생론, 지장보살 본원경, 우람분경, 목련경, 시황경, 사자에서 등등 많은 경전이 있는데, 이보다 수없이 많아요. 제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만 이렇게 제가 좀 써봤어요. 법력 염불 동 법력 있는 스님들, 여러분 일심으로 염불을 독송을 하면은 살아서 많은 중계를 지었더라도 죽어서 해탈할 수 있다. 죽으면 아는 힘이 살아있을 때보다 9배가 밝아진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죽으면 영가가, 영식동로가 되면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영식보다 9배 밝아져서 제대로만 염불하고 법력 있는 스님이 제대로만 제를 올리면은 전부 천도가 될수 있다. 그래서 다음 생의 세계는요, 사자의 서에 보면은 많은 빛이 나타나. 청색, 흰색, 빨간색, 이런 게 나타날 때 현혹되면 안 된다. 나 뒤에 또 앞으로 할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자의 서를 평소에 영가한테 축원할 때마다 이게 백중기간 동안에 이제 해줬으면 저는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걸 독송하고 기억하면은 자기가 돌아가셔서 미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음 세계를 아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든 천국 소리가 나든 거기에 속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로 나무 아미타불만 부르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부른다면은 아미타부처님이 정토로 이끌어 주시어 육두윤회에 나고 죽는 고해에서 벗어난다 라는 말씀. 영가 축은 존연연부를 좀 적어 봤어요. 영가시여, 누구 영가시여, 허둥대거나 방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소서. 누구누구 영가시여, 아미타불을 부르는 연불소리와 지금 내가 영가에 드리는 말에 크게 귀를 여소서. 영가는 이제 죽음에 이르러 떠도는 죽음세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불보살님만이 영가를 도울 수 있으니 영가는 의심하지 말고 깊고 밝은 믿음을 일으키소서. 불꽃이 휘날리고 얼음 바람이 휘몰아쳐도 한마음 한뜻으로 한결같이 아미타불만을 부르소서. 이렇게 하면 두려움과 괴로움이 사라지니 이렇게 하면 악업에서 일어나는 두려운 현상들이 맑게 개이니 이렇게 하면 아미타부처님께서 영가를 품에 안아 정토에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영가시여, 세상 그 어떤 것도 본디 더럽지 않는 것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일도 다 놓아버리고 한순간 한순간 아미타불을 부르소서. 누구도 영가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미타불만이 영가의 빛이 되고 길이 될 수 있으니 맑은 마음 다 기울여 우리와 함께 아미타불을 부릅시다. 천두제에 제가 여러 제가 있는데 영산제는 49제 할 때 많이 쓰이고 영산제는 3일 동안도 하고 하루도 하고 뭐 5시간도 할 수 있어요. 줄여서 할 수 있고 다 하려면 한 3일 동안 해야 다 해요. 불교의 49의 의례다. 서가미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설법한 영산해상을 재현한 영가 왕생기원 천도제다. 영산제라는 건 영산해상도라는 건 부처님, 서가미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할 때, 설할 때 장면을 후불탱화로 나타났어요. 부처님 뒤에 있는 후불탱화가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할 때의 배경을 그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영산제, 다음에 수륙제, 국행수륙제. 지금 진관사하고 사마사, 강원도, 서울의 진관사, 사마사에서는 이조시대부터 진행 국행수륙제. 물에서 육지에서 가신 모든 영가를 촌도하는 게 수륙제요. 생전예수제, 살아서 미리 닦는 제, 이게 영산제, 수륙제, 생전예수제가 가장 큰 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식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사영반, 스님들이한테 제를 올릴 때 하는 연불이 종사영반이야. 상용영반은 일반인들을 제를 올릴 때 간단히 할 때 상용영반을 하고 관음시식이 이제 49제 지낼 때 제일 많은 하는 거죠.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 좌보, 관미탑을 좌보체에 계시면서 시봉하는 1등 보살님이기 때문에 관음시식을 제일 많이 합니다. 화엄시식이라는 건 화엄경의 경문의 말씀을 영가한테 법문해 주는 게 화엄시식이고 구병시식이 있는데 마흔아홉 그릇 설 해놓고서 이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겁니다. 이것은 근데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못 해본 사람은 좀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 구병시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여기서 제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에 대해서요 좀 나쁜 용어가 몇 개 있어요. 신부들을 사제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이에요. 의식하는 장이에요. 스님들이 중이라는 것도 차차웅에서 신라시대부터 왕계급으로서 제사장입니다. 그게 중이라는 말이 속어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 제바지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불교의 의식 중에 제일 큰

여하튼 영산제, 수륙제, 예수제, 그런 종사에만 상영반, 광해제, 화엄체제, 구병시식이라는 의식을 방대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당 푸닥거리를 하느니, 제바지를 하느니, 이런 얘기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라는 것은, 저는 경험적으로 얘기하는데, 기도 중에서 최고의 기도가 제다. 최고의 기도가 제다. 그래서 저는 큰 기도, 마음먹고 진짜 법력을 다 쏟아서 하는 기도를 제로 회향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으로 제가 지금 못다한 거,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 저의 경험 사례는 뒤에 다음 시간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7000번을 공두려 눌러서 큰 공덕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복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르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0: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심사골.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 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3: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 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크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100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0: 특별법회와 실천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천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묵 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왜 여러분들은 견우와 직녀를 많이 칠성날은 상상하시죠? 속담의 말뿐만 아니라 이치가 없는 말은 없을 겁니다, 아마. 옛날에 말씀하시기를 까치는 산 사람들을 위해서 인연을 이어주고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까마귀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또 전달을 해주고 이런다는 인연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게 알아둘 것은 우리는 전체가 인연 아닌 것은 없지만 이 칠석이라고 해놓은 이 자체가 우리가 태어남을 뜻합니다. 모두가 태어나는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부터 북두칠성도 가만히 그냥 그 북두칠성이라고 이름만 해놓은 게 아닙니다. 불성은 다 평등하게 똑같으니까 베풀어서 내려주는 이치가 있답니다. 생명의 근본을 배출해 줄때 우리는 또 그것을 세 분의 정말하자면 삼신이라고 하죠. 세 분의 신이 받아서 그걸 우리들한테 베푸는 겁니다, 또. 그거 어떻게 지금 현재로 말한다면은 판사와 검사와 또, 뭘? 변호사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한데 마서 삼신이라고 한답니다. 판결을 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거를 전부 장부 정리를 해서 검사한테 맡기면 검사가 또 보고 다 작성해서 판사한테 올려서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문제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나는데 그릇에 따라서 주어지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했는가를 봐서 이게 차원에 따라서 주어지죠, 모두. 나를, 우리가 탄생하는 날을 기해서, 칠성이라고 하는데, 칠성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다 떼버리고 불성이라고 하죠. 불성을 만나는 인연이라고요. 그래서 정자난자가 불성을 만나서 불성이 둘 아니게 이렇게 인연이 되는 인연의 소치를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산 사람들을 위해서 촛불을 켜는 거나 똑같죠. 백종은 죽는 날을 말하는 거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고, 또산 사람들을 위해서는 칠성을, 즉 말하자면 칠석이라고도 하고, 본래 근본은 칠성.

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르는 이름 칠석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우리가 이 칠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이것을 말을 하자면은 이것이 본래 이런데 현세에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어른애를 원하면은 잊기, 어른네 잊기 이전부터 모든 걸 관하라. 즉 말하자면 삼신한테 관하라. 이러죠. 삼신은 즉 말하자면 우리가 자산보를 말해도 됩니다. 자산보를 말해서 자산보에 연결이 되어 있는 삼신. 즉 말하자면 판결을 낼수 있는 삼신이라니까 뭐 어른네만 받는 소임을 갖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어떤 차원에서 차원끼리 인연을 맺어주는 그런 차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좋은 영령을 주소서 하고선 관하죠. 관해서 그것을 어른네가 있으면 또 어른네 있는 대로 또 태교의 문제는 그 삼신은 백일이 지낼 때까지는 보살피거든요. 배 안에서도 바로 삼신이 보살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배 안에서 있을 때의 태교를 잘 이끌어 간다면 그대로 알아듣게 되고 그대로 실행하게 되고 그대로 우리가 전자의 과거의 어떤 업적이나 즉 말하자면 유전성, 업보성, 인과성, 세균성 이 모두 연계성 이런 것들이 다 겹쳤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태교를 진짜 그런 것이 다 말그렇게 없이 돼서 이 세상에 나게 돼야지 않느냐고 할 때, 그 자꾸 그럴 때에 그것이 하나하나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태교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태교를, 본래 그 업보가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 마음들에 의해서 그 쌓이고 쌓인 거죠. 그거를 벗어내뜨리고 나오게 해야 그 업보성과 인과성이 없어야 이게 큰 병도 안 앓고 또큰 인연에 따라서 악의 성분을 갖지도 않고 악의 인연을 갖지도 않고 그렇게 편리하게 인연을 가지면서 선으로서의 인연을 갖게 되고 그렇게 부모에게도 효도라고 할건 없지만 귀찮게 하지 않고 악한 일 생기지 않게 하고 그러면 효도죠 뭐. 그렇게 해서 잘해서 잘 되면은 그게 효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태교를 어른네를 낳기 이전에도 생각해 보지 않고 어른네를 몸에 배서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렇고서 어떻게 노력 없이 어떻게 좋은 아들을 보려고 그러고 좋은 딸을 보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 안 하고 어떻게 농사를 철저히 추수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하는 반면에 추수를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걸음도 줘야 하고
벌레도 잡아줘야 하고,

얻은 거. 그렇게 해서 추수를 해드리듯이 자식을 낳기만 하면 자식이 아니라 자식 하나하나 낳는데도 그런 소임이 바로 그런 역할이 들어가야만

너 죽을 때는 죽어서 좋은 데로 못갈 때는 지장이 돌봐준다. 이러죠. 그게 소임을 맡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의 소치를 항상 좋은 인연을 갖다가 인연을 줘도 예를 들어서 까치든 까치가 아니든 저런 나무가 함부로 한 가정의 집안에 서 있어도 그 나무도 그 낌새를 알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때로는 드르르르 이렇게 떨리면서 말을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뭐. 못 알아들으니까 오히려 생각하면 사람들이 감각이나 지각이나 또 청각이나 촉각, 시각, 미각 이 문제 등등이 이 모두가 다 다른 짐승들은 촉각이면 촉각, 미각이면 미각, 이게 시각이면 시각 이렇게 단순히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렇게 보고 이렇게 피하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몽땅 다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옳을지 그거를 듣고 보지 않으면은 납득을 못하죠. 그런 걸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걸 가졌기 때문에 육군과 육진, 육식을 다 소치했다. 그런 걸 포함했다.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는 그 불성이 하나가 뚝그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칠성이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육군의 이 육신의 하나의 주인공, 지금 불성인 뿌리, 그게 있으면은, 그거와 포함하면은 칠성이 되지만은, 그거를 포함치 않는다면 바로 불성이 되죠. 길게 부르고 할게 없죠. 불성이라고 하면은, 불성은 영원한 거고, 바로 육신은 바로 영원치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영원치 못한 옷을 벗고서 요 다음에 또 탄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부터 살 때의 이 모두 남한테 인연을 좋은 소지의 인연을 갖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모든 걸 벗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촛불을 켜는 것도 만명 중에 촛불 하나를 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진실로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촛불을 켜신다면, 이 촛불은 3만 개를, 아니, 한 사람 앞에 3만 개를 켠 것만 더하다는 얘기죠. 더 값비싸게 촛불 켠 뜻이 나온다는 얘기죠. 마음의 촛불이란.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촛불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우리는 둘이 아니게 육체, 정신 이것을 둘 아니게 그저 수레가 돌아가듯 초월해서 돌아가는 원리를 우리는 반듯하게 알아야 이 믿음도 진실하게 믿을 수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게끔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는 자는 아휴 죽든지 살든지 그런 거 겁나지 않습니다. 또 잘못되고 잘되고 이런 걸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뿌리가 자기 싹을 낸 거기 때문에 항상 보살피면은 틀림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그만큼 믿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믿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그걸 어떻게 말을 해야죠? 그만큼 믿는다면 잘 된다고 해야 할까요? 죽는 것도 살릴 수 있다고.

한다고 해야 할까요? 말하는 게 이리와 저리와 얘기를 해서 잘못 알아들으시겠죠?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우리가 단 여러 가지 말을 했어도 지금 현실이 문제니까 현실의 마음의 촛불을 켜시면서 며느리가 되든 젊은 사람이 되든 하여튼 시어머니가 되든 관해서 좋은 씨앗으로서 좋은 싹을 내게끔 이렇게 관하시는 거. 용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어른네가 있어야 할 집은 어른네가 그렇게 하고, 또딴게 있는 집은 딴 게, 딴 거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가 살아나가면서 필요한 점을 알아서 모든 것을 관하라 이겁니다. 관하시는 데는 그만큼 믿음이 소중하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다면 몸을 방황하죠. 그래서 어느 분이든지 이혼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러곤 하길래 그랬어요. 이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다 거기다 놓고 팽개치고 그저 모든 거를 자기 탓으로 돌리고 관하라고. 그러고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그래서 마음이 오게 되면은 몸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몸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긴 한데, 동시에 같이 예, 즉 말하자면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돌아간다. 악수를 하되 마음이 가니까 손이 저절로 따라갔다. 이러면 둘 아니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칠성날 좋은 인간의 미를 거두고 좋은 인연을 거두고, 좋은 사랑을 거두고, 좋은 밝음을 거두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날을 장담할 수 있는 거죠. 앞날을 장담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가는 거를 자기를 보면은 미래가 닥쳐오는 거죠. 미래를 벌써 알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 내가 고통을 받고 사는 거는 과거를 볼줄 알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하고 괴롭다고 하고 두뇌가 빨리빨리 돌아가질 않는다고 하고 이러는 것을 다 밝히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이차페 과거는 그래서 현실에 그렇게 살지만 앞으로 미래가 다가올 때 내가 자라면 앞으로 위로는 조상이요, 아래로는 자식들도 거기에 미친다 이겁니다. 오늘은 설법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 칠성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태어나고 중멸하고 하는 원리가 그런데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를 내가 해봤자야, 절실하게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는 있어야 되겁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우주의 생활이라는 거, 이 지구의 세계적인 생활이라는 거, 그거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이치가 너무도 많고, 이름 붙여 놓은 그 자체를 말하려면은, 우리는 그냥 어디서 아무 데서나 뚝 떨어진 게 생명체가 아닙니다.
말로 이름을 붙이자면

북두 칠성에서 우리 평등한 불성을 배출한다. 그러면 우리는 세 신이 그걸 받아서 판단을 해서 그릇대로 나누어 준다. 그럴 때 우리는 관에서 그 영령을 태교에 들게끔 하느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성을 지극하게 하신다면 바로 좋은 영가를 받을 수도 있다. 저렇게 지극하니까 조금 괜찮은 영가를 내주면은 그 차원이 좀 높은 영가를 주면은 그 높은 대로 지금 탤런트들이 뭐 받아가지고서 영화하죠. 그걸 잘 받으면은 좋은 역할을 맡죠. 그걸 잘못 받으면 모순으로도 하고 그러듯이 말입니다. 그 우리 세상 사례도 다 그렇게 정성을 지극하게 해서 그렇게 받는다면은 받아서 산다면 그 공자님이나 노자, 맹자 이런 분들도 다 어머니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는 좋은 영가로 좀 좋은 영령을 주시라고 그렇게 관하고 그렇게 몇 년씩 관해서 나신 분들이랍니다. 그러니 그래도 중국에서는 이름이 지금까지도 있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다. 그건 여러분들의 탓이에요, 모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낳기 이전에도 그런 생각을 좀더 해봤으면 어떻겠습니까? 또, 뱃속에 들은 뒤에도 그저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 싸우고 그냥 온통 야단들을 해도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지 모르죠. 또 했는지. 그렇게 해서 오히려 싸우는 것만 들려주지 않아도 좀 나았을 텐데. 그냥 베레 소리 다 하고 욕을 퍼붓고 이러는 수도 많거든요. 그러면 뱃속에서 보통 배우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업보도 다 쓰고 난 거를 엄마가 태교로 해서 다 베껴줘야 할 거를 다 그냥 집어쓰죠, 그걸. 그러고 나와가지고서는 뭐 보고 배운 게 그거, 뱃속에서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거니 어떡합니까? 저희 집이래. 집 바깥에 나와서도 아니, 그냥 그저 여차하면 그냥 들고 패고, 여차하면 욕을 퍼대고, 여차하면 싸우고, 여차하면 말다툼, 여차하면 없는 거 있는 것 때문에 그냥 찌부리고, 여차하면 속상해서 불이 난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 그거 배울 수밖에 더 없죠. 그리고 그거나 그뿐입니까, 요새 가만히 보면요. 그냥 애들은 내버려두고, 그냥, 벌어먹느라고 이리왈 저리왈 뛰다 보면은 애들은 가진 거다 보고 가진 거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죠. 그러니 보고 배우는 게 그거 뱃속에서부터 배운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 아이고, 내 애들은 그래서 그랬다고 또 한탄하시지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안 것만 해도 어디냐. 지금이라도 이런 도리를 아셔야 돼요. 나도 불성, 저 자식들도 불성, 즉 말하자면 죄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불성을 믿는 데는 뿌리와 같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자불이라고도 하는데 자성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항상 관하고 자식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그래서 그렇지 내 죄지 이러지 말고 죄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전등을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이쪽 방에도 켜놓고 이쪽 방에도 켜놨으면 전등은 다 똑같습니다. 불 전력이 들어오는 것도 다 똑같이 들어와요. 그럴 때내 마음의 시우치를 누를 때는 반드시 그쪽하고 이쪽하고 둘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둘이 아니라는 걸. 둘이 아니기 때문에 너도 불이 들어올 수 있어. 너도 그걸 버릴 수 있어. 하는 거예요. 너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어. 내 주인공과 네 주인공이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게 될수 있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미래도 그 불일어나듯 하는 걸 꺼줄 수 있다면 좋고, 또 켜서 좋을 일이라면 켜주기도 하고, 불을 꺼줄 수 있어야 된다 할땐 꺼주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 지극한 마음이라면 뭐든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해요. 아이고, 주인공이 아무리 관해도 안 됩니다. 이러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그만큼 모자라기 때문이죠. 그러고는 가족으로, 아이고, 내가 아무리 주인공 불러도 안 되더라 하고 방방방방 뛰죠. 그게 방방 뛰는 걸 보면 벌써 알아요. 이름만 부르고 댕겼다는 걸요. 남이 이렇게 주인공을 부르면 된다더라. 이런 말만 믿고 하는 거 말이에요. 전 나무들이 자기가 딴 나무 보고선 믿고 삽니까? 자기 뿌리에 의지하고 살지. 그런데 보세요. 나무 한 이파리, 조그만 거한 이파리도 거기 다 붙어 있는데, 또 불구하고. 뿌리에 다 붙어 있으니까 뿌리에다가 다 놓으면 될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골고루 그 에너지의 그 걸음이 다 골고루 먹어져서 푸르르게 살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 사람 하나 태어나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온 세계가 또는 온 우주가 같이 동일하게 초월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더불어 우리가 법이 또한 생각하는데 법이 우리 세계를 또 나라를 그렇게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답니다. 그런데 모두 마음들이 말입니다. 지금 정신계는 무시하고 물질계만 가지고 그냥 야단법석하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내가 더 갖느니 네가 더 가져야 하느니 뺏어야 한다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이렇게 뒤범벅이 되니 뭐가 온전합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체 만물 만성들이 한 세계로만 쳐도 말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내 생각 같아서는 물 정화시키느라고 그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뒤범벅이 돼서 전 세계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살아나가면은 오물이 바로 독성이 되고 독성이 바로 물 밑으로 가라앉고, 그러면은 태양은 물 밑에까지는 가지 않고, 그러니 이게 정화를 시켜야 우리 전 세계가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